0: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BTS가 오늘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음반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멤버 전원이 각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전체 컴백 후 발매한 음반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길 바란다고 적었으며 이번 결정은 그래미가 K-POP을 포함한 아시안 부문 신설을 발표한 데 대한 사실상 보이콧으로 풀이됩니다. BTS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와 음반 차트 모두 1위를 석권한 가운데 이번 불출품 선언으로 K-POP을 향한 시선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차 북미 투어를 앞둔 그룹 BTS의 멤버 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2월로 예정된 그래미 어워즈에 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미 후보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출품작을 접수하는 시기, BTS는 완전체 컴백 뒤 발매한 음반 아리랑을 내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와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한 음악인 만큼 뜻밖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멤버들의 글을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그래미의 아시안 팝부문상 신설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백인 음악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는 내년부터 5개 상을 신설하겠다며 K-POP을 포함하는 아시안 팝부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는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비백인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만 시상하고 이를 명분 삼아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경쟁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런 우려의 중심에는 BTS가 이끄는 K-POP이 있었습니다.
4: K-POP계에서도 굳이 그래미를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사 쪽으로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례라고.
3: 세계 정상에 오른 BTS의 결단으로 K-POP을 향한 시선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멤버들은 아미들을 향한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프랑스와 스페인을 강타한 대형 산불이 두 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 지역은 와인과 임업 그리고 관광업이라는 세 가지 산업축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와인 산업은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숲은 불타고 관광 예약은 평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보르도는 연간 65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관광업이 지역경제의 7%를 차지합니다. 이번 산불로만 4,500개 기업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2만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피해는 관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롱드 지역에는 미사일 제조사 아리안과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그리고 엔진 제조사 사프란의 생산시설이 있어 공급망 차질도 우려됩니다. 산림 복구 비용만 최대 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두 나라 모두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 대비 5%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안고 있어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역시 유로존 위기 이후 간신히 재정을 회복해가는 중에 이번 산불로 수십억 유로의 진화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다만 맹렬히 번지던 두 나라의 산불은 오늘 들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화재 진압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고등법원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콜트 그레이에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당시 14살의 나이로 자신이 다니던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레이는 성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24일 공판에서 1급 살인 4건을 포함한 5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15살 이하였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가 평소 총기 난사범을 동경했으며 범행 전 공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1년 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방수사국 FBI의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아들이 수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총기를 선물한 혐의로 올해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와 스페인을 강타한 대형 산불이 인명피해를 넘어 심각한 경제적 충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를 중심으로 한 지롱드 지역에서는만 4,500개의 기업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2만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르도는 연간 6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지역 경제의 7%를 관광산업이 떠받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 산불이 겹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와인과 임업, 그리고 관광이라는 세 축에 의존하고 있는데 와인 산업은 이미 침체기이고 숲은 불타고 있으며 관광업까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산불은 에어버스와 사프란 등 항공방산 업체의 생산시설이 밀집한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어 공급망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 복구 비용만 최대 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의 5%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안고 있어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스페인도 마드리드 서부와 발렌시아 지역에서 7만 7천 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화재 진압 비용만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양국의 산불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오늘 화재 진압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향후 12시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8% 넘게 폭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줄인 뒤 약 6% 내린 5,663으로 장을 마치며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 넘게 내린 20만원 선에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약 10% 폭락한 140만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코스피는 오늘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0: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1: 이 구체적인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10: 반도체 대형주의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 1번으로 전화하거나 패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패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9: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차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0: 미국 중부사령부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오늘 새벽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무장세력을 겨냥한 공동정밀공습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무장세력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시를 받아 미군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직전 사우디 동부 석유시설을 향해 이라크에서 드론 여러 대가 날아왔고 사우디군이 이를 요격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우디는 확전을 우려해 이란에 대한 직접 반격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노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본토를 직접 친 것은 아니지만 이란 배후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대리 세력의 공격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싱크탱크 아랍걸프 국가연구소의 애니 제이컵스 연구원은 사우디의 이번 공격이 이란과 대리 세력의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은 사우디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앞으로 더 깊은 군사적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설했습니다. 이란이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와 예멘을 잇는 제2전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 법안은 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9: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9: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르면 모레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10: 이번 법안에는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9: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과거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맞붙을 상황입니다.
10: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를 열었습니다.
9: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 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 김 여사는 고가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 혐의 내용을 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디올 가방 등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10: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9: 오늘 재판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우한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입니다.
10: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이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9: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이에 특별검사팀은 하급심 재판에서 이미 감정 불가 회신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가 진품으로 판단했다고
9: 반박했습니다.
10: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신청을 즉시 채택하지는 않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수 100km 떨어진 부산과 울산 등 영남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진원지까지의 거리가 약 300km로 도쿄보다 가까운 탓에 진동이 더 크게 전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주파 지진파가 지각판을 타고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면서 고층 건물까지 뚜렷하게 흔들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의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12: 일본 군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안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13: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4: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12: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4: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2: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오늘 물가 목표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오직 2% 하나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 일부에서는 연준이 암묵적으로 2%보다 높은 목표를 용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워시 의장은 그런 완화된 목표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5년 이상 목표치를 웃돈 인플레이션이 9주 만에 혹은 한 달간의 완만한 물가 하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위원회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 일각에서 기대해온 금리 인하 신호는 이번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현재의 경제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에 앞서 스페인 EFE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는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청정기술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두 나라가 자유무역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협정 현대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또한 협정 개정 과정에서 노동기준과 성평등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이번 칠레 방문에서 양국이 광물자원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2: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과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양국의 이런 강점이 광물 개발과 가공부터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2: 리튬과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한 달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어제 기준 머스크의 자산은 6,95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세웠던 최고 기록 1조 4,5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머스크의 자산이 7,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인류 최초 조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스스로를 전직 조만장자라고 부르는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자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스페이스X 주가 급락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어제 공모가보다 20% 낮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장중 최고가와 비교하면 52% 하락한 수준입니다. 테슬라도 지난 23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5% 급락했고 이후에도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30% 하락하며 지난 1년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오늘 대형 쇼핑몰 붕괴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구조대 및 자위대가 필사의 생존자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가 쏟아지면서 건물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고 1층에 주차된 차량들도 대부분 파손됐습니다. 구마모토 지역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10년 전에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바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파묻힌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피해 현장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벽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강철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천장은 죄다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고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유리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와르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위에도 일찍부터 수색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해 필사의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는 마음으로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가는 평일인데도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멈춘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샴푸도 있고요. 미용 기기들도 보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당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처 마을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피해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불안감이 큰 걸까?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4: 昼にま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行ってたので、はい、まあちょっと時間帯がずれてたら遭遇して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
5: ちょっ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あとでなんかもうそのリテールの地震が、そうですね。
4: 10年前は2日後にもう1回起きてるので、はい、だから明日どう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ね。
3: 한 주민을 만나 10년 전 구마모토에 큰 생채기를 낸 지진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 10年前は民家だったから私の子は全壊だったんだから。もう屋根がらもどんどん、この胸ね、胸なんかも全部落ちて。もうとてもじゃない。
3: 구마모토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위험 경고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면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이 자율주행 택시기업 웨이머에 산타모니카 충전시설 두 곳의 야간 운영을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타모니카시가 웨이머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유예업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웨이모는 브로드웨이 인근 두 곳의 충전시설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야간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 그리고 차량 통행이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웨이모의 영업 손실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캐롤라인 토르시스 센타모니카 시장은 주민들이 집에서 평온하게 잠들 권리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이번 판결이 1년 이상 이어진 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소송이 자율주행차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전시설이 주거지역과 공존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낮시간 충전과 정비를 통해 야간

0: 로키산맥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매년 수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입니다. 마운트 템플은 해발 3,400m가 넘는 고봉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암벽 구간이 많아 숙련된 등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코스입니다. 여름철에도 고산지대에는 잔설과 빙판이 남아있어 낙상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캘거리 교민사회는 박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종이수표를 통한 세금 환급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인 다이렉트 디파짓이 기본 지급수단이 됩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환급금 지급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표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은 수표보다 훨씬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 정보를 IRS에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 정보를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지급 보류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인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으며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지방선거 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인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유 작가의 대통령 비판에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질타하자 정청래 후보는 누구를 욕해야 친명이라는 논리는 잔인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후보들은 다음 달 5일과 10일 예정된 방송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첫 TV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정,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3인 3색 저마다의 강점 부각에 나섰습니다. 각각 안정성과 정통성, 민생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4: 안정적인 총리로 일한 만큼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로 일할 수 있습니다.
5: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6: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3: 본격적인 토론회에선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유 작가의 대통령 모독에 대해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질타했는데
4: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3: 정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라는 논리는 잔인하다며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5: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3: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놓고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정부는 지난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당에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자 정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이 패싱당한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4: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5: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3: 6.3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인 만큼 전임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6: 대통령의 시각, 곧 저나 다른 의원의 시각과 분명히 이 지방선거의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생각이 틀렸습니까?
3: 이번 주부터 민주당 순회 경선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다음 달 5일과 12일 예정된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의 한 사업체에서 화학물질 혼합 사고가 발생해 위험물 대응팀이 출동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소방서는 오전 10시 15분 직후 뉴스보이 서클만 5200번지 블록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고는 TS 컨덕터라는 업체에서 직원이 55갤런 드럼통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중 실수로 다른 화학물질을 추가로 넣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물질이 섞이자 드럼통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직원들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위험물 전문팀이 현장에 출동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서 대변인은 출동 당시보다 드럼통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원들은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화학물질 혼합사고는 성분에 따라 유독가스 발생이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성소수자 학생 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정책은 학생이 이름이나 대명사를 바꾸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정책이 자녀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심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학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구의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쪽과 부모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쪽 사이의 법적 긴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인 만큼 연방 차원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지난해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고등법원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콜트 그레이에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레이는 지난해 9월 애틀랜타 북부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그레이는 성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달 24일 공판에서 1급 살인 4건을 포함한 5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15살 이하였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가 평소 총기 난사범을 동경했으며 범행 전 공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1년 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방수사국 FBI의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아들이 수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하고 오히려 총기를 선물한 혐의로 올해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1250만불! 1250만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3782-8600 3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명문화할지 여부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협상 공전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달 처리 목표는 유지한 채 오늘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을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차까지 얽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올림픽공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상 공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14: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과 해킹 의혹은 물론 추후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관은 수사 대상의 선관위 서버를 적시할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인 만큼 법안에까지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상 수사 대상에 이미 고소고발 인지 사건도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 같은 수사 범위 자체엔 비교적 긍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수사 대상이나 범위 관련해서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13: 여야는 오늘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일반적으로 용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용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3: 요즘 밤에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좀 틀어놓고 자야 잘만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자, 선풍기를 밤새 켜놨을 때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선풍기는 에어컨처럼 방 안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움직여주는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땀이 증발하도록 돕고 몸 주변의 더운 공기를 계속적으로 밀어내서 시원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바람을 얼굴 쪽으로 오래 쐰다면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안 된다에 해당됩니다. 특히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이
14: KF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카지노가 된 코스피,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또 밈처럼 도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외 언론에서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어제 코스피를 보면 뭐 심한 말은 아니다 싶어요. 10% 넘게 폭락을 했고 장중에는 6천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중국발 반도체 이슈가 우리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위기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럽기도 하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최근 증시 모습인데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폭락한 어제였죠.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지노가 된 코스피 이제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18: 네, 안녕하십니까?
17: 예. 자, 오늘 뭐 8시부터 9시까지 프리시장 열렸고 지금 9시 정규 시장 열린 지는 1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리시장 때 굉장히 또 변동성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나아졌죠?
18: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사실은 미국장에서 반도체 주가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초반에는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 하이닉스 실적을 아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일단은 4%대, 6%대 좀 반등을 좀 보이면서 이 코스피 지수도 2%의 지금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어제 낙폭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일단 추가 하락을 좀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 예. 요즘에는 뭐 시작이 좋더라도 끝까지 잘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래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어제 시장에 대한 진단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싶어요. 어제 그야말로 증시가 초토화됐다 이런 표현 적합했거든요.
18: 네.
17: 왜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걸까요?
18: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의 특징을 보면은 지난 거의 한 1년 사이에 반도체 주가, 뭐 사실은 뭐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 반도체 주가가 시장을 계속 국내 증시를 끌어왔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이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반도체 지수화 됐다라는 평가들을 할 정도로 이 반도체 주가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해서 밸류션의 매력들을 한 번 더 부각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게 최근에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17: 예.
18: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 OpenAI 쪽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 쪽이랑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자기의 자금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계속 됐던 얘기들이긴 한데요. 이 순환금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자기의 수요를 계속 만드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번 더 좀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XMT의 상장 이슈도 좀 있었고 이것도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 경쟁에 좀 더 껴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생적인 이 개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 아시다시피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 결국은 효율성에 대한 것들 저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 예.
18: 이런 과정들은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수익 그 큐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를 나눠 갖는다라는 해석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 수요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 예. 자, 그런데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됐단 말이죠. 매출이 79.3조, 79조인데 영업이익이 60조가 나왔어요. 뭐 상반기 다 합치면 98조가 넘어가는, 한 2조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고 이 정도 실적이면 어때요? 주가가 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18: 네, 일단은 뭐 오늘 장중의 이제 모습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하루하루의 이 장중, 오전, 오후가 좀 달라지는 그림들이 계속 확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실적들 같은 경우는 와이닉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지금 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다 모두 그렇지만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사실은 이 향후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장의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요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 예.
18: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수익을 훼손시킬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 예. 자, 이게 어쨌든 뭐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오르고 내리면 사실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증시 모습 보면 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습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7월 들어서 19거래일 동안 뭐 코스피가 13회, 코스닥이 10회 사이드카 걸렸고요. 서킷브레이커까지 뭐 발동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변동성 커지는 부분 왜 그런 겁니까?
18: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이 지수를 끌고 오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수급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수급 주체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시장을 주도하던 것들은 이제 외국인 쪽의 힘이 가장 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플레이어들의 이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사이클을 주도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게 앞서 저희가 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장중의 변동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주가가 빠지면은 사실 그동안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에서 이게 하루 지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패턴들을 자꾸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대기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는 괜찮았지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수급 주식들의 흔들림이 좀 심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 거꾸로 보면은 장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컨트베이스에 기계적으로 이 자금을 운용하는 이 주체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 자금 자산을 기계적으로는 줄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보안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사실은 이
19: 비교해서 우리 시장 종목들 특히나 투톱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큰 겁니까?
18: 네,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역할이 있다,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 막판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보안 정책들이 나올 때도 이 포지션들을 다시 이제 구축 리밸런싱을 하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분산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가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단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후 막판에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 쭉 방향을 더 밀어붙이는 효과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집중된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업종의 실적 대비해서 이쪽의 비중이 워낙에 커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쪽에 이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이 조금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같이 크게 영향을 받는

0: 지수의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최근에 변동성 커지고 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결국 다시 한번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리는 결과를 낳는 모습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면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8.43% 폭락했거든요. 이거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0: 뭐 사실 당연히 괜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고요. 사실은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초반부터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의 수익을 같이 좀 향유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수익률, 그동안에 자기 시장을 좀 놓쳤던 부분들을 따라잡고자 하는 수요들이 유입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추세가 워낙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증폭시키고자 하는 이런 수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어쨌든 이 낙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가 매수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어찌 됐던 간에 이 주가가 결국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국면들이 끼게 되면은 제가 사실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음해 복리 효과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예, 예. 매일매일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레버리지 ETF는 이게 나중에 두 배가 됐다고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부분들까지 약간의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있을 때, 그리고 또 자신이 있으실 때 짧게 가져가시는 정도, 메인 포지션들은 따로 놓고 약간의 조금 이제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뭐 초과 수익을 조금 더 추구하실 때 그때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아마 위험성을 다들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0: 예.
1: 이미 물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두 배 예. 수익을 벌려다가 쫄딱 망했다, 하루 아침에 벼락 거지가 됐다, 이제는 추가 매수도 손절도 못 한다 이런 아우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손실 구간인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0: 일단은 지금 시장의 안정 흐름들이 좀 먼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손절 자체도 조금 어려워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완벽하게 조금 이제 안정되는 흐름들을 갈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포지션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왜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음해복리 효과라는 흐름들 자체가 이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메인 포지션으로 잡기보다는 항상 약간 서브 포지션들 내지는 좀 추가적으로 약간의 이제 비중을 좀 더 실는 정도에서 계속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을 받으니까 31일부터 금요일부터죠. 기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발표를 했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으면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량 20%로 설정할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우리 증시 변동성이 좀 안정될까요?
0: 일단 내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다른 나라의 사실 뭐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랑 다른 점은 이 회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본주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사실 이런 예탁금 상향 조건들 그리고 또 뭐 사실 좌수를 합치고 이 비중을 좀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을 나눴던 이 장 막판에 리밸런싱을 통해가지고 익스포저를 배수를 맞춰줘야 되는 이런 자금의 규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1차원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또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 배경으로서 이 예탁금 그리고 또 이 레버리지 ETF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이 자금 확보에 대한 차원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과정 하에서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완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약간 시장 국면에서의 좀 차이점들도 같이 좀 고려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서 일본 키옥시아 레버리지 ETF 출시가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일단은 저희가 레버리지 ETF의 구조를 반영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지금의 최근의 시장 분위기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사실은 뭐 다른 증시의 레버리지 ETF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변동성을 좀 키우는 게 조금 다른 부분들보다 좀 크게 증폭돼서 나왔던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만큼의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고위험 투자 상품, 레버리지 ETF, 이 투자금, 예탁금 허들 높인다고 과연 해결될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상장 초반의 자료를 보면, 투자 금액들 꽤 높더라고요. 1인당 레버리지 ETF 평균 투자 금액이 뭐 4천만 원대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투자하는 비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향하는 걸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완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들, 이 사실 이제 같이 지금 얘기가 되는 정책들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전산 개발과 이제 물리적인 이런 조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까지도 시계를 좀 시간을 일정을 좀 늦게까지 늦춰가지고도 같이 보고 계신 좀 방안 중에 하나가 이 거래 좌수를 뭐 합친다던가, 그리고
1: 예.
0: 또 지금 어쨌든 ETF는 항상 이제 2만 원, 레버리지 ETF는 2만 원에 상장이 됐고요. 만 원, 2만 원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본주들 대비해서 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좀 붙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본주의 주가와 좀 맞춘다라는 이런 방향성도 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추가가 더 됐을 때 좀 효과를 좀더 거둘 수 있지 않나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긴 합니다.
1: 예, 40대가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수준, 또 70대 이상은 6,400만 원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본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주식에서 SK 하이닉스 ADR 가격 보면 본주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본주와 ADR의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0: ADR 이 상호 전환이라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하고 이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본주, 이 보통주를 서로 바꿔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DR이 어쨌든 프리미엄이 지금 얹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상장된 거를 매도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국내에 상장된 보통주를 미국에 가져가가지고 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차익이 날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되긴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미국에 있는 건 가져오진 않겠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근데
1: 네.
0: 이게 사실은 미국의 ADR 자체가 지금 이 2.5%의 비율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될 때 이미 총량을 거의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전환이 자유롭게 되어야지 이 본주의 프리미엄의 그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들을 좀 메꿔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상 약간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이 중간에 계속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게 룸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되겠지만 당장은 사실은 이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1: 예.
0: 이게 실제로 또 보면은 TSMC 같은 경우가 이미 기상장돼서 ADR과 본주의 그 대만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의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거래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들도 하이닉스 쪽에도 비슷한 구조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저희가 13분 정도부터 인터뷰 시작하고 지금 한 20분 흘렀는데 우려했던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음전했고요. 마이너스 1% 정도. 네. 삼성전자도 상승폭 줄였고 코스피도 6100선 깨졌습니다. 0.5% 네.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증시 반등 이끌 반전카드 남아있겠습니까?
0: 일단은 이 여러 가지들을 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빅테크 실적들이 이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통해서 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성에 대한 그림들 자체가 이 수요에 대한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와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이 향후 수요에 대해서 조금씩 의구심을 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이 가이던스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때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들이 이제 마이너스 전환하는 걸 알파벳을 통해서도 저희가 봤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이나 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이번 주 FOMC도 있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환경 자체가 시장 전반에서 조금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빅테크들은 괜찮겠지만 밑에 등급의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뷰가 조금 변화해야 되는 이런 트리거들이 좀 필요하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 가이던스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 하면은 그리고 또 중국 이 기업들의 기술 괴리에 대한 부분,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확인된다라 하면은 그때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마 오늘도 이 6천선 지키기 사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안 투자처로 삼을 만한 뭐 섹터 아니면 테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사실 이게 지금 낙폭이 굉장히 좀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죄송한 분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사실 이 반도체 쪽이 당연히 단기 반등이 나올 땐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어제도 보셨고 지금 최근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주가 자체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앞서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기술주 전반으로 저희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기술주 섹터로 분산을 한다든가 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을 좀 저희가 놓고 보면은 이 커브드 콜 액티브 ETF들이 또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수에 대해서도 상승 참여를 계속 유연하게 좀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 커브드 콜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분배금 배당 수익을 좀 높이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ETF들이나 내지는 또 이제 순환매가 도는 부분들 고려하고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형 IB들의 실적은 또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IB들 금융주 쪽 이런 것들을 조금 분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코스닥은 1.4% 넘게 빠지면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인데 빠질 때는 뭐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상황은 오늘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요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자산 시장도 출렁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오늘은 세율이 가장 강하다는 세다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동양생명의 베테랑 웰스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 이인길입니다.
1: 예.
2: 네, 오늘은 우리의 자산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이게 네. 얼핏 듣기에 비슷한 말 같거든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훅 지나가면서 듣게 되면은 같은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예.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남겨줄 것인가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 없이 그냥 살아생전에 쭉 자산을 쓰다가 소비하다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는 자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의 이제 의미이고요.
1: 예.
2: 물려줄 것인가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상속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획을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 예, 예.
2: 되게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런데 이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2: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 들자면은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삼성의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1: 예.
2: 202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22조였습니다.
1: 어, 예.
2: 그리고 이제 상속세로 내라고 했던 그 고지서의 그 금액은 12조였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이제 네. 5년만, 6년 만에 이제 그 세금이 완전히 납부됐던 그런 일인데요. 사실은 12조라는 금액이 어떻게 납부됐냐면은 주주로 있었던 그 가족들이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세법에 의한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제 그런 세제의 어떤 재원을 마련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물려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1: 예.
2: 반대의 어떤 그런 사례도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게 청운 아이스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요.
1: 청운 아이스는 많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숙한 기업일 텐데요.
2: 예, 뭐 가정에 이제 정수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1: 예.
2: 근데 이 청운 아이스 정수기 업체가 사실은 되게 토종 정수기 업체예요. 이제 근데 이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은 흑자 행진을 이루었던 그런 알짜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1: 네.
2: 창업주가 이제 안타깝게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청운 아이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창업주에 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그게 약 2천억 정도 됐었던 것이죠.
1: 예.
2: 상속세 납부는 유족들이 내야 되는데 그 유족이 낼 만한 어떤 상속세 재원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은 회사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전량 이제 매각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냥 남겨졌다라는 의미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청운아이스의 사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요즘 대세가 된 얼음 정수기 하면 사실 청운 아이스 떠올리시는 분들도
2: 네,
1: 예, 상당히 많을 것 같고 33년 연속 흑자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2: 네,
1: 기록이잖아요.
2: 예.
1: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좀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물려주냐 남겨주냐
2: 예.
1: 어떻게 보면 조금 뉘앙스만 다를 뿐인 것 같은데 결말이 상당히 달라요.
2: 예,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다행스러운 약간 축복의 어떤 개념도 있고요.
1: 예.
2: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남겨준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상속 재산을 이제 물려주게 되게 되면은 되게 이제 비극적인 이제 회사를 남에게 넘겨준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청운 아이스가 근자에 있었던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냉장고에 락앤락이라는 그런 음식물 보관 용기
1: 예, 예.
2: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톱깎이로 되게 유명했던 이제 쓰리세븐도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매각했던 안타까운 사례였던 것이죠.
1: 그러니까 예.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2: 네,
1: 이제 오너가 바뀌거나
2: 네, 주인이 바뀐
1: 예,
2: 거죠.
1: 주인이 바뀌는 것 때문에
2: 네,
1: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뭐 청운아이스다 삼성그룹이다 하면 대기업 혹은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알짜 중소기업이나 자산가분들도 사정은 네. 비슷한가요?
2: 비슷하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청운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삼성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상장된 회사이지 않습니까?
1: 예.
2: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이제 그런 대표님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등락이 있는 주가를 잘 흐름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1: 예.
2: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납부 후에 이제 주식 가치가 평가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나의 주식은 5천 원짜리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주식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50만 원이 돼버리는 예. 그냥 열심히 일하신 건데
1: 예.
2: 그 회사의 주식이 그렇게 폭등한지는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유고 상태가 발생이 되면은 결국은 유족들은 그 50만 원의 주식 한 주당 50만 원의 그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은 무슨 내가 얼마나 상속 재산이 있다고 라고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고 준비가 되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1: 예. 뭐 그때 때 되면 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이어갈 수가 없는 아예 도저히
2: 네,
1: 현실적으로
2: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이 예.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부마다 상속세를 현실적으로 좀 고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때에는 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좀 고치자라고 이제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세율을 좀 인하하겠다. 이제 우리 상속세 증여세율이 이제 30억 이상이면 50%의 이제 과중한 세율을 적용을 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40% 내리겠다라는 첫 번째 안과 과세의 부과 방식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이것도 비슷해서 헷갈려요. 네,
2: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유산취득세예요.
1: 네.
2: 증여세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속세가 유산세.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30억을 물려주시고 30억을 받는 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1: 10억씩,
2: 예, 10억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면은 한 사람당 10억 받았다 계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각자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1: 그런데 예, 예, 예.
2: 유산세 방식, 지금 현행 방식은 30억에
1: 전체
2: 예,
1: 처음에.
2: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세금의 규모가 좀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이 방식을 지난 정부에서는 증여세 방식처럼 유산취득세,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 세금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1: 예, 왜 통과가 안 됐던 겁니까?
2: 아무래도 세금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돈이 좀 많고 자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그 대상이 되게 이제 좀 큰 쪽, 이제 자산의 규모가 큰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물려주시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금 낼 대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1: 예,
2: 예.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8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나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 다음 달이요?
2: 예, 예, 예. 네. 근데 크게 변화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가운데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뭐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세 공제에 대한 그런 얘기도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 말씀해 주신 가업승계 상속공제?
2: 네, 네.
1: 이거는 뭐 대안이 안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 요즘엔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그 외곽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2: 네,
1: 이런
2: 맞습니다.
1: 것들 많이 이용해서 네. 세금 없이 승계하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이게 이제 올 초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나왔던 얘긴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아니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은 커피는 아무데서나 많이 팔잖아요. 이제 근데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빵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고도 있고 제빵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술자가 만든 그런 빵을 우리는 가업을 이어가는 기술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1: 아 그럼 빵이 없으면 기술이 안 된다.
2: 빵이 있어도 빵을 납품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1: 그건 안 되고.
2: 예, 그쵸,
1: 아, 직접 만들어야 되고.
2: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가업이냐, 이건 가업이 아니지 않느냐, 시중에 보이는 그런 커피숍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의도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뭐 외곽 지역에 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 규모도 크지만은 못지않게 큰 게 이제 대형 주차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차장의 부지 역시 이제 우리가 토지의 가격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원래 이제 아버지 때에서 이제 이런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그다음 제빵사를 고용을 하고 크게 지었는데 결국은 이런 게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되는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1: 예.
2: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약간 좀 많이 손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질이 어느 정도 또 많이 알려진 혹은 암암리에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알려진 것들은 손질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동적인 남겨둠을 버리고 주도적으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전략이 있겠습니까?
2: 예,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전략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예.
2: 첫 번째는 이제 사망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증여라는 아까 그러니까 상속세율과 동일하는 증여세, 그 증여라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증여라는 것은 10년 간격으로 다시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 있거든요.
1: 쉽게 말하면 리셋된다.
2: 네, 맞습니다.
1: 기준이.
2: 예. 그래서 납부가 되든 납부가 되지 않든 신고된 그런 증여는 다시 10년에 한 번씩 다시 증여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인은 정관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발행된 그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식을 소유한 분들이 우리는 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주가 아버지 한 명이라면은 100% 주주잖아요.
1: 예.
2: 이분이 돌아가시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100%의 그 지분율을 좀 낮추자라는 거죠.
1: 예.
2: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에 한 번씩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지분율을 자녀들에게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 재산을 낮추자.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된 회사는 매일마다 주가가 변동폭이 있지만 비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1: 네.
2: 비상장된 주식의 가격을 좀 의도를 가지고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제가 물려주던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속세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상속세를
1: 예.
2: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은 종신보험이라는 부분을 법인이 가입을 하고 대표가 사망을 했을 때 법인에게 예,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유족의 생활자금으로도 쓰기도 하고 다시 그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법인의 운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요긴한 어떤 재원 마련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 법인의 종신보험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예, 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하느냐 혹은 좀 계획을 덜 하거나 못해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마 해당되는 분들은 얘기 잘 듣지 않으셨을까
2: 네네네.
1: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1: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은 38.8도로 1904년 부산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5: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치솟아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7: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팔뚝을 차고 사는 거지. 뭐. 지구가 그런 듯할 거예요.
6: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8: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6: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0: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무더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하루 전보다 전체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후로는 50명 아래로 환자 발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에서 8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를 통틀어 환자 발생 상위권이었던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모두 합쳐 환자가 10명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은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경남 밀양은 끝이 안 보이는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0: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 탓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근처 다른 저수지와 함께 일대 마을 네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저수율은 1% 남짓.
4: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비스킷처럼 바짝 말라 쪼개져 있고 손으로 흙을 살짝 만져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3: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처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해가라는 역부족인 상황. 여기서 30년 벼농사를 지은 농민도 경험한 적 없는 가뭄입니다.
5: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고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돼가 있으면은 수확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3: 심각한 밀양 지역 가뭄은 올해 유독 적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잔인한 올해 여름과 씨름하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5: 농사에는 지가 묵고 사는데.
3: YTN 이명준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7: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8: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6: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9: 네, 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6: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0: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1: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이렇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3: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5: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연임 개헌은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3: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7: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6: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9: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6: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함께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3: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2: 이 구체적인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11: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현지 시각 28일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 3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건 우리 시장만이 아니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국민의힘은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냉장고를 오픈기념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뉴하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뉴하.
3: 뉴하. 저희들 중간에 댓글도 보고 댓글 소개도 할 테니까
4: 네.
3: 재밌고 좋은 그런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윤경 기자를 응원한다. 그런 댓글 올려주시면 100%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첫 번째 뉴스 개헌론 파장입니다.
3: 조정식 국회장이 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4: 어제 이제 조 회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3: 네.
4: 사실 첫 기자간담회다 보니까 취재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3: 가셨어요 어제?
4: 저는 야당 출입 기자라 못 갔는데
3: 네.
4: 오전 10시가 땅하고 각사에 한 명씩만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3: 네.
4: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그중 질문 하나가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3: 네.
4: 여기에 대해서 조 회장은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다.
3: 네.
4: 그래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이 달린 문제가 이제 연임 개헌
3: 네.
4: 대통령 연임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냐. 내년이 개헌의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3: 네.
4: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정식 의장이 아무래도 찐명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3: 네.
4: 왜 논란이 있냐. 이 현행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더라도요. 이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요.
3: 네.
4: 이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좀 같은 논란이 제기되니까 헌법상 당시 대통령에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제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 그 조항도 뭐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지. 논란이 커지니까 국회의장실도 바로 진화에 나섰어요.
4: 네, 그렇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이건 국민적 공감대랑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3: 네.
4: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의장실에서 발언 취지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굳이 청와대까지 나서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네.
4: 다만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연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조 회장이랑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누군가는 꺼낼 얘긴데 조 회장이 먼저 독배를 마신 것 아니겠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가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 회장이 나도 모르게 좀 실제 생각이 나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3: 네.
4: 다만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뭐 재건축 발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킨 거 아니냐. 개헌 논의의 쟁점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다. 이렇게 불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언을 좀 개헌 연임에 속내를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절대 연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내가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 에 착수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조 회장의 정무특보를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좀 시켰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좀 조 회장은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명계의 인사를
3: 맞아요.
4: 꼽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플랜 A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플랜 B인 이재명의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연임 논의가 포함되는 개헌에는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연임 안 될 거예요. 민주당 쪽 인사분들도 어제 나와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좀 많이 했었고
4: 네.
3: 이거는 조정식 국회장이 대통령을 진짜 곤혹스럽게 만든 거예요.
4: 그렇죠.
3: 지금 남미 순방가 있잖아요.
4: 네.
3: 기자들이 물어볼 거라고 이거 연임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4: 맞습니다.
3: 순방 성과 또 가려집니다.
4: 네.
3: 조정식 국회의장 정치를 1, 2년 해본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4: 네, 그래서
3: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4: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맞는 게
3: 네.
4: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3: 그렇죠.
4: 그래서 국민의힘 공조가 절실한데 국민의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3: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국힘 한동훈과 첫 공조입니다.
3: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직접 필리버스터를 한다고요?
4: 네, 한 의원 이제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3: 네.
4: 왜 보안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우리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방침인데 국민의힘 사실상 필버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3: 네.
4: 최수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다. 토론에 나설 의원들이 정해지는 대로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한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잖아요.
3: 맞아요.
4: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이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국회법상 좀 보시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필리버스터가
3: 네.
4: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심드렁합니다.
3: 왜요?
4: 네, 일단 한 의원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을지도 사실 좀 불확실한데요.
3: 본인이 그냥 저 필리버스터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4: 안 됩니다.
3: 안 돼요?
4: 네.
3: 오.
4: 보통 이제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하기까지 한 24시간 정도 진행이
3: 맞아요.
4: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순번을 받아야 좀 발언 기회가 생기는데요. 발언 순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정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낸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3: 네.
4: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앞순번에 배정을 좀 해줘야 발언 순서가 생기고요. 전에 2차 종합특검법 이제 상정 당시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오른 적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과 공조를 했기 때문에
3: 맞아요.
4: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좀 취재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 아직 한 의원과 손잡을 분위기는 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 네.
4: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토론에 나서지 않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법사위도 꾸려지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의원과 이제 별도로 논의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 내에서는 좀 또 다른 고민도 읽히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의 핵심 의제로 좀 끌고 가렸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한동훈 의원한테만 좀 스포트라이트가 좀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한 의원이 아무래도 야권의 대표주자처럼 보이는 모습 좀 부담스럽고 이 이슈의 주도권만큼은 국민의힘이 놓쳐선 안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3: 한동훈 의원이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4: 네.
3: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
4: 네.
3: 그래요?
4: 검찰 이슈가 아무래도 한 의원의 주무대이기 때문인데요.
3: 전문 분야다?
4: 네.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제가 세어봤는데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좀 포기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지금 한 의원이 13일 동안 페이스북에 166건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하루 평균 13건 꼴인데 같은 기간 장 대표가 올린 글은 7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랑 관련해서 처음 입장 밝힌 날에는 하루에만 20건 이상의 글을 올릴 정도로
3: 맞아요.
4: 좀 검찰 이슈에 집중한 적도 있는데요.
3: 네.
4: 또 론스타 분쟁에서도 다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런 검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한 의원은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이어서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한테 친전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친전까지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해요.
4: 네.
3: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거든 나 칭찬해줘 이게 아니라
4: 네.
3: 상대방에서 너 진짜 잘할 수 있다 네가 나서라 너가 한번 정말 한번 해봐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한동훈 의원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4: 네.
3: 국민의힘 의원과 저녁을 먹었는데
4: 네.
3: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당에 받아들이거나 연대하지 전당대회 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올 거다.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4: 네.
3: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물론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대 막 올랐다입니다.
3: 네. 어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4: 네.
3: 충북 지역인가요? 첫날부터 투표 시스템 오류가 났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까지 했는데
3: 네.
4: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거예요. 민주당 어제 9시부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남이랑 충북 일부 당원들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고 인증을 시도하니까
3: 네.
4: 화면에 캡차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3: 네.
4: 경고창이 뜬 거예요. 이 캡차 인증이 뭐냐면 사람이 접속한 거냐 아니면 자동 프로그램이 접속한 거냐 이걸 확인하는 좀 보안 절차다.
3: 사람인가요? 이건
4: 네, 맞아요.
3: 거죠?
4: 이런 절차인데 정작 인증 화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투표 버튼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3: 네.
4: 좀 비유를 쉽게 해드리면 투표소 입구에서 내가 신분증 확인까지 마쳤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 열렸다.
3: 안 열렸어요?
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네.
4: 이런 상태가 1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3: 네.
4: 그러고 이제 민주당 오전 10시쯤 서버를 정상화했다고 하고요. 투표를 하지 못한 시간 보충하기 위해서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이
4: 네.
3: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정황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4: 네.
3: 넘어갔다 이런 의혹도 있네요.
4: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사팀이 관련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당시에는 확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3: 네.
4: 합수본 지난 3월에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를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신천지 간부가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수본 실제로 민주당에 가입한 신도가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 그랬냐 좀 보시면 당시의 합수본의 관심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입니다.
3: 네.
4: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 당사 그리고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고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랑 신천지 신도 대조하는 명단 이런 수사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
3: 네.
4: 이만희 총회장 등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관련 진술도 확보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 함께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 봐주기 수사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4: 네.
3: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IMF급 패닉입니다.
3: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아요.
4: 네.
3: 어때요?
4: 저도 어제 회사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요.
3: 네.
4: 그런데 일 얘기보다 주식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워서 이제 무더위에 나도 계좌도 함께 녹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왜 그랬냐? 어제 코스피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3: 네.
4: 장중에는 6,000선도 무너졌다고 하고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종목들 크게 떨어져서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건 이번 달의 성적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한 달 동안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3: 네.
4: 월간 기준으로 좀 보면 97년 IMF 위기보다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 네. 속상한 얘기니까 왜
4: 네.
3: 떨어졌는지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4: 알겠습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속상할 것 같아요. 오늘도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한맛 나는 세상 황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8: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인데요.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0: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9: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7: 이틀 연속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8: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 가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서 총량 관리하고요. 또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이번 달 코스피 월간 낙폭은 33%대에 이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 27%대 낙폭보다 큽니다. 증시 폭락 와중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2: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잖아요.
13: 저는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4: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고 이 국민의 절규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11: 금융당국 수장들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16: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7: 그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1: 그런 뒤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추가 조치로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거래 비용 부담을 늘려 지나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교육 외에 모의 거래도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8: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정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8: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무려 557%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과 AI 서버용 D램과 같은 고부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도 76%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검토나 메모리를 적게 쓰는 AI 모델의 등장도 투자 축소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19: 주요 CSP AI 관련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들과 논의 중인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8: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 역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글로벌 클라우드의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8: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 연준 인사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올렸다고요?
20: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8% 상승한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약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 EPS도 4.74달러로 시장 기대치인 4.24달러를 웃돌았고 자본지출 KPX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6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측치인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탄탄한 회복세와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2.19% 급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상당히 하락했는데요. 시장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시죠.
21: Long-term investors should use volatility as their friend and add to the high-quality names that will be the beneficiaries and winners of the AI build-out.
7: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전에는 FOMC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인사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20: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를 마치고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차례 연속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현재 경제가 탄탄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을 선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 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은 이것은 패밀리 파이트,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토론이 오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이렇게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일단 금리 자체는 일단 그 물가 인상률 자체가 현재 목표치보다는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고용 안정세가 일단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케이펙스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기반이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0: The economy output is solid. CapEx and productivity are strong. Labor markets solid, steady.
20: 케빈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끊임없는 금리나 압박에 대해서도 일단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원주는 일단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지만 현재 지금 물가 상황은 괜찮고 앞으로도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물가 상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내파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발언으로 금리에 대해서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어서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22: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23: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1: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24: 근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 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25: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1: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8: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한상욱 기자,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26: 네, 하루 반이 넘게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11명이 묻혔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서도 4명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7: 구마모토 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도 있는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26: 네, 구마모토 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쓰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에서 제조 장비 조정에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TSMC 구마모토 공장이 통상적인 생산 체제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릴 거로 보입니다. TSMC는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니온 TV에 따르면 TSMC는 1공장이 받은 강진의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진행 중이던 2공장 공사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요타나 다이아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7: 이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와 현지 공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일본 측 유관기관과 동포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이제 이렇게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2: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7: 한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 1원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습니다.
8: 철강 산업 자재와 금속 부품 제조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CR홀딩스가 국내 비계열 회사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반복해서 어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 가격 감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8: 무신사 스탠다드가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7: 유명 캐릭터 장난감부터 이른바 짝퉁 명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410만여 점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8: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서는 칠레가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만큼 FTA 현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8: 제조업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조사부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신규 수주와 업황 등이 상승을 견인해 2포인트 오르면서 103.2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자금 사정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0.2포인트 내린 95.2로 하락했습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8: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습하자 이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4: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5: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4: 이란 전쟁 발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들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들은 이번 공격으로 대원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기관 소유 시설과 거점은 물론 성지순례 구역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 침해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해 요르단에서 이란 미사일들이 요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 있는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가 드론의 타격을 받아 배후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멈춘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과 사우디의 군사 개입 수위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 이렇게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겨냥한 공습에 나서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주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물론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고요?
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미국이 공격할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9: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6: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집트 인근 해상에서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공격 주체나 배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속어를 동원해 이란을 두들겨 팰 거라면서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미군이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한 데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민병대를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은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하다가 지난 24일 중단했는데 이란의 미군 기지 기습 공격을 계기로 미군의 공습이 곧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갈취했다면서 이란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도 더 높였습니다.
7: 사우디가 이란을 겨냥한 미군 공습에 가담하면서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6: 네, 그동안 이란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

0: 있어. 환자만 서서 살아요. 나가 안 벌면 몸 고 살아.
1: 좀 생활에 버텨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살기가.
2: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이들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건강도 걱정입니다.
4: 군은 야외 훈련을 조정하고 보행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투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 해병대 폭발물 처리반이 상륙훈련 중 가상의 적진 지뢰지대를 개척합니다. 무인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기본. 그늘 하나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장병들에게 30kg 넘는 방호복은 큰 부담입니다. 그늘이 없는 고역은 공군 비행장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날씨에 활주로 표면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야전부대 역시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5: 기록적인 더위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5대 안전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체감기온 32도를 넘으면 야외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불가피한 작전을 할 땐 보행장비와 응급의료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일과 시간을 앞당기거나 실내 위주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7: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양성하겠습니다.
5: 다음 달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한미가 훈련 계획을 막판 협의 중인데 지난해처럼 폭염 등을 고려해 일부 야외 기동훈련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4: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은 한낮에 39도까지 치솟아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7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벌써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청주 2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해안가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휴가철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률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6000선도 무너졌습니다.
0: 이틀 연속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가운데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0: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 수사 대상에 선관위

0: 서버를 넣을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차까지 얽히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올림픽공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상 공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2: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과 해킹 의혹은 물론 추후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관은 수사 대상의 선관위 서버를 적시할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인 만큼 법안에까지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상 수사 대상에 이미 고소고발 인지 사건도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이 같은 수사 범위 자체엔 비교적 긍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수사 대상이나 범위 관련해서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1: 여야는 오늘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정치권에는 연임 개헌 논란도 있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0: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6: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5: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8: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5: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0: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정, 또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3인 3색, 저마다의 강점 부각에 나섰습니다. 각각 안정성과 정통성, 민생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11: 안정적인 총리로 일한 만큼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로 일할 수 있습니다.
12: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13: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10: 본격적인 토론회에선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유 작가의 대통령 모독에 대해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질타했는데,
11: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10: 정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라는 논리는 잔인하다며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12: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10: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놓고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하면은 이명, 이롱, 난청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난청이란 귀 안 속에 있는 외이, 중이, 내이의 신경 전달 경로 중 어느 부분이 이상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청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 전달 경로의 이상으로 오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 관이나 청신경 이상으로 오는 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 두 가지 장애가 함께 오는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난청, 그러면 우리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노인성 난청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핸드폰이나 잦은 이어폰 사용으로 그 연령층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감기 뒤끝에 주로 나타나는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발생을 합니다. 청력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남자아이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여자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어려도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는 보청기를 착용한 것이 보일까봐 더운 여름에도 머리를 뒤로 묶지 못하고 머리카락으로 보청기를 가리려고 거울 앞에서 무척 무척 애를 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머리부터 묶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꼭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어린이 난청을 한약과 침으로 치료합니다. 10살 이상 되는 어린이들 경우에는 침치료도 잘 따르고 뜨거운 한약도 잘 먹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친구들과 놀 때에도 이미 여러 어려움이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료에 잘 응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무수호지심 비 있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의 한 구절을 읊으며 권영진 의원 징계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죠.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세요.
3: 어디서 네. 뭐 하세요?
4: 저는 지금 자동차로 이동 중이에요. 오늘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3: 저희 명당 인터뷰는 안 중요한 일정이에요?
4: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긴 하지만 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3: 알겠습니다. 의원님.
4: 네.
3: 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4: 아니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
3: 돌아가고 있어요.
4: 잘? 거기는? 네.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3: 아니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민의힘 네. 하면 징계밖에 네. 지금 안 떠올라요. 저희 방송 아니나요? 뭐 해요 그럼?
4: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3: 네.
4: 이제 그 징계만을 부각시키는 거죠.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3: 네.
4: 그 축구 징계 뭐 이 요런 분야에 집착해서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그러면은 방송사
4: 다른 활동들 뭐, 많이 네. 하죠.
3: 그럼 방송사 진행자, PD들, 작가들이 문제예요? 국민의힘 징계 문제만 이렇게 아이템으로 다루는
4: 뭐 거? 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진 않겠지만
3: 했잖아요 방금 전에.
4: 우리가 아니 문제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네. 그건 뭐 사회적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느냐의 문제니까
3: 네.
4: 그런데 이제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
3: 네.
4: 과연 우리가 뉴스의 경중과 완급을
3: 네.
4: 적절하게 그 조절하고 배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아요.
3: 네.
4: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소통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3: 네.
4: 또 갈등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3: 네. 그러면 네.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네.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징계 말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 아니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를 떠나서
3: 네.
4: 뭐, 이를테면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견강보혜식으로
3: 네.
4: 억지로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억지 주장보다는
3: 네.
4: 그냥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그냥 제가 생각하는 판단의 범위 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관위가 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3: 네.
4: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투표 제도에 있는데
3: 네.
4: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은 이제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상황에 도달을 했고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어쨌든 투표율 조작이 전산을 통해서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이 나왔잖아요.
3: 네.
4: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3: 네.
4: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당에 적극적으로 이 중요성을 그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뭐 상당수는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럼 장동현 대표의 장외투쟁이라든지 선거소총 변론이라든지 올림픽공원에서
4: 네.
3: 부정선거 목소리 내고 집회 시위에
4: 네.
3: 참여한 거 이런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4: 그럼요. 그렇게라도 쟁점화하지 않으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꿈쩍이나 하나요?
3: 근데
4: 꿈쩍하지 않잖아요.
3: 그렇게 중요한
4: 정부와 민주당은 뭐 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다.
3: 네.
4: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3: 네.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당내 네. 의원들의 참여율은 왜 그렇게 좀 저조했어요?
4: 당내 의원들의 참여율이 나쁘지는 않아요.
3: 나빠요.
4: 아,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참여율의 그 아, 이 정도 수준은 그나마 우리 당의 현 주소상 괜찮다와
3: 네.
4: 그다음에 좀 더 더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3: 아니 근데 의원분들 서울 올림픽공원 같이 장동혁 대표랑 같이 하는 분들이 뭐 비서실장이나 뭐 그 두세 분 정도밖에
4: 그러니까,
3: 안 되잖아요.
4: 그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3: 네.
4: 국회의원이 우리 당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3: 최고위원도 전부가 될 수 있다.
4: 네.
3: 최고위원도 거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4: 그럼요.
3: 의원들뿐만 아니라.
4: 네.
3: 네. 네. 알겠습니다.
4: 그리고 의원들이 본인들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그 여러 활동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3: 네. 알겠습니다.
4: 많은 당원들의 지금 많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3: 네. 권영진 의원 징계하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4: 예.
3: 뭐 윤리위로 이제 넘어갔지만 최고위원의 예.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4: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한 거고
3: 예.
4: 다른 분들은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3: 네.
4: 그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 얘기 안 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4: 다 얘기했는데요.
3: 다 얘기했어요?
4: 비공개 회의 때 다 얘기했잖아요.
3: 네, 그 뭐 우재준 최고나 양양자 최고들도 다 이건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4: 양양자 최고는 징계해야 된다고 했고 우재준 네. 최고는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3: 네.
4: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우리 우재준 최고는 아니 뭐 그 친구하고는 뭐 별로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3: 외계말 해가지고 그러시네요.
4: 네, 외계어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겠어요.
3: 네.
4: 예, 그리고
3: 또 그렇게 또 아이 폄하하시면 안 되지 또 왜 그러세요?
4: 아니 근데 이게요, 이 진짜 정치하는 사람은 나한테 엄격하고 타인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3: 네.
4: 이제 오 그룹들은 보면 본인들은 다 옳고 그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라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3: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4: 선거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3: 없어요?
4: 예. 2018년 선거와 비교하면
3: 네.
4: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3: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4: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옆집에는 반에서 3등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는데 넌 반에서 58등인 한 아이를 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못 갔다고 나무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3: 네.
4: 기준선을 어디다가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3: 네.
4: 그거를 그러니까 네. 자꾸 그 흠집을 내기 위해서
3: 네.
4: 편회하기 위해서
3: 네.
4: 2022년 선거를 비교하는 것은
3: 네.
4: 진짜 그거는 악의적인 비교라고 봐야 되겠죠.
3: 알겠습니다. 그 정종식 네.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네. 문제 해결됐다, 좀 선처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 네.
3: 그럼 이거 그냥 윤리위의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4: 글쎄, 정종식 대표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3: 네.
4: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3: 네.
4: 정점식 대표의 표현은 외교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그러니까 아니, 선처 바란다라는 거는 징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외교적 수사라고 그러세요?
4: 아니, 외교적 언사라고 봅니다.
3: 네.
4: 뭐 그 우리 장 선생이 보는 거고 제가 읽는 거고 좀 다르니까. 그리고
3: 네.
4: 그게 정점식 대표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 네.
4: 그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이 계셨어요. 여러 의원들이. 그러다가 너무 그러니까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 자리 끝까지 계신 분도 계시는데
3: 네.
4: 거기에 공교롭게 직전 원내대표 송원석 대표도 계셨어요. 그 송원석 대표 전 대표에게는 이회 남지 못할 역설과 역설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3: 네.
4: 정점식 대표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3: 네.
4: 네.
3: 알겠습니다.
4: 그리고 이제 전반에 깔려 있는 같은 동료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만 원영진 의원한테 좀 불편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죠.
3: 네.
4: 자제하고
3: 네.
4: 사실 그런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 당내 문화 때문에
3: 네.
4: 예, 국민의힘이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아까는 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고 지금은
4: 참담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3: 네.
4: 참담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기대치의 레벨이랄까 그다음에 수준이랄까 그걸 높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필요하지요.
3: 네. 그 장동혁 대표도 징계를 해야
4: 네.
3: 된다라고 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나요?
4: 아니요. 대표님은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3: 그러면 조강한 최고위원님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4: 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3: 다 강하게요?
4: 예.
3: 이게 일각에서는
4: 그러니까,
3: 네.
4: 네, 네.
3: 근데 일각에서는 대형감일의 소속으로 권영진 의원이
4: 예.
3: 당대표 그만둬라,
4: 예.
3: 막 지도부 사퇴해라,
4: 예.
3: 막 이러니까
4: 예.
3: 징계를 해가지고 좀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4: 뭐 그거는 뭐 그 전형적인 자기 본인의 생각인데,
3: 네.
4: 저는 대안과 미래의 이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폭력과 변명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폭력과 변명.
3: 폭력과 변명. 아이 또
4: 예.
3: 같은 당
4: 그러니까
3: 의원분도
4: 대안도 없고,
3: 예.
4: 아니 대안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폭력인가요?
3: 네.
4: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라는 그 거창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 단어에 맞게 충실해야 되잖아요.
3: 네.
4: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그 불만을 털어놓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 멱살을 잡고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의 이름을 폭력과 변명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폭력과 사과 뭐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모임의 성격에 맞는 거 아닌가?
3: 네.
4: 왜 멱살을 잡는 것도 폭력이지만
3: 네.
4: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3: 그러면 동료 최고위원한테 뭐 외계어 철부지 얘기하신 건 언어적인 폭력 아니에요?
4: 글쎄, 저도 그런 통역은 받았잖아요. 의원총회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참석을 했더니
3: 네.
4: 저한테 국회의원도 아닌 게 아닌 사람도 아니고요.
3: 네.
4: 국회의원도 아닌 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표현도 받았고
3: 네.
4: 그다음에 선출직 최고위원한테 지명직이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3: 네.
4: 그거는 서로 간에 언어적 폭력이 그 왔다 갔다 한 거죠.
3: 피장파장이다.
4: 피장파장하기보다는
3: 네.
4: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적 성숙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거칠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죠.
3: 알겠습니다.
4: 폭력의 그레이드가
3: 네.
4: 그러니까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3: 네. 네. 최고위원님, 뭐 윤리위에서 결정하겠지만
4: 네.
3: 조경태 의원이나
4: 네.
3: 진정호 의원 둘 다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조경태 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그 경선 나갔다 떨어지니까 그 민주당과 정의당인가 뭐 조국신당인가 전화해가지고
3: 네.
4: 저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짜 참. 수치스러운 행위고
3: 네.
4: 본인이 뭐 쓴소리 안 통하는데 나는 참 그 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좌진을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것도 가장 손쉬운 비례대표 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3: 네.
4: 본인의 보좌진을 전 뭐 그렇게 들었는데 본인의 보좌진을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는 선거 캠프에 파견했다고 하잖아요.
3: 네.
4: 본인도 가서 신원 입고 돌아다녔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정치인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예요.
3: 네.
4: 36년을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3: 그러셨죠.
4: 3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런데 제가 대구 가서 김부겸 저 후보하고 같이 치킨 먹고 저 그 생맥 좀 마시고 그러면 그게 맞겠어요?
3: 아니 그래도 상대당이 아니라 보수 쪽 후보였잖아요. 그래도.
4: 보수 쪽 후보라고든 본인 주장이지 보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분은 보수를 괴멸시킨 분이라고 그러지 보수를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주장하면 다 보수라고 인정을 하나요?
3: 네.
4: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그러면은
4: 보수 그룹에서
3: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내려져야 그래도 적절하다라고 최고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4: 그건 윤리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3: 주의, 경고 이렇게 하면은
4: 징계는
3: 네.
4: 징계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3: 예.
4: 그 징계 사유에 대한 가치 기준을 놓고 징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가. 그래서 제가
3: 만약,
4: 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하라고 의결하고 메시지를 낸
4: 예.
3: 것은 적절해요? 윤리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4: 아니죠.
3: 독자적으로
4: 최고위는 그 당내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3: 네.
4: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면 본인 스스로 하루속히 당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이랄까 의견을 보다 그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견에 도달했죠.
3: 그러면은 뭐 제명이라든지 탈당 공고 이거를 좀 생각하고 원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4: 그건 윤리위가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3: 떠나라면서요. 떠나는 거는
4: 본인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3: 네.
4: 그 얘기를 한 것이고
3: 네.
4: 그다음에 최고위의 결정이 그런 이제 최고위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3: 네.
4: 윤리위가 결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3: 네.
4: 그때 이 정도는 이건 좀 우리 판단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려보낼 수도 있고
3: 네.
4: 이게 합당하다 그래서 인준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 네. 거 아니겠어요?
3: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도 여쭤볼게요. 지난 지방선거
4: 네.
3: 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 지원을 했고요. 지난번 대선
4: 네.
3: 때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원을 하고 뭐
4: 네.
3: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뭐 선거운동을 함께한 당내 의원들도
4: 네.
3: 있잖아요. 그분들은 징계
4: 네.
3: 안 해도 괜찮아요?
4: 아니 그 윤리위에서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된 건들이 있잖아요.
3: 네.
4: 그 건을 가지고 윤리위가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3: 그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도 징계해라라고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4: 그
3: 선택적으로
4: 뭐,
3: 의견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4: 아니,
3: 좀 있어서.
4: 그거는 아니 그게 뭐 비판이야 여러 가지로 다 늘 있을 수 있는 거지만
3: 예.
4: 우리가 선택적으로 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3: 그게 판단이 맞아요.
4: 이건,
3: 네.
4: 아니 아니 이건 우리 저 소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3: 예.
4: 제가 볼 때는 소장님과 소장님 주변 사람들의 또 특별한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3: 네.
4: 그건 뭐 내가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것은 상당한 저 이거. 자만이자 오류라고 보는 거고
3: 아니, 근데,
4: 저도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3: 네.
4: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3: 네.
4: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 아니 그게 좀 이렇게 좀 선택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4: 예.
3: 그 당내 문제는 여기서 그만 여쭤보고요. 조정식 국회장이
4: 네.
3: 이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 물론 이제 원론적인
4: 네.
3: 얘기다라고 수습은 했지만 이 발언 의도가
4: 네.
3: 있다고 보세요?
4: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간절한 염원을 정무특보 출신의 국회의장이
3: 네.
4: 그 대신 한 거라고 봐야겠죠.
3: 네.
4: 뭐 그리고 질러놓고 이제 그 공보수석을 통해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조정식 의장을 재정부 의원 비서관 할 때서부터 너무 잘 알지만
3: 네.
4: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그 모습이죠. 이 일련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듣고 있는데 아주 실망스럽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어제 그 홍준표 전 대표님도 뭐 말씀 주셨지만 개헌 문제는 그리고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 개헌을 하는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못 박아져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겠다는 시도니까 이거는 거의 뭐 사실은 이런 게 또 국가 그 전복이고 내란이에요. 헌법을 갖다가 그 짓밟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국회의장이 한다? 국회의장에서 당장 내려와야 돼요.
3: 알겠습니다.
4: 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그건 진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의 가치와 권위, 사회적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3: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실형 나왔잖아요. 대법원 확정 받으면 397억 국민의힘 당이 지금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당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논의되거나 대응 좀 마련하고 계세요?
4: 사실은 걱정이고 큰 충격이죠. 그리고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을 최종심까지 그 조심스럽게 초조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당이 지금 그 겪고 있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3: 제가 여쭤본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거나 당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반납해야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납한다 이런 실무적인 계획안을 좀 논의나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4: 아니 뭐 그걸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그 공식 논의 석상에서 오지는 않았고. 근데 우리 최고위원들끼리의 그 이제
3: 간담회,
4: 비공개 대화. 비공개 대화에서는 사안을 되게 그 무겁게 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또 사실 법원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이걸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되게
3: 이거
4: 무겁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뭐 구상점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4: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3: 이번 기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쇄신과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당대표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하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4: 저는 뭐 절연하고 결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3: 안 됐어요. 우리 당에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죠. 절연이에요.
4: 아니죠. 우리 당을 쉽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민주당 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그래요?
4: 사실상 당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요. 저런 결별을 하기 위해선 뭐 윤석열 정신을 뭐 계승하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본받자 뭐 이런 게 한마디로 나와야 되잖아요. 당 내에서 윤석열의 윤자도 안 나와요.
3: 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 근데 인사로서 지금 윤석열의 뭐 여러 가지 생각에 그래도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뭐 미디어위원장 시키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법률위원장 시키고 윤석열
4: 전
3: 뭐가 하나요?
4: 그분들이 다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적절한 공직을 맡았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 공직을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 이를테면은 그 뭐 윤석열을 계승하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3: 아니, 탄핵과 비상계엄 과정 그때는, 중에서 그분들이 아니, 한 얘기들 있잖아요.
4: 그때는 여름철이니까 여름철 옷을 입으셨던 것이고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가을철 옷을 입어야지 여름철 겨울에 여름철 옷 입고 있으면 얼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3: 그래도 사과 반성.
4: 일단 저는 변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3: 네.
4: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3: 네.
4: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은 적절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3: 네.
4: 파악과 포용보다는
3: 네.
4: 극단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3: 네.
4: 상당히 정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패널들이 보면은 정치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가볍게 처신하고 상대에 대해서 조롱하고 낄낄이 대고 이런 저기 그 이 추태들을 저는 그 어쩌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봐요.
3: 네.
4: 그런 분들은 문제 없나요? 다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그리고 많이 부족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오늘의 그 이 현실인 거라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주제를 네.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얼굴 네. 대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4: 아, 우리 소장님 저 얼굴 보면은 자꾸 소장님이 말꼬리 잡고 그다음에 곤란한 질문만 많이 하고 도와주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3: 도와드릴게요.
4: 그 스트레스 나도 많이 받아요.
3: 알겠습니다.
4: 저 나름대로 저 양식껏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3: 알고 있어요. 최고위원님
4: 예.
3: 오늘 불편한 질문 많았을 텐데 인터뷰에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4: 예, 앞으로 저 처음 들어서 제 얘기할 때는 잘 좀 얘기해 주세요.
3: 싫어요.
4: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3: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네.
3: 이상 조광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5: 이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은 기자님.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정은 기자님, 네. 민주당 전당대 권리당원 투표 어제 시작했잖아요. 네. 충청권. 네. 분위기 좀 어때요?
2: 어제 충청 시작했고 오늘부터 네. 이제 부울경 투표가 시작되니까 각 캠프에서도 이제 1라운드 결과가 중요해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드린 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1강 1중 1약이라고 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가만히 있는 반면에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요. 현재로서는 2강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강. 김민석, 정청래 2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단 충청에 한해서는 정청래 대표 고향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여기서 이제 넉넉한 격차로 승리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격차를 최대한 줄이되 그래요? 이길 수 있으면 이기겠다. 요 정도입니다. 분위기가.
0: 그 지역에서는 불리하다라는 거를 김민석 후보 측도 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예상 스코어 충청권 얘기 드리면요. 네. 딱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좋다. 그간 나온 여론조사 각 캠프 분위기 네. 하면 정청래 40 후반 네. 김민석 40초반
0: 이 찍어주세요. 48, 뭐 9, 뭐 이렇게 찍어주세요.
2: 후반. 네, 40 후반. 40 김민석 40 초반 네. 송영길 10% 안팎 요게 네. 이제 정배당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틀린다라고 네. 하면 저도 흔들리겠지만 네. 여의도도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0: 권리당원 그 당심은 참 알 수가 없다는 좀 생각도 들고, 김정은 기자님께 여담이지만 예비경선 네. 때 네. 누가 몇 퍼센트 차이로 1등 했어요?
2: 아, 이거는 제 분위기 보니까
0: 분위기 말고 사실
1: 느낌 알 수가 없는데.
2: 그거 알 수 없죠. 근데
0: 전 알아요.
2: 어제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정보와 다릅니다.
0: 달라요?
2: 네. 1%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0: 그래요?
2: 네.
0: 그거는 내 말이 정확하다니까. 알겠습니다. 누구 말이 정확한지 한번 보고. 그러면은 네. 김정은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번 일요일 날 발표되는 네. 뭐 조사에서는 누가 네. 이기는 걸로?
2: 정청래.
0: 정청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론조사는 어떤지 윤희용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여론조사들이 있긴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아침에 보도가 된 조사부터. 네네.
0: 오케이.
1: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좋아요. 같은데요. 7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조원 네.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전국 이제 1,142명.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요 조사에 뭐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ARS 방식이었는데요.
0: 네.
1: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 이제 룰대로 1순위 이제 뭐 2순위 있잖아요. 그래서 1순위 이제 물었는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의 여론입니다. 김민석 36.6. 네. 정청래 34.3. 네. 송영길 13.0 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뭐 2.3% 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뭐 내에 있는 결과여서
0: 박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네,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초반의 흐름과는 네. 약간 이제 달라진 흐름 이강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이 조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전당대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이제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권리당원 70% 반영되는데 권리당원의 이 흐름과 인식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흐름과 얼마나 동일하고 다르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0: 어떻게 봐야 돼요?
1: 그런데 이 조사에서 당원인지를 물어봤어요.
0: 오.
1: 예, 그러니까 샘플을 크게 해서 물어봐서, 그러니까 ARS이기 때문에 성향이 센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 비율이 좀 잡힐 거라고 보이긴 했었는데
0: 네.
1: 그런데 그 한번 제가 요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52.6%가 당원이라고 했대요.
0: 그래요?
1: 예. 물론 이제 권리당원들은 한 35.9, 그중에서 당비 안 내는 일반 당원은 16.7이었는데 이제 이 민주당원 조사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 조사에서 정청래 41.9, 김민석 41.5.
0: 야.
1: 격차가 0.4% 포인트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2.3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이라고만 또 하신 분들 대상으로 보면 정청래 46.2, 김민석 42.2.
0: 권리당원 저는 앞서네요.
1: 근데 이제 여기에는 방금 이제 이게 전체 조사에서 당원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정도 되는 것이니까 샘플 수가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500명이 안 되고 또 권리당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뭐 아주 단정적으로
0: 그래도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1: 오차 범위가 크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팽팽한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처음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그때쯤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게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갔는데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참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이제 박빙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평가나 분석은 어떠십니까?
3: 네, 일단 거의 처음으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어느 맞아요. 정도는 드러난 여론조사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네. 물론 당원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이게 뭐 분포라든지 표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원래 예측됐던 거는 일반 지지층에 비해서 권리당원이나 이쪽으로 국한을 해서 들어가면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봤고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았다는 점이 있고 일단 이 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다수가 2순위로 김민석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권리당원이 7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을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속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 픽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은 정청래 후보한테 자칫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유시민 작가 말을 들으면 이번에 정청래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정부 심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 치고는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그렇죠.
3: 크게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라붙는 기세 이런 것들 그걸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계속해서 본인의 SNS에 뭐라고 글을 올리고 있냐면 여론조사는 추세다라고 글을 올리고
0: 추세,
3: 있거든요.
0: 추세 흐름 내가
3: 그건,
0: 좋다.
3: 그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기고 있으면 우세하다라고 올렸겠죠. 근데 이제 조금 지는 것도 있고 송영길 후보 지지 성향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하면은 이걸 이긴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측면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 추세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래도 내가 안 밀리고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지켜봐라. 아직까지 전당대회 여러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거죠.
0: 윤희웅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정청래 후보의 이러한 상승 추세 네. 근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일단은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두 후보가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정청래 후보 측 캠페인이 일관되고 분명하고 메시지가 당원들한테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표하는 이제 유권자를 타겟으로 한 캠페인이 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존중하는 거죠. 네. 160명의 의원보다 160만 명의 당원들 더 중요하다. 당원들 존중받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계속 이제 일관된 흐름들을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직
0: 그렇죠.
1: 대표였으니까.
0: 맞아.
1: 근데 어느새 도전자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선거에서 제일 받았구나. 어려운 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1: 그럼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B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B 후보를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에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후보는 평가받아야 될 대상인데 원래 이런데 도전자의 포지션을 네. 갖춘 거 이게 굉장히 성공적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대세론에 의해서 이제 당원들이 어쨌든 뭐 또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또는 정부를 성공시킬 지원본부를 뽑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 하에는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고 지금도 저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이 신천지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돕는 지원본부라고 하는 프레임과 메시지 전달이 흐트러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신천지도 그 당원들 존중하는 흐름들하고 이제 메시지 대응에서 좀 밀리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캠페인의 일관성 부분에서 좀 기조가 흔들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네. 여론과 당원들 영향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김수인 평론가님, 신천지 논란 제기한 거는 김민석 후보에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네. 패착이다 아니면 잘했다?
3: 지금까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죠. 부담. 그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혹은 뭐 완벽한 근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단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에 정청래 캠프에 네. 신천지 소속의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최소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든지 정청래 후보가 이걸 인지했다든지 이걸 떠나서 하다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공세를 이어갈 만한 바탕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하루하루 갈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뭐 이거를 더 어떤 의혹의 수준을 높여서 제기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캠페인이 패착이다. 현재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0: 그러니까요.
3: 다급해 보인다.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김민석 후보 본인 연설을 할 때도 네. 뭐 최고위원 친청계 후보를 몽땅 다 떨어뜨려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뭐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당시 영상을 보면은 좀 조급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력 주자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근데 그렇다면은 거꾸로 위기다 결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힘든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 거 같아요.
1: 김민석 후보가 이제 신천지 이슈 전혀 효과가 없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 이슈 할 때 이제 어쨌든 정체성 이제 논쟁들을 하게 되면서 좀 약간 비판받던 국면들을 사실은 이 이슈로 벗어나긴 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권리 당원들이잖아요 대상들이 네. 그러면 권리 당원들에서 당내 문제를 제기하면 더 사실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의혹 제기보다 굉장히 더 엄밀한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어요. 당원들은 더 깐깐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이제 출구 전략을 필요하고 출구를 나와서 이제 원래 이제 싸우던 프레임들 뭐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뭐 이런 흐름으로 빨리 가는 것이 김민석 후보한테는 지금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0: 김정영 기자님, 네. 김민석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이런 여론조사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따라붙네 큰일 났네 이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뭐 송영길 후보표까지 하면은 내가 당대표 되겠네 뭐 어쨌든 여유 있네 이 정도면 됐네.
2: 아직까지는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0: 너무 아니한 거 아니에요?
2: 그렇진 않겠죠.
0: 추세가 지금.
2: 네. 네. 근데 추세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거기서도 이제 자체 조사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확연히 확인되는 것은 정청래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캠프 내에서는 네. 그게 이제 신천지 때문이다. 네. 신천지 논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다만 이 신천지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김민석 후보 측에선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민주당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 당적자라든지 들어와서 전대에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건 상대의 문제잖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사실 신천지 논란이 제기되기 전까지 가장 뼈아픈 공격은 야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레임덕 온다. 이게 사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공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선이 레임덕에서 신천지로 옮겨가면서 아 옳다구나. 그럼 야 김민석 근거 대봐. 너 우리 민주당을 무슨 신천지당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역공세로 펼치고 있는 정국이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신천지 얘기보다는 이번 전당대회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누가
0: 되돌아가는
2: 이재명 정부 2년 3년 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이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0: 보안 수사권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김정인 기자님 왜 뭐 정성호 장관은 사퇴했다고 뭐 건강상 이유 말고 다른
2: 아직 사퇴를 한 건 아니죠.
0: 근데 사퇴 이제 의사를 표명. 네.
2: 그 정성호 장관이 국회 사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민주당 의원 그 여권 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구문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구문이고요. 오래됐습니다. 기사가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0: 전당대회에는 그렇게 영향이 안 미칠까요? 그럼 네. 놀라운 일이 아니네요.
2: 네. 놀라운 일은 아닌데 다만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형수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정성호 장관이 그간 1년간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만 굉장히 많이 먹고 어떻게 이제 정성호 장관의 그 의견이 100% 반영된 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은 네. 이번에는 진짜 좀 진지하게 자신의 사태에 대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뉘앙스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대통령 돌아오면 조금 지켜보자. 네. 그 부분은.
0: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여부가 전당대회에 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윤희용 대표님 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고요?
1: 네. 많이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KSY가 22일 이제 발표했는데요. 예, 21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 ARS 방식으로 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55.3 네. 찬성 27.4 한국갤럽도 이제 지난주 지난번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건 23%밖에 안 됐고 네. 이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상당했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이슈 국민들 여론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아주 초반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이제 유지해야 한다 이 기류가 이제 높아지는 흐름이어서 당내도 사실은 양분되는 여론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근데 전당대회라고 하는 측면들 전당대회의 투표권자가 이제 오랫동안 이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가장 최우선으로 이슈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권리당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기

0: 어느 정도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저 후보가 되는 게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1: 예.
0: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의 입장이 모르겠어요. 그 정치권에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저 잘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걸 미룬 다음에
1: 거부권.
0: 폐지가 안 되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김민석
1: 의심이
0: 후보나
1: 있어요.
0: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되면.
1: 예.
0: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게 할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나도 완전 폐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아예 이슈가 잘안 되고 있고 그리고 차이도 안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화를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층 입장에서 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찍을 정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권리당원으로 가면은 폐지가 뭐 거의 완벽하게 우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이슈가 돼버렸다. 국민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여론이 높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안에서는 폐지 쪽이 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짠물 정당의 모습 네 그렇게 볼수
1: 이게
0: 있겠습니다.
1: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0: 어떻게요?
1: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해요.
0: 설마?
1: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전당대회 후에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게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그렇게 가면 제2 요구권 행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캠페인에 활용할 수도 있을 제가 봤을 때는
0: 네.
1: 그래서 상당히 고심 할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고심도 아마 이제 뭐 청와대 쪽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김정희 기자님,
1: 네.
2: 일각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0: 네.
2: 이거를 그냥 좀 상정하지 않고 전당대 이후까지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3: 그러기엔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2: 많이 남았어요.
3: 3주가 남았는데
2: 네. 3주 계속
3: 그거를
2: 남았죠.
3: 끌기는 쉽지 않을 것
2: 네.
3: 같고 지금 원래 이제 보안사건이 이제 폐지되는 형소법 통과가 되면 이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사실 제기할 이슈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2: 늦었어요?
3: 너무 늦어서 이미
2: 네.
3: 다 끝났습니다.
2: 다음 주에요.
1: 네.
2: 이제 일요일 날 충청권 여론조사 발표되니까 그거 보고 우리 세밀하게 좀
1: 네.
2: 뜯어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6: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아직도 생사가 확인 안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7: 네, 하루 반이 넘게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 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방당국이 지금까지 14명 숨졌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도 심정지 상태고 남은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11명이 묻혔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4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 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5: 구마모토 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도 있는데요.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7: 네, 구마모토 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쓰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에서 제조 장비 조정에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TSMC 구마모토 공장이 통상적인 생산 체제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릴 거로 보입니다. TSMC는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니온TV에 따르면 TSMC는 1공장이 받은 강진

0: 지진의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진행 중이던 이 공장 공사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요타나 다이하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2: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습하자 이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3: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4: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3: 이란 전쟁 발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들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들은 이번 공격으로 대원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기관 소유 시설과 거점은 물론 성지순례 구역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 침해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해 요르단에서 이란 미사일들이 요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 있는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가 드론의 타격을 받아 배후가 주목됩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멈춘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과 사우디의 군사 개입 수위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이렇게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겨냥한 공습에 나서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물론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미국이 공격할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6: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집트 인근 해상에서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공격 주체나 배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속어를 동원해 이란을 두들겨 팰 거라며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미군이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한 데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민병대를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은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하다가 지난 24일 중단했는데 이란의 미군 기지 기습 공격을 계기로 미군의 공습이 곧 재개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갈취했다면서 이란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도 더 높였습니다.
1: 사우디가 이란을 겨냥한 미군 공습에 가담하면서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5: 네, 그동안 이란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왔던 사우디가 처음으로 미군 군사작전에 참여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동전쟁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시아파 국가 이란의 대리 세력과 새 전선에서 직접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쟁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여러 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지며 전면전 위험이 커졌다며 이란 전쟁을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 상승해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폭의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7: 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다시 보복을 예고했다고요?
5: 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으로 대원 20명뿐 아니라 이란 군사고문 6명도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라크 민병대 관계자들이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숨졌다며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기지와 동맹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전쟁 시작 이전에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미군의 대표적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재고는 최대 820여 발, 사드 재고는 최대 270여 발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재고와 관련해 더 첨단의 무기를 다시 채우고 싶다면서도 현재 재고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거라는 분석도 나온 만큼 향후 공습 재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글로벌 클라우드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7: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연준 인사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요?
8: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8% 상승한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 EPS도 $4.74로 시장 기대치인 $4.24를 웃돌았고 자본 지출 KPX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608억 달러, 우리 돈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 예측치인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탄탄한 회복력과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EPS는 $6.18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인 $7.22를 $1 이상 밑돌았습니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 하단을 기존에 125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조정해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지난해 85억 5천만 달러에서 90% 이상 쪼그라든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0.71%, 1.31% 하락 마감했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9: Long-term investors should use volatility as their friend and add to the high-quality names that will be the beneficiaries and winners of the AI build-out.
1: 네, 연준 기준금리 발표 소식도 알아보죠. 5차례 연속 동결인데 더 눈에 띄는 거는 이 중 인사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하고 약 7,700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사망자 수는 13명입니다. 그 외 심정지 상태 환자가 5명, 중경상 23명,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가 다수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대 여성 등 3명은 구마모토 현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의 구마모토 폭발 붕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온몰이라는 쇼핑몰에서의 사망자 3명은 모두 매장 종업원입니다. 이 밖에도 종업원 1명이 심정지 상태이며 4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온그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쇼핑몰에는 약 2,700명이 근무 중이었고 일부가 고객 대피 안내 뒤 건물 내부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온몰 붕괴 직전에 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라면서도 확실한 폭발과 붕괴 원인은 현재 추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구마모토현 그리고 후쿠오카현 등에 설치된 피난소 450곳에는 피난민이 7,700여 명이나 현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독이 되니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린다라고 했던 홍명보 전 감독.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집 근처 호텔과 식당 등에서 총 1,400만 원을 결제하고도 아무런 지출 내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홍명보 전 감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74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406만 원은 자택 근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했습니다. 공적인 업무에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가족끼리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낳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용처를 보면 홍 전 감독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점,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자택 인근의 업소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어린이날이나 광복절 등 공휴일에는 공적인 업무를 볼 일도 없는데도 자택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입니다. 심지어 홍 전 감독은 축구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했는데, 즉 법인카드라는 것은 잘못 사용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저런 일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등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1,000만 원 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축구협회의 업무 추진비 지침상 휴일과 집 근처, 또 관할 구역을 멀리 벗어난 원거리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를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거나 소명서를 추후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홍 전 감독은 지출 소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액수가 1,0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규정을 우습게 보는 건지, 협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너무 바쁘셨던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감독이 된 후에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안에 무언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말했던 홍명보 전 감독. 그 안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정상으로 이끌 위대한 전술이 꿈틀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뒤늦게 꿈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을 놓고 벌어지는 본격적인 스타워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인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내민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 5000기를 발사하는 계획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4월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링크와의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FCC가 아마존의 요청을 승인하면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망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기타 모바일 기기를 직접 연결해서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문자메시지, 데이터 통신, 또 긴급 구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400여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상태로 올 연말부터는 국지적이나마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만일 FCC의 승인을 얻어서 연말에 5000기를 궤도에 올려놓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본격적인 우주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같은 위성 인터넷의 사용 요금은 현재 얼마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예로 전해드리면 일단 기본 장비를 $350 주고 사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는 아주 느린 것은 월 $55. 이건 뭐 영상은 못 봅니다. 그저 텍스트 메시지 정도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중간 속도는 월 $85. 빠른 속도, 영상까지 볼 수 있는 빠른 속도는 월 $135입니다. 135달러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의 가정용, 즉 오지이기는 하지만 장비를 어디에든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고정용의 경우이고 기업이나 선박용 또 특수지역 등은 요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고속 데이터 및 공공보안이 필요한 기업용 플랜 또는 전쟁터 등지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장비값만 2,000에서 2,500달러짜리를 사야 하고요. 월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서 최저 $250에서 최고 월 $2,000까지 다양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 오지용 스타링크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입니다. 여하튼 자칫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긴 얘기 짧게 하자면 어느 순간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사용을 러시아는 막고 우크라이나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인터넷 유도가 필요한 장거리 드론을 마음 놓고 러시아로 보내면서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까지 폭파시키는 등 위협을 했죠. 이 때문에 러우 전쟁 승패의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쥐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순 가정용 위성 인터넷이 아닌 오지용 스타링크 인터넷은 가격을 떠나서 한 사람의 목숨,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론 머스크가 부러워서인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자기도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일 연방정부가 아마존의 위성 5000기 발사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간의 우주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위성 인터넷을 놓고 벌어지는 스타워즈인 셈입니다.

아마존이 월마트의 12년 아성을 깨고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경제잡지 포춘이 어제 발표한 2026 포춘 글로벌 500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 합계가 43조 100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순이익은 3조 3,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변화는 아마존의 정상 등극입니다. 아마존은 1위, 월마트는 2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기업을 넘어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AI 열풍은 반도체 기업들의 약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년보다 무려 38계단이 상승해 28위, TSMC는 44계단 뛰어 82위에 올랐습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GPU와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같이 매출 순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본사를 둔 노강 장비 기업 ASML도 453위로 처음으로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서 26위로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업 최상위권 지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 국경안전법안 HR9773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는 이민법 위반에 해당되긴 하지만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기면 추방 절차가 진행되거나 향후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HR9773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최종 법률로 제정될 경우에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안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1,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 전력이 생기면 향후 미국 재입국은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심사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법안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경우보다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등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에 체류 기간을 넘기는 이 오버스테이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하는 이 비자 초과 체류 통계에서도 한국 국적자의 이 오버스테이 사례는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과 방문객,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이 체류 기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정규 이민 수속을 밟던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인터뷰 현장에서 즉시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절차 자체가 이제는 함정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영국 출신 코너 리드 사건입니다. 리드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3살배기 시민권자 쌍둥이 아들 두 명을 둔 가장으로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ICE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그는 센트럴 루이지애나 ICE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리드는 약 20년 전인 9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에 입국했으며 오랫동안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이 다카의 수혜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인 아내 제일린과 2020년에 만나 결혼했으며 영주권 절차의 핵심인 가족 초청 청원은 공교롭게도 체포된 당일인 6월 3일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승인 직후 같은 정부청사 건물 안에서 이 ICE 요원들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는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시민권 신청사의 할인 수수료 제도와 수수료 면제 제도가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에는 $710, 우편 신청 시에는 $760입니다. 이 중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절반인 $380만 내면 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380 감면 제도와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아예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은 $1,280 그리고 우편 신청은 $1,330로 각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연방 관보에 게재한 이번 규정 예고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종이 수표를 통한 세금 환급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앞으로는 계좌 이체를 기본 지급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환급 수표를 보내는 방식은 사실상 폐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금 보고 시 은행 계좌번호와 라우팅 번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 IRS는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계좌를 이체할 은행 어카운트를 입력하라라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경우에 최소 30일 정도의 환급 지연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세청 IRS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우편을 통해서만 통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의 경관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LAPD 소속 현장 경찰관은 약 8,550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 8,700명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약 2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맥도날드 국장은 LAC에 최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약 12,500명의 경찰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LA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약 4,000명의 경찰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증원은 사실상 요원한 상태입니다. LAPD의 지난달 경찰학교 졸업생은 불과 26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이직 등으로 매년 5,600명의 경찰관을 잃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채용이 감소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한인 부동산협회가 지난 23일 오렌지카운티 콜드웰 뱅커 베스트 사무실에서 제2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남가주 한인 부동산협회는 이날 한인 고교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 18일 본관 주차장에서 새 학기 책가방 무료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다인종 주민 약 700명이 참석했으며 이웃케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네. 애플의 아이폰, 이제 사지 않고 빌렸을 수도 있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등을 짧게는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임대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은 매월 임대료를 내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그리고 애플 워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 업그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과 애플 워치는 12개월이나 24개월, 그리고 맥 컴퓨터와 아이패드는 24개월이나 36개월 단위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 임대료는 아이폰은 $18, 아이패드와 애플 워치는 $12, 맥 컴퓨터는 한달 $25로 책정됐습니다. 최고 사양으로 임대할 경우에 아이폰 17 프로는 $32, 아이패드 프로나 애플 워치 울트라는 $25, 맥북 프로는 $39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최신 기기로 교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기기를 반납하고 프로그램을 그저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이처럼 임대 프로그램을 내놓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 등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소 100달러, 최대 300달러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인, 저런 정치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창 다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20년 전 불륜 상대라는 여성의 등장으로 지금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보좌관이자 내연녀였던 루피 리피는 뉴섬 주지사와의 부적절했던 20년 전 과거사를 패션 월간지 베니티 페어에 최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리피는 2005년 여름부터 뉴섬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다라며 몇 개월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뉴섬은 이혼한 상태였지만 리피는 뉴섬의 친구인 알렉스 트루크와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결국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친구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에 대해서 리피는 사실은 대부분의 만남의 경우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안 힐에 있는 펜트하우스나 노을스 비치 바에 있는 뒤쪽 룸 또는 LA에 있는 W 호텔 등을 자주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처음 나오는 폭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2007년 초에 알려졌었습니다. 당시 뉴섬은 모든 사실을 그저 인정했습니다. 이후 리피는 재혼 후에 아이까지 잘 낳고 살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갑자기 이 철진한 메뉴를 들고 나왔는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정치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른 정치인 스토리입니다. 정치권의 거목으로 불린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추모식과 워싱턴 대성당에서 열린 장례 미사에는 그레이엄 전 의원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 등이 직접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나의 최측근이자 정치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그레이엄 전 의원은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미국 상원의 거인이다. 참된 고유의 미국인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어제 추모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또 마커 루비오 국무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외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린지 그레이엄 전 의원의 명성을 그야말로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정치인, 저런 정치인 스토리였습니다. 현재 돈잘 벌고 있는 기업이 감원을 하는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크레딧카드 결제 업체 비자가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2,6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언 맥키더니 비자 CEO는 직원들에게 최근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의 기회를 포착하고 비자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라면서 사실상의 감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맥키더니 CEO는 이번 감원이 조직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술 및 제품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으로도 알려진 비자가 갑자기 감원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경영적 어려움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때문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비자의 맥키러니 CEO는 최근에 결제시장 기술 변화에 대해서 세계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키런의 CEO는 인공지능 AI가 이런 진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때문에 비자도 이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자는 마스터카드와 함께 그동안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기존 결제 체계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화에 따른 결제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마스터카드도 스테이블 코인 기업을 아예 인수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세계에서 캐쉬를 제일 많이 번다라는 비자와 메스터카드도 앞으로 변화될 결제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0: 요즘 밤에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좀 틀어놓고 자야 잘만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자, 선풍기를 밤새 켜놨을 때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선풍기는 에어컨처럼 방 안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기를 움직여주는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땀이 증발하도록 돕고 몸 주변의 더운 공기를 계속적으로 밀어내서 시원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바람을 얼굴 쪽으로 오래 쐰다면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안 된다에 해당됩니다. 특히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의 증발이 빨라집니다. 안구건조 증상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고 회전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풍기가 알러지 만든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선풍기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는 방 안에 있던 먼지입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방 안에 쌓여 있던 먼지, 뭐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곰팡이 포자, 반려동물의 비듬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퍼뜨리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증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더 자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날개와 안전망에도 역시 먼지가 쌓여 있는지 자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선풍기를 켜고 자서 그런지 목이 뻐근해 어깨가 아파 하시는 분들, 그 찬바람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이 선풍기 바람이 근육통을 직접 유발한다, 이럴 만한 임상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보다는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베개 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존의 목이나 어깨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선풍기의 냉각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면서요. 자,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지 않는다. 실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습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풍기는 네, 밤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꽤 괜찮은 보조수단이 될 것입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릿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폭풍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7: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미국이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외국산 로봇을 수입 금지했습니다. 외국산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중국산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어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리가 4개 달린 사족보행 로봇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FCC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탈취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CC의 수입 금지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이자 세계 최대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이 동네 보석상보다 털기 쉽다라는 오명에 휩싸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낮 보석 절도 사건으로 세계가 경악한 가운데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프랑스에서 박물관 세 곳이 줄줄이 털렸습니다. 일간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프랑스 동부 랄리크 박물관에는 망치를 든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10분 만에 진열당 6개를 부수고 보석류 27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지난 1일 밤에는 남부 소도시 몽탕의 고고학 센터에서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들은 보물실에서 기원전 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금화 무려 40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중부 코트도르의 샤팅용 지역 박물관에 표정이 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가발을 쓴 두 명의 절도범이 아침 10시 30분 박물관에 침입해서 망치로 진열장을 마구 부수고 기원전 무려 500년, 기원전 500년경 켈트족 유물인 황금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황금 목걸이는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이 황금 목걸이를 훔친 후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프랑스 내 모든 박물관들은 동네 보석상보다 털기 쉽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민주사회주의자로 불리우는 한인 주지사 후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서부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 주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자인 이 한국계 후보가 정가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오는 8월 11일 진행되는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 홍윤정 주 하원 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대선에서 박빙의 결과를 낳았던 소위 치열한 경합주 이 위스콘신주에서 극좌파 홍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며 홍 후보에 대해서 민주사회주의자 바텐더가 민주당 주류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바텐더 이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7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그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문을 닫은 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그 후에 아직까지도 정기적으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민주사회주의자 바텐더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부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이력의 홍 후보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중앙정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DC 중앙정가의 시선도 끌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공공식료품점 운영, 대학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주단위 의료보험 통합,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주립개발은행 설립 등이 그의 핵심 공약입니다. 아울러 이민단속국 아이스 폐지, 범죄자 투표권 복원, 최종적으로는 경찰과 교도소 축소 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6%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40% 이상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했고 조사 이후 일부 후보의 사퇴 및 재출마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판세 변동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스콘신주의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이번 경선은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넘어서 경합주에서도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0: 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으로 현지 주민들은 물론 그 일본 방문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일본에 가도 되는 건지, 만일 현지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미리 좀 이 기회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느 정도 더 큰 여진이 발생할지는 알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에 따라서 그 피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진이 발생한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행을 가야 하신다면 지진 발생을 했던 진앙지 주변은 가급적이면 더욱더 피하시고요. 또 진앙지와 인접한 도시에 가시더라도 큰 고층 건물이라든가 내진 성능이 좀 취약한 건축물은 피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출발 전에는 항공편과 철도 그리고 숙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숙소에 도착하면 비상구와 대피 장소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흔들리는 동안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탁자 아래에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현지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미국 내 멕시코인들의 현 주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가 전체 미국 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단일 국가 출신으로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또한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규모는 5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불법 체류자 1370만 명의 40%를 차지해서 최대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뒤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는 약 11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이민자 5020만 명의 2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정착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전체의 60% 이상이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타국 출신 이민자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낮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대체로 낮았습니다. 2024년 기준 멕시코 이민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68,700달러로 미국 내 전체 이민자 가구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직종별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 건설업, 정비 유지 보수, 또 자원 개발 등 사실상 저임금 그리고 육체 노동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멕시코 출생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의 최대 출신국이라는 꼬리표도 역시 예상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수는 550만 명, 단일국

0: 올해 상반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탑승객들이 보안검색대에서 두고 간 라이터만 37만 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시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여객 포기 물품은 일반 물품이 136.7톤, 식품류가 28.6톤, 이렇게 모두 165.3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물품 가운데 화장품과 생필품류가 61만 개로 가장 많았고 라이터가 37만 개에 달했습니다. 액체나 젤, 스프레이 형태의 화장품, 생필품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국제선을 기준으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리터짜리 비닐 지퍼백 한 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터의 경우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기준으로 한 명당 한 개까지 몸에 지닌 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금지됩니다. 한편 기내 반입을 포기한 식품류로는 김치가 5톤, 고추장 2.5톤, 된장 2.3톤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치 한 포기당 무게가 3kg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에만 1,700포기에 달하는 김치의 기내 반입이 금지된 셈입니다. 이렇게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리터짜리 비닐 지퍼백 한 개에 넣어야 합니다. 공사는 여행객들이 이 같은 기내 반입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아서 비행기 탑승 전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이들 물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에 미사일 공동 생산과 관련해서 좋은 회동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튀르키예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세온 부사장 등과 만나서 실제로 페이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양측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진행됐었는데 실제로도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 핵협정을 해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요격미사일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생산 기술도 우크라이나에 허가해주는 등 갑자기 무기 기술 이전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6: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5: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6: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0: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9: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0: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9: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제 땀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중간중간 수분 섭취 수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핑잔미역 인사 올립니다. 차차차. 어떻게? 아우, 내 인생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인생을 바꾸는 그런 모먼트를 갖고 싶으십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 습관을 한번 따라보세요. 바로 니체가 강조한 인생을 바꾸는 9가지 습관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자라. 몸이 무너지면 생각과 판단력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잠이 부족해봐요. 그냥 다 귀찮지? 둘째,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라.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주도해야 뭔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데, 글쎄요, 자기 뭐 취향대로. 나는 아침형 인간이지만 아우 나는 밤 아침형 인간 절대 못해, 이런 분은 뭐 몸이 시키는 대로. 그래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시작을 하면요 달라진대요. 아, 할 게 많다나. 셋째, 하루 한 번 집 밖에서 자연과 호흡해라. 한 공간에만 매여 있으면요, 우리 생각도 갇히게 됩니다. 넷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어라. 남의 생각을 배우지 않으면 나만의 사고에 갇혀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 2회 이상 땀나는 활동을 해라. 나약한 신체는 나약한 정신력으로 이어지니까요. 몸 아파봐요. 다 귀찮고 그냥 탁 놓고 싶지? 여섯 번째, 하루의 걸음수를 의식해라. 오늘 내가 몇 걸음을 걸었을까? 걸어야 이 산책하는 시간이요,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아주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일곱 번째, 매일 한 사람과 짧게라도 안부를 나눠라. 인간관계는 지속적으로 쌓지 않으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오늘 안부 누구랑 한 번도 안 나눠보시고 집에만 계신 분이요, 한번 그동안 고마웠던, 그래 잊고 있었네, 그런 인연에게 연락을 해보시고요. 잠들기 전에 몸을 가볍게 만들어라. 과식한 상태로 잠들면요, 그 부담이 다음날까지 이어지죠. 어제 보름달을 보면서 새벽 12시 45분에 딱 정중앙에 떠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달을 보면서 고구마를 먹었어요. 아, 왜 그걸 먹었을까, 진짜 참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간을 정리해라. 안 쓰는 물건을 비워내야 복잡한 생각도 풀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는데요. 오늘 이게 기계가 좀 이상하네요. 뭔가 이 컴퓨터가 바뀌었는데 이 소리가 안 나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0: 삶의 자유를 향한 끝없는 집념과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죠. 바로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Free as the Wind 들으셨습니다. 영화 바비용 기억하시나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던 그 주인공, 난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묶여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때로는 진짜 다 버리고 저기 가서 진짜 우리 고향이랑 둘이 자유롭게 있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또 내 주위에 인간관계가 있어서 또 우리를 또 달려가게 하고 심심치 않게 합니다. 아주 좋은 초원에 가서 그냥 살아야지 이러고 이사 가셨던 분이요. 우울증이 걸려서 아무리 고급 주택단지에 들어가면 뭐예요. 한국 식당도 없고 주변에 다 외국분들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다시 이사 나 라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이사를 다시 나와서 사는 그런 노부부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진작 나와서 살지 않았을까? 여기 나오니까 뭐 냉면집부터 해서요.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아, 어제 저는 그 동치미국수를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미션 클리닉에 우리 마크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미션 클리닉에서 합니다. 그리고 홈리스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얘기를 또 다른 또 그런 발룬티어 일들을 하시는 분, 그 조직의 또 그 대표님도 나오셨죠? 그래서 뭐 도움을 주실 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도 연락 주세요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 발룬티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저도 사실 어렵지만 공돈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곳에 보태야지 이러고 제가 템프로를 뚝뚝 떼어서 수단에 우간다로 이사를 갔죠. 그 고아원 빵 공장에 저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저와의 약속이고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또 좋은 일들이 또 생기면서 또 돈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 그만큼 나도 행복해지고 좋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지만 그러려니 하고 믿어봐야죠. 오늘 날씨가 덥나요? 네, 오늘도 더운 날씨 무더위를 날려줄 미옥탱자님 하시면서 다정님이 인사해 주셨네요. 미옥탱자님 말 다 들으면 200살까지 살려나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듣기만 하면 뭐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 인생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더위를 먹었나요? 집에 가면요 12시부터 이제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뭐 녹초가 돼서 그게 아무래도 날씨 고온에 시달린 우리 몸이 주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요 위기를 잘 넘기다 보면 또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러면서 가을이 또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또 겨울이겠죠.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라요? 벌써 7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8, 9, 10, 11, 12 5개월 남았네요. 좀 있으면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요 가끔은 지구가 아닌 저 멀리 우주를 들여다보는 일이 우리 마음을 넓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제 자정 넘어 정확히 12시 45분에 먹문이라고 그러죠. 이 7월에 이 커다란 사슴 뿔을 닮은 사슴이 뿔을 가는 때 이 커다란 정말 낮게 도시에 뜬 그 모습, 그리스의 그 신전과 함께 그 붉은 달이 떠있는 사진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수금지화천해명 이렇게 우리는 외웠잖아요. 수성이 있고 뭐 금성이 있고 근데 이 금성의 샛별이라고 부르죠. 이 금성과 지구 상공을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대낮에 그것도 둘이 딱 마주치는 경이로운 순간을 아마추어 천체 사진가가 워싱턴주의 한 공원에서 만원경을 들이밀고 요거를 잡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우주정거장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초속 4.66마일을 날아가거든요. 1초에 4.6마일. 와, 눈 깜짝할 사이에 저 멀리 지나가버리는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게다가 이 사진을 보면 우주정거장이랑 금성이 꼭 어깨동무를 한 것처럼 바로 옆에 붙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둘 사이의 실제 거리는 8,4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만든 그 근사한 착시 현상인 셈이죠. 우리가 일상에 치여 미처 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위성들이, 우주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위성 넘어서 또 촘촘한 별들과 신기로운 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성의 속도, 금성은요, 자전 속도 혹시 아시나요? 금성이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는 무려 243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하루라고 그러면 금성에 가면요, 와, 하루가 진짜 1년만큼이나 길겠어요. 그리고 금성의 땅바닥도 아주 적도 기준으로 시속 4마일 정도로 아주 굼뜨게 기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은요, 전혀 딴판이라고 그래요. 상공 40마일 높이의 구름층은 무려 시속 225마일로 폭주하듯 달려서 4일 만에 전체 금성을 한 바퀴 다 돌아버린다고 하네요. 이게 뭔 얘기인지 듣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 그런 만큼 가끔요, 아유, 그냥 일상의 여러 가지들이 그냥 자책구지 이럴 때는요, 시원한 우주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들여다봐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 좋은 그런 다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성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내일도 아주 절정입니다. 어제 우리 후니탱자 그랬잖아요. 보름달 뜰 때 미팅 날짜도 잡고 여심을 공략을 한다. 여심님이 보름달 뜨면 막 싱숭생숭한가 봐요. 오늘도 보름달이 절정입니다. 오늘, 어제가 사실 절기로는 딱 보름이었지만 오늘도 절정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달 한번 쳐다보시면서 달아달아 붉은달아 이러시면서 마음의 기도도 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에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0: 행자 뮤직 극장. 빈방보다 따뜻한 건 사람입니다. 셀리 씨, 저 왔어요.
1: 아유, 어서 와요, 수잔. 오늘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0: 그럼 제가 따다가 샐러드 만들게요.
1: 아유, 그래요? 그러면 대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0: 아니, 두 분은 자매세요?
1: 아니요.
0: 그럼 친척?
1: 아니요.
0: 그럼 친구?
1: 그렇죠. 이제는 가족 같은 친구입니다.
0: 요즘 미국에서는 실사판 골든걸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골든걸스, 옛날 TV 시리즈로 유명했던 드라마인데요. 그 안에 서로가 룸메이트로 서로를 돌봐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고, 아우, 렌트비는 점점 비싸지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세상. 그래서 빈방 하나를 내어주고 누군가는 저렴한 방을 얻고 또 누군가는
2: 아우, 난 컴퓨터를 잘해요. 제가 응? 모든 전자기기는 도와드릴게요. 제게 맡겨요.
0: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면서 또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집세 대신 정원을 함께 가꾸고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같이 차를 마시며 빨래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1: 수잔, 오늘도 같이 저녁 먹을래요?
0: 그럼요. 혼자 먹는 밥보다 둘이 먹는 밥이 훨씬 맛있잖아요.
1: 맞아요. 집이 넓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하, 이 웃음소리가 들려서 참 좋네.
0: 집은 벽돌로 짓지만 홈은, 홈 스윗 홈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빈 방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겠죠.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보자는 작은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얼마 전 어느 트럭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I love 비지스라면서 열렬한 팬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있으면 하나 붙이고 싶을 정도로 저도 비지스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비틀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바로 세상이 각박해지고 날씨는 춥고 사상은 울고 있는데 참된 사랑과 천국 같은 평화를 찾기란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둘 사이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보다 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신뢰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사랑 노래처럼 들리지만 실상 이 곡은 지치고 외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음악적인 포옹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1979년 어린이의 해를 맞아서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에 이 곡의 작곡권과 가창료 수익 전부를 연구 기부했다고 그래요. 그 기부액만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참 멋진 그런 비지스 전설의 3인조 형제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70년대를 지배한 디스코와 팝의 제왕 얼마나 신나는 Sting Alive, Night Fever, How Deep Is Your Love 같은 멋진 토요일 밤의 열기 멋진 비지스의 노래는 지금 들어도 전혀 뭐 몇 번을 들어도 물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곡에 관한 모든 그런 수익, 이익금을 그렇게 유니세프에 기증을 한 그런 멋진 그런 그룹입니다. 오늘 탱자 뮤직극장에서는 실세판 골든걸스, 이른바 홈쉐어링 바람이 미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마음에 맞는 시니어 여성분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서로 의지하던 그 드라마 골든걸스, 그런 드라마가 요즘은 아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치솟는 물가와 집값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은퇴자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오롯이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30%가 뭐예요? 진짜. 정말. 50%? 방값을 그냥 그렇게 비싸게 내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집은 있지만 재산세나 집 유지비 또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기는 싫고 경제적 부담은 커지다 보니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빈방 나누기입니다. 실제로 덴버에 사는 오늘 그 극장의 주인공이었죠. 89세 이 셜리 할머니는 넓은 집에 혼자 살다가 79세의 수잔 씨를 새 식구로 맞이했습니다. 수잔 씨는 시내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마침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잔 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800를 내고 셜리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어요. 대신 집안일을 돕고 정원을 함께 가꾸고 서로 든든한 말벗이자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비단 시니어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 세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46세의 한 대학원생은 월세 $2,000에 시달리다가 거동이 불편한 80대 부부의 집에 월 $600를 주고 입주를 했어요. 대신 한 달에 10시간 정도 설거지와 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일종의 재능 기부형 임대를 선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 주 정부에서도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걸 제한하던 그런 규제가 있는데도 있나 봐요. 아직도 일명 이 골든걸스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제들을 없애는.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도시는 빈방을 내어주는 집주인에게 최고 $1,500의 지원금까지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지만 이미 있는 집에 빈방을 나누는 건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한 일이죠. 치솟는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달래는 일석이조의 홈쉐어링. 제 주변에도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싱글 언니들이. 이 다음에 남잔 생기면도 있고요. 아유 남자 필요 없어. 다 늙어가지고 밥 해줄 일 있니? 이러면서 그냥 이대로가 좋다 하지만 혼자서는요. 그게 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마침 그 순간에 누가 옆에 있었으면요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뱃짓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서로가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함께 산다면 정말 더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룸메이트가 서로 잘 맞아야 되죠. 저도 예전에 뉴욕에 살 때 집을 하나 어떻게 하다가 방 세 개 있는 데를 그래가지고 방 두 개를요 렌트를 내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나 몰라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 땡스기빙 때는 닭다리라도 뜯으면서 모든 유학생들 뭐 남편이 바람 피서 혼자 있는 언니 뭐 다 모여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북적북적 파티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어디 저도 정원이 있는 저희 고양이가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하죠. 예쁜 정원을 주세요. 어디 예쁜 정원 갖고 있는 그런 분 언니 오빠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제 말은 이렇게 좀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돕자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이렇게 홈쉐어링 룸메이트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전화 주시겠어요? 오늘도 쏩니다. 50불 상당의 선물권 마련했어요. 오늘 전화 주신 분께 바로 여기 가면 콩국수가 진짜 맛있죠. 올림픽 칼국수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팥죽도 너무 맛있고요. 그 우거지 갈비탕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뿐만 아니라 소반식당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혹은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가면 제주도에 떠나요 이러는 바다내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산물이 가득하죠. 제주화로에 50분 상당의 식사권도 준비했습니다. 전화하실 번호는요 213-531-2291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잘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전화 주세요. 213-531-2291 굿모닝 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청진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로데오 갤러리아 몰 내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지혜로운 동거 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했더니 전화가 없네요. 아 정말 식사권 굳었네 이거 상품권 50불 그렇게 함께 계시는 분 같이 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좋고요. 난 동거 안 하고 그냥 나는 혼자 외롭게 살아요. 혹시 아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전화주셔도 좋아요. 213-531-2291 잠시 전할 말씀 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전화주세요.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0: 류마티스 관절염,
11: 어깨와 허리 통증,
1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1: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0: 진통제 없이
1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김 씨, 탱자 씨 반가워요. 목소리 들어 좋아요. 이렇게 하셨네요. 아, 오늘 로봇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가 뭐 로봇 얘기가 또 AI 얘기가 AI가 언젠가 나왔죠, 갑자기?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요즘은 많이들 또 쓰고 계십니다. 로봇도 마구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장에서? 응? 중국 거 안 돼! 이래서 미국에서는 수입을 뭐 금지하고 판매를 금지시키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또 판다 로봇이 이게 그 판다 모양으로 물론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감성 교감 로봇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그 학습과 그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일상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이 로봇이 따뜻한 체온 감촉을 갖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교감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팬다곰이 진짜 오 귀엽게 막 이러면서 옆에서 그 모양을 보니까 위로를 받을까? 인간보다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친구가 뭐 필요해요. 그냥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점점 AI와 또 로봇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인지. 경비도 로봇이 쓰는, 그래서 진짜 근데 외바퀴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보안 로봇 원 롤로가 또 나왔네요. 보통 요즘은 보면 가라데를 로봇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 CEO가 테스트를 하면서 땅 하고 배를 맞으니까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그리고 벽을 딱 치니까 뚫리고. 그래서 옛날에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정말 어떻게 말릴 수 없는 그런 로봇이 인간과 과연 대치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숨을 수도 없을까, 뭐 열감지기로 막 찾아내잖아요. 막 와가지고. 그래서 그 정말 그 전투를 하던 게 실상으로 먼 훗날에, 그렇게 먼 훗날도 아니라고 해요. 내년부터 그런 위기가 이제 시작된다, 뭐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 대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흘러가면서 우리는 또 유익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저커버크가 어제 아주 흥미로운 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가 아니라 그 강력한 기술을 과연 누가 손에 쥐느냐라고.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에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그 라이트 형제나, 그리고 가라지에서 아니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했지만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낸 그런 소년들처럼 역사상 위대한 혁신은 늘 거대한 권력기관이 아닌 꿈을 가진 개인의 손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AI라는 이 청사진도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전문가들만 독점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골고루 쥐어지는 그런 개인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AI 도구를 가지게 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없는 보통 사람도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쳐 창업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인류는 늘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더 나은 삶과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딛곤 했는데 거창하고 어려운 두려운 미래 대신에 나만의 작은

하겠다라고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박진영 씨도 그 옛날 K-팝을 응? 세계 그 팝의 중심지 미국에서 퍼뜨려보자 하고 정말 가방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아유 되겠어 그거? 이랬지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질 내년에 멋진 그 페스티벌 기대를 해보면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진영 씨, 나는 돈도 다 벌었고 애들 돈 걱정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열정을 얘기하는데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박진영의 노래 들어볼까요?

0: 과거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 진출을 시도할 당시 미국 뻥 걸렸다 이런 조롱도 받았고요. 방시혁 의장과 함께 미국 방구석에서 빨래 문제로 싸우며 고생했던 시절을 거쳐서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투자금 750만 달러 이상을 날리는 등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버텨냈고 그래서 K-POP에 이바지한 그런 박진영. 요즘은요 K-컬처가 대단해요. 저희 아파트 사이베리아 맞나요? 갑자기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아 시베리아네요. 거기서 오신 그 분이 계신데 어머니께서 김치를 집에서 담아서 드시더라고요. 세상에나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김치를 더 잘 담게 생겼어요. When we dance 우리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니탱자랑 2부에서 찾아뵐게요.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5: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4: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5: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0: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0: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0: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띄어야 합니다. 캡슐한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9: AM 1150 라디오쇼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굿모닝 차차차 이브 이브는 이브의 남자 후니 탱자 납시오
14: 안녕하세요 라디오 설의 보름달 같은 남자
13: 어제 보름달 봤어요?
14: 아 못 봤어요
13: 아이 보라니까요
14: 보려고 했는데 기절해서 잠들었어요
13: 아 그랬어요
14: 진짜로 네 약 먹고
13: 정중앙에 딱 제가 시계를 일부러 쟀어요 12시 45분에
14: 네
13: 딱 정중앙에
14: 아니 그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13: 고구마 먹었어요
14: 안 주무시고 뭔가 드셨다는 아니, 소문이 있던데
13: 우리 그
14: 고구마를 드셨다고요?
13: 고구마 네.
14: 구워서 아니면
13: 구운
14: 쪄서?
13: 고구마를 누가 줬는데 며칠 전에 와. 지난주 금요일이구나
14: 그거를 지난주 냉장고, 금요일 날 구워준 거를 지금
13: 냉장고에 시원하게 그거랑 어. 양배추 샐러드랑 딱 계속 밤에 달을 보면서
14: 원래 고구마는 김치랑 드셔야 되는
13: 그러니까
14: 거 아니에요?
13: 그러니까 양배추 김치인 거죠 그게 어. 묵혀놓으면 그게 김치가 돼요
14: 어. 어,
13: 양배추를 총총총총 썰어서 올리브오일, 식초 그리고 약간의 마늘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소금 이렇게만 어, 넣어도
14: 너무 그릭 스타일인데?
13: 어 너무 맛있어
14: 그래요?
13: 그걸 보면서 저희 점돌이도 안 자고 둘이서 이렇게 달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14: 그 뭐 소원 빌었어요? 소원?
13: 에?
14: 소원?
13: 소원 빌었죠
14: 빌었어요?
13: 우리 후니탱자의 다리가 빨리 다 낫기를
14: 그래서 그런가? 오늘 굉장히 다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13: 오늘 지팡이 안 집으셨네요.
14: 어, 지팡이
13: 나 지팡이 되게... 짚고 들어오는 거 봐봐 울컥했잖아. 진짜 불쌍해서.
14: 아니요, 저희 직원분들이
13: 네. 네.
14: 어머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랬죠. 걷는 속도 빨라졌다고.
13: 어, 진짜 걷지도 못했어.
14: 너무 좋아져갖고요 지금.
13: 네.
14: 잘하면 축구도 하겠어요.
13: 아, 야,
14: 좋아.
13: 아, 좋아.
14: 소원 덕분에 감사합니다.
13: 이렇게 힐링되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건강을 잃으면 네. 진짜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14: 그러니까요.
13: 건강 신경 쓰세요. 네.
14: 아.
13: 자 오늘은
14: 네 오늘은 또 오늘은 수요일 날 만나는 탱자가라서 된데
13: 네
14: 우리 그 홈쇼핑 월드님께서 안 그래도 네.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13: 뭐라고요
14: 사진 보내신 것인 거 보였냐고
13: 네
14: 제가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13: 네
14: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도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야 이거 벌써 화해다 이거 어떻게
13: 어떻게 하지
14: 아 여러분 혹시
13: 우리 네 대피나 해야 돼요
14: 말씀드렸나요?
13: 아니요.
14: 오늘 여러분 사실 조금
13: 아니 1시 정도 한다고 그래서
14: 어, 1시 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그 스튜디오 있는 빌딩 건물에서
13: 네.
14: 오늘
13: 소방.
14: 전체적으로 소방 훈련을 하거든요.
13: 네.
14: 파이어 주의를 하게
13: 네.
14: 되는데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13: 네.
14: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물에서
13: 나가야
14: 되는 게 이제
13: 네.
14: 법적인 절차라
13: 네.
14: 저희가 어저께 계속 공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후 네. 1시 이후에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13: 네.
14: 지금 오후에 하시는 분들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13: 네.
14: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나가 좀 한번 분위기를 볼게요 일단
13: 네.
14: 분위기를 보고 정 저희까지 스튜디오를 벗어나야 되면
13: 네.
14: 일단은 저희가
13: 쫓아내면 나가
14: 쫓아내면
13: 그때까지
14: 노래라도 틀고 일단
13: 네.
14: 그 전까지 일단 저희 하는 거 하겠습니다.
13: 네.
14: 근데 어쨌든 야 내가 8층에서 어떻게 내려가지? 걸어서
13: 어떡하지?
14: 큰일 났네. 어버죠.
13: 후니 씨를 제가
14: 어부바.
13: 안고 내려가요? 정말.
14: 우리 사무실에서 안을 수 어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리치 씨밖에 없을 것 같은데.
13: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가지?
14: 동화 씨가 나 어디로 입을 수 있나?
13: 우리 아. 걸어 내려가야 되죠.
14: 엘리베이터 못 타죠.
13: 네.
14: 일단 저는 버텨보겠습니다.
13: 네, 이런 그 훈련은 제대로 해야 돼요.
14: 사실은 맞아요.
13: 지진 날 때도 대비해서 네. 또 불 났을 때 어떻게 네네네. 대피를 하는가 여러분이 계신 건물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 어,
13: 나오라고 근데... 신호가 나왔네요. 어떡하지?
14: 그 신호 들어왔어요 지금?
13: 여러분 어떤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좀 시원한 음악을 지금 내 나오라고 밖에서 이렇게
14: 아,
13: 얘기를 하시네.
14: 아,
13: 시원한.
14: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게 또 오늘 피치 못하게 저 건물 전체에서 네. 전 네. 저희뿐만 아니라 네. 이 윌서 저희 쪽에 있는 건물 전체가 네. 오늘 그 소방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래를 조금 네. 틀어드리고 네. 요 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네. 제가 들어와서 연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13: 네.
14: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할 때 지진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네. 노래 골라주세요. 네. 지진 났을 때 그때 4.4인가 나 5 났을 때 그때 급하게 저는 현방송하면서 그거를 방송했던 게 조금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은 버틸 수가 없네.
13: 넌스톱 가요 리믹스를 준비했는데요.
14: 이거 박혜경인가요? 누구? 박미경인가요?
13: 이거는 듀스의 나를 돌아봐. 아우. 자, 우리 체조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네. 댄스를 또 체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14: 좋습니다. 저희는 이거 마친 대로 금방 돌아올 거예요. 네. 다시 함께 할게요.
13: 네.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가요를 내보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응? 이태리 말로 나가지고 한국말로 방송하는 라디오 서울 AM 1650 소방훈련 관계로 잠시 대피했다가 얼른 마구 뛰어왔습니다. 우리 훈이 씨, 네. 아 정말. 아니.
1: 제가 사실 복도에 네. 숨어서
0: 네. 아니 8층이라 네. 걸어 내려갔어요.
1: 그러니까 걸어 내려갔잖아요.
0: 네. 근데 우리 훈이 씨가 발이
1: 지금 다리 다쳐서 부상 중이라 네. 제가 쩔뚝대니까 여기 네. 담당자분께서 어? 혹시 저보고 장애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 그러면 내려가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라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랬어요.
1: 그런데 너무 웃긴 게
0: 네.
1: 그래서 음악 바꾸려고 미역자 저한테 분이 빨리 바꾸라고 해서 들어오신 네, 제 눈앞에 기수가 있으니까 응.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0: 근데 제가 먼저 왔어.
1: 그러니까.
0: 야, 자, 얼른 뛰어왔어요. 그래도 한 14분 정도 여러분 로맨틱한 네. 그 지중해의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1: 네. 할 거 해야 되는데 아직 뭐
0: 오늘 시간이 벌써
1: 할게요.
0: 이렇게 돼서요. 근데 그래도 오늘 완벽 귀조라는 사자성어를 준비하셨어요.
1: 이게 완벽 귀조라고 오늘 태자 네. 사자성어인데 뜻이 온전하다 완자에 귀한 옥 벽자 그다음에 돌려보낼 귀자 그리고 조나라 조자예요. 완빛 귀조 완벽 귀조 뜻이 뭐냐?
0: 뭐냐?
1: 귀한 보물을 아무런 손상 없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물건의 임무를 안전하게 되찾거나 무사히 마쳤을 때 임무를 아. 완수했을 때 쓰는 게 바로 오. 완벽 귀조다.
0: 그러네요. 완벽 귀조. 네,
1: 시간이
0: 귀조.
1: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국 전국 시대 때요. 서로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벌였죠.
0: 그때 진짜 추정국 시대 진짜 아, 근데 엄청 싸우고.
1: 그러니까 전국 시대 장난 아니었어요.
0: 그때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어.
1: 아 그러니까 그때 하면은 우리 둘 다 네. 장수였을 텐데 그죠?
0: 네.
1: 가장 강한 나라는 진나라였습니다.
0: 네.
1: 조나라는 진나라보다 조금 더 약했죠.
0: 네.
1: 근데 어느 날 조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불리는 화씨벽이라고 불리는 옥.
0: 옥이 있었어요. 네,
1: 옥이 있어. 그 당시에 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 지금도 뭐 중국보다 워낙 옥 좋아하시지만 네. 이 보물은 정말 값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귀했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천하 제일 뭐 하우 사우스 화씨벽 화씨벽. 근데 네. 이 소문을 가만히 있겠어. 진나라가 들은 거야.
0: 아...
1: 왕이 욕심이 생기죠.
0: 네.
1: 조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야, 그 너 너네 그 좋은 거 있대 화씨벽이 때문에 그 보물을 우리한테 넘겨줘. 그럼
0: 옥을,
1: 내가 옥을 주면 우리가 성을 15개를 줄게.
0: 아니 옥이 와. 얼마나 귀하고
1: 그러니까.
0: 크길래?
1: 사실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 15개의 성을 받는데
0: 네.
1: 근데 조나라 신하들이 불안해합니다. 야 저 말만 저렇게 하고 왕이 주대가 더 힘이 세니까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0: 보물만 뺏고
1: 보물만 받아놓고는 성 얹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그때 가서
0: 그치.
1: 우리 싸워도 지는데 짧게 회의를 막 해요.
0: 네.
1: 방법이 없어.
0: 네.
1: 그때 바로 인상여라는 신하가
0: 네.
1: 딱 나섭니다. 그가 왕에게 얘기를 하죠. 왕 전하 제가 진나라에 가겠습니다.
0: 그때 혹시 못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1: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인상여가 씩 웃으면서 성을 받게 되면 보물을 드리고 성을 주지 않으면 보물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0: 네.
1: 딱 이러고 화씨벽을 들고 진나라로 갑니다. 용감하게. 진나라 왕이 화씨벽을 딱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진 거야. 이야 진짜 최고네. 진짜 멋진데.
0: 이제 성 조이지 그럼.
1: 근데 계속 칭찬을 하는데 성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막 보면서 와 전하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는 이 전하께서 세계 최고의 보물을 가셨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무도 성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해.
0: 인상이가
1: 속으로 생각하지. 야 이걸 이럴 줄 알았어. 약속 안 지키려는 거구나 저거. 그러면서 침착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0: 네 뭐라고 했어요?
1: 배하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옥에는 작은 흠이 있어옵니다.
0: 흠이 있다고? 응? 어디? 어디?
1: 왕이 당황하죠. 뭐야 여기 흠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0: 어디야
1: 야,
0: 어디야?
1: 어디야? 어디 봐봐. 그러면서 화씨벽을 그 신한테 주죠. 그때 인상여가 그걸 얼른 품에 안아버려요.
0: 네.
1: 그리고는 기둥 곁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죠. 폐하께서 이미 약속할 성을 주실 생각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이 옥을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이 옥을 깨트려버리고 제 머리도 기둥에 박아 죽어버리겠습니다.
0: 우와 단호하게 굉장하다.
1: 그러니까는 너 옥 못 가져. 나 뺏으려고 하면 나 죽어버리고 내 부셔버릴 거야.
0: 옥도 그냥 부시고.
1: 그러니까는 왕이 야 요거 봐라. 이거 뺏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뺏어도 전 앞으로 역사에 자기는 굉장히 못난 왕이 될 것 같고
0: 네.
1: 그냥 돌려버리자니 또 아깝고
0: 네.
1: 그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또 합니다. 야 알았어 성
0: 줄게.
1: 주면 되잖아.
0: 어.
1: 그러면서 성을 넘기는 절차를 준비하는 척 해요. 네. 여봐라 신화 그 성 15개 뽑아봐 뭐 뭘 줄지 그래서 준비하는 척을 해요. 네. 근데 인상현 이미 알고 있죠. 저 안 줄 거. 그래서 그날 밤 몰래 사람을 시켜서 이 갖고 있던 화시벽을 조나라로 보내버려요.
0: 네.
1: 자기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 왕이 야 보물 갖고 와 성 줄 테니까 라고 네. 했지만 이미 옥은 조나라로 돌아갔죠.
0: 무사했나요 그래도?
1: 근데 여기를 죽여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 이거를 죽이 전에 그 보문의 눈먹에서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0: 네.
1: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또 명예욕이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근데 좀 말이 안 돼서 그 살아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과 조나라 사람들이 보물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다.
0: 아.
1: 라고 해서 그 일을 이어서 완벽 귀조다.
0: 완벽 귀조.
1: 완벽 귀조. 지금 약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0: 네.
1: 저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딜을 하러 갔어.
0: 네.
1: 갔는데 이 사람이 딱 봐도 사짜 느낌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자기 얘기는 아는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고 내가 아는 형이 이렇고 내가
0: 요즘
1: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0: 요즘 사짜가 많아요.
1: 사짜 진짜
0: 조심하셔야
1: 많아요.
0: 돼요.
1: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를 옥석을 잘 구분해야 되죠.
0: 맞습니다.
1: 야, 너 이거 네 약속 안 주면 나도 못 줘. 그리고 딱 완벽하게 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네. 완벽 귀족 같은 분이.
0: 완벽 귀족.
1: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0: 저도요. 완벽.
1: 완벽. 완벽은 귀조. 알죠 우리가 또 완벽한. 네.
0: 완전하게 귀한.
1: 귀한 옥
0: 벽은
1: 보물을.
0: 이제 그게
1: 보물.
0: 옥 보물 벽을 뜻하고 네. 완벽 귀 돌아
1: 조나라로 돌려보내.
0: 조나라로 돌려보내. 조나라가 있구나.
1: 조나라.
0: 조나라.
1: 어, 조나라. 아 조나라.
0: 조나라. 조나라.
1: 야 이거 발음 잘하겠는데?
0: 네.
1: 너 어디서 왔어? 조나라요?
0: 완벽 귀죠.
1: 완벽 귀죠. 근데 이거를 평소에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못 들어봤을 것 같긴
0: 없지만,
1: 한데 네, 또 이렇게 한번 네. 들어보시면
0: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니 잘 공부를 했네요.
1: 그렇죠.
0: 네.
1: 좋습니다.
0: 네.
1: 일단 뭐 좀 잠깐 전화 말씀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할 건
0: 그렇죠.
1: 해야 되니까 저희가
0: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예. 또 오늘 게스트분을 모셔볼게요.
1: 좋습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 건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돌려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와이저 리빙에 우리 K 실장님 모시고요. 우리 후니탱자가 열심히 하는 거죠? 케겔 운동기, 자동 케겔 운동기. 아니, 장모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1: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장모님이 하십니다.
0: 안 해보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1: 저는 못 앉아봤어요.
0: 한 부분 안 잡아야 되는데. 네. EMS 허리벨트까지 오늘 네. 아주 몸이 좋은 걸 소개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K 실장님.
11: 반갑습니다, 두 분.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 두 분은 아주 그냥 여름여름하고 네. 흔하십니다.
1: 아니, 실장님도 오늘 만만찮게 네. 여름여름
11: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여름으로 네. 흰 색깔 맞춤
1: 네. 아름다우십니다.
11: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들어오기 전에 뭐 화재 경보기 때문에 깜짝 놀라긴
1: 그러니까요.
11: 했는데
1: 그러니까.
11: 다들 무사하시군요.
0: 타이밍이 어떻게 딱 됐어요. 네. 못 모실까 봐.
11: 그러니까요. 네.
1: 그 오늘 뭐 말아가지고 제품이 있지만 그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사실 저는 제가 뭐 자기 장모님을 구매는 했지만 제가 써보진 못했어요. 솔직히
11: 네.
1: 말씀드려서.
11: 아, 네.
1: 왜냐면 기회가 없어요.
11: 네.
1: 제가 말씀드렸죠.
11: 장모님이 그냥?
1: 장모님을 먼저 사줘서 장인어른이 자꾸 앉으셔가지고 제가 기회가 장인어른이
0: 남자분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1: 아,
11: 그렇죠. 네.
1: 장인어른이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하시다가
11: 네.
1: 막 설명을 들으시니까 관심이 네. 확 가시는 케겔에 대해
11: 네.
1: 그런 게 있어. 그러더니 자꾸 장모님께 양보를 안 하고 본인이
11: 네.
1: 너무 많이. 제가 거기서 제가 해본단 말은 못하죠. 그래서 두 분이 쓰시니까. 그런데 또 하실 때 좀 옷을 편하게 입고 하시니까.
11: 네, 네. 뭐,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종종 여쭤보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사실 약간 조금 외출하기
11: 불편하신.
1: 좀 불편하신 그런 게 좀 네. 있으셨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0: 진짜요?
11: 역시. 멋진 사위시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좋다라는 얘기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이번에 앵콜 요청으로 네. 엄청난 혜택을 가시고
1: 기대가 됩니다.
11: 그러시죠. 네네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우님께서도 네.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셔서 예. 일이 네. 또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신다니까
1: 그렇죠.
11: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는데요.
0: 네.
11: 최근에는 그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도 추천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를
1: 네.
11: 사실은 병원에 비치해 놓으시고 본인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하시게끔 해서 이게 좋아지는 거를 눈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확인이 되시나 봐요.
1: 네.
11: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루에 30분 사용을 하시잖아요.
1: 네.
11: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 나는 아무래도 운동하러 가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네. 30분 하고 끝나시잖아요.
0: 네.
11: 스쿼트 운동 200회 하신 거예요. 200회.
0: 어머나.
11: 이게 단순히 요실금, 전립선, 치질, 뭐 자골신경통, 변비 이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어르신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못 걸으시잖아요.
0: 네.
11: 진짜 다리에 힘이 생겨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추천하시지만 최근에는 네. 그 오늘 이제 간증하신 분들 목소리도 들어보겠지만
1: 네. 네.
11: 이 케겔 운동기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효과를 보신 분들이
1: 네.
11: 입으로 구두로 소문을 엄청 내주시거든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11: 그래서 그렇게 네. 소문으로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1: 이게 다리 저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 말씀에.
11: 맞습니다. 그렇죠? 다리 저림도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1: 네네네.
11: 저처럼 자다가 종아리에 쥐 나는 사람 저는 완전히 예, 쥐 나는 거와는 결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뭔가 좀 감 같은 걸 먹으면 불편함이 있는 네, 뒷일을 봤는데 그것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
0: 네.
11: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가 조금 금액 이 높잖아요.
0: 저가이다
11: 보니까
1: 네.
11: 그동안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0: 오.
11: 네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를 또 했거든요.
1: 가족들도 1년, 안 해주는 무이자.
11: 2년 무이자로 여러분들 네. 크레딧 약간을 기반으로 한 거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이걸로 최근에는 사용하셔서 구매해 가시기도 합니다.
0: 네.
1: 12개월, 24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11: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머니백 귀런티는 뭐예요?
11: 아, 이거는 예전에 잠시 했었던 건데요. 네. 지금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1: 아, 기간이 끝났고 당시. 네. 그러면 무이자 할부로 12개월, 24개월이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건데.
11: 맞습니다.
1: 사실은 이게 지금 FDA 인증까지 다 받은.
11: 맞습니다.
1: 그냥 일반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FDA 인증까지
11: 그렇습니다.
1: 받은 거잖아요.
11: 이건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여러분들이 코리아. 사랑하시는 고국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기술력으로.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한국의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는 최고 등급인 3등급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FDA는 메디컬 클래스 2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성이라거나 효과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분 전화번호 일단 먼저 안내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본사 전화번호
0: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저희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1: LA 계신 분들 우리 K시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가능하십니다. 213-831-5855번 213-831-5855번 요게 쇼룸이 길목 그 건물 건너편에
11: 맞습니다.
1: 있잖아요.
11: 맞습니다. 그렇죠? 동치미국수로 유명한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으로 있는 3층 301호입니다. LA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1: 네.
0: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11: 그전에는 그랬다
12: 이거를
11: 이거죠.
12: 만나기 전에는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한데 오줌이 안 나와요.
11: 진짜?
12: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야, 놀라운 변화네요.
11: 네, 이분은 목소리에서
1: 정말 심하셨네.
11: 예, 정말 심하신 분이고 이분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네, 그래요.
11: 네,
0: 진짜.
11: 그리고 이분은 그 물론 요실금도 요실금이지만 이분이 발가락에 감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하루에 서서 굉장히 긴 시간을 주방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이분 젊어요.
1: 젊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11: 목소리도 굉장히 젊으시고 실제로도 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쾌결기 사용하고 나서 발가락을 꼬집으면 아프다라고 감각이 돌아왔다라고 남편분이랑 박수 치신 분이세요.
0: 어머나,
11: 네.
0: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1: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힘드셨는데 얼마나 좋을까.
0: 자, 다음 분 한번 들어볼까요?
13: 이번에는 아픔이셨어요.
14: 좌골신경은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13: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텐데.
14: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13: 아, 정말이에요?
14: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13: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14: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13: 그럼 저하고 비슷한 분이시구나.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14: 네, 너무 신기해요.
0: 이야, 어떻게 3-4일 만에 좌골신경통 아프신 분은 아시잖아요.
11: 그 오랫동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인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처럼 3-4일 사용했는데 좌골신경통 12여 년 동안 불편해하셨던 게 완전히 사라지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도 그러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특히 좌골신경통은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 변비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쾌결기를 끌어안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방송국에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끌어안고 사시는 분의 얘기고 목소리로만도 오늘 준비된 거는 뭐 시간 관계상 많지 않지만 제가 카톡으로 친필로 오신 분들 우리 한윤씨 많죠?
1: 엄청 많은데요.
0: 소개 좀 해주세요.
1: 친필로 주신 분들은요 요실금 수술하기로 했는데 5일 사용하신 다음에 진료하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수술 안 해도 된다. 3개월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요실금 재발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0: 어머님이 요실금이 심하셔서 9월 중순에 제품을 받아 매일 사용했는데 요실금도 멈추고 방광염도 사라졌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보내오셨어요.
1: 이거 저는 공감되는데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세 번 이상 가셨대요. 근데 어머. 지금은 한 번 정도로 줄었고요. 몇 년 전 치질 수술로 항문 쪽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것도 좋아졌어요. 어깨 통증도 완화되어 치료기가 집에 있으니 병원에 갈 일 없어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네, 진짜.
1: 근데 카톡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0: 많지요.
1: 아니 네. 성인용 기저귀 하셨던 분들 조절이 안 돼서 네. 60대 중반 남성분 네. 이거 사용하시고 완전히 벗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카톡 보내신 분이 있고요.
0: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때문에 고생하는데
1: 이거 남자분 진짜 고생 많은데
0: 아침까지 푹 자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게 돼서 네.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1: 요실금이 4일 5일 만에 확실히 좋아졌어요. 화이팅 하신 분은 계시고 악성 변비 해결 요실금 확실히 잡혀있고 양쪽 무릎이 아팠던 것도 완화가 됐고요. 소변 줄기 힘차고 시원하고 잠을 푹 잘 자고 이분은 아주 그냥 간증을 제대로 하셨네. 네.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얼굴 부기까지 빼주고 내 몸의 모든 것들 여러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직접 20일째
0: 세상에다.
1: 느끼셨다고.
0: 맞습니다. 와. 디스크 허리 협착증으로 정말 힘들잖아요. 서 있기도. 그쵸. 너무 아팠는데 바디닥터 사용하고부터 허리가 안 아프더니
11: 피지컬 테라피 받으시라고 케겔 운동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도움은 드리죠. 자 지금부터 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케겔 운동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더 힘든 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1: 맞아요.
11: 이거는 지속적으로
0: 앉아만 있으면
11: 그런데 지금 방석처럼 생긴 거 요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앉아만 계시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EMS 저주파 펄스가요 있어서 앉는 순간 여러분들의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네. 이완하고 두드려주고 마사지 되고 완화를 시켜주는 이 동작 30분 하시잖아요.
0: 네.
11: 그러면 정말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210회 하신 거예요. 210회 네. 매일매일 210회씩 하시는
1: 210회.
11: 거죠.
1: 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 본인 모르긴 몰라도 다들 살짝 지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케겔 운동을. 왜냐면 이게 남은 사람들 하게 돼요. 근데 네. 이거를 210번을 한다는 거는
0: 자동으로 앉아있게만 해도
11: 그렇죠. 좋다. 그냥 여러분들은 방석같이 생긴 요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에 그냥 네. 앉으시기만 하면 네. 정말 참 신기하게도 요실금, 자골신경통, 치질, 변비 그리고 또 하나요. 젊은이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네. 애플힙 때문에 써요.
0: 네. 이게 애플까지 만들어져요?
11: 네, 실제로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어머님들이 뭘 그냥 그 불편한 네, 그런 것만 사라지면 되지 힙까지 이렇게 그러시는데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기능 강화도 됩니다.
1: 그렇죠.
0: 어머나 네, 장훈 어른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요. 네.
1: 네? 네? 네?
11: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1: 아니 근데 이거를 저희는 장모님 그 의자 위에다가 그냥 싹 방석같이 생겼잖아요.
11: 네, 맞아요.
1: 그냥 딱 올려놓고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네. 유튜브를 그냥 시청하시거든요.
11: 네.
1: 그럼 시간 그냥 가요.
11: 금방 갑니다.
1: 그러면서 네.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11: 세상에. 맞습니다.
1: 너무 좋더라고요.
0: 세상에 허벅지까지 튼튼하게 해준다니까.
1: 그 남자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또 그렇게 좋다고 그렇죠?
11: 맞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수치가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1: 오.
0: 네. 자 전화번호 드릴게요.
1: 예.
0: 562-529-5343 562-529-5343 그리고 LA 체험실 K 실장님 전화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 로 연락 주시면
1: 미리 예약해서 방문하셔갖고 한번 직접 보시고
11: 네, 213-831-5855번으로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네. 한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앉아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11: 신체 다른 부위를 네. 손바닥으로 올리셔도 되고 발바닥으로 올리셔도 되고 네. 종아리 지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종아리를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어제 뭔가 근육을 과하게 썼나 어깨 쭉지 이쪽 견갑골 에 있다 할 때는
1: 네.
11: 어깨를 케겔기에 뒤로 누우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1: 말씀하세요.
11: 다른 부위도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이게 임상과 인증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11: 맞습니다. 이거 임상도 갖춰져 있는데요. 임상은 한국의 용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회 케겔 운동기를 사용했을 때 네. EMS 저주파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근육 활성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1: 네.
11: 결론을 말씀드리면
0: 네.
11: EMS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골반에 필요한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해당 근육이 단련되고 활성화되고 증가돼서 요실금, 전립선, 방광 관련한 질환, 변비, 치질 치료에 탁월하다는 것이 임상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1: 아이고 역시. 아,
0: 대단해요. 임상도 확실하고 또 네. 한국 식약처.
11: 네.
0: 또
11: 네.
0: 정말 어렵다는 최고 등급. 미국의 네. FDA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11: 맞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1: 그래서 진짜 저희는 그래요. 기기가 들으신 분들 야 진짜 좋다. 나도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11: 네.
1: 아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12개월, 14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11: 맞습니다.
0: 근데 그럼 궁금해요.
1: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11: 궁금하시죠?
0: 네, 궁금해,
11: 네. 네, 여러분들 그냥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한글로요. 네. 구글이나 어디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거는 한국에서 네. 318만 원입니다.
1: 아.
11: 근데 미주 저희들이 판매가가 2,500불로 책정을 했고요.
1: 예.
11: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저희가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 1,999불에 드리니까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이용하시게 되면
1: 그렇죠.
11: 보통 뭐 2년 정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 네.
11: 매월 90

0: 1불인가 2불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뭐 차 한잔 드시는 값이네요. 네.
2: 그러시죠.
1: 네. 네. 네.
2: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네. 장안의 화제 네. EMS 허리벨트.
0: 맞습니다.
2: 이거 좀 정리해 주고 가세요.
0: 여름은 또 여러분들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1: 이거 제가 필요한 거예요.
0: 네. 네. 요거는요. 네. 여러분들 그냥 허리에다가 차고만 계시면 되는 건데요. 요거 20분 사용하시면 6시간의 운동 효과 가져다 주고요.
2: 네.
0: 여러분들 복부에 1분에 7,500번의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내장 지방은 정리가 됩니다.
1: 오.
0: 그리고 뱃살도 빠지고요. 요게 임상 실험 결과가 3개월 임상에 참여하셨던 분들 네? 평균 6cm가 줄어들었어요.
1: 6cm나요?
0: 예, 센티미터. 그럼 인치로 하면 2점
1: 거의 3,
0: 네, 2인치가 조금 넘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줄어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한번 꼭 뭐 뱃살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네. 강추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허리벨트는 네. 별도로도 구매가 가능하시지만 혹시 오늘 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와 함께 구매하시잖아요.
2: 네.
0: 세트로 허리벨트와 EMS 허리벨트랑 케겔기를 같이 하시면
2: 네.
0: 저희가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1: 예?
0: 조금 더 아름다운 가격으로 아름다운 가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전화 주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같이 살 걸.
0: 네.
1: 오, 저도 살 걸.
2: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전화하시고요.
1: 네, LA K 시장님 전화번호는요. 213-831-5855번 213-831-5855번으로 예약하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이렇게 바디 닥터가 이렇게 네. 간편하게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0: 그럼요. 어? 앞으로는 여러분들 시켜주고. 병원에 뭐 예약하시거나 어포인하고 네. PT 네. 선생님 안 만나셔도 돼요.
2: 네.
0: 집안에 두시면 온 가족이 다 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1: 네.
0: 요거 24개월이든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1: 네.
0: 들여놓으세요.
2: 네.
1: 너무 좋습니다.
2: 네.
1: 사실 이 정도는 정말 노벨상을 받아도 조금 오버가 아닐 정도로 너무 좋은
2: 진짜.
1: 제품이에요.
2: 아니 이런 간증들을 하시니.
1: 그러니까요.
2: 진짜. 아니 장모님도 실제로 좋다고 그러시니까.
1: 제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장모님께서 사실 제가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도
0: 네.
1: 이게 좀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0: 네. 불편하시니까요.
1: 근데 이번에 저기 1박 2일로 다녀오셨어요.
0: 오 다녀오셨어요?
1: 그 버스가 여행으로 친구가
0: 투어 다녀오셨구나. 네.
2: 자유로워지셨다.
0: 그분만이 네. 아니고 네. 그 저희들 또 간증하셨던 분들 중에 14시간 성지순례 가셨던 그분은요.
2: 네.
0: 한 달에 한 박스 기저귀 쓰셨던 분이에요.
2: 어머나.
0: 근데 그분 완전히 해방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2: 네.
0: 지금 우리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상감이라고 하셨어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노벨상을 진짜. 줘야 된다라고.
2: 네. 네, 박수 짝짝짝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우리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가
1: 그렇죠.
2: 네. 이제 K 의료기기에서 미국 분들도 굉장히 사랑을 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그쪽으로도 많이 파시죠.
0: 그렇습니다.
2: 네.
1: 번호 안내드립니다. 본사번호 562-529-5343 562-539-5343 LA 번호 213-831-5855 213-831-5855번입니다.
2: 네, K 실장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의 오라버니 한대수님의 바람과 나 오늘 차차차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후니씨, 영국에서 어떤 남자가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치킨 말고
1: 뭔데요 또?
0: 저기 생선 튀긴 거.
1: 아, fish and chips.
0: Fish and chips 너무 맛있잖아요.
1: 맛있죠.
0: 거기 영국 가면 그거밖에 안 먹어.
1: 그게 다지 뭐.
0: 그거밖에 없어 거기는. 근데 이거를요.
1: 많이 먹기요 설마?
0: 어, 1분 안에 15개를 먹어서 기네스 북에 올랐대.
1: Fish and chips에 fish를 15개를?
0: 그러니까 fish finger라고 해서 네. 그냥 생선 튀긴 거.
1: 그러니까 그걸 15개 1분에 먹는다고요?
0: 네, 네. 32살인데
1: 4초에 하나씩 먹었다는 얘기인데?
0: 대단하다.
1: 그거 어떻게 이렇게 먹지 느끼해서?
0: 할 수 있을 것 같아 훈이 씨도.
1: 아 못해요. 늦게도 못 먹어요 저.
0: 아 너무 맛있긴 하겠지만 튀긴 건 몸에 안 좋아요.
1: 그거요 두세 개까지 네. 맛있죠.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늦게서.
0: 자 오늘 건강한 먹거리 또 좋은 만남 그런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굿모닝 차차차 2부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예. 도와주신 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드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1: 내일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믹스오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믹스오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0: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2: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아저씨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3: 이번 주는요, 침뜸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인생 10년 뒤에는 분명히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80세, 90세면 아주 건강한 노인들이 있듯이 바로 10년 뒤에는요, 우리 평균 수명이 100세, 즉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120세를 탁상식의 12시간으로 제한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60대를 살고 있다면 이제 퇴근 6시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너무 과식하면 우리가 두세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소식을 하고 그 다음 주무실 때까지의 네 시간을 알차게 독서도 하고 또 손주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된 40년, 50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의존해서 환자들, 즉 환자들과 힘들게 생활하면 우리 손주, 즉 증손녀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손자, 손녀들, 증손녀들한테 전화도 하고 또 지난 연말처럼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껴둔 그러한 용돈으로 셀폰도 바꿔주고 그러면 참 증손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건강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뜸의학을 만나는 날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만성병으로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 몇천억을 투자한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또 몇십 년을 그러한 어려운 공부를 하신 양방닥터들이 처방한 그러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 한방에 와서 한두 번의 해결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검사 수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작은 물고기가 그러한 큰 강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듯이, 즉 우리가 검사 기관에 나오지 않은 큰 그물에 빠져나가는 그 그러한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세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침뜸의학이 서양의학의 질병 진단과 치료 기준으로 삼는 검사 주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 양방 선생님께서 진단한 그러한 기준을 우리도 중시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맥진, 안진, 망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간에 있던 사정들까지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몸속 사정을 우리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건강해야 될지를.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아,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의 주인인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어요.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쓸모없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나귀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갔지요.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기 위해 던져진 흙을 탁탁 털어서 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발밑에 쌓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다고 하네요. 이 불행이 행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세옹지마의 변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뒤집어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물 속 같은 절망의 극한 속에서도 불행을 이용해서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포레스텔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랑의 맹세라는 노래였습니다. 틸. 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예, 언젠가 누군가 청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로라제이님께서 청해주셨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로라제이님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와. 예, 인생은 세옹지만 우리는 모두 역전의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피드백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남자 목소리 죽여요. 역시 남자는 바리톤 음색 너무 매력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아, 해피투게더 참 훌륭한 방송입니다. 항상 좋은 음악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 주셨네요. 아,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너무너무 좋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해피투게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네이지블리 이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웨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하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2분만 등장하시면 스튜디오가 샤이니 방글방글합니다. 자,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죠. 김원종 쇼호스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건강한 기운. 헬스코리아의 건강한 기운을 가지고 왔어요.
0: 건강하게 아름다운 네. 기운이 네. 지금 스튜디오에 가득합니다. 아, 참. 오늘도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발바닥이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발이 그쵸.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이게 우리 몸 체중을 그 유지하는 네. 것도 그렇고 이게 발이 네. 좀 많이 혹사를 당하는데 그만큼 그럼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발. 네. 발 하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발 건강 굉장히 중요하고 네.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헬스코리아가 발의 진심이에요.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뭐 눈 아이 누리 아이.
1: 눈, 간 뭐 다
0: 인체 맞아요. 예, 인체를 아주 다 섭렵하고 계십니다.
1: 모든 건강은 다.
0: 그러니까 모든 건강을 다 아우르고 계시는데요. 피곤한 하루의 끝 네. 발이 제일 아프시죠, 여러분?
1: 네.
0: 자, 이제는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제대로 풀어주는 기기를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죠? 제품 이름이?
1: 이름이 이지 네. FM.
0: 이지 FM.
1: 이지 FM.
0: 아, 이름도,
1: 이 FM이
0: 제품 이제 이름도 아주
1: FM 하면은 풋 마사저예요.
0: 풋 마사저.
1: 이지는 저희가 이제 이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헬스코리아에.
0: 네, 네.
1: H 솔루션 아, 많이들 아시지만
0: 이제 마사저 약자군요.
1: 네. 그 자회사 H 솔루션에서 또 만든 네. 요 저희가 발에 대해서 진심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부터가 발 건강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발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마사지 체어가 탄생하기 전부터
0: 네.
1: 이제 H 솔루션이란 브랜드는 이제 마사지 체어를 저희가 이제 등장하면서 마사지 체어가 등장하면서 같이 나왔지만 그 전에 헬스코리아에서 발 마사지기들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그렇게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요 네. 진심은 통한다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지압사 1, 네. 발지압사 2, 챔피언까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발 마사지기 네. EGFM 어떤 네. 제품인지
1: 여기 막내예요.
0: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발에 피로만 풀어줘도 네. 피곤이 싹 없어지거든요.
1: 그렇죠.
0: 발만 꽉꽉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만 잘해줘도 뭐 피곤을 모르겠더라고요.
1: 그래서 발 마사지 하는 그런 샵들도 많잖아요.
0: 많죠.
1: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돈을 또 비싸요, 내면서 또. 네. 팁까지 주면서 가서 받고 나면 그래도 건강 관리가 되니까
0: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1: 맞아요. 근데 좀 강하게 세게 받으면 받을 때는 막 아파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은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럴 정도로
0: 그렇죠.
1: 또 혈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잘 눌러주고 이제 잘 풀어주면
0: 네.
1: 그 각 기관들도 좀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좋아진다
0: 그렇죠, 그렇죠.
1: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장수 비결로 네. 어르신들이 꼽는 게 나는 뭐 가만히 이렇게 TV를 볼 때도 계속 발을 주무르고 지압봉으로 꼭꼭꼭꼭 눌러주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야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팔목이 아프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좀 주물러줬으면 네, 네. 뭐 이런 발염을 가져보죠.
1: 근데 또 이제 누구한테 하면 그것도 민폐예요.
0: 그렇죠.
1: 사이만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각자 발 건강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요 이지 FM은 저희가 네. 발 마사지기 시리즈로 나왔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헬스코리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근데 막내예요, 얘가.
0: 아, 그렇습니까?
1: 이지 FM은
0: 이지 FM
1: 정말 발과 발목 관리에 집중을 해서 발 바닥, 발 등, 발목 요 부분을 제대로 좀 세게. 문질러주고 눌러주고 혈자리들을 꼭꼭꼭꼭 잡아줍니다.
0: 오, 좋다.
1: 너무 시원해요. 근데 처음 받아보실 땐 저도 예. 그랬는데 조금 살짝 아프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받고 나면은 날아갈 것 같다.
0: 네.
1: 어떤 분은 내가 아톰이 돼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다 막
0: 어디든 날아갔다
1: 가벼워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 날 또 훨씬 순환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 아래로 내려간 혈액은 치고 올라오는 게 힘든데 그 이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집에 오면 여기에 발만 쏙 넣으면 네. 다시 또 내가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저를 에너자이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에너자이저가 아니라 이제 그 발지 이지 FM이 네. 그 역할을 해줍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지요? 난 벌써 시원해.
1: 진짜 받으면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네.
1: 헬스코리아 매장 가시면 자동으로 이제 15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요 막내가 또 걸작품인 이유가 다른 발 마사지기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0: 어떤 매력일까요?
1: 운동을 시켜줘요.
0: 어떡해요?
1: 발목 운동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0: 아니, 어떡해?
1: 발목이 네.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네네. 뭐 발목 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운동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발 저려가지고 막 자다가 쥐가 나서 막 깨시는 분들도 있고
0: 그쵸.
1: 발목 삐끗해가지고 정말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다른 병까지 막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 그쵸. 드시면. 근데 그럴 때 발목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살짝 삐끗해도 이게 바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여러분들 좀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부는 이제 까치발 이렇게 운동이라고 해서 발목 들었다 놨다 이렇게 발끝으로 저희가
0: 서는 거죠.
1: 서서
0: 지탱하고 서는
1: 그렇죠.
0: 거죠.
1: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까치발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발 마사지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얘가 시켜줘요.
0: 진짜요?
1: 스웨이 기능이 있어서 얘가 움직여요.
0: 오, 좋다.
1: 발 마사지기가. 그래서 정말 요거는 가서 받아보시면 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0: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네, 가서 좀 무료 체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족저근막염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발에 땅에 발을 딛지를 못해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1: 네.
0: 그 족저근막염도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1: 그럼요.
0: 싶네요.
1: 완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족저근막염이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본인이 네.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0: 발을 못 디뎌요.
1: 아는 동생 중에 애가 근데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누가 보면 꾀병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거 갖고 싸웠다고 할 만큼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맞습니다.
1: EGFM 내가 샀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도움 너무 받았고 그 증상들이 완화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걔는 정말 걷지도 못하고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는데 저도 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0: 네.
1: 근데 그 고통은 본인밖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0: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 EGFM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렇게 효과가 네. 좋아요?
1: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동 기능까지
0: 운동
1: 같이
0: 기능이 있는데
1: 되면서
0: 어떤 식으로
1: 혈당이
0: 어떻게 생겼습니까?
1: 요거에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발이 딱 들어가게끔 홀이죠. 구멍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발을 딱 넣기만 하면 이제 위쪽은 공기 앞까지 들어와서 발등까지 관리가 되고
0: 네.
1: 발바닥은 마사지 볼이 계속 돌아가고 굴러다니면서 꼭꼭꼭꼭 눌러주고 문질러주고 정말 어떤 분은 막 박박 긁어주는 것 같고 요 뒤에 이제
0: 예.
1: 발 뒤꿈치 부분은 또 딱딱하게 우리가 많이 굽고
0: 아킬레스건
1: 웬만큼 그렇죠 그렇죠 아킬레스건 네. 요런 부분까지 그냥 꽉꽉 잡으면서 눌러준다고 너무 시원하다고요. 진짜 시원해요.
0: 그거 저는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1: 네네.
0: 이 발바닥이 좀 아마 좀 약간 좀 시원하지가 않고 조금 뭔가 네. 찌뿌둥하고 좀
1: 맞아요.
0: 누가 좀 이렇게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1: 눌러줬으면 맞아요.
0: 그런 간절한
1: 풀어줬으면.
0: 발음이 네,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바닥을 탁탁 치면서 제가 스트레칭을
1: 맞아. 그렇게라도
0: 그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좀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1: 네네.
0: 하거든요. 그래도 시원한데, 이거 진짜
1: 제대로
0: 필요해요,
1: 얘는
0: 저한테.
1: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저희가.
0: 아, 그럼요.
1: 야들야들야들해져요. 그 부분 부분들이 뭉쳐 있는 것들이.
0: 그렇구나.
1: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바닥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0: 중요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극을 하면 내 장기들도 이렇게 좀 자극 이게 그걸 뭐라 설명을 하기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왜 신랑 발바닥 때린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결혼하면 그죠?
1: 네, 맞아요.
0: 그런 말도 있죠.
1: 이렇게 매달아서.
0: 발바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1: 네,
0: 합니다.
1: 네.
0: 그죠? 그렇게 발바닥을 꽉꽉 주물러 주니 뭐 얼마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1: 네.
0: 몇 분 정도 하면
1: 그러니까
0: 돼요?
1: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15분.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되고 또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옵니다.
0: 어, 너무 좋네요.
1: 이게 더 이제 이게 풀어주면서 마사지 효과가 더 나는 거죠.
0: 와.
1: 한번 받아보시면 그 매력에 쏙 빠지실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그 사용하기도 너무 쉽고.
0: 저는 네. 발 마사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네. 근데
0: 저한테 필요해요.
1: 발을 발 마사지기랑 틀린 게 이게 네. 이제 스웨이 기능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운동시켜 주는 곡에 진짜 그 어디에서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발 마사지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젊은 뭐 수험생에서부터
1: 네.
0: 뭐 다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운동을
1: 시켜주는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잘 이렇게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1: 맞아,
0: 해주면
1: 맞아.
0: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어, 좋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요.
1: 저희 지금 100불 할인했습니다.
0: 네.
1: 100불 할인? 할인된
0: 얼마일까요?
1: 착한 가격? 어허. 299불.
0: 아, 진짜?
1: 네.
0: 오, 좋네요.
1: 네, 100불 할인됐다는 건 이 할인된 가격은 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할인된 좋은 가격일 때 여러분들
0: 네.
1: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1: 하나
0: 그러네요.
1: 들여놓으시면 온 가족의 발 건강은
0: 그렇죠, 그렇죠.
1: 책임집니다.
0: 그러니까 발만 마사지를 잘 해줘도
1: 그럼
0: 오장육부를 꽉꽉 좀 이렇게
1: 자극을 시키면서
0: 네,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어 좋습니다. 399불이네요 원래 정가가.
1: 네.
0: 근데 100불 할인해서 299불 예 EGFM입니다. EGFM 요거 가셔서 헬스코리아의 매장에서
1: 네.
0: 무료 체험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면 구입하면 좋을 것
1: 네.
0: 같네요. 자,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매장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0: 네.
1: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0: 네,
1: 2층은
0: 네.
1: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그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 가든그룹은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인바한칸 떡집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가셔서 정말 부담 없어요. 이거 내가 가서 한번 해보고 꼭 사야 되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너무 푸시를 안 해서
0: 너무
1: 이상하다라 그럴
0: 그래,
1: 정도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날 모르고 사실 이런 마사지는 받고 나면 그 다음날도 알거든요.
0: 어,
1: 몸이
0: 어.
1: 더 가뿐해지고 뭔가 혈색도 더 좋아지고
0: 네.
1: 그런 걸 경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부담 없이 체험을 해보세요. 가신 김에 요거 15분 하시고
0: 네.
1: 또 마사지 채워줘요. 7가지 모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0: 그쵸,
1: 30분
0: 그쵸.
1: 그냥 또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0: 그러니까
1: 네.
0: 마사지 체어에 다 앉아서
1: 네.
0: 서비스 받아보시고
1: 그쵸.
0: 체험해보시고
1: 최고의 힐링 타임
0: 또 EGFM 발 마사지기도 미안해
1: 네.
0: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 없어요.
0: 거기는 뭐 무료 체험 오세요 오세요 하시는 그런 편이니까 가서 무조건 무료 체험 받아보시고
1: 네.
0: 부담 없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가격도 너무 좋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뭐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품이지만 특히 네.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이 이제 잘 붙고 또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0: 많죠.
1: 저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업종이 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0: 그렇죠.
1: 미용업이나 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요거 하나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마사지 체험까지 뭐 안 된다고 하시면
0: 네.
1: 요거 하나 있으면 그날그날의 피로가 발로 우리가 쌓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은 진짜 하나 집에 한 가정에 한 대씩은 요거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0: 네네.
1: 뭐 특별히 이제 발 무리가 많이 가신 분들 많이 저리는 현상 같은 게 오시는 분들도
0: 많죠.
1: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잘 원활하게 안 들어가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시면 다른 삶을 좀 더 건강하고
0: 그렇죠.
1: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1: 하루하루 행복을 채워나가는 게
0: 맞아요.
1: 중요하잖아요.
0: 건강해야
1: 그게 뭐, 가능하고
0: 예, 가능하고 또 삶의 질이
1: 네.
0: 예, 훨씬 더 높아지고
1: 그럼요.
0: 행복해집니다.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죠. 모든 삶이 하루에
1: 아무것도.
0: 일상이 힘들어지더라고요.
1: 네.
0: 예.
1: 그냥 버티듯이 사시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건강 관리를 하시면 정말
0: 네.
1: 세상이 달리 보이고 모든 게 또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부터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OTC 카드로도 됩니다.
0: 아, 이것도 이 네네. 제품도 모든 제품이 그런 OTC 카드가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지바이크도 저희가 OTC 카드로 OTC 가능하고.
0: 카드로 가능하고. 네. 시니어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죠. 그렇죠. 건강식품은 당연하고요.
0: 네, 좋습니다. 자, EG FM 발 마사지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공기압과 마사지볼로 이렇게 발을 마사지해 주신다고 마사지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코리아미 이지바이크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도 그렇죠. 굉장히 좋다는
1: 이지바이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EG FM은 발 마사지기는 발 마사지가 메인이에요.
0: 네.
1: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게 발 마사지면서 운동을 보조적으로 해주는 건데 이지바이크는 메인이 운동이에요.
0: 본인이 움직이는 건가요?
1: 그렇죠. 발만 딱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전거 타는 효과 그리고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그 운동 기구입니다. 그런데 얘가 마사지볼이 그 용천혈 닿는 부분에 딱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발 바닥을 꼭꼭꼭꼭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0: 네.
1: 지압돌기들이 있어서 이 마사지볼이 계속 돌아가면서 발 자극을 해주니까 발 마사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메인은 운동이지만 보조적으로 마사지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저는 이거 둘 다 한 대씩 그냥 필수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동,
0: 그쵸.
1: 마사지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0: 어, 이지바이크도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근데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 체어를 사면은 또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1: 이것도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0: 그쵸?
1: 이거 249불인 건 이제 아시는데.
0: 네,
1: 그라비티를 사면 그냥
0: 주시니까 네. 선물로 따라오는 거니까.
1: 이게 249불인데 그라비티가 지금 무이자 할부 행사
0: 네.
1: 여러분들 48개월 이용하시면 한 달에
0: 네.
1: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가서 그라비티를 구매하신다. 한 푼도 안 내세요. 다음 달부터 94불 플러스 택스인데 249불, 250불 상당의 이지바이크까지 뭐 내일이나 모레 요 가까운 지역은 바로 배송이 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욕심난다니까요. 이지바이크.
1: 네.
0: 이 그라비티를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를 구입하면 이거는 선물로 따라오니까 너무 좋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또 3개월 무이자라고 몇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아니 3개월 무이자가 아니라 3년 워런티.
1: 네. 3년 플러 워런티.
0: 예. 그리고 48개월 할부가 가능하고
1: 네네.
0: 이러니까 무이자가 가능하니까
1: 그쵸.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0: 네. 월 94불 플러스 택스 좋네요.
1: 네.
0: 요 제품도 굉장히 욕심이 나요.
1: 그리고 헬스코리아 지금 이제 8월 달에 또 특별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뭐 매장에 가시던 전화로도 물어보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이제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0: 네.
1: 저희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드리는 행사도 하고 있고
0: 네네네네.
1: 또 태왕천진단 한 박스 구매하시면
0: 네.
1: 저희 또 마사지건
0: 요거 마사지건.
1: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0: 마사지건 좋더라고요.
1: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요거 선물로 태왕천진단 한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OTC 카드로 또 다 구매 가능하시잖아요.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0: OTC 카드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1: 네.
0: 너무 부담 없고 좋은
1: 그쵸.
0: 것 같습니다. 자, 이지바이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1: 이지바이크는 일단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T 체형이 되면 안 돼. ET 체형인데
0: 맞아요.
1: 그쪽으로 가세요. 안 돼, 안
0: 관리를
1: 돼 하면서
0: 안 하면 어쩔 수
1: 운동도
0: 없어요.
1: 안 하고 근데 하체 근력은 근손실은 정말 30대 40대 이후부터는 그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지키는 건 둘째치고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간다 그러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 재테크보다 근테크라는 말이
0: 중요하다고.
1: 있을 정도로 우리 근육 그 손실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0: 네.
1: 운동은 하기가 싫고 또 요즘 가장 좋은 핑계는 더워서. 아유, 일단 쉬어야 돼. 근데 쉬는 만큼 또 점점 하체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그러다 보면 ET 체형이 되고 건강에
0: 맞아요.
1: 이제 위험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에 가장 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여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지바이크는 그냥 발만 딱 얹어 놓으시면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또 재미있게 안전하게 진행이 됩니다.
0: 그렇네요.
1: 자동 프로그램이 30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이제 세 가지가 진행이 돼서 요거 저거 해보시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피드 조절은 이제 수동으로
0: 네.
1: 여러분들이 5단계로 가능합니다. 조절이.
0: 아.
1: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재활치료 운동기구라고 부르시는 게
0: 재활치료 운동기구
1: 1, 2단계는 굉장히 느리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니까 아, 그 관절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시면은 정말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도 더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도 하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재활센터 가서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잠깐 가서 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네네네. 집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전하게 같은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갖다 놓으시면 그리고 그냥 뭐 그런 재활치료 아니더라도 얹어놓으면 재밌게 빨리 또 신나게 뒤로도 네네. 가요. 아킬레스건 관리까지 다 됩니다.
0: 네. 요즘 대세가 홈트레이닝인데 네. 딱이네요. 딱.
1: 장비빨.
0: 네. 진짜. 자, 이지바이크 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
1: 그럼요.
0: 근력이 약해져서 운동은 해야겠는데 좀 무리해서 하게 되면 관절에 또 이상이 생길까 봐 고민이신 분들 이지바이크가 딱 좋은 거 같네요.
1: 진짜.
0: 네.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되시는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1: 최고예요.
0: 도움이 되겠어요.
1: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한 분이 이제 사셨어요. 네. 그러면 몇 명을 데리고 오세요. 너무 좋으면 이제 친구들도 같이 건강하게 해야 우리
0: 그쵸.
1: 같이 맛집도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산책도 다니고 하려면 네. 같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하체가 건강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중에는 정말 이지 바이크 전도사 분이 있을 네. 정도로 본인이 해보고 너무 그분은 막 하루에 2시간씩 하신대요. 그러니까 30분 프로그램을 4번을
0: 제대로
1: 기본
0: 네. 집에서
1: 네네. 또. 혈당 조절하는데도 너무 도움받았다고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지바이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0: 사실 밥 먹고 나서 네네.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오르잖아요. 네네. 그때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당뇨이신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운동하기에
1: 네.
0: 아, 오늘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자, 오늘 EasyFM 발마사지기 소개를 해주셨고 또 이지바이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지바이크는 세일 안 해요?
1: 저희 이거 진짜 가격 그대로 안 올리고 유지하고 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0: 그렇죠.
1: 큰 혜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네. 이제 출시가에서도 거의 그대로 오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 249불.
0: 네, 249. 가격 좋아요.
1: 그라비티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 때
0: 이왕이면 그
1: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리해주는 마사지 체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지바이크까지 같이 데리고 옵니다.
0: 아, 얘가. 진짜 욕심난 아이템.
1: 그러니까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예. 체험을 해보시면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아, 그게 막 좋을까 필요한가 막 이러고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인데 이게 네. 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그냥 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또 이제 방문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그렇고 거리가 멀다 하신 분들은 대표 번호가 213-385-1005번입니다.
0: 네.
1: 385에 1005번이니까 그냥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로도 OTC 사용 다 가능하고 네. 주문 다 가능합니다.
0: 아, 전화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아, 나 매장까지 가고 이렇게 가려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네네. 분들은 전화로도 주문하시면 될 것 같네요. 213-385-1005번입니다.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OTC 카드 환영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구입할 경우 48개월 무이자 할부 네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3년 워런티 무료 배송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지바이크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월 94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 EGFM 얼마라고 하셨죠?
1: EGFM 지금 100불 할인된 가격
0: 네네.
1: 299불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크는 네. 249불.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EGFM 발마사지기 네. 찜했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혹시,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끝으로 네. 해주실 말씀 있어요?
1: 그러니까 건강. 건강을 위해서 아하. 꼭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헬스코리아에 가면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코리아와 함께하세요.
0: 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종 쇼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6: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11: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점은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청곡 주셨어요. 예, 하순이의 양파 같은 여자.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제목부터가 너무 재밌는데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다 알고 있는 화가죠.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까지 삶을 살다 간 화가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렬한 유산을 남긴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후반에 뒤늦게 그림을 시작했고요. 37살에

이 동생 테오 반 고흐는 평생 빈센트의 경제적, 정신적 후원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수백 편의 편지는 오늘날 고흐의 내면과 예술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흐 하면은요, 어둡고 투박한 톤으로 이 민중의 고단한 삶을 그려낸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시기의 이 대표작이 바로 노동자들의 삶을 진정성 있게 담아서 그린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고 또 밝고 화려한 색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86년에서 1888년입니다. 남프랑스 아르레 강렬한 햇살 아래서 그의 대표작들이 또 대거 탄생했다는군요. 이 강렬한 노란색과 소용돌이 치는 그 붓터치가 완성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해바라기라던가 또 밤의 테라스, 고흐의 방, 뭐 이런 작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던 빈센트 반 고흐, 이 내면의 불안과 걱정을 꿈꾸듯한 소용돌이로 표현해낸 이 별이 빛나는 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예, 노래도 있을 정도로, 노래가 나왔을 정도로 말이에요. 비극적인 마지막 작품 중 하나는 이 까마귀가 날아오는 보리밭이 그 시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고흐의 화풍을 이렇게 보면은 컬러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했다는 거, 예, 특히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는 그의 시그니처입니다. 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질감을 그대로 살려내 이 화면 전체에 이 강한 생동감과 움직임을 부여했다는 평입니다. 자, 고흐에 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테오 반 고흐의 깊은 유대감을 다룬 책들은 이 고흐의 예술 세계와 인간적인 내면을 가장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저도 이 책은 읽었습니다. 예, 빈센트 반 고흐가 쓴 그런 편지 내용을 엮었는데요. 이 고흐와 테오 관련 서적 중에 가장 널리 읽히는 스테디셀러이자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했겠지. 그러니까 동생에게 한 말이죠. 하지만 돈을 되돌려줄게. 내 그림으로 내주든가 아니면 내 영혼을 내줄게.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흐가 1872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600여 통의 이 편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엄선해서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 또 경제적 지원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일상적인 고민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형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던 그 동생 테오의 답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뜨거운 그런 형제애, 예,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도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도 있습니다. 참 테오에게 띄운 고흐의 절절한 고백과 함께 편지 속에서 언급된 이 실제 그림 그리고 스케치 150여 점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글과 그 시기에 완성된 그런 작품을 대조해가면서 읽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흐의 동생 테오도 아마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서 한 6개월 만에 그 지병으로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오 반 고흐 전기, 반 고흐 패밀리 요 책도요. 그러니까 고흐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간 테오의 삶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고소들도 나와 있습니다.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형이 세상을 떠난 지 단 6개월 만에 동생 태호는 지병과 슬픔으로 뒤따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남긴 편지와 그림을 끝까지 지켜내 오늘날의 반 고흐를 만든 태호의 아내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나 반 고흐의 이 헌신까지 조명하는 책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Starry, starry night.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Don McLean의 Vincent. Flowers that brightly blaze.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거후의 삶과 작품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담아낸 대표적인 팝송입니다. 1890년 가을 돈 맥클린은 이 반 고흐의 전기 책을 읽다가 깊은 감동과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흐가 단순히 정말 미친 천재가 아니라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세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영혼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 노래를 써내려갔다는군요. 노래를 만들 당시 그는 고흐의 대표작 이 별이 빛나는 밤, Starry Night 이 프린트 그림 앞에 이 그림 작품을 앞에 놓고서 그걸 보면서 기타를 치면서 가사를 적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가슴에서 뭉클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혀가 말렸어요. 죄송합니다. 듣기 거북하셨죠? 연필을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또 지우개는 지우기 위해 그러니까 연필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죠. 지우개는 지우기 위해 있는 거고요. 연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연필 사용을 아직까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우개에 달린 연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지우개에 달린 연필은요, 가난한 화가 지망생인 리프만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다른 기능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지우개에 달린 연필. 참 좋아요.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울 수 있어서, 잘못 쓰면 지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삶의 노동은 쓰고 지우고 지우고 쓰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노래 중에서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요. 예, 썼다가 아닌 것 같으면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볼펜의 시대에도 지우개에 달린 연필이 필요한 까닭은 뭘까요. 이 컴퓨터로 글을 쓰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옛날 지우개 달린 연필이 그리운 까닭은 뭘까요?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우리에게 삶이 있는 한 지우개 달린 연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0: Love is a wonderful thing. 마이클 볼튼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네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피아님도 그렇고 나이스 송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착한 던지네스 통기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5월 종로에서 예. 시간 봐서요 전해드리도록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켈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한서님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필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 이 연필깎이 있잖아요. 자동 연필깎이. 아, 그게 있었는데 기증했네요. 어디다. 제가 연필 쓰는 걸 좋아해서 갖다 놓고서 그냥 공동으로 사용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예. 어딘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연필깎이도 재밌잖아요. 옛날에는 일일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 아 그리고 조그만 연필깎이가 또 이렇게 돌리면 깎아지는 그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자동 연필깎이가 나왔어요. 그냥 연필을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드르륵 하고 이제 날카롭게 깎이잖아요. 너무 편하죠. 네. 그 연필 사용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뒤에 지우개 달린 거예요. 반드시 지우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방송 준비하다가 스케치하고 이렇게 쓰다가 지우기도 하고 오프닝 멘트 쓰고 예, 그랬었는데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그런 걸 안 해봤네요. 오디오만 그냥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에는 거의 연필로 사각사각 소리 나잖아요. 쓸 때 그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연필을 자주 즐겨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볼펜 즐겨 씁니다. 하지만 연필이 여전히 좋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편리하잖아요. 지우개랑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뭐 쓰기와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뭐 야외에서도 메모할 때 가방이나 필통 속에 이렇게 지우개를 뒤적거릴 일도 없잖아요. 옛날에 이 필통이라는 말도 참 정겹네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통을 갖고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그 색연필 같은 거 있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그 연필 깎듯이 하는 색연필 있어요. 이렇게 가느다란 거. 연필처럼 생긴 색연필. 그런 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통에다 항상 갖고 다녔는데 연필이랑. 네, 지금은 뭐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백이 무겁더라고요. 예, 메모장도 얇아지고 조그매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메모도 하고 생각나는 뭐 내용이 있으면 막 쓰기도 하고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졌네요. 저도 자, 소피아님께서 우리 집에도 자동 연필깎이 있어요. 칼로 깎는 게 더 사용감은 좋지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죠? 사각사각 소리 너무 좋아요. 색연필 필수죠. 형광펜이나. 뭘 좀 아시네요. 소피아님. 역시 소피아님은 피아니스트라 연필 자주 사용하신다고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악보 체크할 때도 연필 사용합니다. 지우개 달린 거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랑 비슷하다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상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좀 전에 2부 오프닝 시작할 때요. 왜 말이 이렇게 막 혀가 꼬이는 거 있잖아요.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말렸어요. 아,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한쪽 눈 감아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8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최영화 또 정명화 프로모터님 두 분 모시고요 내 마음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보살피는 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예. 얼마 만이에요? 굉장히 네,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뵙습니다.
2: 네,
0: 아니 한 달에 한 번인데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1: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0: 그죠?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본론부터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네. 오늘 주제는 감정지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감정하면 요즘 뭐 AI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대신해주고 이메일도 대신 네. 써주고 뭐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지만 그쵸. 이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감정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특히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좀 억누르고 살아오는 그런 네.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근데
0: 네.
1: 이 감정지능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꾹꾹 참고 억누른다기보다도 내 감정을 빨리 알아차려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네. 이 감정지능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감정지능.
1: 네.
0: 요즘에는 IQ 지수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IQ가 좋아서만도 이게 안 돼요. 사회생활하는 네. 것도
1: 그렇죠.
0: 그렇고
1: EQ가 좋아요.
0: 네. EQ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 하는데 감정지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네. 풀어주실지 제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2: 네.
0: 어떻습니까?
2: 네, 감정지능이라고 네.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EQ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IQ 그래서 어떤 지적인 것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EQ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네. 좀 더 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EQ보다는 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요.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네. 해서요. 그렇게 감정지능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하.
2: 이 감정지능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을 잘 알고 네.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조절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어떤
0: 그렇죠.
2: 일에 따라서.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나의 또 다른 감정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자기 이해를 하자는 거죠.
0: 맞아요.
2: 그렇게 자기 이해를 하다 보면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0: 네.
2: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의 질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면까지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는 IQ, EQ, SQ, NQ 네. 뭐 이것까지 있더라고요.
2: 네.
0: 네트워크 쿼션트
2: 네.
0: 해가지고
2: 네.
0: 뭐 네트워크, 인간관계
1: 네.
0: 그런 지수도 좀 보고
1: 네.
0: 그렇더라고요. 근데 EQ 그러니까 EQ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정지능이.
1: 네. 맞습니다.
2: 네네. 굉장히 그렇게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0: 아하.
2: 조금 더 있어 보이게.
0: 있어 보이게. 감정지능이라고
2: 얘기하잖아요.
0: 아, 배웠습니다.
2: 네네.
0: 감정지능.
2: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자아 인식을 높여야 되는데요.
0: 아.
1: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거.
0: 내 감정을.
1: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를 들면 미용실 갔다 왔는데 제가 머리를 뭘 했어요.
0: 네.
1: 근데 남편한테 뭔가 이제 알아봐 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전혀 몰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랬는데도
0: 네, 네, 맞아요, 전혀 맞아요,
1: 몰라.
0: 맞아요.
1: 앞머리를
0: 못이요.
1: 잘랐는데도 너무 몰라.
0: 너무 몰라.
1: 색깔을 바꿨는데도 몰라.
0: 뭐가 바뀌었어?
1: 네,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남편이 무심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물었는데 갑자기 화가 나죠. 내가 밥 쓰냐?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화가 날 수 있다는
0: 아,
1: 거죠.
0: 재밌네요.
2: 네.
1: 그거는 이제 남편이 밥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좀 나를 알아봐줬으면 예쁘다고 해줬 했으면 좋을
0: 맞아.
1: 텐데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에게 무관심한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할 수 있다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무관심하다고
1: 맞아요,
0: 생각이
1: 맞아요.
0: 들기 때문에 아니 네. 나한테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거 금방 알아볼 텐데 왜 못 알아보는 거야 도대체
1: 맞습니다.
0: 아니 난 머리 이렇게까지 뽑았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못 알아봐
1: 맞아.
2: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 자신의 감정을
0: 맞아요.
1: 이렇게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꼭 다 다른 또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닌 내 안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감정이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와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1: 그렇죠.
0: 네. 그렇죠. 내가 네.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이걸 네. 모를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0: 어,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네. 가만히 되짚어보면 아, 좀 전에
1: 네, 다른 것
0: 남편이 이렇게 네. 말을 했어.
1: 맞아요.
0: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난 진짜 화가 나. 스트레스 쌓여. 뭐 이렇게 해서 폭발하는 거죠.
1: 맞아요.
0: 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하, 자아인식을 높여라.
1: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감정을 잘 알고 있어야지 네. 어, 좋은 관계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0: 근데 우리 인간이 좀 이렇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 말 한마디에
1: 맞아요.
0: 업앤다운이 네. 막 되잖아요.
1: 그렇죠.
0: 막 기분 막 좋았다가 툭 네. 떨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렇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자기 관리입니다.
0: 자기 관리
2: 예, 예.
0: 중요합니다.
2: 그렇죠. 자기 감정 관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보려고 하는데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위험한 상황으로 누군가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0: 네.
2: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지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럴 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 쫓아가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손가락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뭔가 빵빵 클래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 흔한 일이에요. 예,
2: 흔하지만
0: 흔히 볼 수 있는 네네. 일들.
2: 정말 그러다가 네. 거리에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보복 운전, 난폭 운전, 그 사람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그 바로 비프라는
2: 그렇죠.
0: 영화.
2: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드라이브 하다가 그게 발단이
2: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2: 예, 예. 맞아. 그럼 바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0: 맞아요.
2: 하기 위해서
0: 맞아요.
2: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0: 네.
2: 우리가 감정의 뇌 또 이성적인 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뇌가 잘 커넥션을 해서
0: 네.
2: 좋은 결론을 얻기까지 보통 평균 4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화가 난다 그럴 때 한 4초 정도만 심호흡하면서 잠깐 쉬어보세요. 그러면요 조금 더 감정이 가라앉은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2: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조절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끼어들었나 보다. 화장실이 급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0: 맞아요.
2: 어디 아픈가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0: 아,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2: 네.
0: 우리 프로모터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2: 네.
0: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1: 4초만 네.
0: 이게 먼저
1: 잡아보시기.
0: 이게 나가니까
2: 그렇죠.
0: 문제예요. 이 말이 먼저 나가잖아.
2: 예, 예. 행동으로 나가고
0: 행동으로
2: 네.
0: 나가고
2: 네.
0: 근데 유난히 그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죠.
1: 그럴
2: 네.
1: 수도 있죠.
0: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1: 맞아요. 좀 더 연습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이것도 필요하죠. 스킬이기 때문에
2: 네.
1: 연습하시면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 네.
0: 4초 정도 심호흡을 하고
2: 네.
0: 나의 감정 셀프 컨트롤을 하라.
2: 그렇죠.
0: 이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
1: 네.
0: 예.
1: 그다음은
0: 이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동기부여라는 게 있습니까?
1: 네, 네. 동기부여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요즘 이제 뭐 그 월드컵 시즌이었잖아요.
0: 네.
1: 거기 보면 제가 한 가지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 메시 선수가 어렸을 때는 키가 되게 작았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지금처럼 이 위대한 선수로 그때부터 알아봤느냐? 그렇지는
0: 네.
1: 않대요.
0: 아.
1: 그래서 키가 작아서 그 어느 구단에서도 별로 웰컴하지 않는 선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본인의 단점을 극복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묻어나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하.
1: 그러니까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시다던가 지쳤거나 번아웃이 오셨다던가
0: 네.
1: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이 일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0: 네.
1: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뭔가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미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뭔가 좀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감정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2: 네.
0: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2: 네.
0: 진짜 다 맞는 말씀이신
1: 네네네.
0: 것 같아요. 저 근데 이제 또 이제 감정기능 중에 이제 공감 능력도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전혀 공감을 못하면 그 사람과 맞아요. 대화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1: 네. 예. 티이신 분들 정말 예. 대문자 티이신 분들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공감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고 반응하는 것 능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따님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주변 지인이 가끔 그런 일 얘기할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해본 때, 적도 있어요.
2: 예,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팩트 폭격할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먹는데 살찌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예. 맞아요. 대문자 티라고 얘기하는 팩트 폭격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은 공감이 아니죠. 아하.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아우, 살찌기 뭐가 살쪘어. 이쁘기만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공감은 아닙니다.
0: 아, 그럼 어떤 게 공감이에요?
2: 예, 공감은요. 네.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2: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 살찐 것 같아 그러면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어머, 네가 살쪘다고 느끼는구나. 여기까지가 받아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예. 관심을 가져주는 예. 거죠.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라고요.
0: 먹었으니까.
1: 왜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됐어?
2: 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 물어봐주고. 그건 이제 나의 대답이 좀 속으로 눌러두시고
0: 속으로 눌러두고.
2: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가 5파운드가 네. 늘었거든요.
1: 네. 전혀 티가 안 나시는데.
2: 전혀 안 보이세요.
0: 아, 그거 공감이라는 게 네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아, 나 살쪘어. 5파운드 늘었어. 그러면 네. 아, 5파운드가 늘었구나. 이렇게 시작하라는
1: 그렇게
0: 거.
1: 생각하는
0: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5파운드가 늘었 그렇게 안 보이는데 5파운드가 늘었구나. 이렇게 네. 네. 일단은 네. 인정을 맞아. 하고
1: 그랬구나만 잘해 주셔도 공감을 그렇죠. 매우 잘하시는 겁니다.
0: 그렇구나.
1: 네, 그렇구나. 네.
2: 있는 말 그대로요. 네.
0: 많이 배웁니다 오늘. 네. 네. 자, 공감 네.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1: 네.
0: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네. 대화하는 네. 데 있어서 스킬도 필요하다.
1: 맞습니다. 네.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한데요.
0: 그런 것도
1: 이
0: 있더라고요.
1: 공감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의사소통 기술 그러면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아, 아나운서님처럼 네.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네. 저희가 너무 편안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0: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가끔은 이제 바디 랭귀지도 해주면서 막 휴대폰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만 하면 전혀 공감받는다고도 느끼지 않고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감정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시면서도 상대방이 편안하게 얘기하게끔 잘 유도해주시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시. 하시는 게 감정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두 분은 정말 감정 지능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아,
1: 감사합니다.
0: 진짜.
2: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싹 풀어질 것 같아요. 상담 받다 보면.
1: 아, 네.
0: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거를 배우게 되는데요.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네. 칭찬.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의사소통의
1: 네,
0: 기술,
1: 맞습니다.
0: 스킬이라는 거 들어주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1: 말하기보다 듣는 거를 더.
0: 그런데요. 네. 나이를 먹다 보면은요. 나이가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한 살 한 살 더 할수록 말을 듣는 것보다요. 입이 빨라져요.
1: 아, 그렇죠.
0: 네. 말이 빨라져요.
1: 예.
0: 근데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1: 계속.
0: 예.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말만 하고 끝나요. 네.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경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0: 자, 그렇다면 또 방금은 의사소통의 기술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뭐 칭찬의 기술도 여기 감정의 지능에 속한다고요?
2: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감정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요. 그중에 칭찬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칭찬의 기술이 사실은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 분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뭔가 남을 칭찬하거나 특히 또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뭔가 이렇게 겸손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겸손한 것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좀 다르잖아요. 네. 누가 뭘 좀 아우 너 뭐 이거 참 잘했어 그러면 아우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겸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나 자신을 좀 칭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하는 거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잠자기 전에라도 아 나 오늘 참 잘 지냈어 나 오늘 잘 살았어 이렇게 네. 간단히라도 나 자신을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한다면 감정 지능도 쑥쑥 성숙하게 자란다 할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해피님들 나 자신부터 칭찬하자고요.
2: 네네네.
0: 감사합니다. 네. 자, 감정 지능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네. 네,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네, 갈등이 뭐 안 생기면 좋겠지만 갈등이 뭐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스트레스가 올 때 그 스트레스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 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일이 우리가 다 스트레스를 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도 나한테 오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가 맞고 틀리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서로 생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고 틀리고보다는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또 기대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네. 누가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꼭 이겨야겠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표현도 부드럽게 하시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더 덜 싸우실 수 있고 또 관계 개선도 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 해결의 시작은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중요한 네. 말이네요.
1: 사실은 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막 심하게 싸우다 보면 패전방만 네. 남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서로 피투성이가 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이 갈등에
0: 와닿네요.
1: 대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네. 최종 목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다. 네, 거기에 목표를 두고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1: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장 상처로 많이 주죠.
0: 이기려고 네. 막 내 주장을 막 이렇게 피력하잖아요. 네. 이해해주면 되는 건데
1: 네, 네,
0: 그냥
1: 맞습니다.
0: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네.
1: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0: 그래서 감정의 동물이라 이게 네, 컨트롤이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진짜 와닿는 말씀들 네.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1: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0: 그렇죠. 그런 네. 점이 많거든요.
1: 저도 남편이랑 싸우고 하면 저는 말을 안 해요.
0: 말 안 해요?
1: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속으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전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맞는 말인데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로 해 말로 풀자 이래요.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전 말로 막 이렇게 하면 서로가 상처니까 장문에 글을 쓰고 그게 바로 꼼짝마가 되겠습니다. 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이해하자라는 뭉클하네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자,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연결이 또 참 중요하다. 예. 이게 감정 지능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맞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이든 친구든 그렇게 또 같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내가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있지는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린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0: 맞습니다.
2: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 말을 하더라도 좀 잘못했을 때 4초간 참으면서 하면서 바로 폭발하지 않고 네. 뭔가 화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도 하고요. 네.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사회적 연결이 있게 될 경우에는요.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혈관 뭐 질환이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네. 내가 지금 전화를 걸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고 바로 뛰어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지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으로 어떤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뭐 그동안 잘 지냈어요?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나요? 이런 문자 하나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면서 기분 좋은 메일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회적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감정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네. 성숙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0: 네.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 진짜 오늘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네. 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겪는 감정들이고 네.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그렇구나. 네, 완전 긍정하게 되는데.
1: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이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저 또한 네. 마찬가지예요.
2: 그래서 기술이라서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0: 네.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네.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갈등 해결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1: 네.
0: 이해하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1: 네. 이기려고 하지 말고.
0: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주장을 막 그쵸. 하고 싶은데 네.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1: 네.
0: 아니 내 생각이 이게 아니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고 설명을 하다 보면 내 주장을 하게 되고
1: 네.
0: 그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걸로 비춰줄 수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공감이랑 동감이랑 좀 다르대요. 그쵸? 동감이라는 네네. 거 나랑 생각이 같아야 되고 나랑 네. 같은 느낌을 느껴야지 아니죠. 동감이라고 하지만 네. 공감은 나랑 꼭 같지 않아도
0: 그쵸.
1: 네,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또는 뭐 그 사람의 의견에 어그리지 하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근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그냥 너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 이렇게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 메시지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 나는 그래. 이런 걸 느꼈어.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2: 그렇죠.
0: 나는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건데 생각이 다른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죠.
1: 그쵸. 네.
0: 그죠. 그래 내 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이제 당신 말만 하고 탁 끊어버리면 네.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 부재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0: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항상 뭐 대화가 그렇게 네. 꼭 성공할 수만은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또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0: 예. 아, 진짜 그렇죠. 예, 진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네. 네. 정신건강부에서 그렇죠. 이렇게 두 프로모터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스스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거나 또 주변 가족 이웃이 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저희 네.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이 주제를 저희가 항시 뭐 매주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버추얼리도 할 수 있고 또 인퍼슨으로도 네. 할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저희가 주제도 뭐 31가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원하신다, 저희와 함께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네. 좀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이게 비슷한 분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네. 아, 나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각각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받고 이해받고 그러면서 많은 생활에 있어서 개선이 되신다는 분들이 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제 연락처도 있지만 또 800-854-7771번 네. 헬플라인도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일상에서 좀 힘드신 일이 있으셨을 때 이모셔널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드신 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좀 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링키지나 리퍼럴 서비스도 해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어 서비스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800-854-7771번을 누르시고요.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어 서비스 5번이니까요. 5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한국어 서비스 5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삶의 질이 확 향상이
2: 맞습니다.
0: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정말 특별한 주제, 이 공감 지능이라는 네. 조금은 생소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아마 우리 해피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모실게요.
2: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0: 지금까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최영화 프로모터님 그리고 정명화 프로모터님과 함께했습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그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4: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3: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그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4: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3: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4: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5: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1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6: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 안과 전문의 그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통계님께서 이 5월 종로에서라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통계님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7월의 끝자락입니다. 1650 책방 시인의 감성이 되어 시를 느껴보는 코너로 이 나태주 시인의 7월이라는 시 읊어볼게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여름이라지만 마음 하나 바꾸면 언제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 계절입니다. 초록의 숲을 보십시오. 잎과 잎이 어우러져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속에서 바람이 쉬어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월은 더위 속에서도 서로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며 사랑을 나누는 달입니다.

햇살은 지면을 바짝 내리쬐고 잠시만 서 있어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여름입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쉬운 이 한여름인데요. 하지만 나태주 시인은 이 계절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숲으로 시선을 돌리면 무성하게 자란 초록의 잎과 잎들이 빽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혼자서는 햇빛을 막을 수 없지만 함께 모여 만든 짙은 잎사귀들은 이내 넓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로 지친 사람도 바람도 쉬어가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참 잘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혼자 무더위와 씨름할 때는 세상이 한없이 팍팍하고 뜨겁게만 느껴지지만 마음 하나 살짝 돌려보면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예, 다정한 말 한마디,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그런 손길, 또는 그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묵묵한 시간들,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훌륭한 쉼터가 되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2: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커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따사로운 햇살, 유사히 뭐 굉장히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따사로운 햇살이 아주 넓게 퍼지는 오늘 한 주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햇볕은 따사롭지만 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과 이야기들로 꾸며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매일 크고 작은 어떤 도전도 하고 그거를 풀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노력한 만큼 택도 없이 초라한 결과를 맞았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어떤 때는 막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서 오늘이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 나왔는데 아이고 뭐니나.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걸음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수요일이지만 따뜻함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또는 시원한 마음으로 일단은 출발부터 해보겠습니다.

0: 네, 항상 그 타이틀곡으로는 그 노래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따라 아니 웬 연주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원래는 이제 2부 시간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과 라이브 순서를 가졌었는데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인터뷰 스케줄이 예약이 돼 있어서 일부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얘기지만 1부 끝나고 2부에는 시간이 넉넉한데 우리 고선미 씨 방송을 마치고 준비를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 SK 사장님 벌써 단장님 나오는 날이래요. 이즈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철님 그렇군요. 자 우리 H님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 오늘은 마지막 주 색스폰 힐링의 시간 식구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장 단장님께서는 아주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여러분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오늘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날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아마도 그 도전의 결과값이 후하게 나오는 분들도 많겠지만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말일이 다가왔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렌트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말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답답해하실 그럴 상황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매일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이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러분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1650만 들어오시면 아주 깔끔하게 여러 가지로 맨 위에 메디컬 정보서부터 복권 정보, 주식 정보, 또 가스비 정보, 거기다가 LAX 출도착 시간까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그 밑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올 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사랑방 우리 식구들 같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 장요셉님 특별히 오늘은 대단하신 분의 라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기대하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3: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스라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 스튜디오에 또 어마무시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매주 저희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두째 셋째 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공연 정보 우리 알려주시고 하는 우리 클라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0: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웬 이날 오셨나. 또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아주 그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우리 클라라 씨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그 공연에 대한 정보도 이야기해주고 이런 코너인데 우연치 않게 노래방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노래방 가시면 혹시 어떤 노래 부르세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가수분들도 노래방 가면 전혀 다른 색깔의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무대에서는 네.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지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절대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사연 씨 얘기할게요. 네. 노사연 씨가 사춘이라서 이제 노래방 가면 노사연 씨는 꼭 왁스의 노래를 불러요. 아. 화장을 고치고가 1번 타자고 아. 네, 그렇게 네. 왁스 노래 부르고 다 이렇게 각각 달라서 제가 우리 클라라 씨한테 혹시 노래방 가면 뭐 부르세요? 그랬더니 애인 있어요 부르신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 달엔 불러주실래요? 그랬더니 승낙을 또 하셨어요.
2: 사실은 제가 예. 그 대목은 잠깐 봤습니다.
1: 아,
2: 여기 앉아 계실 때 봤어요.
1: 아, 네. 네.
0: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나저나 이 인사가 늦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뭐 6월 달에는 캐나다 공연 갔다 오고 7월에는 뭐 이래저래 행사 있어가지고 네. 예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고 네 그러고 이제 8월부터는 7월은 그래도 조금 쉬었어요. 네. 근데 8월부터는 무지하게 바쁠 예정입니다.
0: 어떤 게 또 있나요?
1: 뭐 행사도 많고요. 뭐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
0: 광복절이니까
1: 저희가
0: 또.
1: 이제 도산은 네. 광복절 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도산 팀이 이제 광복절 때문에 여기저기 공연하러 다니고요.
0: 그 팀 자체가 잘 팔리는구나. 광복이니까.
1: 왜 광복절에 많이
0: 한철로 팔리네.
1: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시사철 팔리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광복절이라고 또 불러주셔서 오렌지 카운티도 가고 LA도 가고 뭐 이렇게 공연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한 보름 단위로 공연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하나 있고 9월 중순에 하나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또 10월 달에도 뭐 클래식 음악회 있고 9월 중순에는 또 오케스트라랑 하는 음악극 형식의 또 음악회가 하나 있고
0: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여기도 가까이 네. 오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10월 중순에 또 하나 또 조그만한 그 체리티 콘서트 하나 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저희가 샌디에고 공연 어저께 잡혔는데 도산이 샌디에고 갈라 콘서트를 하러 갑니다.
0: 아이고 축하합니다.
1: 네, 그래서 예, 예, 예. 저희 이제 아마 그 팀이 가게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에도 또 뭐 하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9월에는 아마 한국에 좀 잠깐 나갔다가 국회에서 또 무슨 행사하시는데 도산 뮤지컬 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9월 아이고, 초에 또 한국에 나갔다 와야 되고
0: 계시네.
1: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습니다.
2: 부럽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보통 분이 아니신데
2: 아니죠.
0: 한 달에 한 번 저희 방송에 꼭 이렇게 나와주세요.
1: 놀러오죠. 놀러오죠.
0: 아이, 그래도
1: 너무 감사하게
0: 너무 감사한 거예요.
2: 나는 이런 스케줄은 못할 것 같아요.
0: 네. 저희도 뭐 어저께 그 조그맣게 무슨 그 라이언스 클럽 무슨 회장 취임이라고 그래서
1: 네네네.
0: 음악 하시고 혹시 그 그리핀 홀이라고 아시죠?
1: 네네네 알죠. 네,
0: 거기서 그 캐런 김 씨가 예, 예, 예. 이제 다시 회장으로 선임이 돼서 어제 그 축하 파티인데 가서 단장님 음악하고 제가 사회 보고
1: 그러셨구나.
0: 그러고 갔다 왔죠. 저희는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그냥 가끔 행사하고 그래요.
2: 네. 그래도 저는 바빠요.
1: 많이 바쁘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나름 바쁘게. 네.
0: 그러셨구나.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단장님과 함께 그 사실 라디오에서 색소폰 같은 거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고맙게도 저를 도와주셔. 저 만나고 고생이 많으세요. 여기저기 한다 다니느라. 그래서 이제 색소폰도 하고 우리 기회가 되면 이렇게 노래도 듣고 간혹 사실 방송국의 모든 사실 음향 기기가 조금 노래하고 연주하기는 많이 열악해요.
1: 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뭐가 많네요.
0: 그 단장님이 한 보따리씩 네. 끌고 와요. 자기 장비를. 네. 자기 스피커, 자기 반주기 그 네. 앞에 놓으신 그 이 마이크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은데요.
0: 자, 그러면 잠깐 숨 좀 고르게 광고 말씀 잠깐 듣고 우리 드디어 저도 못 들어본 네. 우리 클라리넷의 라이브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잠시 숨 고르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걸로 할까요? 잠깐만. 이것도 가능해요.
0: 잠깐만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희 카카오톡 챙에 장 단장님 흰색이 잘 어울리셔요. 영화배우 같은 미인이 나오셨네요. 라고 그러셨네요. 로사님, 한 달을 기다린 시간이네요. 단장님 반가워요. 클라라님 두 분의 콜라보 기대합니다. 예, 겁나게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자, 뭐 설명 자꾸 해봐야 그렇고 일단 들려주십시오.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1: 네,
0: 자,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네.

0: 아니 저는 숨이 차가지고 아니 그 단장님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
1: 저는 이거 저 이인미 씨가 부르는 거 몇 번 보긴 봤지만 네네네 그 신발 벗고 하잖아요 그분은.
0: 예예.
2: 신발 벗고 할 거 그랬나 봐요.
1: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네. 너무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2: 제가 어디가 성악가라고 말을 못해요.
0: 아니 근데 그 저는 사실 그 내가 라이브를 처음 뵌 건 네. 2년 전인가 또 충청향후의 회원이세요.
2: 아, 그때,
0: 그때 옥스퍼드에서 그때 네. 그때는 완전 다른 그 성악을 네네네네. 부르셨는데 오. 나는 상상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
2: 아, 네. 제가 2013년에 MI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노래를 아마 그때 불렀으면
0: 처음에
2: 말씀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들어가서 6개월을 울었어요. 오. 발성을 바꾸는데 6개월 걸렸고
0: 그래도 빨리 바꾼 거예요 6개월이면.
2: 네, 6개월 동안 진짜 맨날 울면서 내가 이걸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오. 그랬는데 재즈가 사실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학교를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6개월 동안 발성 바꾸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피아노 치는 친구가 딱 듣더니 어머 저 누나 발성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악곡 발성, 성악 발성도 하고 뮤지컬 발성도 하고 지금은 재즈도 하고 가요도 부르고 여러 가지 발성을 다 할 수 있는.
0: 아니 근데 네. 내가 볼 때 이 무슨 한국의 싱어게인 이런 데 나가야 될 것 같아 한번. 왜냐하면 난 깜짝 놀란 게 와
2: 제가 방송만 안 타서 그렇지 뭐 그렇지. 싱어게인을 또 나가야 될
0: 아니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1: 나가셨다 하면 뭐 대박나시겠죠.
2: 네. 네.
0: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저는 좀 돌발적이거든요. 매년 12월에 옥스퍼드 호텔에서
2: 네.
0: 라벨 색스폰 그 동호회 단장님이신데 그 발표회 겸 이렇게 파티 같은 걸 해요.
2: 예, 예.
0: 제가 사회를 보고
2: 네.
0: 있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때 한번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2: 네, 제가
0: 너무 사람들이 해피할 것 같아요.
2: 아우 전 불러주시면 어디든
0: 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2: 네.
0: 좀 멋지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때는 음향 좀 제가 음향은 잘 만드니까 꼭 미리 예약을 할게요.
2: 네,
0: 단장님 어떠세요? 좋으시죠?
1: 좋습니다. 저는
2: 아우,
1: 영광입니다.
2: 불러주시면
0: 자, 지금
2: 어디든 가겠습니다.
0: 저희 게시판이 좀 바빠요. 럭키 투데이님 원곡 가수보다 헐 낫다의 한 표.
2: 맞아.
0: 와우 와우
2: 어머나.
0: 대단히 잘 부르시네요.
1: 맞아 맞아.
0: 우리 라비님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노래방도 아니고 열악한 스튜디오 안에서 어떻게 저런 가창력이 나오는지. 샌디님 생방으로 노래하시는데 정말 잘하네요. 순철님 아 짝짝짝 잘 들었어요. 와우
2: 감사합니다.
0: 멋지십니다. 야.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라이브로. 와우 앉아서 하는데 스튜디오가 울린다고 로사님 우리 H님 음악회 한번 하셔야 될게요. 특석표 사서 오신다고
2: 진짜 약속하셨어요. 이래놓고
0: 그러니까.
2: 안 오시면 제가
0: 그러니까. 정말이요.
2: 배신감
0: 음악회 한번 해야 되고 라이브 직접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보고 싶잖아요. 외모 노래 최고 최고 박수
2: 감사합니다.
0: 나오고 이은미보다 헐나요. 콘서트 꼭 해달래요. 이분 꼭 보여주시래요.
2: 네.
0: 아이고
2: 콘서트 때 꼭
0: 불러주시면 미리 티켓 산다고 뭐만 하기만 하면 되겠네.
2: 네. 제가 한 10곡 준비해서
0: 그러니까.
2: 가겠습니다.
0: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네. 우리 클라라님이 노래해 주셨으니까 클라라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장단장님 연주 한번
2: 네, 연주
0: 우리가
2: 한번
0: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곡으로 준비해 주실래요?
1: 제가 사실 여기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0: 네.
1: 리멘시트 한번
0: 아 그게요 사실 우리 아버님 고 이봉조 씨의 최애 애창곡이에요.
1: 아, 그런 사연이 또
0: 리멘시타.
1: 네.
0: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리멘시타.

0: 아이고 참, 그 오늘은 그 아주 이 이런 표현이 어리 용호 쌍박이네. 용호 쌍박 정말로. 예. 참 저는 그 행복한 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로 멋진 노래 또 이렇게 연주 함께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들려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그 미국의 이민 역사 100년 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1: 네.
0: 그리고 뭐 노래 자랑도 하고 가끔 하는데 방송 마이크로 하는데 외부 음향을 이렇게 갖고 와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참 우연의 일치로 반신반의해서 우리 클라라님께 노래를 부탁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팬이 됐어요, 내가.
1: 감사해요.
2: 너무 잘하세요.
0: 단장님 어떻게든 간에 연말에 꼭 모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1: 꼭 불러주세요.
0: 예.
2: 바쁘셔서 못 오실 것 같은데.
0: 이게
1: 안 부르고 싶으셔서 그러신가요?
0: 아니야. 이 옥스퍼드에서 우리 음향 사운드 좋게 해서 색소폰하고 네. 멋있게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밴드를 만들었는데 좀 변형 밴드예요.
1: 네네.
0: 어떻게 되냐면 색소폰, 기타, 키보드만 제가 조합을 했어요.
1: 아, 세 개 기타해서. 네.
0: 그래놓고 엘프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왜냐하면 드럼을 놓고 베이스를 놓으면 5인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연습 시간이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생 라이브로 하려면 너무 구멍이 많이 생겨.
1: 맞아요.
0: 그래서 엘프로 드럼하고 베이스 기본 넣고 스트링 밑에 깔고 기타하고 색소폰하고 적정하게 왔다 갔다 넣어주고 그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제가
1: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만일에 연말에 되면 그렇게 해서 쫙 맞춰가지고 멋지게 연주해드릴 테니까
1: 네.
0: 꼭 나와주세요.
1: 꼭 불러주세요.
0: 아, 예. 네. 예. 아이고. 아, 우리 저 정진팡님 한 달 기다림의 이유가 있죠. 정말 좋아요. 한 곡 더요? 아, 예. 한 곡 더 물론 하셔야죠. 아, 우리 또 SK 사장님.
2: 네. 기억 속으로 누구 거예요?
0: 기억 속으로. 이은미.
1: 예. 제가 고르다 보니까.
0: 예.
1: 네. 고르다 보니 뭐
0: 아니 뭐
1: 다른 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은미 씨 걸로 그냥 쭉
0: 다섯 곡 해달래요. 다섯 곡은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1: 준비도 안 됐어요. 이거 네. 그 콘서트를 보러 오세요.
0: 그러니까 콘서트를 보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아, 이거 이런 건 사실 밖에 나가서 부를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0: 사실 그러겠네.
1: 네. 그래서 밖에서는
0: 근데 진짜 노래방 가면 부르는 거네. 진짜.
1: 아니 근데 그죠? 노래방도 저는 안 가기 때문에
0: 오.
1: 밖에 나가서 부를 일이 많이 없고 노래방 가도 대부분 다 이렇게 뭐 그룹으로 가잖아요.
0: 아, 그렇지.
1: 근데 그럼 거기서 이 노래 부르면 쫓겨나요.
0: 쫓겨나죠.
1: 네, 그래서 분위기 망친다. 그래서 그냥 춤추고 탬버린 치다가 그러니까. 와요. 노래 안 하고 그럴
0: 그렇구나.
1: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노래 안 하는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부르니까 또 새삼스럽네요.
0: 아, 그래요? 예. 우리 세인트님은 저 대한민국 서울에 계시는 분이에요.
1: 아, 정말요?
0: 멋진 곡, 멋진 연주, 멋진 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그럼
1: 네.
0: 이번 노래 또 듣겠습니다.
2: 기억
0: 속으로.
1: 예,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2: 원키, 여자 원키입니다.
0: 네. 네네, 가겠습니다.
1: 저도 연습했어요.
0: 네. 네. 그냥 가는 거예요.
1: 그냥 가는 거예요.
0: 인생은 생방송이니까 하다 틀려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가겠습니다.
3: 해본 적이 없어요.
0: 네, 가요. 예.

0: 아이고 참.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갑작스럽게 연습도 없이 잘하셨습니다.
1: 네.
0: 예.
2: 아 이거 난 몰라 이 노래.
1: 아 그런데도 앞에 전주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
2: 그거 그래 뭐 이거대로 하는 거지.
0: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2: 그냥 하는 거예요.
1: 저도 그냥 10년 만에 불러봤나봐요.
0: 아, 네. 그러셨구나. 네.
2: 아 이거 연습해야 되겠는데.
1: 네.
0: 근데 그 뭐랄까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 시원하다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순철님이 그러셨는데 그 이 목통이 네. 이렇게 쫙 열리는 걸 제가 이렇게 느껴요. 네, 소리가 그래서 너무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전화 소리가 나는데 네네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소리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소리만 줄이십시오. 지금 뭐 이거 듣고 난리가 네. 난 것 같아요. 아, 우리 비비아님, 아이고 벌써 시작을 하다니 천사의 목소리가 LA에 퍼져서 막 뛰어왔다고 완전
1: 어머야,
0: 멋져요.
1: 감사합니다.
0: 천사의 목소리래요. 우리 아, 뭐 정말 멋진 보이스예요, 로사님. 가수보다 훨씬 나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 세인트님 한국에서 이분 노래는 직접 듣고 싶대요. 그래서
1: 네.
0: 아저씨 미국으로 와 그럼 들을 수 있어.
2: 제가 영광입니다. 옆에서
0: 예,
2: 들어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실 땐 아기 목소리시고.
1: 네.
2: 어, 맞아.
1: 제가 말하는 목소리는 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하이톤으로 말하는데
0: 예.
1: 노래할 때는 사실은 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노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
2: 얼마나,
0: 들어본 좀 최고라고.
2: 연습을 네. 노력을 많이 네. 하셔.
0: 네. 네. 너무 감사해요.
2: 네.
0: 자, 너무 감사하고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른 기약이 있으니까
2: 맞습니다.
0: 아마 올해 안에 또 제가 돌발적으로 네. 한 번 더 모실 수도
2: 다음에
0: 있고
2: 다음에 제가 만나면 좀 더 편하게
0: 아
1: 네.
0: 그럼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1: 네.
0: 좋습니다. 자, 뭐 일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으니까 아, 마무리로 연주 하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클라라님 인사 좀
1: 네,
0: 해주시죠.
1: 네, 다음에 여기 녹턴도 잘하시겠네. 녹턴은 진짜 연습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0: 아, 녹턴 해주실래요?
1: 다음에 녹턴도 연습해가지고
0: 네.
1: 오고 네.
0: 10월, 11월쯤 한번 하죠.
1: 네,
0: 10월이나
1: 한번
0: 10월 할까요? 시간 되실
1: 네,
0: 때
1: 네, 네.
0: 녹턴 한번 하자고.
1: 예, 불러주시면 애니타임
0: 네.
1: 와서 하겠습니다.
0: 네, 네.
1: 네.
2: 아유.
0: 너무 감사합니다. 자,
1: 네.
0: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2: 네.
0: 단장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오늘 마지막은 어떤 곡을 하나 주시겠어요?
2: 제가 그 저 제이비
0: 좋네. 예, 예.
2: 오늘은 좀 오늘 클래스가 있으신 분이니까
0: 네, 네.
2: 제가 좀 선곡을 한번 신경 썼습니다.
1: 좋아요.
0: 우리 샌디 송님이 2년 후에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저희 합창단과 같이 공연해요.
1: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0: 예, 불러주시면 감사드리니까.
1: 네, 안 그래도 이 합창단 제가 들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합창단.
0: 예, 예.
1: 네. 나중에 불러주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가죠, 제비.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다 그러고 우리 저 리믹이란 분 일하면서 보다가 깜짝 일을 멈추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3: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2: 특허받은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3: 한국 골프 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2: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3: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2: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아주 멋진 콜라보 함께했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자연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 여러분들이 많은 이 우리 카톡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머리 컬러 이쁘시고 클라라님 너무 감사하고. 네, 라친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건 맞습니다. 아, 예, 시간이 바뀐 이유가요. 아, 매주 수요일 아, 4시 2부 시간에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이 고정 게스트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우리 그 라벨 색스폰 동호회 연주회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기로 미리 예약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를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마감하기에는 시간이 음악 듣기가 조금 부족해서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돌아와요 부산항의 연주 들으시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 뵙겠습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꽃이 날려줘.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줄여듣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1: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쓰.

네,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의 노래로 2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아주 대단한 콜라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 볼거리, 들을 거리를 좀 만들어드리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데니시님, 아, 30년 넘게 세븐디어스에서 광고송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 울막내 남동생의 18번 흥부가 기가 막혀 흘러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카톡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2부에는 아마 잠시 후에 우리 매주 게스트로 오시는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또 건강상식 아는 그런 죽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부 첫 곡으로는 카사블랑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노래는 거의 최은 씨의 노래라고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데, 오늘은 여자 언나라는 여자의 아주 상큼한 목소리로,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상큼하고 멋지고, 우리 최은님 노래는 왠지 뭔가 마시고 싶어지고. 자, 우리 데니시님, 요 곡을 들으니 고딩 졸업하고 나이트 가서 데니시랑 브루스 추려고 싸우던 아이스하키 애들 난리치던 기억이. 자, 데니시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서울.com을 구글로 들어오시면 중간 부분에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사진에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방 같이 함께 얘기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중요한 건강 정보를 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g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니시님, 쉽습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글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울이라고 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로 들어오십니다. 중간쯤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다 아침부터 칸칸이 나와 있어요. 중간쯤 가보시다 보면 옆으로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 큰 칸이 보입니다. 오픈 채팅방 출입. 그쪽으로 누르시기만 하서 무료 가입이니까 들어오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0: 네.
0: 한 주간도 안녕. 뭐 바쁘게 지내셨죠 항상?
10: 네, 정신 없습니다.
0: 아이고 참 요새 그 날이요.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네. 5시 넘어가면은 해가 떨어지면서 좀 뭐 시원해지다가 새벽엔 춥기까지 하고 예. 아주 일교차가 심한데 예. 이거 개인적으로 그 집에서 내가 좀 이럴 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좋은 점 내 몸을 면역시키는 그런 방법 좀 없을까요? 그냥
10: 방법이야 많죠.
0: 네, 그 중에 하나만 예. 그냥 추천해 주시면
10: 우선 먹는 거 잘 잡수시면 돼요.
0: 아 먹는 거 어, 예.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10: 예. 지금 날씨가 네. 초저녁에는 더워가지고 예, 예. 힘들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새벽녘에는 또 추워요.
0: 그러니까요.
10: 그런데 이불을 잘 덮고 주무셔야 되는데 아~ 이불을 놓쳐버리면
0: 그렇죠. 예.
10: 이제 감기가 걸려요. 아~ 예. 지금 여름 감기는 계속 안 먹는다고 하는데
0: 그러니까요. 예, 예.
10: 요즘 감기를 걸려놓으면 좀 고생 좀 하십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10: 근데 이제 아까 음식을 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0: 아~
10: 그래서 밥마저 안 먹으면은 네. 안 올 감기도 온다.
0: 아 그렇구나. 네.
10: 지금 이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네네. 특히 이제 오늘 주제는 원래 50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50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
0: 아,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로 고생하고 네. 계세요.
10: 내가 척추관 협착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0: 네.
10: 처음에는 허리 아프다가
0: 아.
10: 그다음에 엉덩이로 갔다가
0: 엉덩이로 갔다가
10: 고관절로 갔다가 오. 대퇴골 외측으로 아프다가 종아리 외측으로 가다가 나중에 발바닥까지 눌리고
0: 아니 이렇게 타고 내려가나요? 그럼?
10: 타고 내려갔죠.
0: 와.
10: 근데 저한테 한 일주일 전에 네. 환자가 하나 왔었어요.
0: 네네.
10: 그래서 보니까는 증상이 허리 왼쪽이 그냥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왼쪽 허벅지 외쪽이
0: 예, 예.
10: 근육이 아예 굳어져 가요. 이게 신경성 통증이 엄청 아픈데 지금 조금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도 바늘로 찌르는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0: 그럼 대단한 통증이네요.
10: 네. 네. 근육이 굳어져 가요. 근데 되게 검도하다 다쳤다고 그러는데
0: 네.
10: 뭐 한 7, 8년이 돼가는데 이제 걷지를 못해요.
0: 아이고.
10: 그래서 나는 그냥 이상근 종합증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0: 네.
10: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추가 전부 다 눌리고 있어요.
0: 아이고.
10: 그러니까 좌우로 가면서 네.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이제 어느 쪽으로 보고 예. 있냐면 왼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환자는 원래가 오른쪽이 아팠던 환자예요.
0: 원래가.
10: 네. 그러면 오른쪽이 아프면 엉덩이하고 허리가 아파요 오른쪽이. 네. 그러면 힘은 어느 쪽으로 줄 것 같아요?
0: 그러면 오른쪽으로 주나?
10: 왼쪽으로,
0: 아, 왼쪽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아프니까 못 쓰니까.
10: 그러니까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왼쪽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0: 몇 년씩이나? 네, 아이고
10: 힘들었겠으니까.
0: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10: 그러니까 왼쪽에 전부 기혈이 막혀버린 거예요. 문제는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는데 한 번 맞을 때는 괜찮아서 두 번째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나온 친구니까 스테로이드 맞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아픈 통증 어떻게 달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열 개면은 아홉 개가 아프니까 아홉 개 약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는 약을 먹고도 진전이 없고 낫는 기색은 안 보이고
0: 네.
10: 해년마다 약이 하나씩 더 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소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약 때문에. 신약은 약이 딱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0: 네네네.
10: 항생제 아니면 진통제. 근데 이게 전부 다 뽑는 게 어디서 뽑아요? 석유에서 뽑아요. 화공약품이야.
0: 네.
10: 근데 화공약품을 몸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약 효과는 있는데 목에다 독을 남겨요. 결국 부작용을 난다고.
0: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죠?
10: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오래 먹거나 멀추린 그걸 먹게 되면은 몬페이스라고 얼굴이 달덩이 같이 뚱뚱 부어요.
0: 아이고.
10: 그리고 예. 온 몸이 부어요. 또 종아리 부분이 붓고 또 저 눌러 보면은 내려가지 저 눌러 보면은
0: 네네.
10: 올라오지를 못해요.
0: 예, 예,
10: 물먹이
0: 예.
10: 같이.
0: 네네.
10: 이건 대개 보면 이제 신장, 키드니에서
0: 네네.
10: 사구체에서 그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필터가 망가진 거예요. 필터가 예. 망가지면은 종아리가 아파요. 종아리 옆에 붓고
0: 예,
10: 아프고
0: 예.
10: 또 근육이 빠져나가요.
0: 예.
10: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근 종합증이에요.
0: 네.
10: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0: 네.
10: 그 척추가 눌리고 있으니까 그 척추관이
0: 예, 예.
10: 눈짝에서 협착이 돼버린
0: 그렇죠.
10: 거예요.
0: 예, 예.
10: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에 줄 게가 없어요. 뭐 스테로이드 아니면
0: 예, 예. 그렇죠.
10: 처음에는 타이레놀 종류, 아드빌 종류를 줘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것도 안 들면은 멀추린으로 가요. 멀추린 이제 400부터 네. 시작했는데 400, 600, 800이 가면은 이거는 그걸로 가요. 저기 암 말기 환자들이 먹는 거.
0: 네네네.
10: 그러면 약을 너무 많은 걸 먹다 보니까 이제는 네. 간이 망가져요. 양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0: 네네네.
10: 망가져요. 양의사 선생님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한약도 약인 줄 알고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약은 음식이에요. 헬스 푸시라고. 그래서 한약 먹고 간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방을 잘못 받아가지고 간을 나쁘는 약도 있어요. 그런데 한약은 다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한약 먹고 간은 안 나빠져요. 그런데
0: 네.
10: 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간 나빠진다는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간경화나 간염이나
0: 네.
10: 간 지방이 지방간이라든지 그냥 고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고치는 약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0: 네.
10: 용담사간탕이나
0: 네, 네.
10: 방광염에 먹는 팔진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처방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약을 병을 간을
0: 네,
10: 고쳐왔다고요.
0: 네.
10: 그 민간약으로 해서 이 백감장이라고 있어요. 누에꽃이 있잖아요.
0: 네, 예.
10: 그거 잘 들어요. 그 제일 잘 듣는 게 곰뱅이.
0: 아 곰뱅이.
10: 초가집 지붕에
0: 예, 예.
10: 그 사는 저 벌레가 있는데
0: 예, 예.
10: 그게 곰뱅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병을 계속 고쳐왔어요.
0: 네네.
10: 그래서 간암 환자 그 양의사 선생님과 내가 2시간 정도 싸운 적이 있는데
0: 네.
10: 그분들은 못 고치는데 왜 고친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건
0: 네.
10: 양방적인 얘기지
0: 네.
10: 한방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 용담 사간탕에서 아냐.
0: 네.
10: 모른대요. 그럼 팔정산에 대해서 아냐? 모른대요. 백감장에 대해서 아냐? 모른대요. 또 수질에 대해서 아냐?
0: 네.
10: 모른대요. 그럼 유세랍. 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놈까지는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큰 실수다.
0: 네.
10: 그럼 우리는 간암이라든지 그냥 고친다고는 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0: 네.
10: 그렇지만 헬프할 수는 있다. 간이 수치를 떨어뜨리고 간 풀어진 거를 간경화 환자는 내가 간경화 환자다. 다가 나섰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1%라도 간행이 있으면 해야죠.
0: 에이.
10: 그래서 좋게 사과를 하고 끝냈는데 제발 우리 양의사 선생님들
0: 네.
10: 한약 먹고 간 나빠졌다는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면 네. 진짜 용담사가탕이나 팔정산이나 군병이나 수질이나 이걸 먹고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게 버리게.
0: 아,
10: 양의사하고 한의사가 의견 대립이 네, 그렇죠. 되면 네. 한의사 말 안 들어요.
0: 와.
10: 양의사 말을 듣죠. 그럼 내가 여러 번 당했어요.
0: 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10: 네. 내가 부모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입냄새가 너무 나요.
0: 네.
10: 그리고 눈이 노랗고
0: 네.
10: 그 다음에 소변이 노랗게 보고 손이 손가락이 저
0: 네.
10: 곰봉 같이 뭉뚱뭉뚱하고 손바닥은 뻘겋고 눈도 뻘겋고 그래서 이번 냄새가요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냄새가 나든지. 그래서 지금 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0: 네네.
10: 간부터 고쳐야 된다고.
0: 아.
10: 그러니까 저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0: 예, 예.
10: 돈도 안 받고 열심히 한 30일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0: 네.
10: 이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0: 네.
10: 석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게 사람 그렇게 겁을 주냐고. 닥터서 그렇게 안 봤더니 내가 간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큰 병원에 세 군데를 갔는데 다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0: 오, 아무 이상이 없다.
10: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0: 예, 예.
10: 아,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왜 아픕니까?
0: 예.
10: 대답해 보세요.
0: 네네.
10: 그리고 아무 이상 없다는 의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왜 아픈가?
0: 예.
10: 모르면 가만히나 좀 계시라고 그러세요.
0: 예.
10: 결국 그분이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0: 아이고.
10: 네. 그때 그 고칠 수 있는 골드타임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0: 아이고 안타까워라.
10: 네. 예. 그래서 내가 이 양의사 선생님들한테 제발 호소를 하는데
0: 네.
10: 한 방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예. 고치지 못하게 방에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지. 간이 나빠질 때는 간 혼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0: 예.
10: 간이 나빠질 때는 대장이나 위장이 나빠졌을 때 나빠져요. 간에는 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간 몸맥피가 4분의 3이 자체에서 만들어서는 몸맥피가 있고 4분의 1은 심장에서 돌아가는 피라고요.
0: 어,
10: 그러면 몸맥피는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은 위장에서 받고 대장에서 받아요. 위장이 약해도 간은 약해지고 대장이 약해도 간은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간에서는 하루에 400가지 일을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해야 돼요.
0: 아,
10: 해독을 해야 돼요.
0: 예.
10: 완전히 화학공장이에요. 그러는데 멍청한 장기,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요.
0: 예.
10: 95% 망가질 때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0: 오.
10: 그런데 우리는 장군지간이라고 그래요. 예부에서 세균이, 병균이 침입했을 때는
0: 예.
10: 장군이 나가서 싸우죠.
0: 예.
10: 그래서 간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간 협착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개 4번, 5번 요체에서 제일 많이 협착이 돼요.
0: 4번, 5번에서?
10: 네, 왜냐하면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가 있는데 요추 5개에서 장골하고 연결해주는 부분이 4번, 5번 요추인데 무게중심이 거기가 다 실려있다고요. 그러니까
0: 그래서 무리가 가니까?
10: 무리가 가니까 안에 있는 추간판이 돌출이 되고 근데 지난번에 이 방송해 주셨던 분 우리 박사천 회장님
0: 네네네.
10: 지금 잘 걸어 다녀요.
0: 글쎄요. 네. 많이 나셨다고.
10: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병원에 있었으면 지금도 기어다니는 수준이라고요. 첫날 오면서 4번, 5번 요체 혈전이 있어요.
0: 네네.
10: 4번은 위로 돌출이 됐고 5번은 옆으로 돌출이 두 개가 돌출이 됐는데 옛날 같으면 수술 막 해요. 근데 지금은 수술 잘 안 해요. 네 군데를 갔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진통제 먹어야죠.
0: 예, 예.
10: 스테로이드 먹어야죠. 주사 맞아야죠. 근데 스테로이드 맞으면 몸이 나빠진다고 알고 있으니까 안 하고 아픈 것을 그대로 견디는데
0: 예.
10: 그날로 와가지고 그 자리 4번, 5번 요추하고 이상근에서
0: 예,
10: 제일 먼저 내가 뭘 했을 것 같아요. 1침, 2뜸, 3약, 4부항,
0: 예, 예.
10: 5지압, 6 부항에서 피를 뽑는데 끈적끈적한 피를 한 서너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허리에서 뽑아내고 이상을 예. 뽑아내고 고관절에서 뽑고
0: 예.
10: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아픈 거가 절반 이상이 날아가요. 그러더니 한 3일 있다가
0: 예.
10: 어디가 아프냐면 종아리 외측 허리 아픈 거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외측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3일째 와가지고 내 피 뽑아버렸거든요.
0: 아.
10: 잠자고 나니까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0: 아.
10: 그래서 지금 마르고 있는 환자,
0: 네네.
10: 조카예요. 친조카.
0: 오, 그분의 친조카라고요? 네.
10: 그러는데 오. 6년, 7년 동안
0: 네.
10: 한의사, 양의사 아, 다 네. 다녀봤는데 오. 하나도 나서진 흔적이 없어요.
0: 아, 아이고 그러면 젊은 네, 사람이 무지하게 고생했겠네요.
10: 고생하죠. 뭐 네. 자세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고 네. 뭐 얼굴이 아까 보셨죠?
0: 네, 얼굴이 막 구안화사같이 막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네,
10: 오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수술하자. 그런데
0: 네.
10: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모르겠다.
0: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가 어딨어요? 네. 어딨어요?
10: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 다리 외측에 종아리 쪽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 오는 거예요. 그거는 심장마비로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0: 그러니까
10: 얼굴 보면 얼굴이 좀 삐뚤어져 있거든요.
0: 그렇죠.
10: 그런데 삼촌이 그 미국 이름이 케빈이야.
0: 네.
10: 사무실에 가면 앉아있질 못하니까 누워있어야 되는데 삼촌이 걸어다닌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엄마 나 좀 거기 데려다줘.
0: 네.
10: 그러는데 지금 한 5번 정도 치료했거든요. 네. 지금은 지팽이는 안 짚어도 될 정도.
0: 아이고 다행이다.
10: 그리고 걸어다니는데 자세가 완전히 이 옆으로
0: 예, 예.
10: 한쪽 어깨는 올라가고 한쪽 그냥 내려가고 고개는 한쪽으로 잡게 되어있고 얼굴은 삐뚤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다리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팽이에서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지금 내가 왼쪽 엉치 이상근하고 고관절 그 다음에 환도 치료하고 있거든요. 환도가 눌리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거기 치료하고 네네.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오늘서 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거든요. 꽉 막힌 거예요.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세. 그런데 아직까지도 약은 안 먹더라고. 믿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팽이 없이도 걸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약을 주세요. 그런데 금옥담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친구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심신불교, 간이 불화, 그 다음에 하나 오는 게 위기역상이에요. 위장기능이 거꾸로 올라가 버려요. 그 모든 먹는 것이 기운이 밑으로 내려만 가야 항문으로 빠져나가는데 못 올라가니까 위로 가슴으로 올라와서 뇌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벽사단을 먹고 금옥단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면은 일주일 후에는 위기역상 없어져요.
0: 아이고.
10: 그러면 위장부터 다스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중풍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옥단 먹으면 심장 열 내려주고 심장 차가운 걸 올려주면서 순환을 시키니까 그 피가 맑아져요. 그래서 일침, 이뜸, 삼약. 침은 경락 깊이 들어가서 경락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경근은 뜸을 떠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뜸 온도가 1300도예요. 1300도에서 자극이 가면은 뇌에서는 백혈구, 적혈구를 50배를 그리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경근에 있는 통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안에 경락 안에 뭉쳐 있는 거는 세포는 6개월 있으면 교환을 해줘야 돼요. 오래된 세포는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가야 되는데 이 세포가 힘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포는 들어왔죠. 근데 못 나가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못 나가니까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의학용으로는.
0: 좀비 세포.
10: 이게 내 세포로 공격을 해요. 내 세포가 내 세포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결핍증이야. 루자로 시작하는 루마티스, 심혈관이잖아요. 질환이잖아요. 루케미아, 백혈병이죠. 그다음에 루퍼스, 그다음에 누게릭 디시스. 이거는 피가 흘러가지 못해서 멈춰서 오는 병들이에요. 특히 누게릭 디시스 같은 것은 근 위축증인데 두 번째 손가락 마디부터 죽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팔을 못 쓰고 어깨를 못 쓰고 그다음에 다리를 못 쓰고 그러고 죽어요.
0: 아이고.
10: 막혀요. 근데 우리는 근 위축증이라고 그러는데 루게릭이란 야구 선수가 그게 걸려서 3년 만에 죽었어요.
0: 아이고.
10: 그래서 루게릭 디지스라고 그래요.
0: 아.
10: 루파스 그러는 그건 대칭으로 아파요. 뇌나 똑같아요. 그다음에 백혈병, 루케미아. 뇌세포가 뇌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0: 아.
10: 그건 루케미아는 백혈병은 심장열이 뇌를 치고 올라가거든요.
0: 네네.
10: 뇌가 열을 받으니까 내 아군적으로 구별 못하고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해 버려요. 그러는데 금옥탄을 먹고 백사탄을 먹고 머리에 열을 내려주니까
0: 네네.
10: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예. 안 아파요.
0: 아,
10: 그런데
0: 그렇군요.
10: 반드시 위장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0: 네.
10: 소화가 잘 돼야 사지를 먹여 살려요.
0: 네.
10: 그래서 일치, 미뜸, 삼략,
0: 네.
10: 사부항. 아픈 자리는 반드시 어혈이 있어요. 좀비 세포가 존재한다고요.
0: 네, 네, 네.
10: 침 놓고 뜸뜸은 그 백혈구가 왕창 모여요.
0: 예, 예.
10: 거기서 피를 뽑아버려요.
0: 아.
10: 그러면 내 눈으로 의심할 정도로 새까만 피가 나와요.
0: 아.
10: 근데 뽑고 나면 금방 시원해요.
0: 예.
10: 그렇게 아프던 데가 안 아파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10: 불통, 측도, 통, 측. 통하니까 불통
0: 네.
10: 안 아프거든요.
0: 네.
10: 그런 원인은 심신불교, 간이 불화
0: 네.
10: 위기 역상에서 온다.
0: 아, 네. 예.
10: 그러면 불통, 측통, 통측,
0: 네.
10: 불통 모든 통증도
0: 네.
10: 막히면 아프고 뚫리면 안 아프다. 그 원칙이기 때문에 일침, 이뜸, 삼략, 사부항,
0: 예.
10: 오지암, 육교정
0: 네.
10: 이 친구를 갖다가 내가 오늘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삐뚤어졌잖아요.
0: 예, 예, 예.
10: 4번, 5번 경추가 삐뚤어진 거예요.
0: 아.
10: 그러면 5번 경추를 딱 붙잡고 4번 경추를 돌아가는 방향을 살짝만 돌리면 반드시 서요. 따다닥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도 목하고 어깨가 안 아파요. 5번 경추 신경은 어깨를 누르고 3번, 4번은 귀 옆으로 아프고
0: 예, 예.
10: 1번, 2번 신경은 뇌를 눌러요.
0: 예.
10: 뭐 두통이 심하고 머리한 사람 아무리 아스피린 먹고 진통제 먹어도 안 듣는 사람은 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1번, 2번 경추에다가 침 놓고 뜸뜸 금방 안 아파요. 그러면 귀 뒤쪽으로
0: 네.
10: 옆으로 아픈 통증은 4번, 5번 경추에 침 놓고 뜸뜸은 없어지고 어깨가 아픈 사람은 5번 경추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것은 6번
0: 네.
10: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라고 심장에 허재기가 열이 안, 열이 차서 아픕니다.
0: 예, 예.
10: 거기 뜸뜨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나서요.
0: 아.
10: 그 다음에 8번 신경을 딱 누르면은 새끼손가락.
0: 아.
10: 새끼손가락은 경락이 심장하고 소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0: 네네.
10: 가운데는 심포고 두 번째 손가락은 대장이고
0: 예.
10: 첫 번째 손가락 폐.
0: 예.
10: 다 길을 주관하는 주관들이니까 경추만 잘 다스려줘도
0: 네.
10: 어깨 아프고 팔 저린 것은 떡 먹기로 고친다.
0: 자.
10: 그래서 일지, 미뜸, 삼략,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이거든요.
0: 네.
10: 근데 우리 전화번호 안 가지고 갔죠.
0: 네. 아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대 대고 이제 프로모션도 해야 되니까
10: 네.
0: 좀 알려주세요. 프로모션하고
10: 네.
0: 전화번호.
10: 프로모션은 이제
0: 네.
10: 오늘 또 할 수 없이 예, 오신 분들한테
0: 네, 네.
10: 약이 10개면은 1,200불이에요.
0: 네, 네.
10: 그래서 지금 600불로
0: 네, 네, 네.
10: 다섯 사람밖에 못 해드려요.
0: 아,
10: 그래서
0: 예.
10: 지금 이번에는 두 분 우리 환자가 가져버려서
0: 네, 네,
10: 세
0: 네.
10: 사람밖에 못 해드려요.
0: 아.
10: 그 도인 벽사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 똑같이.
10: 네, 똑같이 네, 네. 1,200불인데 600불에 세 사람만
0: 세 분만. 네, 네.
10: 그리고 이제 산삼이 이제 팔다 남은 거 이제 재고
0: 네.
10: 처리해야 되니까
0: 네.
10: 아, 1,200불 그러면 3,800불짜리는 1,200불이 한 사람만
0: 예, 예, 한 번만.
10: 네, 5,800불짜리는 1,500불이 한 사람.
0: 아, 한 번.
10: 8,000불짜리는 2,000불에 한 사람.
0: 아이고, 좋은 기회네요. 네,
10: 더는 못 해드려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위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팔가의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아주 큼직하게 아, 간판과 함께 건물이 보이고 아, 전화번호는 병원은 213-385-3304. 그렇죠?
10: 네. 이거는 병원 전화라
0: 병원 전화
10: 503-3304로 예. 그러셔야 돼요.
0: 503-3304로 전화하실 때 방송 중이거나 또 진료 중이거나 할 때 메시지 남겨주시면
10: 네.
0: 아마 박사님이 차례로 전화 드릴 겁니다.
10: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다 못 받아요.
0: 네네.
10: 그러니까 맞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통콜 해드리고요.
0: 네.
10: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보험이 이제 전부 프로바이더를 다 받아서 한방 커버 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0: 아이고 좋은 소식이네요.
10: 제일 좋은 보험이 클로버케어.
0: 아 클로버케어.
10: 아스티바나 앤썸은 클로버케어로 바꿔갖고 오시면은 커버가 아주 잘 받아요.
0: 저도 다행히 클로버케어입니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네, 감사하고요.
0: 네.
10: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0: 아 그럼요.
10: 송민 산삼을 치면은 내 얼굴이 나와요.
0: 아. 그,
10: 그거를 클릭을 해야 동영상이 나와요.
0: 그거보다 그냥 213503-3304로 전화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10: 그렇죠.
0: 네. 자, 전화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0: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9: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2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2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네, 류원정입니다. 엄마의 하루. 우리 엄마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0: 네. 사랑합니다, 엄마.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저도 살면서 사랑합니다, 엄마란 말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혼자 찔찔거리면서는 많이 하는데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한국이 전화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아침 나절이니까. 또 아니면 집에 계시던 뭐 어디 계시던 간에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엄마 그 한마디 하고 나면 오늘 하루가 좀 명쾌하고 개운해지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0: 99.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클론의 사랑과 영혼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은 분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남은 마무리 잘 멋지게 하시고 기운차게 내일 또 뵙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No, I

여 보지만 내 눈물이 흘러 너의 사진 위에 하얗게 번져 웃는 네 얼굴이 빛날 때면 난

0: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9: 요즘 밤에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좀 틀어놓고 자야 잘만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자, 선풍기를 밤새 켜놨을 때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선풍기는 에어컨처럼 방 안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움직여주는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땀이 증발하도록 돕고 몸 주변의 더운 공기를 계속적으로 밀어내서 시원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바람을 얼굴 쪽으로 오래 쐰다면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안 된다에 해당됩니다. 특히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의 증발이 빨라집니다. 안구건조 증상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고 회전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풍기가 알러지 만든다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선풍기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는 방 안에 있던 먼지입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방 안에 쌓여있던 먼지, 뭐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곰팡이 포자, 반려동물의 비듬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퍼뜨리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증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더 자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날개와 안전망에도 역시 먼지가 쌓여있는지 자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선풍기를 켜고 자서 그런지 목이 뻐근해 어깨가 아파 하시는 분들, 그 찬바람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이 선풍기 바람이 근육통을 직접 유발한다, 이럴 만한 임상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보다는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베개 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존의 목이나 어깨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선풍기의 냉각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면서요. 자,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지 않는다. 실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습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풍기는 네, 밤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꽤 괜찮은 보조수단이 될 것입니다.
1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 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가정사를 다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받아 그때 영성훈련 다닐 때인데 앉아있으니까 영성훈련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 저 남편 집 나갔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받고 나서 내가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지. 뭐 전화를 하거나 안 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두 달 후에 집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앉아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냐? 반드시 주신 음성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맞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을 상담하면서 말씀도 주고 또 하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한 말씀이 맞는가 하는 걸 제가 지켜보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해야 될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후에 간증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참 저로서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듣는 사람은 생활고라든지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앞으로 그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때는 차선을 택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차선을 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차선을 택해도 또 좀 봐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물론 최선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내 믿음으로서는 따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선을 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좀 풀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가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해져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걸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도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결국 자선을 택해서 그들이 살아남긴 살아남지만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거쳐간 사람의 얘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당장 뭔가는 피해 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그 차선이 나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는. 그럼 그 차선을 택했다 할지라 그러면 그렇게 돼가면 길이 길어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향으로 가면 고생은 되더라도 빨리 빚어지는데 그 고생을 택하지 않고 자선의 길을 택해서 갈 때는 우회하더라는 거, 우회. 많이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인생이 허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에 내가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우리 많이 물으라 하잖아요. 하루 50번씩 물으라 하잖아요. 근데 묻는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묻는가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가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어떻게 사랑 제가 사랑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건 no question.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을 때 나를 위해서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회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일어나요. 저는 그걸 참 깊게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게 시편 2편에 가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한 걸 듣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7절 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다가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취했었죠. 그 말씀을 나중에 읽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제가 발발 떨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영이 어린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인가 2년도 안 됐을 때 아니야 그게 예수 믿은 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 발만 주일날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좀 이렇게 제가 좀 깨어난 상태인데 그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육성. 저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귀로 들리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음성이 너무 큰데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형상을 보거나 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까지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운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내가 노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로라.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그럼 내가 예수란 얘긴가?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제가 뭐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노로라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야 내가 이제 이단이 되는구나. 신 내릴 때 뭐 이상한 거 그죠?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성이 아니야 그게 육성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영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는 지금부터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욕심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니까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그 행복한 거 그럼 내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신발은 신는데 안 떨어진 거 신고 싶은 거. 어? 그 다음에 옷도 안 떨어진 거 입고 싶은 거, 그거, 그런 거는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 신발 뒤쪽에다가. 위부터 아래까지 비우라니까 신발 뒤에다가 조금 껌같이, 껌 모양으로 조금 붙여놓는 건 안 되겠. 그런 게 이제 나 막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다투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것만은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제가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영적으로 경험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신 머리끝 촥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끝에 왜 내가 누르라 그랬는데 무릎 꿇고 앉았지 뭐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 비워라 그게 오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게 위에서부터 쪼로로로로로로로로 뭐가 내려오더니 발끝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좌정한다 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무슨 그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듣고 뭐 욕심 비우라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내려와서 촤락 내가 자정한다 그러고 이걸 내 감당할 능력이 없어갖고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장로님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얘가 사단한테 씌었나? 왜냐면 내가 누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지금 와서 제가 보는데 이게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이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분명히 예수는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은 이제 태어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나한테 얼마나 네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나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게 늘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단 되기 싫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구역장한테 그때는 구역원이었는데 구역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구역장은 좀 끼어있었던 것 같아. 구역장이 그게 성화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화가 뭔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들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면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그 음성 너가 내로라 그랬거든요. 너가 내로라.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가 내로라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너가 내가 된 것처럼 살아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야 아 얼마나 그분이 원했으면 너무 어린 그 상태에서 감당치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지금 생각하면 야, 참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좀 깨달을 때 될 만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셔갖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삶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 음성에 맞춰서 살지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늘 느껴지고 죄송스럽고 또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끊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네. 사실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고울로 해서 하루속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심장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웃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맡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변함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한테 쓰는데 뭐가 아깝냐 이겁니다. 내 것이면 아까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쓸 때 그것이 아깝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한테 쓸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물질과 영성을 통해서 자꾸 비워내고 내 개념 자체를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이 들어온 사람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어온 사람은 아깝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드리는데 뭐가 아깝냐 이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아멘입니까?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개념이 바꿔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거 하나님 쓰라는 데 쓰면 뭐가 아깝겠어요? 내 것도 아닌데. 아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바른 청지기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루속히 비워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령 하나님과의,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죠? 인도하신다.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견인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앞에서 끄는 견인차라는 겁니다. 견인이 잘 되려고 하면은 기아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중립에 둬야 됩니다. 중립에 둔다는 것은 내 의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의견이 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물어서 행하라. 그렇죠? 물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은 이미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그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란 말이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도 멈췄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그들도 떠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현재 생활에 충실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들을 때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케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맞게도 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때 하나님 다 대답하시냐, 들은 게 다 맞냐? 아니요, 50%는 틀리게 하십니다. 처음에.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케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맞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음성도,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사단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들은 게 다 50%는 맞고 50%는 틀리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에 진짜를 구분하려고 하죠. 그냥 다 맞게 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성경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가 하는 것이고, 그 두 개도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어긋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그 모를 때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들은 것이고 안 일어나면 잘못 들은 것이죠. 그죠?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걸 구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맞다 아니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인 것이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달라고 하는 대로 찾고 그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마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과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 갈증이 더 심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의 소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을 따라 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배고픔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배고프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그 팔복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규정하는 이 단어의 definition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배부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 그 글로리, 그 상급, 그것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배고픈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이제 푸른 초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초를 마음껏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편하게 고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회화적인 모습이 바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또 종교는 이 의와 그리고 이러한 그 배부름, 배고픔, 이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는 단순한 어떤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이 목마르다 또 줄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육체적인 어떤 영양실조나 갈증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원어적인 측면에서 광야에서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길을 잃어서 방황하던 자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즉 생사가 걸린 절대적인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는 너희가 하나님 없이는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갈망 상태 가운데에 너희가 항상 놓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엇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서 그 상급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해놓고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했다고 하고 세상에 정말로 유명한 그 셀럽처럼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췄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어떤 엄청난 그 홀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자기 의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명예와 부와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판에 대하여서 일비일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기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얻을 그 분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공력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불로 그 사람의 일생의 공력을 테스트할 때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머티리얼이 풀과 나무와 지피였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자기의 의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목마른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의에 줄인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배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그 보물이라고 한 것을 항상 머니하고만 견주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기회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opportunity, 그 chance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들을 다 머니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하나도 없게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만 천국에서 보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까지 같이 가면은 가장 좋겠지요. 예, 여러분은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사냥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가장 좋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토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10분 다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빌딩을 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 머티리얼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 머티리얼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뺄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을 하되 그러나 자기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큰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또 뭐 무슨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늘에서 그의 상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글로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이 땅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배부를 것이요. 자, 이 배부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배부른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때로 힘들고 때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과 같은 동일한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가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의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굶주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목마르고 복음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만나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 배부름, 즉 하늘의 그 풍성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그의 심령 가운데에 목이 마르고 그리고 늘 의에 줄이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떨까요? 결코 배고픔과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만족한데 여러분 아무리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배가 일단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더 이상 에피타이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뭡니까? 아예 언더스탠딩 자체를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fake fool 상태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는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즉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배부르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페이크풀로 만들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질 눈앞의 유익이나 또는 육신의 안락함, 이러한 그 속임수를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미혹되어 가지고 예, 잘못된 이 하늘나라의 이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챌린징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미 배부른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자기는 이미 세이프티 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은요, 이러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짧은 한 말씀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 짧은 원 센텐스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이 생각 가운데에 이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일생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 또 심지어는 죽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가슴으로는 순간적으로 찡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거니와 자기가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하는, 예,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환란을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심지어는 순교도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에 그 모든 패런을 완전히 다 업사이드다운 시켜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편안한 자리, 예, 익숙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33장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독수리의 어미가 먹이를 갖다 모더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날만큼 새끼가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이제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의 독수리 어미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놓아두는 한 그 어미는 그 독수리 새끼를

0: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새끼를 가지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새끼를 공중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날갯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 또 반복 반복하면서 이미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자식을 망치는 건지 오히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왜 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했던 자리를 왜 다 흐트러버리고 집도 다 부시고 하느냐고 불평하는 한 절대로 그 새끼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합니다. 역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천국에서의 그 밸류와 지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배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런 사람은 충분히 받을 자격을 비로소 갖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 환난, 또 영적인 갈증,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급으로 바로 직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으신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예비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모세가 왜 이럴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변명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심지어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을까, 변명하면서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모습, 이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적인 모세의 모습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한, 유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해보니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모세처럼 변명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라 말씀하시고, 교회에 오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 또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된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변명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변명이 곧 우리의 변명이고, 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 우리 모세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다녔어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십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에게, 또라는 때로는 우리 리더들에게, 때로는 같은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너 가라고 하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내가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완벽할 그때에도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거부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삼았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상처를 받고 그래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 뭐 있습니까? 나의 80에 달랑 지팡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더 큰 상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상처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지금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무슨 힘으로 갑니까? 얼마나 나를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하면 누굴 더 믿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 히브리 노예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애굽의 왕자로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젊은 사람이 오면 신뢰가 좀 갈 거 아니에요? 나이 80에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와서 내가 우리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모습,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더 큰 상처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게 돼요? 올무가 뭡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갈 전진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우리가 똑같아요. 목사가 때로는 왜 사람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이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마찬가지. 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람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상처가 아프죠. 그러나 그거에 올무가 되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저는 사람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 당한 거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의 받는 상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거절의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달랑 지팡이 하나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분명히 거절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 예. 하나님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남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땅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냥 오래된 나무 지팡이지만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능력이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손에 있으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오늘 보면 그것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피했어요. 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죠?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물어버리죠. 그죠? 광야에 40년 살았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것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하면, 꼬리를 잡을 수 없을지만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의 능력은 너의 무엇을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너 바로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그걸 빼고 넣다 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병이 손에 바라고 하나님이 또 한번 품에 넣다 빼봐라 그랬더니 원래 살처럼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원래 나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병이에요. 제사장들을 보면 나병을 판단하는 법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율법에 의해서 나병을 판단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나병을 고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기적. 그렇죠? 네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내게 남은 건 이것밖에 없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으면 오래된 지팡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 있잖아요. 몇 명이 그걸 먹었다 그럽니까? 몇 명이? 장정만 5천 명. 2만 명 정도의 사람 앞에 누가 먹을 거 없습니까 할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아유 이거 내놨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어, 무시하게, 이게 뭐가 되겠어 라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냥 작은 도시락이에요. 하나 앞에 내려놓으니까, 제자들께 드리니까 2만 명을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에게 뭐가 남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네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 나가자 시작.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상하게도 야 그래도 안 믿으면 날강의 물을 퍼다가 부으면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우상들을 얘기한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희를 믿을 거야, 따를 거야.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또 모세가 변명을 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못한다는 거. 왜 못해요? 나는 원래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 장애가 있어요. 자꾸 나의 무능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둘째는 나는 부족하다고 자꾸 본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나는 본래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주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게 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원래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원래는 본래는 모세가 능한 사람이 말도 능하고 행동도 능하고 다 능해요. 그러나 40년간 안 했더니 완전히 거기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순간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일을 쉬는 순간부터 점점 연약해지고 어떻게 돼요? 난 본래부터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다 사실 연약하잖아요. 나를 보면 다 나 본래부터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도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저는 원래부터 못하고 지금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교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네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널 만든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왜 모르겠냐 이거예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이게 하나님이 그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 못하는 사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가라. 하나님 계속 이제 좀 가라고 몇 번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가기만 하면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입을 열면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가게만 하면 순종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말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강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물을 열어놓고 건너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구원받을 때, 홍해 건널 때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디디는 거예요. 발을 디디는 순간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실력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는 순간 내가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난 못해 그리고 안 하면 있는 은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 은사는 써야 돼. 자꾸 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나가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는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강해서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강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강해서 문제지 절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약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또 한 번 설득시키세요. 아유, 너 약하지 알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사 줄 거야. 힘 줄 거야. 능력 줄 거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채워줄 거야.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이스하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오늘 모세 또 보세요.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는 오 주여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이스하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잘 알아듣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알겠다. 하나님 힘이 주시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저보다 시간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변명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변명을 내려면 끝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고만하고 싶다 변명을 내려면 수천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더들 헌신하는 리더들 아유 목사님 이제 리더 못하겠어요. 변명되려면 수백 가지도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야지 변명되려면 셀 수 없이 될 겁니다. 그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변명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변명을 대는데 하나님이 듣다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화나셨을까요? 자꾸 모세가 변명하니까 화났을까요? 예, 그게 화가 났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항상 변명할 때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는 말을 붙여요. 오 주여. 그럼 주여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모든 결정은 자기가 내려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 번째가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모든 인생의 결정은 내가 내려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모든 결정은 다 내가 내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의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이 내렸습니까? 사실은 모든 결정은 다 내가 내려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놀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종의 주인인 주인인 하면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건 주인을 놀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게 주여 주여예요.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잘하면서도 마음은, 실제 마음은, 모든 결정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이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전진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론을 준비해줬잖아. 하나님 저 부족해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줘요. 저 연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감사한 것은 모세를 포기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화가 내서 너 말고 내가 딴 사람 할게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으신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 붙여줄게, 네 형 붙여줄게. 그럼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우리 모세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시고 집사님들도 주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니까 지금 우리 옆에 분들이 다 동역자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역자를 얻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동역자 주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동역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너 형을 붙여줄게. 오늘 그 형은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쁨이 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다. 14절 마지막 하나님의 일은 기쁨을 하는, 기쁨으로, 그죠? 기뻐서 해야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명될 게 수없이 있지만,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로 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만 늘 하나님 사람들의 상처가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죠? 내가 내 인생 결정을 내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달래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17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부족했던 거, 나에게 남은 건 달랑이 지팡이 뿐인데 나에게 남은 거랑은 이제 뭐 있어? 연약한 육신, 아니면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근데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이걸 통하여 이적을 행할지라. 네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약한 게 축복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옆에 사람과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시편 62편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니로다. 그럼 부족함을 따지면 다윗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까? 다윗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만이 누굽니까? 하나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걸 또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돈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도 의지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의 요새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바람이 바로 와도 파도가 쳐도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다윗이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을 또 왔어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삶과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로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일터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야 돼요. 세상에 나오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명령 앞에서 오늘도 모세처럼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고 오늘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무릎 꿇으라.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귀한 줄 알라. 손을 잡고 순종할 때에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로 나타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비나스, 의로운 분노,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코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코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코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뚜껑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오, 저 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만 4천.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해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걸 앞에다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아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요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하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그 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고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이라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 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누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춰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피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있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의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머리예요. 예. 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족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지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애들,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리키잖아요. 아이들이 가리키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리키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리키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나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

저기 시므니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돼요.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 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인구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에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 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부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번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세대에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얘기해 보세요. 자,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0: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날. 절기, 뭐에 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게 바로 절기예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25시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3시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두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그 법을 또 우리에게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스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 주간 주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피나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의 아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밭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로 지난달에 이어 2연속 동결이고요.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서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채권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어제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 오른 5.2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7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 시기, 그러니까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국채는 원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높지 않은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불안전성이 높아질수록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리입니다. 자, 한편 연준이 매파적 시각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매파적 시각이라는 의미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 경제 등을 선호하는 강경파를 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의 물가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완화적인 돈을 좀 많이 푸는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온건파를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이나 긴축 정책을 선호하면 매파, 금리 인하나 완화 정책을 선호하면 비둘기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연준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은 끝까지 금리 인상 쪽에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 인하가 없었기 때문에 9명은 일반적인 매파, 그리고 나머지 3명 금리 인상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강경 매파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박에 지나치게 느슨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시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신경 썼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연준 회의 있기 바로 전날에도 미시간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리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8에서 12%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훌륭한데 연준 이사들은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비판까지 더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증시 개인 투자자 매도 폭풍 속 이틀 만에 16% 폭락. 실제로 어제 코스피는 전장 대비해서 6%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 전날에 또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16%의 하락. 정말 기록적인 하락입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전고점과 비교해보면 약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코인 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이 같은 급락 여파로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잠시 동안이지만 매매를 전면 중단해서 한쪽으로의 쏠림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미국 신용 등급 하락 사태 당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것,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네, 지난 이틀은 조금 더 특별하기도 했지만 사실 코스피 기준 올해 들어서 서킷 브레이크가 무려 9차례가 발생을 했는데 예, 한국 증권이 거래되기 시작하고 통산 15차례의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9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얼마만큼 올해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네, 블룸버그는요. 올해 초 한국 증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로 이끌었던 강력한 낙관론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시장을 지탱하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과연 실질적인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고 또 중국 경쟁 기업들의 급격한 기술 추격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급냉각시켰다 이런 분석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사실 아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화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국 증시의 이런 기형적인 폭락세를 바라보는 외신들은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요.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대 남성 사연을 싣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모은 2천만 원을 레버리지 투자로 해서 한때 3억 원까지 불렸는데 최근에 변동 장세 속에서 원금은 물론 수익금 다 날리고 오히려 3억 원의 손실을 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자신과 같은 사람은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주식 투자만이 유일한 계층 이동의 구원책이라고 믿었다. 그런 믿음이 이렇게 돌아오니 거대한 상실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라고 토로한 인터뷰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외신들은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구당 연봉의 약 14년치에 달할 정도로 치솟은 점도 짚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진 한국의 청년층이 고위험, 고레버리지 투자를 자산 격차를 줄일 마지막 사다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 피해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숨졌고 약 8,700여 명의 주민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밤새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했고요. 무더위 속에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가스 폭발로 무너진 쇼핑몰에서 3명, 그리고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 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또 주택 붕괴가 발생한 구마모토 현에서 주민 5명이 여전히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네, 강한 여진을 비롯해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충분히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염려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현에 어제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2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계속 산불 속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지만 연방 차원의 산불 대응 전담 기구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역에 걸쳐서 89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인 캐나다인데요. 2주 전에 막 발생했을 때와 사실은 진전은 거의 없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67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아예 벗어난 통제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제불능 상태를 만든 건 바로 정부입니다. 캐나다가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연방 차원의 재난기구가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G7 국가 가운데서는요. 현재는 각 주정부가 산불 진화를 책임지고 연방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는 만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같은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 프로야구에만 올스타전이 있는 게 아니죠. MLS, 미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올스타전이 있고요. 매년 시즌 중반에 개최되는 일종의 이벤트 경기입니다. 유럽 축구와는 다르게 미국 스포츠 특유의 올스타전 문화를 축구에 도입한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MLS 최고의 스타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멕시코 리가 MX라고 하는데요. 멕시코 리가 올스타 팀의 리그와 함께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이 아니라 멕시코 또이 남미 전체적인 축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어제 바로 그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테디움에서 열린 올스타전. 여기 MLS 선수로 손흥민 선수 당연히 뽑혔죠. 뽑힌 정도가 아니라 주장으로 완장까지 차고 출전을 했고요. 네, 먼저 골을 내줘서 0대1로 뒤지던 전반 20분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뒤 전반 23분에 다시 한번 감각적인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 35분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땀 별로 흘리지 않고 3분 만에 두 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결국 팀의 4대3 승리를 이끌면서 올스타전 MVP까지 됐습니다.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경기장을 찾은 3만 5천여 팬들을 열광시켰던 손흥민 선수. 네, 월드컵 이후에 소속팀인 LAFC도 연승, 그 가운데서도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올스타전까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아, 정말 그동안 답답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후련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훨훨 날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때는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이 또한 번, 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머루랑 타레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18: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9: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8: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9: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 장애,
18: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9: 못 참는 소변 장애,
18: 빙빙 도는 이석증,
19: 소리 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8: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16: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세계 이모저모 살펴볼까요? 중국 한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에 레이블을 새로 교체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는 중국의 한 베이커리에서 촬영된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요. 베이커리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빵 포장 상자에 붙어있던 기존 유통기한 레이블을 떼어내고 새로운 걸 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여성 주변에는 포장 박스와 미리 준비한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레이블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일반 소비자들은 냄새만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제품들이었다. 그리고 새로 붙인 레이블지를 맨눈으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특히 이 더운 여름철 식중독 위험까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중국 식품업계 위생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죠. 대표적으로 2021년에 한 김치 공장에서 알몸으로 근로자가 배추를 절이던 모습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에는 중국 4대 맥주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에 그만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꽤 많은데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숭이에게 물려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타지마할에서 발생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 김 씨는 동행인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계단 인근에서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원숭이에게 오른손을 물렸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비명을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원숭이를 쫓아내긴 했지만 손에서는 바로 피가 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상에는 손을 다친 채 이동하는 모습과 동행인이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병원에 간 것도 한참 뒤라고 합니다. 빨리 응급차가 도착하지 않아서 타지마할에 있는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됐다는 그런 점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한 나라,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바이 당국이 관광 회복을 위해 8월 1일부터 두바이 초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거주자나 시민이 두바이를 방문할 친구나 친척을 추천하면 3천 디르함, 그곳 돈으로 달러로 치면 한 8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상당의 보상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효한 아랍에미리트 신분증을 보유한 18세 이상 거주자나 시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최대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추천받은 방문객은 역시 유효한 관광비자를 소지한 아랍에미리트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항공, 해상, 육로를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두바이 관광청은 밝혔습니다. 네, 앞서 두바이 당국은 관광 재건을 위해서 최고급 숙박시설에 부과하던 호텔 숙박세를 유예하고 호텔과 레스토랑 이용객에게 적용되던 7%의 지방세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959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두바이. 지난 3월부터, 그러니까 이란 전쟁 직후부터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인공섬 팜 주메이라의 페어먼트 호텔 인근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 네,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그야말로 안전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인데요. 호텔 객실 이용률도 과거의 80%에서 지난 몇 달 사이에 10%로 엄청나게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바이 당국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는 있는데 글쎄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여전히 자국민에게 두바이 방문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두바이 여행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연방검사장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클레이턴 후보자를 신임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위한 1일 정보 브리핑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제이 클레이턴 신임 국장은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져서 자신이 패배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기업 포드가 수요 회복을 이유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포드는 지난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8% 감소한 48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8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드의 셰리 하우스 CFO는 우리의 산업 시스템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며 고객들이 포드에 대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드를 외면했던 전통적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포드는 올해 관세로 인한 비용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10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이다 라는 다소 긍정적인 수정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8: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7: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부산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고 경남 양산은 40도를 돌파하는 등 부산은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영남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북서풍과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 바람은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더욱 뜨거워지는 팬 현상을 일으켜서 낮 기온을 35도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양산 등에서는 사실 한여름에도 그렇게 덥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풍 때문에요. 늦은 오전부터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유입되면서 기온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북서풍과 서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면서 해풍을 좀 억제시켰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해풍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기상청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더 뜨거워진다라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수준의 더위다 이런 말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이곳에서도 어쩌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배수시설이나 이런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피해 규모도 커지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한여름이라도 부산에 피서 갈 정도니까요. 웬만큼 해풍으로 인해서 선선했던 그곳이 지금 섭씨 기온이 35도를 이상 웃돈다. 그것도 매일 이렇게 되면 체감 기온은 사실 38도, 39도까지도 오른다고 하고요. 심리적인 무력감이 클 것 같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수준의 더위라는 표현, 특히 부산 이 남부지방에는 더 와닿는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전국적으로 뜨거운 한국에서 여름에 도서관을 많이들 간다고 하네요. 이른바 도서관 투어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가 또 이런 유행을 더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SNS엔 북캉스 떠나기 좋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서 소개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텍스트 힙, 텍스트, 이 글을 뜻하는 텍스트에 멋지다라는 의미를 힙이라고 하잖아, HIP. 그래서 그게 합쳐진 텍스트 힙, 이 열풍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독서를 멋지게 여기는 문화가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지금 유행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20대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75.3%, 전년보다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대 가운데 독서율이 오른 것 20대가 유일했습니다. 네, 취업활동하느라 바빴다가 최근에 다시 독서 모임을 하게 됐다는 한 20대는 독서도 시작하고 또 도서전도 여기저기 방문을 했다. 이번 주 연차를 내긴 했는데 사실은 너무 더워서 바닷가도 못 가서 그냥 도서관에 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뿐이 아니라요. 예, 책을 읽는 문화가 트렌디해지면서 서점도 많이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특히 공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테이블을 놓고 하는 그런 서점들은 오전부터 그 빈자리가 없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도 꽤 넓은 그곳 사람이 한가득입니다. 아침부터. 네, 한 주부는 요즘 집에서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서점에 가서 책 구경도 하고 시원하게 있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그리고 갔더니 며칠 전에 별세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작품을 모아둔 코너도 있어서 구경할 겸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 서점 참 발빠르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 별세 소식 저도 전해드렸었는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리고 용의자 X의 헌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한국에서 꽤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특히 작가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특별 코너를 만든다면 네, 이래저래 서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불법 영업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해당 업소 측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요. 강남경찰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이달 초 강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A 경감이 신고자의 신원을 평소 친분이 있는 해당 업소 측에 전달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 A 경감은 성범죄 등을 다루는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런 이력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요, 이달 중순에 사안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서울청에 감찰을 의뢰했다며 더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은 일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하고요. 일단 A 경감의 직무 배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A 경감을 대기 발령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유착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남경찰서. 과거부터 유흥업소와의 유착 논란 반복되어 오고 있는 곳입니다. 버닝썬 사태 기억하시죠? 2019년이네요 벌써.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청은 이 강남서를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이 유흥업소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전국 경찰서 가운데 비위 징계 건수가 가장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까지도요. 강남서 수사팀 간부였던 비경감이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해당 경감은 팀원으로 강등된 뒤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돈이 많고 그 많은 돈이 또 흘러나 다니고 있는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강남경찰서와 유흥업소의 유착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을까요? 이런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번에 또 강남서 수사 형사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전면 교체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강남권 경찰서 수사 경력자,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직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난 5월 인사에서 강남서 수사 형사과장 5명 전원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계속 교체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버닝썬 사태가 벌써 7년 전이니까요. 그 사이에도 많이 쇄신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글쎄요. 정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 여전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의 모친 육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들은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육 씨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소재를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고 바로 지난 21일 육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2018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장윤정 씨 모친. 네, 장윤정은 이미 어머니와 여러 갈등을 겪다가 절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 건강의 대표적인 식품 요거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요거트.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챙기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트는요. 그런데 유청 제거 여부에 따라서 크게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두 요거트의 질감과 영양소 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섭취 목적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린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입니다. 천이나 필터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는 밀도가 높습니다. 꾸덕한 질감을 가지는 거. 네, 그게 바로 그린 요거트입니다. 자, 이런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돼 단백질 함량은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플레인 요거트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한다면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때는 그릭 요거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청 제거 과정에서 칼슘도 일부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꾸덕한 질감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조금 상태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반면 플레인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질감이 묽고 크리미한 것이 특징이죠. 유산균이 우유 속 유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새콤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청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슘 함량이 높은 플레인 요거트. 성장기 어린이, 또 폐경 이후의 여성, 또 고령층처럼 칼슘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묽고 부드러운 질감이라 스무디나 드레싱 재료로 활용도가 더 높기도 하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은 네, 그릭 요거트보다는 조금 낮아서 단독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때는 뭔가 좀 더 많이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당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감, 네, 복통 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좋은 요거트입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요즘 일본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외 기업은 엔비디아도 애플도 TSMC도 아닌 바로 한국의 SK그룹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에 이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30일자 니혼게이자신문도 종합 1면에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주가 하락을 주요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인 히타치의 사상 최대 순이익 전망이나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이후 실적보다 앞면에서 훨씬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신문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실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소재로 SK하이닉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의 급등락 때도 한국의 SK하이닉스 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최근 일본 증시의 급락 이후에 첫 번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여파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한국계 기업인은 지난 1980년대 일본 대기업의 한 줌도 되지 않았던 한국 기업의 주가가 일본 증시 전체를 뒤흔들다니 격세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권사들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일본 산업계의 관심을 끄는 요인인데 이런 투자 확대가 일본산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 언론에선 SK하이닉스를 더 이상 단순한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AI 반도체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업이자 일본 반도체 산업과 증시의 흐름을 읽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나사가 교통, 전력, 통신, 거주시설을 갖춘 달 기지를 국제협력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카를로스 가르시아 나사 달기지 프로그램 책임자는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와 함께 이 달 장기 체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사가 구상하는 달기지는 우주인 몇 명이 잠시 머무는 연구소나 공장이 아니라 작은 도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나사는 현재 우주항공청과 한국이 이 달기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성과 통신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과 협력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고 한국은 오랜 위성산업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이 달기지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나사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달기지 건설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익숙한 시설을 만드는 사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달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과 새로운 활용 방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사 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만큼 한국에도 경쟁 기회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우주 탐사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실제 장비로 구현하는 산업 역량이 나사 달기지 협력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기가 러시아 접경 지역과 러시아 점령지에 여객버스를 잇따라 공격해 민간인 24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의 실패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 교통수단과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한 지역에서 드론 한 대가 시내 노선버스를 공격해 승객 등 19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부상자 가운데 6명이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한 곳에서도 여객버스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민간인 5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측 행정당국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드론 조종자들은 표적이 러시아군과 무관한 민간시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군 지휘부가 국제인도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물자를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인도법상 금지됩니다. 다만 이번 두 사건은 러시아와 러시아 측 점령 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여부와 표적 선정 경위는 독립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민간 버스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이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민간인을 고의로 겨냥한다는 의혹은 부인해 오고 있습니다.
1: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 좌석이 잘못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연방당국의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좌석이 잘못 설치돼서 비상착륙 시 승객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좌석 설치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지침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여객기 적재량이 늘거나 난기류, 비상착륙 등의 상황에서

0: 하나인 737 맥스 여객기는 지난 2024년 1월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의 해당 여객기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등 이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습니다. 글로벌 AI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에 AI가 수백만 명을 사망하게 만들거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등 소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확률을 2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MIT 연구그룹 퓨처 테크 연구진이 전 세계의 AI 전문가 2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AI의 위험으로 24개의 유형을 제시해주고 기업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과 심각성 또 전체적인 우려 등을 평가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100만 명을 초과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손실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는 경우, 또는 민주주의 규범 사회적인 붕괴 등 문명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이 같은 경우를 소위 재앙적인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재앙적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평균 20%로 측정됐다라는 것입니다.
1: 7월 30일 오늘은 세계 우정의 날입니다.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이라고 해서요. 2011년 UN 총회에서 공식 제정했습니다. 우정, 단순히 개인 간의 우정뿐이 아니고요. 국가, 문화, 인종 간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세계 우정의 날을 7월 30일로 정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따로 National Friendship Day라고 해서 미국의 우정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8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8월 2일입니다. 유래는 1920년대 홀마크라고 유명한 카드 아시죠? 그 홀마크 카드의 창립자인 조이스 홀이 친구끼리 카드를 주고받자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35년에 연방의회에서 공식 지정이 됐고요.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우정의 날도 그렇지만 이 홀마크 카드 하니까 요즘은 마켓에서 아예 섹션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있어도 저기 어디 안 보이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몇 장 안 남은 카드가 이렇게 진열돼 있던데 그런 카드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카드를 쓰고 받는 행위가 정말 특별한 행위가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우정의 날입니다. 겸사겸사 그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모닝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늘 아침 함께 열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7: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8: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7: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8: 213-427-5500, 427-5500. AM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이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최장 2주 동안 이란을 가혹하게 공습하자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퍼 사령관은 군사행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이 공습을 강화해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대폭 꺾어 교착상태를 깨뜨려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댄 케인 합참의장과 엇갈렸습니다. 신중한 성격인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방공미사일 재고 고갈을 우려했고 강력한 대이란 공습의 2차, 3차 파급 효과를 경고해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퍼 사령관은 2주 동안 강력하게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공격 역량을 줄이면 미국이 오히려 방어용 탄약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퍼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중동 내 미군의 미사일을 쏘는 이란을 거의 막지 못하는 소규모 보복 공습을 넘어 전쟁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려는 것이라고 언급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공습만으로는 승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쿠퍼 사령관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란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미사일을 날린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지만 잠시 진정됐던 전쟁 이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8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을 중단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란의 새벽 시간을 노린 공습은 주로 남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먼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리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3: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6: 이란은 하루 앞서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전쟁 확대가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란은 이른바 친이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과 유조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집트 근해의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까지 공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정리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이 쳐놓은 전쟁의 늪에 갈수록 더욱 깊게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2: 미군이 중동 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장병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언론 보도와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격의 성공 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부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이 같은 공개 정보의 대가는 미군 장병과 중동 지역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소식통은 요르단주 등 미군 일부를 대상으로 수일 내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이라는 통보가 내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른 소식통들은 휴대전화 압수 방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휴대전화 압수 검토는 장병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이란의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 한 미군 장병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피해 벙커로 대피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쿠퍼 사령관은 이란은 무기를 발사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목표에서 빗나갔는지 비어있는 활주로를 맞췄는지 아니면 많은 인원이 있는 시설을 타격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언론 보도와 SNS 게시물은 이란을 대신해 전투 피해 평가를 무료로 수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선 군인이 자신의 상황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는 것, 이거 자체가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미군 장병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한 주간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720만 배럴, 전략 비축유는 380만 배럴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략 비축유는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비축 초기 단계였던 1983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유사들이 치솟은 연료 가격에 따라 가동률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되며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정유업계 가동률은 97%에 달했고 중서부 일부 지역은 100%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운항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아시아,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채우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고 감소가 미국이 세계 시장의 최종 공급자 역할을 하는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업체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 분석가는 미국의 상업용 전략 비축유 재고가 4월 초 이후 약 20%나 줄었다며 지난 4개월간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약 70%를 미국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과 수출 확대로 그동안 유가 억제 부담을 미국이 짊어져 왔지만 이런 속도의 재고 소진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위태로울 정도로 미국의 재고류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석유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도 전쟁 이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도 또 마침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YTN입니다.
1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부족 때문에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중단한 거라면서 무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5: We have money. We have a lot of ammunition. Different types. We have a lot. We have a lot of the mid-level stuff too. I mean more than we could ever use no matter what.
14: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7일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최대 827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고는 278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합쳐 1000발 정도로 지난 2월 대이란 전쟁 이전 재고의 40% 이하로 줄었다는 겁니다. CSIS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며 미사일 재고 급감이 미군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약 100조 원의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을 단기간 안에 생산하기는 불가능해 비축량 회복에 몇 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국제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악재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8% 가까이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6% 상승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1기 말 의회 폭동 사태 직후 기록했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응답자의 73%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2: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알-아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미군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오늘 아침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알-아즈라크 공군기지 내 미군 F-35 전투기 주기장과 정비 격납고를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엿새 만에 대이란 공습 재개 사실을 밝히며 이란의 군 지휘시설과 미사일, 드론시설, 해상전력 등을 겨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공격자들은 오늘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시설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 뒤 이스라엘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며 이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유일한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이미 심각하게 압박받는 이란 경제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경제 압박 가중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두 정상이 이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봉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미네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에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가 실제로 주된 명령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가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제로로 줄이는 자주 국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육군이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최대 586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풀입니다. 패트리어트 방공체계에서 운영되는 직접 충돌식 요격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에 주로 쓰이는 미사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요격 미사일 가격은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앞서 올해 4월 로키드는 47억 달러 규모의 1년짜리 요격 미사일 계약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7: 타이어.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20: 213-383-3838, 213-383-3838.
2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태양입니다.
27: 태양입니다.
28: 태양입니다.
2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3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망명 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 재판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추방 절차에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가 이민 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즉시 발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망명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망명 심사관이 망명 신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곧바로 이민 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민자가 적극적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세관 서비스국 망명 심사관이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망명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신청자는 최소 망명심사관과 직접 면담할 기회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민서비스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별도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망명심사단계 자체를 건너뛰고 바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약 44만 건의 망명 신청 사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자산 심사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시니어와 장애인 등 비메디컬 가입자들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자산 한도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비메디컬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사 제도 입됐는데 개인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자산 한도는 6만 5천 달러씩 증가합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제정된 AB116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 개혁을 통해서 자산 한도를 대폭 높인 데 이어 자산 심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제도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하고 자산 심사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남가주의 물가 상승 영향으로 올 8월 1일 이틀 남았습니다. 8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상당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한인타운은 이번 조치 영향을 받는 세입자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8%에서 8.7%로 상향됩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8.1%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LA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법은 물가 상승률에 5%를 더한 범위까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올해 상한선이 8.7%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이 3%여서 상한선이 8%였습니다. 이번 상한 인상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B1482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와 일부 이동식 주택에 적용됩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와 대부분의 개인 소유 단독주택, 콘도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콘도는 예외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 15년 이상 된 다세대 아파트가 많아서 적용 대상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건물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한인타운의 상당수 건물은 LA시 렌트 안정화 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제로는 주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LA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은 3%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시에 한한 것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500명이 넘는 노인들로부터 4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해 검거작전을 벌였습니다. FBI와 연방법무부 그리고 노인사법 태스크포스팀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색, 체포영장을 집행해 사기 조직과 연루된 19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인도와 두바이에 콜센터를 두고 미국 내 자금 세탁 조직과 연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프리웨이 및 혹은 큰 도로 밑에 지나는 터널 보신 적 있으십니까? LA 카운티에는 상당히 많은데 LA시에는 지금 찾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뭐 보일 하이츠 이런 쪽으로 가면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 100년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LA에 건설된 보행자 전용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행자 전용 지하도가 노숙자와 쓰레기,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 차량 통행 증가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LA 카운티에서 약 220개의 보행자 터널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방치되면서 1980년대부터 이미 범죄자들과 낙서꾼들이 모이는 위험하고 냄새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LA타임즈는 집중 보도를 통해 철망 등으로 출입이 차단되었음에도 무단 침입이 이어지면서 터널 안은 분뇨와 쓰레기, 마약 투약기구 등으로 가득 찼고 결국 시당국은 이 지하도들이 공공안전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일라이츠를 지역구로 둔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은 소토 스트리트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터널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안건을 이와 관련해서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주변 노숙자들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하 터널은 폐쇄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LA시 의회가 안전을 우려로 보행자 터널을 약 16만 달러 예산을 들여 영구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실버레이크에 있던 터널이었죠. 대부분의 지하도는 지금 수년째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로는 여전히 학교 교직원들이 열쇠로 열어 필요할 때 학생을 통과시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UC 계열 대학이 올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 가운데 한인 합격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한인 학생들은 편입생 증가에 힘입어 전체 합격자 규모를 늘리면서 UC 진학 열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합격자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UCLA와 UC 버클리 등 상위권 캠퍼스는 여전히 좁은 문을 유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UC 총괄 총장실은 올 가을학기 합격자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9개 UC 계열 학부 캠퍼스에 합격한 한인 학생은 신입생과 편입생을 합쳐 총 3,8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할 때 신입 합격자 6.7%, 편입 합격자 9.4% 증가한 것입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입국 일성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이 많아서 앞으로의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행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2: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1: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테이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테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3: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LA 총영사관이 재건축 공사에 앞서서 사용할 임시 청사 후보지를 좁혀가며 이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LA 총영사관과 LA 한국문화원 사이 윌셔 블루버드 선상의 오피스 빌딩 두세 곳 중 한 곳이 임시 공관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은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건축 착공 전인 내년 1분 기준 기존 청사를 비우고 임시 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총영사관은 임시 청사 선정 과정에서 영사 업무의 연속성, 민원인의 접근성, 보안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만큼 민원실 공간과 주차시설, 직원 업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외교기관에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영사관에는 영사와 실무관을 포함해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외교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기관의 특성상 보안시설과 업무 동선 확보가 임시 청사 선정의 핵심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초 총영사관은 LA 한인타운 내 건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필요한 면적과 시설, 보안 조건을 동시에 갖춘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미드윌셔 지역 오피스 빌딩까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 공간과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총영사관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한 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폭염,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좀 선선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네, 이번 주말 다시 더워집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폭염 위험이 또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다시 110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샌프란도밸리, 샌게브리엘밸리, 다운타운, 칼라바사스 등등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8월 2일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8월 2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내내 덥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앤틀롯밸리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폭염경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BTS가 그래미 출품을 거부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그래미 측이 바로 유감 표명과 함께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는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음악 창작가로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해명을 하고 싶다며 아시안 팝 부분은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팝 예술의 깊이와 다양성, 탁월성을 기리기 위해 신설됐다며 이 부분은 중요한 아티스트들을 특별히 조명하기 위한 것이고 결코 그래미 시상식을 구분 지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TS 멤버들은 그래미 출품을 거부하면서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영화, K-드라마, K-뮤지컬 이 차례로 오스카상, 에미상, 토니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와중에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유독 K-팝에 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BTS는 최우수 R&B 부문의 시상자로 2019년에 나서기도 했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로제의 아파트도 무관에 그쳤고 K-POP 데모너드스의 골든도 베스트 송 리듬 포 비주얼 미디어 뭐 이상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한 개 부분만 수상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아시안 팝이라는 부분을 새로 신설했는데 BTS는 여기에 출품을 거부한 것입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1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을 하는 사람들, 청문회에 나서는 의원들, 그리고 기자회견에 가는 기자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100%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나서 회견에 혹은 청문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매번 스포츠 관련해서 청문회가 벌어질 때마다 과연 저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하고 왔는가, 축구나 야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항상 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실패 원인을 따져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명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모두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사적인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 대해서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거 모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질문을 잘해야죠. 네, 허를 찌르는 질문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YTN입니다.
1: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2: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홍 감독은 축구협회에 제안이 와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3: 국민들과 축구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4: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끈 지난 13년 동안 축구협회가 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른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체부 차관 출신들을 줄줄이 협회 부회장으로 앉힌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1: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걸려있던 남아공전 선수 기용을 두고는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6: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초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7: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6: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7: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1: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한 15명 가운데 정 전 회장과 홍 감독, 이용수 김병지 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 등만 출석했고, 참고인들 13명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4명만 자리했습니다. 또 오전 청문회를 마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게 국회 본회의 도중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심지어 청문회 나왔던 한 의원이 아유 이런 데까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런 총극 같은 청문회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8: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9: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8: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0: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8: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11: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8: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8: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8: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내일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YTN입니다.
14: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14: 민주당 TF안은 없고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5차례 전체 회의 9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14: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유네스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였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된 것을 비롯해서 각국의 문화, 자연유산 25건이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입니다.
16: 일본의 고대 수도 아스카 후지와라 유적입니다. 무덤의 형태와 보장품 등에서 고대부터 한반도와 교류한 흔적 등이 높이 평가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17: This property bears an exceptional testimony to the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and to the formative processes of ancient capitals in East Asia.
16: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새로 등재된 세계유산은 모두 25건입니다. 일본 아스카 유적 외에도 중국의 징더전 수궁의 도자기 산업유적,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에 참여한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등입니다. 특히 세계 자연유산인 우리나라의 갯벌은 지역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등재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이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18: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that Gaepal is not Korea's alone, but a sharing heritage of all humankind. We will contribute to safeguard its universal, our universal value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16: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160여 개 국에서 장관급 인사 25명 등 각국의 문화정책 책임자 3천여 명이 직결한 만큼 문화외교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노동의 역사를 성실하게 알릴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고 근대유산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피난수도 유적을 203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9: 부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란 수도가 되어 온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고 국제 원조의 관문으로 전 세계의 손길을 받으며 나라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다져온 곳입니다.
16: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위원회 기간 주최국 전시관인 대한민국관에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14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종묘와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투어 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 포럼 등 부대 행사 60여 건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부산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도 열려 이번 여름 부산은 세계문화정보의 수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실망감에 장기 국채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올렸지만 1년 전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급감한 모습을 보여서 월가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전보다 18% 오른 90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EPS도 4.74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잉여 현금 흐름 FCF는 1년 전보다 35에서 40% 줄었지만 여유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도 608억 달러,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조정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FCF는 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월가에서 AI 지출 비용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시장 일각에선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Long-term investors should use volatility as their friend and add to the high-quality names that will be the beneficiaries and winners of the AI build-out.
1: 이런 가운데 연준은 기준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연준 인사 중 9명은 찬성했고 3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을 이뤄낼 것이라며 마법 지팡이나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건 없고 오직 목표는 2%라.

0: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위원 3명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는데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관리하는 FOMC 반대표 기록을 인용해 1970년대 이후 어떤 연준 의장도 임기 초반 이렇게 많은 반대에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970년 이후 대부분의 연준 의장들은 취임 첫해 어느 정도의 반대 의견에 직면했지만 이후에는 반대 의견이 많이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단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은 훌륭한 인물이라며 그가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는 연준을 이끌고 있고 연준 이사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금리를 유지하길 바란다. 금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이명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임상에서 이명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과 관련이 많습니다. 매니얼스 병도 이명을 동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 매니얼스 병은 이명과 함께 현훈증이 동반됩니다. 또 항생제와 같은 이독성 약물의 과다 복용, 이경화증, 빈혈, 청신경 종양, 또 고혈압으로 오는 고혈압성 이명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만성 피곤이 쌓여서 오는 이명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병들은 병이 시작되는 원인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 때문에 여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모두 신장이 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중리학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 내경에는 신, 카이처 위얼, 신, 개교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 때문에 한방에서 신장이 허하여 온다고 신장과 간장을 보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간신음어를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제인 육미지황환에 가감을 하여 한약을 드리기도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이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신장과 이명은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명이 오는 원인은 환자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온 이명이든 황제내경이 변증론지, 변증논치, 즉 변, 판별할 변, 증, 증상할 때 증, 룬, 논리, 즉 이론할 때 논, 지, 치는 치료할 때 치자인데 변증논치로 치료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명의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이명은 더구나 함부로 치료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명도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여 환자가 병을 키우는 일이

0: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딘체,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USA.com.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미군의 방공미사일 재고 고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강력한 대이란 공습의 2차, 3차 파급 효과를 경고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쿠퍼 사령관은 2주 동안 강력하게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공격 역량을 줄이면 미국이 오히려 방어용 탄약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이 먼저 미사일을 날린 것에 대한 반격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잠시 진정됐던 전쟁 이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3: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8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을 중단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란의 새벽 시간을 노린 공습은 주로 남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먼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리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3: 이란은 하루 앞서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전쟁 확대가 나쁠 게 없다는

0: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란은 이른바 친이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과 유조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집트 근해의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까지 공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정리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이 쳐놓은 전쟁의 늪에 갈수록 더욱 깊게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미군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알아즈라크 공군기지 내 미군 F-35 전투기 주기장과 정비 경납고를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F-35 전투기 3대가 완전히 파괴됐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대이란 공습 재개 사실을 밝히면서 이란의 군 지휘시설을 겨냥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중동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언론 보도와 장병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영상을 통해 공격의 성공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 같은 공개정보 대가는 미군 장병과 중동지역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진다며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소식통들은 요르단주 등 미군 일부를 대상으로 수일 내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이란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군의 휴대전화 압수 검토는 장병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이란의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지금 전쟁 중인데 자신이 벙커로 대피한 것,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파병 장병들이 과연 정신이 제대로 군인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인지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최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 한 장병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피해 벙커로 대피했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주간의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720만 배럴, 전략 비축유는 380만 배럴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비축유는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분석 업체 케이플러는 미국의 상업용 전략 비축유 재고가 4월 초 이후 약 20%가 줄어들었다며 지난 4개월간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약 70%를 미국이 떠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이란과 전쟁에서 원유 부담은 없다라면서 전략 비축유를 계속 수출하고 있어 왔었습니다. 케이플러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수출 확대로 그동안의 유가 억제 부담을 미국이 짊어져 왔지만 이런 속도의 재고 소진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리 존스턴 커머디트 컨택 설립자도 원유 휘발유 재고가 위태로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전쟁 이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YTN입니다.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부족 때문에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중단한 거라면서 무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We have a lot of ammunition, different types. We have a lot of the mid-level stuff too. I mean, more than we could ever use, no matter what.
2: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7일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최대 827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고는 278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합쳐 1000발 정도로 지난 2월 대이란 전쟁 이전 재고의 40% 이하로 줄었다는 겁니다. CSIS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며 미사일 재고 급감이 미군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약 100조 원의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을 단기간 안에 생산하기는 불가능해 비축량 회복에 몇 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국제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악재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8% 가까이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6% 상승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1기 말 의회 폭동 사태 직후 기록했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응답자의 73%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자, 이렇게 원유 부족, 무기 부족,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괜찮다, 계속 이란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며 이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유일한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경제 압박 가중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봉쇄도 계속 유지하고 군사공격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또 부추긴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제로로 줄이는 자주국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망명 심사관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 재판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추방 절차에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즉시 발효했습니다. 이민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서비스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별도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 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일 자산 심사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현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자산 한도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메디컬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사 재도입됐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자산 한도는 6만 5천 달러씩 증가합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제정된 AB 116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 개혁을 통해 자산 한도를 대폭 높인 데 이어서 자산 심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제도 운영 문제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하고 자산 심사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자산 한도가 개인 2만 1천 달러, 부부 3만 1천 달러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5만 달러 예금을 가진 가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자산 한도를 크게 초과해 메디케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시민단체들은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 시니어들에게 저축을 강제로 소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나 주택 수리비, 장기 요양에 대비해 모아둔 적은 저축만으로도 메디케일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8월 1일부터 이틀 남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당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LA 한인타운, 이번 조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LA 한인타운은 LA시의 조례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LA시 말고는 LA시를 벗어나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의 8%에서 8.7%로 상향 조정됩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8.1%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LA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 4월 기준 전년 대비 3.7%가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상한 인상은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AB 14822 법안은 일반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와 일부 이동식 주택에 적용됩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 개인 소유 단독주택, 콘도 등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인타운 내 상당수 건물은 LA시 렌트 안정화 조례, 렌트 컨트롤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주 법보다 이 LA시 법이 우선됩니다. 현재 LA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시의 렌트 컨트롤을 적용받지 못하는 곳은 8월 1일부터 8.7%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주립대 시스템 UC가 올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합격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한인 학생들은 편입생 증가에 힘입어 전체 합격자 규모를 늘리면서 UC 진학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합격자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UCLA, UC 버클리 등 상위권 캠퍼스는 여전히 좁은 문을 유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계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간 비워있던 주한미국 대사 자리 채워지게 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입국 일성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많아서 앞으로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의 행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2: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1: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3: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자, 오늘부터 일부 지역은 덥고요. 내일 또다시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찾아옵니다.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 폭염 이번 주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폭염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은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도 밸리, 샌게브리엘 밸리, LA 다운타운, 칼라바사스, 아구라 힐즈,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는 8월 2일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엔텔로밸리 지역 오늘부터 폭염 경보가 이 지역은 시작됩니다. 팜데일 엔텔로밸리 지역이죠. 오늘 엔텔로밸리 지역 최고 기온은 11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 금, 토, 일 3일 동안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주말에 또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보일하이츠 이 리니지 물류창고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비위생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과태료 계속 쌓이고 있죠. 근데 과태료라고 해봐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적어요. 전기유착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500달러입니다. 하루 벌금이 500달러. 그래서 환경위원회 대기질위원회에서 하루 2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계속 보일하이츠 지역에 두 달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학년 시작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는 것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통합교육국은 화재 현장 인근 학교들이 다음 달 12일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설명하기 위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리니지 측은 시설에 쌓인 수천만 파운드의 이 썩어가는 음식물을 완전히 치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지난주 기준 회사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절반에 가까운 4천만 파운드를 치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일하이츠 주민들이 한 달 넘게 지금 극심한 악취에 시달려 오고 있는 가운데 시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파리를 중심으로 파리 때 창궐 위험도 경고되기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한 방역, 비위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니지 씨가 과연 부과한 기간 내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지, 쓰레기 처리를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런 창고 참사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창고에서 1마일 떨어진 학교의 유아 교육 교사이자 인근 주민인 한 교사는 매일 악취와 쥐, 파리떼 시달리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악취 때문에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반드시 빨리 치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에 따르면 창고 반경 1마일 내에 5개 학교, 2마일 내에 26개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악취는 2마일 넘어서까지 계속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여름방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에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산세가 예년보다 유례 없이 공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이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가 역대 어느 해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도 올여름 주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각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가급적이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팔 입고 외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LA 아담스 놀만디 지역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운전자들을 위협하던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25분쯤 하바드 하이츠 지역의 놀만디 에비뉴와 워싱턴 불바드 인근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용의자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행인들을 위협하고 탑승자가 있는 여러 차량을 내리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10번 고속도로 아래 놀만디 에비뉴에서 방망이를 든 용의자와 조우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총격을 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밝히지 않은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야구 방망이는 증거물로 압수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직전 플로렌스 파이어스톤 지역에서 변사체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숨져 있는 성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은 아직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샌퍼넌도 밸리의 밸리 빌리지 지역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남성 용의자는 피해 여성이 체육관을 나설 때부터 뒤를 쫓아 갑자기 성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키가 5피츠 11인치 정도의 백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검은 머리, 갈색 눈에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목격 당시 베이지색 긴팔 셔츠와 청바지, 갈색 또는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샌버디노 카운티 치노 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젯밤 완더링 리지 드라이브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인근 주택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조수석 탑승자가 차에서 내린 뒤 운전자가 트렁크로 걸어가 문을 열고 곧이어 경찰관들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리건주 번호판을 단 닛산 알티마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입은 운전자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테슬라 차량 10여 대를 연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오렌지 카운티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주 테슬라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바인의 한 주차장에서는 테슬라 차량 3대가 추가로 훼손된 채 발견됐으며 나흘 뒤 경찰은 연쇄 스프레이 테러범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주차장을 걸어다니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추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어제 수사 과정에서 교차로에 멈춰선 테슬라에 침을 뱉는 남성이 목격된 별도의 말다툼 사건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바인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맥스 세바스찬 솔로몬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용의자가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음식 주문 내역을 단서 삼아 수사관들이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습니다. 솔로몬은 체포되어 중대 재물송괴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수사당국은 그가 총 13대의 테슬라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샌버디노 카운티에서 2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빅터밸리 셰리프국에 따르면 빅터빌리안 주택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심한 멍 자국이 있는 2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척 관계인 용의자 크리스토퍼 콕스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하이데저트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세한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리버사이드 지역의 6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전 구간이 사망사고 조사로 인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메인스트리트 인근 고속도로 전 차선에 대해 시그 알럿을 발령했으며 출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우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천 우회도로는 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91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또는 미션인 에비뉴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책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지금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5번, 110번, 101번, 10번 교통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 동그랗게 프리웨이가 형성돼 있잖아요. 전부 다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근길 조금 인내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라디오서를 들으시면서 한번 웃으시고 또 정보 습득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장이 날아왔습니다. 무슨 도전장이냐면요. 히스페리아 레이크 공원에서 저울을 고장낼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대형 메기가 잡혔습니다. 히스페리아 공원 관계자들은 무려 30파운드에 달하는 대물 메기가 잡혔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낚시꾼이 이 전설적인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올리면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관계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전설적인 이 메기를 캣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캣찔라가 이 호수 안에 살고 있다. 누가 잡을 테냐? 라면서 네, 강태공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관계자들은 50파운드짜리 거대 메기가 아직 수면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다. 라면서 캣찔라를 잡을 사람은 누구냐라고 밝힌 것입니다. 공원 관계자들은 이 30파운드짜리 메기도 저울을 고장냈는데 캣찔라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냐며 낚싯대를 단단히 붙잡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왕을 낚을 주인공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자 라면서 다른 낚시꾼들에게 도전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호수에 있는 메기들은요 히스페리아 공원국이 방류한 것입니다. 50파운드짜리 메기, 30파운드짜리 메기 등등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파운드짜리 틸라피아, 500파운드를 포함한 대량의 물고기가 최근 풀려서 조만간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1000파운드짜리가 아니라 1000파운드 물량의 틸라피아와 메기를 풀어놨다라고 낚시꾼들을 유혹했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딜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아와 미 전역의 딜러 네트워크가 지난 2025년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해서 총 4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액에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병원, 노키즈 헝그리에 각각 전달된 15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6개 한인은행들이 2026년 2분기 실적을 마감하면서 일제히 현금 배당 지급에 나섰습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은 올 2분기 현금 배당을 전분기 수준으로 지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란히 미국 유도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한인 삼형제, 뭐 이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국제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면서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19살 조나단 양군은 세계 주니어 랭킹 1위 기량을 앞세워 유럽 최고 권위의 주니어 유러피언 컵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미국 선수 최초로 주니어 유러피언 컵 연속 우승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 패밀리, 이 세 명이 미 국가대표로 나서 각각 다른 체급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그 좀 재밌는 모습이 되겠네요.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 태권도 위원회의 김진섭 위원장이 얼바인에서 열린 멜린다 리우 시의원과 미팅을 갖고 얼바인 초등학교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섭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학생들의 인성교육, 예절교육, 자신감 향상, 신체 건강 증진, 학교 폭력 예방, 리더십 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정규 교육과 연계한 태권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형 손흥민 벽화를 그렸던 한인 2세 아티스트 데이브 영 킴이 최근 타운에 한국 전통문화 정서를 되살리면서 대형 벽화를 완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크렌셔 블루버드와 구가에 있는 민족학교 건물 벽면에 전통 풍물놀이를 주제로 농악대와 매화를 표현한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1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5억 달러를 투입해 워싱턴 DC 인근의 대표적 국제공항 덜레스 국제공항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공항을 갖출 때이며 우리는 바로 이곳 수도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 한다라면서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도의 주요 관문이기도 한 덜레스 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전년보다 6.4% 증가한 2,9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덜레스 공항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뭐 덜레스 공항뿐입니까? LA 국제공항은 이용하기 편하십니까? 미국 내 공항 이렇게 리모델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공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처음으로 특정 민주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시 트레크 아이오와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크 후보 측이 공개한 2분 30짜리 영상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레크 후보와 함께 간단한 농구 게임을 하면서 선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백악관 테니스 코트를 농구장 겸용으로 개조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고 트레크 후보는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로 두 차례 패럴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입니다. 두 민주당 정치인의 공통 분모가 농구라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영상 속에서 우리 호스를 할 거냐라고 말하자 트레크가 아이오와 게임을 하자라고 화답하면서 이렇게 둘이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맘단이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시장 가치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하우스 96만 건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주택은 새로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 규모 주택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 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데런 에러놉스키가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고급 콘도 건물 등등이 막 올라와 있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아 좀 세금 좀 내셔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부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불려나온 증인이 111차례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말기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걸쳐서 코로나 대응 사령탑 역할을 하고 2022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청문회 개최는 상임위원장 랜드폴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등 그를 집요하게 공격해왔던 인물입니다. 일기장에는 박약 수칙을 무시한 채 2020년 재선 유세를 강행하고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기장을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파우치 전 소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터무니없는 집착이라며 나를 기소하려는 명백한 집착, 나에 대한 반복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진 질문에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가 111차례였다라고 집계했습니다. 폴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의 묵비권 행사가 이어지자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회 모독으로 문제 삼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 속에 정전과 단수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자들과 구조대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전보다 두 명이 더 늘어서 구마모토의 사망자는 말씀하신 대로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일부 사망자의 경우 지진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피해가 컸던 이온 쇼핑몰에서 6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쇼핑몰에서는 3명이, 제지공장에선 1명이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색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의 보고를 취합한 구마모토현의 자체 집계로는 사망자가 34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구마모토현 내 대피소 400여 곳엔 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인데요. 또 7만여 가구에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2만 3천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5도가 넘는 폭염까지 덮치면서 생존자나 구조대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이란 예보가 나온 상태여서 열사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초기 전면 중단됐던 규슈 지역 내 철도 운행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마모토 구간의 신칸센 운행은 아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는 응급 복구를 마치면서 물자 수송이 재개됐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업체인 TSMC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공장 건설 공사는 재개됐지만 1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최소한 며칠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요타의 3개 공장도 일단 내일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더 장기화할 경우 전체 자동차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뉴스원입니다.
0: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한 사망자 34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일본 통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사망자 8명, 폭발 후 건물 일부가 붕괴한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사망자 7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산불, 가뭄까지 가세하면서 유럽 전역도 지금 시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서 그리스에서도 산불이 확산하고 있고 극심한 가뭄에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는 원전 가동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 논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부터는 거의 중단된 상태죠.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최대 하천 중 하나인 다뉴브강 수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선박 운항, 원전 가동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말라붙은 다뉴브강은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에 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을 휩쓸고 있는 산불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경계경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사망했고 튀르키예에도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프랑스 소방당국은 대서양 연안 관광지에서 4천 명을 추가로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르도 서쪽에서 계속되는 대형 산불 때문입니다. 진화에 실패할 경우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시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주말 동안 집을 떠났던 주민 7만 9천 명 중 2만 명에게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불길이 좀 잡혔다는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10곳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등 3개 자치주에는 산불 3단계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리스 유명 관광지인 파로스섬 서부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습니다. 크레타 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레스보스 섬 등 지중해와 에게 부근의 섬들에서 강풍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바다 건너 튀르키예 무글라 지역 등에서도 화마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머니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이 북중미 월드컵 실패 원인을 따져서 묻는 청문회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면 스포츠 소식 다 전해드려야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점 소식이 깁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특혜 의혹, 감독 선임 과정 특혜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1: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12: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1: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홍 감독은 축구협회의 제안이 와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0: 청문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Sun Heung-min has a bit off the line. Sun scores. 이 청문회 보니까 또 화나시죠.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손흥민인데 월드컵에서 그렇게 고립시켜 놓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사커팀 그리고 멕시코 프로축구 대표팀 간의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오늘 곳곳에 지금 희한하게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아직 차 안에 계시다면 조금 느긋한 마음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0: 광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딘체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0: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현대판 관동 대학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8일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직후에 AI로 제작된 가짜 동영상과 거짓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이 관동 대지진에 이은 관동 대학살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 끼치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NHK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했던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이 SNS에서는 살려달라, 산채로 매몰돼 있다라며 구조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는데 이 글은 50만 회 이상이 조회됐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작성자가 기재한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으며 작성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폭발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 관련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 방송사의 실제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가짜 영상이 게시돼서 이미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0년 전에 관동 대학살이 연상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이번 지진과 전혀 상관없지만 붕괴된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 있는 엉뚱한 다른 영상을 올려놓고 외국인이 불을 질렀다라면서 이 혐오성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서 쇼핑몰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언비어가 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그 상황, 딱 현대판입니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103년 전이었던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 일본어로는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관동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는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혼란과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와 경찰은 민심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유언 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또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하고 있다라는 식의 유언 비어가 유포됐습니다. 지진 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조선인들로 돌리기 위한 악의적인 유언비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를 그렇게 퍼뜨려놓고 혼란을 수습한다라는 명목으로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불안해진 일본 국민들은 당시 자경단까지 조직해서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을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동조해서 몽둥이, 대창, 일본도 등으로 한국인을 마구잡이 수색하고 보이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 김승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33명만 희생됐다라고 발표했지만 조선인들 중에서는 이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최대 2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 직후 현지에서 돌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103년 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에 이은 관동 대학살과 어찌 그리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이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1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고 또 한국인에 대한 위상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같은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판 촉법소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저질러서 4명을 사망케 한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법원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올해 16살인 피고 콜트 그레이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형, 종신형 당연히 중형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또 포인트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콜트 그레이는 지난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란타 북부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교사 2명,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그레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레이는 그러나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4건의 1급 살인 등 쉬운 5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는 범행 당시 18세 이하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내 법정에서는 몇 살이 촉법소년이고 몇 살부터 성인 재판을 받는 것인지 등 이 한국과 좀 비교해서 알기 쉽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년법 및 형사사법체계는 한국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각 주마다 법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주베나일 코트, 즉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나이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 법정에 서는 나이는 만 17세 이하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 법정이 세우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디셜 웨이버, 소위 성인 이관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산 중범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살인, 강간, 무장강도 등 흉악범죄의 경우에 성인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고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해당되는 나이는 주별로 다른데요. 어느 주는 14세 이상이 성인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주는 뭐 16세가 돼야 성인 법정 회부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14세 이상이면 성인 법정 회부가 가능한 주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는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최저 연령 제한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 이 성인 법정으로의 회부는 과연 누가 결정하나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검사의 재량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서 곧바로 성인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사의 판단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디셜 웨이버, 즉 청소년 신분을 지운다라는 이 소위 성인 재판 이관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소년 법정 판사가 심리를 열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본 뒤에 성인 법정으로의 이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Once an adult, always an adult 법을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일종의 한 번 성인은 영원한 성인이다의 원칙인데요.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청소년은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시 저질렀을 때의 나이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한 번 성인이면 영원한 성인, 즉 자동으로 성인 법정으로 넘겨지는 법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중해도 보호관찰 처분만 받습니다. 그럼 한국의 촉법소년처럼 처벌받지 않는 나이 기준이 미국에도 있나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한국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에도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각 주별로 천차만별인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만 12세 이하가 촉법소년입니다. 즉 만 12세 이하라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살인, 강간, 납치 등 극히 심각한 이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라는 예외 조항 당연히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번 조지아주 케이스는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성인 법정으로의 회부가 가능했고 단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12세 미만이 촉법소년인데 중범죄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려는 국제축구연맹 FIFA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권을 관리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에 지분 일부를 돈을 받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의 그 상업적인 가치를 활용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입니다만은 유럽 축구연맹은 축구는 팔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며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IFA는 대회 운영을 전담하는 법인 FIFA Forward Enterprise라는 신설 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IFA는 이 법인의 기업 가치를 약 2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일부 지분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해서 42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FIFA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과반 지분은 보유하고 민간 투자자는 최대 30% 정도 지분을 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이 FIFA의 상업적인 가치를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자라는 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이 유입될 경우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드컵 참가국을 더욱 확대하거나 개최 주기를 4년이 아닌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상업성만을 우선시하는 각종 요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축구연맹은 즉각 공개 성명을 내고 축구는 소유물도 판매 대상도 아니다라며 축구의 정신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특히 누가 재정적인 이익을 얻는지조차 이 투명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잔니 인판티노 현 회장 이후에 이 FIFA가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축구 행정기구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또 궁금한데요. 그는 축구 선수나 감독 또는 심판 출신은 전혀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에 스포츠법을 전공하고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FIFA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그의 언어 능력이 국제 스포츠 행정가로 성장하는 데에 적잖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적도 그는 삼중 국적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스위스 국적, 이탈리아계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탈리아 국적, 그리고 부인이 레바논 사람이어서 레바논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레바논 사람이어서 레바논 국적을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추천으로 레바논의 대통령의 특별 승인으로 그는 레바논 국적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의 사업적인 수완의 한 부분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요즘 일본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외 기업은 엔비디아도 애플도 TSMC도 아닌 바로 한국의 SK그룹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에 이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30일자 니혼 게이자 신문도 종합 1면에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주가 하락을 주요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인 히타치의 사상 최대 순이익 전망이나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이후 실적보다 앞면에서 훨씬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신문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실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소재로 SK 하이닉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의 급등락 때도 한국의 SK 하이닉스 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최근 일본 증시의 급락 이후에 첫 번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여파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한국계 기업인은 지난 1980년대 일본 대기업의 한 줌도 되지 않았던 한국 기업의 주가가 일본 증시 전체를 뒤흔들다니 격세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권사들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일본 산업계의 관심을 끄는 요인인데 이런 투자 확대가 일본산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 언론에선 SK하이닉스를 더 이상 단순한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AI 반도체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업이자 일본 반도체 산업과 증시의 흐름을 읽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상당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LA 한인타운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세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8.0%에서 8.7%로 상향됩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8.1%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LA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3.7% 상승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이 3%여서 상한이 8.0%였습니다. 이번 상한 인상은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에는 15년 이상 된 다세대 아파트가 많아서 이 세입자 보호법 적용 건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LA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은 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FBI가 500명이 넘는 노인들로부터 4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국제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을 적발해서 대대적인 검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FBI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기 조직과 연루된 19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인도와 두바이에 콜센터를 두고 미국 내 자금 세탁 조직과 연계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범인들은 유명 컴퓨터 기술 지원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가 해킹됐다라거나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속인 뒤에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환불 처리 과정에서 돈이 과다 입금된 것처럼 은행 화면을 조작해서 피해자들에게 과다 입금된 그 차액을 자신들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로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고령층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4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불안감과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켈의 자산심사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시니어들의 메디켈 가입자들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자산 한도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메디켈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사가 재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 이하의 자산이어야만 메디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LA 총영사관이 재건축 공사에 앞서서 사용할 임시청사 후보지를 좁혀가면서 이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LA 총영사관과 LA 한국문화원 사이 윌셔 블루버드 선상의 오피스 빌딩 두세 곳 가운데 한 곳이 임시공관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건축 착공 전인 내년 1분기 중에 기존 청사를 비우고 임시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LA시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올해 말쯤 승인이 완료되면 설계 보안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새 공간은 현재 청사와 동쪽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약 19,500스퀘어피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77,000스퀘어피트 규모로 건립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3억 원으로 한국 예산이 책정됐으며 철거부터 완공까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새로운 청사 개관 목표 시점은 2030년 하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주립대학 시스템인 UC가 올 가을학기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 가운데 한인 합격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 가을학기 합격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UC 9개 학부 캠퍼스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은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두 합쳐 총 3,8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할 때 한인 신입 합격자가 6.7%, 편입 합격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전체 한인 합격자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인 합격자는 2024년에 3,639명, 2025년에 3,841명, 그리고 올해 3,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편입생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51명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전체 합격자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UCLA와 UC버클리 등 최상위권 캠퍼스는 여전히 좁은 문을 유지하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망명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망명신청자가 추방 절차에 따라서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 추방 절차에 더 빠르게 편입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현재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망명 신청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다시 말해 빠르게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의 폭염이 이번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내일부터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폭염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가장 더울 전망인데, LA 지역은 90도를 넘어서 내일 최고 9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샌프란도 밸리와 샌 게브리엘 밸리, 칼라바사스, 아구라 힐스,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주말 내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시장 가치로 500만 달러 이상 되는 세컨 하우스를 96만 건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돼도 상관없지만 살고 있는 집 외에 두 번째 집, 즉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그 세컨 하우스가 500만 달러가 넘는다면 이번 공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비롯해 주소 또현 시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3,700만 달러짜리 주택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등이 보유한 호화 세컨 하우스들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단위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메일 박스를 반드시, 우편 박스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자 그래미 측이 즉각 유감 표명과 함께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주최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래미 어워즈가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했지만 이는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팝의 깊이와 다양성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구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부문은 중요한 아티스트를 특별히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안 팝을 따로 구분 지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전날 이 BTS 멤버들이 그래미 출품을 거부하면서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음악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한 발언을 고려해서 그래미 주최 측이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래미 어워즈가 돌연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부문을 신설한다라고 발표하자 BTS 등 최근 무섭게 치고 나오는 K팝을 메인 상이 아닌 즉본 상이 아닌 아시안 팝으로만 국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의 리모델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25억 달러를 투입해서 워싱턴 DC 인근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덜레스 국제공항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공항을 갖출 때이며 우리는 바로 이곳 수도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덜레스 공항은 워싱턴 DC 안이 아니라 사실 워싱턴 DC 시내에서 약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주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 DC 안에는 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있지만 이곳은 국내선 운항 비중이 높아서 국제선 이용객들은 주로 덜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합니다. 미국 수도의 주요 관문이기도 한이 덜레스 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전년보다 6.4%가 증가한 2,900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덜레스 공항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크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항 면적을 크게 증축하고 탑승 게이트를 전면 리모델링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다만 건축적 상징성이 있는 기존 메인 터미널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또 공항 주변에 3만 2천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설하고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 등 각종 시설도 대폭 확충해서 공항 이용의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과 탑승동을 오가는 기존 승객 수송용 이동버스인 피플 무버는 사라지게 되고 이를 대체하는 지하 승객 수송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피플 무버는 애초 이동식 라운지로 구상됐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덩치만 큰 셔틀버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행객들의 비판과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도 이 피플 무버에 대해서 마치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하다라면서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항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덜레스 공항을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 장 건강의 대표적인 식품 요거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요거트.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챙기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트는요, 그런데 유청 제거 여부에 따라서 크게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두 요거트의 질감과 영양소 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섭취 목적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린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입니다. 천이나 필터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게 되지요.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는 밀도가 높습니다. 꾸덕한 질감을 가지는 거. 네, 그게 바로 그린 요거트입니다. 자, 이런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돼 단백질 함량은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플레인 요거트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한다면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때는 그릭 요거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청 제거 과정에서 칼슘도 일부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꾸덕한 질감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조금 상태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반면 플레인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질감이 묽고 크리미한 것이 특징이죠. 유산균이 우유 속 유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새콤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청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슘 함량이 높은 플레인 요거트. 성장기 어린이, 또 폐경 이후의 여성, 또 고령층처럼 칼슘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묽고 부드러운 질감이라 스무디나 드레싱 재료로 활용도가 더 높기도 하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은 네, 그릭 요거트보다는 조금 낮아서 단독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때는 뭔가 좀더 많이 더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유당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감, 네, 복통 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좋은 요거트입니다.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삼한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네, 텍사스에서 공화당 후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주인 텍사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선거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텍사스에 1달러만 보태줄 사람이 어디 없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공화당의 켄 팩스턴 상원의원 후보 선거 캠프의 자금줄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슈퍼팩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그 이유로는 다른 경합주에 들어갈 자금 때문에 텍사스에 투입할 여유 자금이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공화당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후보가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한 앙금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비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현역 4선 의원이자 당내 지지 기반이 했던 존 코닌 의원을 지지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턴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팩스턴이 승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경선 판세가 뒤바뀐 만큼 텍사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거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가가 책임져라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빠르게 자금을 모으면서 세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라리코 후보는 이미 팩스턴 측에 무려 9배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모았고 1,200만 달러 상당의 TV 광고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1994년 이래로 이 상원의원과 주지사 등이주 전체 선거에서 단한 차례도 민주당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공화당 후보를 앞서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공화당 팩스턴 후보 40%보다도 높았습니다.

0: 가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요격 미사일 다 떨어져가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해서 평소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미군의 대표적인 요격 미사일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는 약 800발, 그리고 사드 미사일 재고는 약 250발로 추정했습니다.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페이트리어트는 2330발, 사드는 45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미사일의 재고량이 전쟁 이전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뚝 떨어진 셈입니다. 전략문제연구소는 중동의 미군이 요격 미사일의 비축량 감소는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페이트리어트 같은 첨단 미사일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국이 비축량을 완전하게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재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재고는 매우 양호한 상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 내에서는 요격 미사일 재고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이번 달 초에 이 재개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2주일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을 더 지속할 경우에 이란의 보복 공습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려면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더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데 요격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을 더 쓰거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은 요격 미사일을 아끼기 위해서 이란이 쏜 미사일이 특별한 피해가 없을 만한 곳으로 향한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요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라 밖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직면했지만 연방 차원의 산불 대응 전담 기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현재 890건의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2주 전과 전혀 진전 없이 똑같은 상황에 2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7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는 G7 국가 가운데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연방 차원의 재난 기구가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는 각 주와 준주가 산불 진화를 책임지고 연방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는 구조여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미국의 FEMA 같은 국가 차원의, 즉 연방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어제 전력 수요가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국 74%에 해당하는 구역이 동시에 단전이 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외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에너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4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봉쇄에 따른 심각한 물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유 유통, 전력 생산, 쓰레기 수거, 그리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그동안 정부가 틀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민간에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쿠바의 이 같은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 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 8818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7: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7: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2: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11: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0: 네, 홍명보 전 감독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특혜 관련, 뭐 연봉 관련, 그리고 자격증 관련 등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시죠.
1: 실제로 그 홍명보 증인께서는 그 관독 선임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바 없다. 협회에서 부탁을 해와서 수락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밝히신 적 있으시죠?
2: 네, 맞습니다.
1: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울산 HD 감독 시절에 2026년까지 재계약하면서 10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국가대표 감독으로 연봉이 배로 증가, 배 이상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축협이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저희가 명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셀러리 리스크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하나로 38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홍명보 증인, 그 축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을까요? 얼마였습니까?
2: 일단은 제그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1: 밝힐 수 없습니까?
2: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 훨씬 적습니까?
2: 훨씬 적습니다.
1: 금액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2: 아,
1: 보고 있는데.
2: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1: 밝히면
2: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까?
2: 예,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1: 어쨌든
2: 하지만
1: 지금
2: 말씀하신
1: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금액을 제안한 거는 축구협회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제안한 겁니까?
2: 뭐 상호 협의하에 했습니다. 뭐 저는
1: 상호협의입니까?
2: 네, 뭐돈뭐더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바로
1: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 자격증 2급 자격 취득 예외 적용, 그다음에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선임을 했다. 두 번째. 아까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도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네 번째 특혜가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만 이런 특혜가 집중이 됐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후퇴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2: 물론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 좌석이 잘못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연방 당국의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방 항공청은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좌석이 잘못 설치돼서 비상 착륙 시 승객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좌석 설치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지침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여객기 적재량이 늘거나 난기류, 비상 착륙 등의 상황에서 좌석이 떨어져 나와 승객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항공청은 지적했습니다. 또 분리된 좌석이 비상 탈출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방 항공청의 지침은 미국에 등록된 453대의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항공 규제 당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항공청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외 다른 지역의 항공사들도 보잉 737 맥스 여객기들에 대해서 이 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잉의 주력 기종 중에 하나인 737 맥스 여객기는 지난 2024년 1월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의 해당 여객기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등이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습니다. 글로벌 AI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에 AI가 수백만 명을 사망하게 만들거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등 소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확률을 2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MIT 연구그룹 퓨처 테크 연구진이 전 세계의 AI 전문가 2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AI의 위험으로 24개의 유형을 제시해주고 기업들이 현재의 상황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평균 20%로 측정됐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연방검사장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클레이턴 후보자를 신임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위한 일일 정보 브리핑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제이 클레이턴 신임 국장은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져서 자신이 패배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기업 포드가 수요 회복을 이유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포드는 지난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8% 감소한 48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서 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8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드의 셰리 하우스 CFO는 우리의 산업 시스템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며 고객들이 포드에 대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드를 외면했던 전통적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포드는 올해 관세로 인한 비용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10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수정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3: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잠시 주변 떠난 남가주의 폭염이 이번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죠. 기상청은 금요일이 내일부터 LA 카운티 북부의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위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LA 북부 지역, 소위 밸리 지역에는 정말 많이 더울 것입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더울 텐데요. LA는 뭐 당연히 90도가 넘고요. 밸리 지역, 칼라바사스, 아구라 힐스,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 일부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주말 내내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100도를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와 함께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We be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영화 배우이자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시죠?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장인데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연세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군요. 내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는 이유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근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배움이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젊은 시절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멋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출근길에 발견한 새로운 길, 오늘 처음 맛본 커피의 깊은 향, 혹은 오늘을 알게 된 누군가의 작은 취향 하나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근사한 배움이 돼줄 테니까요. 나이라는 숫자에 마음의 테두리를 치지 말고 오늘도 어제보다 하나 더 새로운 게 없지 않을까? 배워보자.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봐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는 하루가 훨씬 더 상쾌하고 생기있게 다가올 겁니다.

0: 괜찮아 우리 들으셨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분하고 작품을 같이 한 극작가를 한번 제가 알게 됐어요. 저를 무지 좋아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렇게 작품 영화 찍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걸들이 줄을 그렇게 쓴대요. 무슨 줄일까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오늘은 무슨 어떤 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설렘이 있으셨던 분이 아닐까. 굉장히 뭐 여성들이 왜 안 그러겠어요. 매력 있는 남자들 주변에는 또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오늘은 뭐 어떤 걸들이 어떤 보이들이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설레이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그 게일 씨가 바로 더리 해리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그 스크립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줘? 저쪽 그 샌프란시스코 예를 나오셨나 그래요. 그냥 썼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자주 가는 단골 바에 가서 바텐더에게 이거를 전해줬대요.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오면 이거를 좀 보게 보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보여줬겠어요. 그런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딱 했대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안녕 클린트 이스트우드 왔었냐 이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다시 갖고 와봐. 이미 그 스크립은 받아서 뭐 버렸든가 없어진 거죠. 다시 갖고 와봐. 하도 집요하게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하니까 갖고 와봐. 진짜 내가 보여줄게. 이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그 스크립을 보여줘서 결국은 채택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분은 그 후에도 많은 그런 극작가, TV 시리즈, 드라마 이런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연이 이렇게 닿는 거 꾸준한 그게 당장에 이런 큰 게 아니더라도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춥죠? 제가 이 더위에 이제 적응을 너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요, 그래도 폭염에 그래도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바로 2열 7열 하면서 사우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고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이 사우나가 한국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 문화잖아요. 물론 저쪽 스웨덴도 그렇다지만 더군다나 요즘은 뭐 여러 가지 K컬처를 넘어서 그 가운데는 사우나를 찾는 그런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쪽 어느 사우나를 가면 거의 70% 80%가 외국 분이고 머리에 그 있잖아요. 그거 수건도 다 말아가지고 냉면을 먹고 있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사우나나 따뜻한 목욕처럼 적절한 열 노출을 꾸준히 해준 사람들은 몸이 더위에 더 잘 적응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땀도 더 일찍 효율적으로 흘리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나중에 진짜 더위를 맞닥뜨렸을 때 심장에 가는 부담을 훨씬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를 잘 참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우나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몸을 훈련시키는 사전 준비일 때 그때 얘기라는 점입니다. 이미 펄펄 끓는 폭염이 시작된 날 몸도 피곤하고 탈수가 온 상태에서 사우나로 직행하는 건 오히려 열에 열을 더하는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탱자가라사대 그랬던 김용곤 씨도 사우나에서 그렇게 사망을 하셨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이 폭염 속에서 가장 좋은 보약은 기본을 지키는 거겠죠. 물 자주 마셔주고 또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줄여주고 또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연체의 신기록을 세운 역대급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한 도서관에 오설리번이라는 남성이 찾아왔는데 할아버지 손때가 묻은 고서 두 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연인즉 할아버지가 무려 1910년에 빌리셨던 도서관 책인데 무려 116년 만에 할아버지 대신에 제가 책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연체료가 뭐 대단히 나오겠지만 도서관 측은 연체료 없이 반갑게 그 오랜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거치며 세월을 견뎌온 이 책과 또 그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세기를 넘나든 반납을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들 또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결국 제자리에 돌릴 거는 돌리자 하면서 이렇게 돌려놓는 게 너무 좋네요. 저도 어제 뜬금없이 이렇게 후배가 언니 저 이제 백수 됐어요 이래가지고 사우나 가서 수영도 하고 모처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오너라 이랬는데 올 때요 제가 예전에 파스타를 담아줬던 그릇을 한 5개월 만에 거기에다가 손수 담은 전라도 식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담았던지 그 그릇에다가 가끔 생각났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너무 맛있게 어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안 구석에 어머 세상에 이거 못 돌려줬네 깜빡하고 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 한 조각 숨겨두고 계시다면요. 이렇게 몇백 년? 116년이 지난 책도 반납을 받아주는데 분명히 반갑게 그 마음을 다시 받아줄 겁니다. 옛날에 불편했던 마음도요. 세월 가니까 아휴 그래도 너만한 친구 없었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면요 다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만날 인연은 다시 만난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연락을 해보시면 내 인생이 한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레 웨스턴이죠.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레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8: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너무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1: 대단하신 재치십니다.
0: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0: 것 같아요.
1: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0: 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드려볼까요?
1: 네.
0: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1: 네.
0: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1: 그쵸.
0: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1: 네.
0: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1: 조금씩?
0: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30만 불의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당근.
0: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럼 엄마 그거 취소해 라고 얘기하고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1: 그런
0: 엄마
1: 얘기도
0: 괜찮아.
1: 하지 마 이런
0: 맞아요.
1: 왜 죽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1: 가능하죠.
0: 당연히 가능하죠.
1: 그럼요.
0: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면서 혹시 우리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그럼요.
0: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1: 그러니까
0: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있고 네.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네.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1: 네.
0: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0: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1: 네.
0: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네.
0: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1: 네,
0: 나 싫다
1: 네.
0: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방법이 있다.
1: 네.
0: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1: 네.
0: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1: 네.
0: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 네.
0: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1: 네.
0: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1: 네.
0: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1: 네.
0: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1: 네.
0: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1: 네.
0: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1: 네.
0: 실제로
1: 네.
0: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1: 네.
0: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1: 네.
0: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1: 네.
0: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1: 네.
0: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1: 네.
0: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1: 네.
0: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1: 네.
0: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1: 네.
0: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1: 네.
0: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티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 시장에.
0: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1: 예.
0: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네.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네.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무조건 전화 주시고 네. 상담 한번 해보시면
1: 네.
0: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0: 네.
1: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0: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0: 네.
1: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네.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0: 네.
1: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1: 네.
0: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네. 필요하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 네.
0: 중에.
1: 네.
0: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1: 네.
0: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1: 네.
0: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1: 네.
0: 롱텀 케어
1: 네.
0: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1: 네.
0: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네.
0: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맞아요.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준비를 해놓으면 내 네.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아,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소셜 연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1: 네.
0: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1: 네.
0: 반드시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1: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네.
1: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0: 네.
1: 드는데요.
0: 네.
1: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0: 아,
1: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0: 와우.
1: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1: 네.
0: 심으셨네요.
1: 네. 와우.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문선영의 머니토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0: 626-827-9599로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예전에 노래를 시키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중간생략 중간생략 안녕 안녕 늘서롱. 바로 저의 골프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박세리 열풍이 일 때 저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신 전원수 씨, 그리고 그 형님 전항 씨와 함께 하는 그런 새샘트리오가 불렀어요. 낯성에 가면. 이 전원수 선생님을 제가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작년에 조동진 가수 조동진 추모 콘서트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전원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오랜 세월에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우리 전원수 선생님. 아, 뉴욕은 지금 물난리가 났고 그렇게 폭염이 폭우가 들이닥쳐가지고요. 보니까 길이 완전히 강이 됐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플라코라는 뉴욕의 유명한 수리부엉이 얘기를 아시나요? 센트럴파크 동물원을 탈출해서 맨하튼 도심 한복판에서 살아남았던 수리부엉이 플라코. 평생을 갇혀만 살던 녀석이 누군가가 뜯어놓은 철망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유 쟤는 스스로 사냥 못할 텐데 아우 야생애가 아니고 며칠이나 버티겠어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스스로 뉴욕의 쥐들을, 거긴 또 쥐가 막 이만해요. 쥐들을 스스로 사냥하기 시작하더니 무려 1년 넘게 화려한 뉴욕 하늘을 주름잡고 빌딩 창문으로 슬쩍 안을 들여다보는 플라코의 모습이 SNS에 올라올 때마다 뉴요커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이민 성공 신화다. 진정한 언더독이 승리다. 라고 해서 이 플라코를 몸에 새기는 그 팬 타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코가 작년에 도심 빌딩에 부딪히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쥐약 성분과 또 비둘기로부터 옮긴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뉴요커들이 진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플라코가 남긴 유산은 참 깊습니다. 얼마 전 뉴욕시의회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독극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쥐약을 없애고 피임약을 도입하는 이른바 플라코법, 플라코스 로까지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이 플라코의 그 짧지만 강렬했던 1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와일드 인사이드가 미 전역에서 개봉이 됩니다.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에게 야생의 숨결과 잊고 있던 낭만을 선물해준 부엉이 플라코. 비록 지금은 뉴욕 하늘에 없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유로운 새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최근 또 제가 동물을 또 좋아해서요. 어떤 다큐를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정말 갈 곳 잃은 동물들을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뒤로는 산이 쫙 있고 앞에는 또 물이 있어서 천연 그 요새 같은 데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인간은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보니까요. 그 곰 사냥 시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키우게 된 새끼 곰 세 마리가 그러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요. 그 어미곰을 총으로 쏴 죽이고 새끼도 막 이랬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를 구해서 누가 죽일래 그걸 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곰과의 그냥 곰과 같이 살아요. 전혀 곰이 뭐 그러지 않는데 그 곰이 또 새끼를 낳아서 자연 속으로 방사를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또 곰이 새끼는 안 나타나고 혼자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또 가을이 되면 곰 사냥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그 전에 피난 올라면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서 이별을 하는데요. 곰이 진짜 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이러고 짤막한 그런 작별 인사를 하고 새끼 두 마리를 대고 떠나는데 짠하더라고요. 그 굴 속에서 새끼 낳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어미곰한테 그냥 총을 탁 쏴가지고 막 나 눈물 날라 그래. 요즘 도처에서 그렇게 기후위기 때문에 사람도 힘들고 또 무자비한 그런 남획 때문에 뭐 바다에 시도 마르고 그렇습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잘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뉴욕 얘기하다가 부엉이 얘기하다가 곰 얘기까지 갔네요. 아무튼 우리는 곰이다. 우리는 옹녀의 응? 자식 아닙니까? 옹녀, 옹해야, 옹해야, 옹녀. 네. 자, 건강한 삶이 응?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위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도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늘 아침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어준 것, 밥 한 끼 맛있게 먹은 것,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한 것,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공 아닐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곡도 바로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곡. 검프도 힘들면 그냥 달렸죠. 도망치려고 달린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서 달렸고, 달리다 보니 길이 보였고,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답이 안 보일 때는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냥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 보는 것. 그러면 어느새 그 길이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데려다 줍니다. Life is a box of chocolate. 여러분 손에 초콜릿 상자가 들려있네요. 어떤 맛이 오늘은 나올까 기대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융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

0: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0: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9: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0: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9: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0: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1: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2: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

0: 라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후니탱자가 주신 조그마한 걸 먹었더니 힘이 뻑 나요.
4: 맛있죠.
3: 네.
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맛있는 맛깔나는 스낵 같은 남자.
3: 아 스낵?
4: 스낵 한 후니훈이 한훈입니다.
3: 아니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아차 오늘 립스틱을 안 바르고 나왔네.
4: 그쵸 아까 그 노래 틀려고 했어요.
3: 뭐요?
4: 립스틱 짙게 바르고.
3: 오.
4: 아니 뭔가 얼굴이 뭔가가 왜 좀 어둡지란 느낌이 들었는데
3: 여성분들 가끔요 화장할 때 마스카라를 깜빡 잊고 안 하는 때는 있어요. 근데 립스틱을 안 바르기는 오늘 또 처음이네.
4: 안 발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3: 근데요
4: 왜요? 누군가가 가져갔겠구나.
3: 그 실제로 조사 결과 네.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4: 저 알아요.
3: 남성들이 평생 먹는 립스틱 양이
4: 여성분의 3배인가?
3: 뭐. 그래요? 네. 여자들보다 더 먹어?
4: 훨씬 많이 먹어요.
3: 아, 이게 다 빨아먹고.
4: 왜냐면 여자분들은 바르면서 이걸로 끝이잖아요. 네. 남자는 그걸 쪽쪽 빨아먹잖아. 얼마나 많이 먹는 거 남자가.
3: 뭘 또 그렇게 쫙쫙이라고 그래. 어? 정말.
4: 왜요?
3: 아, 정말.
4: 아 진짜로. 아니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3: 아니 말씀하세요. 안 돼
4: 와이프들 안 돼. 안 돼 안 돼. 네.
3: 안 들으실 거예요. 뭔데
4: 아니,
3: 와,
4: 혹시
3: 안
4: 몰랐어.
3: 들어.
4: 아니
3: 살짝 얘기해줘.
4: 싫어 나중에.
3: 아 얘기 끝냈다가.
4: 네? 아니 그런 게 있다고요.
3: 우리 쪽쪽 먹는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4: 아 좋죠. 아니 제가 정말 재밌는 게 그 USA Today라고 유명한 그 미디어 있잖아요.
3: 네.
4: USA Today에서 투표를 했어요.
3: 네.
4: 투표를 했는데 정말 황당해.
3: 네.
4: 미국에서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가장 맛있는 햄버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이름이 아니라
3: 네.
4: 햄버거 각계 하나
3: 어.
4: 그 아이템
3: 네.
4: 그걸 투표를 한 거예요. 1위를 누가 했게요?
3: 글쎄요. 저는
4: 네. 뭐 좋아하세요?
3: 저는 요즘은 못 먹어봤는데 워낙 잘 없어서
4: 뭐가요?
3: 저는 와퍼를 되게 좋아했어요. 와퍼 중이요.
4: 와퍼 와퍼고 버거킹.
3: 버거킹 잘 안 보이더라고요.
4: 너무 맛있지 않아요?
3: 저는 와퍼가
4: 저도 와퍼를 좋아해요.
3: 그래요?
4: 저도 왜냐면 몰랐는데 버거킹의 와퍼가요.
3: 네.
4: 그 버거킹의 창업자가
3: 네.
4: 이 맨날 뻔한 햄버거 맛이 싫다고 그래서 자기는 고기에 불맛을 입히고 싶어서 만든 게 와퍼래요.
3: 아 그래요?
4: 근데 저는 와퍼가 진짜 맛있거든요.
3: 저도요.
4: 그죠?
3: 저도 미국 와서 저도 와퍼 팬이었어요.
4: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와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3: 그래요?
4: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3: 없어요?
4: 제 주변에 와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3: 우리 근데 둘은 다 이렇게 와퍼 좋아해요.
4: 그러니까 저 와퍼 좋아하는데 버거킹에서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3: 저는 이상하게 와퍼가 약간 우리 입맛에 맞는 약간 얼큰한 왜 그러지?
4: 어디 와퍼 어디가 얼큰해요?
3: 맥도날드에 비해서 약간 얼큰한 햄버거 양파가 센 거가 들어가서
4: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3: 그래서 그럴 거예요.
4: 아, 그럴 수 있다.
3: 양파가 그렇게 몸이 좋잖아.
4: 약간 우리 고기 구워먹는 느낌 나기도 하고 불맛도
3: 그래서.
4: 나고 아 근데
3: 1위가 어디야?
4: 1위가 여러분 지금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드셔본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3: 네
4: 해비버거 아세요?
3: 오 알죠 알죠.
4: 해비버거의 대표 상품인 더블 찰.
3: 어 더블 찰.
4: 더블 찰 그게 1등 있어요.
3: 아 그래요?
4: 와, 저는 솔직히 해비버거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한
3: 저도 좀 됐네요.
4: 10년을 안 먹은
3: 것
4: 같아요.
3: 같아. 네.
4: 근데 거기 더블차 그렇게 맛있다고?
3: 더블차?
4: 가서 먹으려고요.
3: 아.
4: 근데 지금 저는 못 먹어요. 지금 당분간은
3: 지금
4: 못 먹는데
3: 때문에.
4: 좀 나면 먹을 건데
3: 네.
4: 2위가
3: 어디예요?
4: 2위는 맞추실 거예요.
3: 인앤아웃?
4: 그렇지.
3: 어 인앤아웃이
4: 2위가 인앤아웃에 더블 더블.
3: 얼마나 좋아.
4: 저는 진짜 더블 더블은 와. 아파서 쓰러져 있다가 누가 사면 먹어요.
3: 진짜?
4: 진짜 죽 대신에 먹어.
3: 아니 근데 네. 여러분께 그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인앤아웃은요 엑스트라 네. 베지 이러면 베지터블을 이렇게 넣어줘. 노차지로.
4: 근데 왜 굳이?
3: 아니 엑스트라 베지 건강에 좋으니까.
4: 그 프로틴 스타일 내면 어떻게 되는지 나온지 아시죠?
3: 프로틴 스타일 그러면 빵이 안 나오잖아요.
4: 빵이 안 나오고 저 양배추 싸주잖아요.
3: 네.
4: 그걸로 전 다섯 개 여섯 개씩 먹었거든 운동할 때.
3: 근데 제 친구는 가가지고 그 엑스트라 베지를 먹던 생각에 가서 베지버거 베지버거 했더니
4: 그게 있어요?
3: 고기가 안 나오고 야채만 나왔어.
4: 진짜로?
3: 어! 돼지 먹었더니
4: 아 베지테리언인 줄 알고
3: 그러니까 오더를 잘못한 거죠. 엑스트라 프로틴 버거 아, 이러든가 엑스트라 베지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4: 엑스트라 빼고 그냥 베지 먹어
3: 베지 먹어 베지를 더 많이 달라고 했더니
4: 그럼 빼줘요 고기를?
3: 고기 빼고 그냥 베지터블만 아,
4: 네. 그게 뭐야
3: 아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4: 그거 어떻게 먹어 와
3: 아,
4: 그래요?
3: 진짜 먹고 싶다 뭐 햄버거를 오늘은
4: 그러니까요
3: 사 먹어볼까
4: 그 다음에 여러분들
3: 3위가 어디예요?
4: 3위는 뭐 그냥, 그냥 비슷한데 그 프레디스의 오리지널 더블 뭐 A&W의 뭐 파파 버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미국 전 지역이니까. 서부에서 유명한 거는 아, 쉑쉑 있죠.
3: 네.
4: 쉑쉑 스모크 쉑이 6위.
3: 어.
4: 저는 개인적으로 쉑쉑 별로 저는 별로였어요.
3: 저도 뭐 그렇죠? 그렇게 뭐 그냥
4: 뭐 몸을 흔들긴 해. 쉑쉑. 근데 별로 그렇게 맛있진 않아.
3: 먹으면서 흔들면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4: 그럼 따따블인가? 따블따블.
3: 아, 흔들었으니까.
4: 아, 흔들니까 따블이죠.
3: 더블 먹어요.
4: 그 옛날에 그 전 네. 모 씨의 고스톱 네. 얘기 모르세요?
3: 뭐예요?
4: 카카. 어. 그 쳐갖고 자, 뭐 이거 15점이니까 천 뭐 만 5천 원 내놔. 그랬더니 카카. 3만 원입니다. 또. 왜 3만 원이야? 아까 흔드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밑에 친구들. 네. 아무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밑도 끝도.
3: 아니 고스톱이 실제로 있잖아요.
4: 아, 흔드는
3: 전두환
4: 거.
3: 골프.
4: 어. 어 아시는구나.
3: 골프 레찬 전두환 고스톱.
4: 그거요.
3: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가져갈
4: 수 있어. 다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더 치다가 몸 한번 흔들면 흔든 거고.
3: 어 그런 거야?
4: 그럼 따블이에요.
3: 고스톱 쳐본 지 오래됐다. 언제 한번 쳐야겠어. 이것도 이거 두뇌 치매 예방에 좋아.
4: 좋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침묵도 뭐 해도 좋고
3: 네.
4: 사람 성격이 정말
3: 네.
4: 좋아요.
3: 그래요.
4: 같이 쳐보면 이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뭐 쫌생인지 아, 대범한지
3: 그렇지.
4: 못된 사람인지
3: 얼굴에 다 나와.
4: 다 나오고 하는 행동이 다 나와요.
3: 그런 척해도 막 우락부락.
4: 돈으로 보면 사람이 티가 난다니까요.
3: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4: 그거
3: 어떤
4: 뭐
3: 사람은 못 참아서 뒤집잖아요.
4: 맞아.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3: 군용담요. 확 뒤집어.
4: 제가 아는 형들 얘는 한참 제 대학 때 쳤던 그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네. 멤버들은
3: 아, 대학생 때 쳤어요.
4: 대학생 쳤어요. 멤버가 야. 있어요. 사무실에서 문 닫고 치고 막 그랬는데
3: 네.
4: 한 번 치면 못 가요. 몇 시간을. 네. 원래 그렇잖아요. 고스톱이라는 네. 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조장하는 방송 아닙니다. 네. 네. 쳤는데 저희는 네. 되게 쿨해. 네. 쿨한데 예민해. 그래갖고 하다가 보면 뒷장을 한 장씩 네. 넘기잖아요. 칠 때. 근데 하다 보면 두 장씩 할 때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3: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속치마들 네. 쳤다고 하죠. 몰라요?
4: 아, 그래요? 몰라요.
3: 남의
4: 속치마는 몰랐어.
3: 그래.
4: 그래서 뒷장을 하면 네. 무조건 일부를 깔아야 돼. 판정으로.
3: 아, 맞아 맞아.
4: 그리고 치다가 내 패를 흘리거나 보여줘도 일부를 깔아야 되고
3: 맞아 맞아
4: 꺾다가도 한 장 떨어지면 일부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00% 텐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치는 건데 대신에 돈은 제대로 돌잖아요.
3: 네.
4: 그다음에 무조건 누가 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쵸 그쵸.
4: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무조건 저녁 사는 거예요.
3: 아, 그 사람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4: 50불 땄는데 밥과 술값 하면 100불 나오고 이런 거죠. 근데 뭐 기분이니까
3: 네.
4: 그렇게 쳤던 분들이 있는데 아 고스톱 치는 얘기 또 그 얘기 계속 나오네.
3: 뭐네요?
4: 네?
3: 뭐 얘기 봐.
4: 저 와이프랑 또 네. 제가 둘 다 고스톱을 잘 쳐요. 좋아요. 그래서
3: 부부 도박 사기당 이런 그래서 거 아니야?
4: 아시는 분들 놀러 갔다가 그분들이 그 형님이니까 뭐 고스톱 옛날에 쳐요 그러 쳤는데 이제 와이프랑 둘이 같이 치는데
3: 다 쓸었어.
4: 둘이 막 쓸어내니까 야 저 부부 도박단이라고. 그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원정 다니다가 이제는
3: 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러면 또 눈총 받아요.
4: 근데 저희는. 정말로 눈빛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 딸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서로 네. 밀어주고 필요가 없어요.
3: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잘한 사람들이 있더라.
4: 이게
3: 쩍쩍 붙는 사람.
4: 원래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를 못 이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3: 그렇죠 그렇죠.
4: 그렇지 않아요?
3: 나의 이기는 거에 몰두해서
4: 그런 사람이 있어.
3: 패를 못 보는 사람이
4: 상대
3: 있어.
4: 상대 패를 안 보고
3: 나
4: 자기만 진짜요? 아 민폐라니까.
3: 아 웃겨.
4: 상대가 돌아가면
3: 아 빨리 이거 먹어야 되는데
4: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안 나게 돌려 네. 약간의 공평하게 돌려서 아, 견제가 가야 되는데
3: 그치, 그치.
4: 나만 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걔가 오강을 하는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야.
3: 얼른 먹으려고 했더니 저기서 벌써 났어.
4: 그리고 막 나 싸우고 막 민폐 끼치고.
3: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4: 아, 그런 거 있죠. 진짜. 이게 또 멀리 가면 이제 블랙잭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3: 네.
4: 자기 혼자 21 만들겠다고 모두 팔 다 죽여버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
3: 그러니까.
4: 게임은 내가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네. 나를 못 이기게 하는 게 게임인 거지. 네,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3: 그래요.
4: 길게 얘기하면 또
3: 아니 햄버거 얘기하다가 왜 옆길로 샜어?
4: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파이브 가이즈
3: 파이브 가이즈
4: 거기 치즈버거 7위
3: 그거 진짜 옛날에 좋아했는데 거기 가면 땅콩도 그냥
4: 그게
3: 먹고
4: 맞아 맞아 그냥 땅콩 먹고 이제 버리고
3: 양이 너무 많아 최근에 먹어봤는데 이제는
4: 그래요?
3: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4: 파이브 가이즈 못 드세요 그 정도?
3: 네
4: 그러면 혹시
3: 양이 좀 적어졌나 봐
4: 그 어디야 치폴레 치폴레 아시죠?
3: 네
4: 치폴레에서 이렇게 투구하면 다 못 드세요?
3: 나눠 먹어요.
4: 진짜. 하긴 치폴라 양이 좀 많겠죠. 오, 그래요?
3: 파이브가이스.
4: 파이브가이스 하나를 더 못 드신다고? 그 7위고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와퍼.
3: 와퍼가 나왔어요? 몇 위?
4: 8위.
3: 8위. 네. 와퍼 먹고 싶다.
4: 웬디스도 있었고 웬디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3: 맥도날드는 없네?
4: 맥도날드 없어요. 맥도날드 솔직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맥도날드 햄버거 맛있진 않잖아요.
3: 그렇죠.
4: 제가 좋아했던 맥도날드 햄버거 딱 하나 있어요. 빅앤테이스트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게 한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
3: 네.
4: 빅앤테이스트라고 전 거기 나왔는데 그 마요네즈랑 있는 그 앙상블이 너무 맛있는 거야.
3: 피시버거도 맛있죠.
4: 피시버거 맛있죠. 필레오 피시 맛있는데 네, 네, 그거는 네. 사이즈에 비해 너무 비싸.
3: 아 무엇보다 옛날에 네. 1달러.
4: 그래서 원달러의 그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3: 아이스크림 콘.
4: 어 맞아요. 바닐라 콘.
3: 그게 요즘은 올랐어 가격이.
4: 맞아 올랐어요.
3: 옛날에 일부러 그냥 여행 다니다가
4: 주면, 맞아요.
3: 어, 그거 하나 딱 먹어.
4: 되게 좋아했는데.
3: 그래도 고마워.
4: 왜요?
3: 곳곳에 있어서 여행 다닐 때요. 이렇게 화장실 가기 너무 편하게
4: 맞아요.
3: 해줘서.
4: 그 뭔가 간단히 먹기도 편하고. 그 사실 맥도날드는 뭐 그
3: 시니어 커피.
4: 아, 그거는 안 되시잖아요.
3: 아, 저 말고요.
4: 네.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3: 어른들.
4: 네, 어르신들은. 네. 그 커피 소송된 데도 맥도날드 아니에요 옛날에?
3: 그렇죠 그렇죠.
4: 그쵸, 할머님 뜨거운 거
3: 화상
4: 입어서
3: 몇 밀리온 받으셨죠.
4: 네, 밀리온 거 받았다 하시는 그거 맥도날드죠?
3: 아, 나도 감수할 수 있는데.
4: 아 우리 제스카 장님 맥도날드가 제일 좋아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좋아하실 네. 수 있죠. 근데 저는
3: 아니, 사람마다 다
4: 사람마다 다르니까
3: 다르네요.
4: 맥도날드 뭐 좋아하세요? 혹시 저거 좋아하시나? 빅맥?
3: 네.
4: 빅맥이 빅하지가 않아서 저는 싫어요.
3: 나
4: 난 빅맥이 크지가 않더라고. 너무 작아.
3: 그쵸.
4: 차라리 그 카르스 주니어의 그 옛날에 슈퍼스타 막 이런 거나 큰 애들이 뭐 빅 뭐야 카르스 뭐 이런 거
3: 칼스 주니어는 저는 안 먹어봤어요.
4: 어떡해요.
3: 옛날에 한번 먹어본 거
4: 칼스 주니어 정말 맛있죠.
3: 그러니까 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좀 먹어봐야겠다.
4: 그러면은 잭앤더박스는 안 드셨겠다.
3: 안 먹어봤어요.
4: 그러니까 잘 안 드시는구나 그런 거.
3: 예.
4: 그러니까 원래 패스트푸드 잘 안 드시죠?
3: 아, 잘 안 먹어요.
4: 아, 그래서 그러신 거죠.
3: 여행 갈 때만 이제 인앤아웃이나 뭐 이런 거.
4: 요리 잘해 드시니까.
3: 그레이스님도 인앤아웃 탱자님처럼 햄버거에다가 엑스트라 베지 오다면 진짜 토마토를 너무 많이 6개나 줘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엑스트라 베지 시키세요.
4: 한번 시켜봐야겠다. 저는 저거는 시키거든요. 그 프렌치 프라이 할 때
3: 네.
4: 엑스트라 크리스피 해달라고 그러면은 한 번 더 튀겨줘요.
3: 제가 아는 분은요
4: 되게
3: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히려 레스 프라이.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해프만 그러면 이게
4: 그럼 메시 포테이토 아니야?
3: 그래서 찍어 먹으면 이게 오히려
4: 흐물흐물한 거예요?
3: 그 베이크 포테이토처럼 맛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오더를 하시더라고요.
4: 하긴 뭐 입맛,
3: 근데 그렇게
4: 입맛이 다르니까 저는
3: 다 다르니까.
4: 저는 이렇게 바삭한 거 좋아하니까 엑스트라 크리스피 하면은
3: 그러면 또, 너무 이제 드라이하니까
4: 맞아 그렇게
3: 들튀겨서 달라고 하니까 또 그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자가
4: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안 해봤어요.
3: 해보세요.
4: 오.
3: 진짜 식당에서 먹는 그런 포테이토 같아.
4: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 포테이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3: 저도요.
4: 미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메시 포테이토 같다고.
3: 나도 감자 그게. 너무 좋아.
4: 메시 포테이토에서 그레이비 탁 해갖고
3: 네.
4: 그 떠먹는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 KFC 맛있는데 KFC 거.
3: 여름에는 역시 감자를
4: 네.
3: 응? 옛날에 어머니께서
4: 김치찌개
3: 솥단지에다가 응? 그 해주셔가지고 밥을 묻어있는 거. 그 차갑게 먹으면서.
4: 그런 솥밥 하셨어요?
3: 솥밥 예. 뭔 얘기야?
4: 솥밥 솥에다 밥 안 해. 취사가 완료됐어. 아 그때는 일본말로 했구나. 네, 형포 아 일본 중국말이지. 하여튼 뭐 멋있어 됐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코끼리 밥도?
3: 감자와 어머니, 수박과 복숭아 모든 어렸을 때의 여름날의 추억이 담겨 있네요.
4: 혹시 이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3: 네.
4: 지금 뭐 밥 솥밥 마셔갖고 궁금해서 네. 진짜 궁금해서요.
3: 네.
4: 그 어렸을 때
3: 네.
4: 뭐라 그래? 수박 서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진짜로?
3: 시골에 가면 하는 것뿐은 봤고 저는 뭐 그렇게 밤나무 있는 데 가서 살짝 따다가 죽기만 했죠.
4: 밤나무는 어떻게 떨어지고
3: 우르르 도망가고 막 응?
4: 아, 그것도 서리예요? 기억. 밤나무도?
3: 그것도 그거 다 훔치면 서리지.
4: 떨어져 있는 건데 뭐
3: 그래도 너무 쉽게 웃어서 얘기 안 하고 너무 서리지.
4: 아 그런가?
3: 응.
4: 수박은 왜냐면 있는 걸 따가니까 서리지만
3: 네.
4: 밤은 떨어진 건데 죽은
3: 아니,
4: 건
3: 아니 죽어도 그 집 거는 그 집 거지.
4: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3: 아니 왜 물어봤어요 수박?
4: 아니 왜냐면 저희 세대는
3: 네.
4: 그러니까 약간 그 책에서는 당연히 서리라 뭔가 알지만 해본 적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3: 근데 수박 소리는 너무 힘들겠다 무거워서 그 들고
4: 그러니까
3: 끼는
4: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3: 참외 서리 많이 하지.
4: 아 참외 서리 해보셨어요 그러면?
3: 아니요. 전 남의 거 안 훔쳐요.
4: 내 돈 내고 내가
3: 잘 받아서.
4: 아 역시 그럼 이렇게 교육 받으셔야 돼요.
3: 저희 어머니는 저는 참 존경하는 게 시장 가서 절대 뭐 돈을 안 깎으셔.
4: 정말요? 와,
3: 진짜.
4: 진짜 신여성이시구나. 응. 지식인.
3: 그러셨던 것 같아요. 콩나물 뭐 이런 게 아니고
4: 뭐 그냥 500원이요? 그냥. 500원 딱 깔끔하게.
3: 어, 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시장 가면 네. 엄마 이러면서
4: 아, 아주머니한테?
3: 응. 시장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다 엄마야. 어. 엄마 이러면서 야, 그냥 뭐
4: 불친절이 좋으시구나. 네.
3: 저희 저희는 아버지가 시장도 보시고 요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4: 야, 엄마
3: 그래서
4: 엄마
3: 남은 시장을 따라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갔을 때 저쪽 대전의 문창시장 갔더니 뭐 사방이 다 엄마야. 엄니 뭐
4: 진짜 네. 아버님 굉장히 호팡하시구나.
3: 네네 아주 장난꾸러기.
4: 엄마
3: 그럼 막 보너스 막 받고 아. 아유 왔어 막 이런. 야. 아니 할아버지가 엄마 이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하시겠어요.
4: 좋아하시나? 정말 너무 재밌다.
3: 아, 먹는 얘기하니까 오늘 네. 진짜 안 아, 근데, 먹어도 배부르네요.
4: 아 저는 진짜로 네. 이 해비 그릴 가서 여러분 해비 네. 버거 가셔갖고요. 예. 네. 더블 철. 이게 철게
3: 그게 1위라고 하는
4: 그게
3: 거죠?
4: 미국
3: 1위?
4: 전체에서 1위 있다니까. 1위. 더블 철을 뭐 한번
3: 먹어봐야지.
4: 드셔보시는 거 좋을
3: 것 같아요. 미국 사는데 네. 한국에서도 있나요? 있을
4: 해비 걸? 버거가 들어갔을 걸요.
3: 그렇죠.
4: 굳이 뭐 제가 한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 아무튼 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또 먹은 만큼 열심히. 또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4: 또 운동하면 되는 거니까
3: 걷고 네. 그러자고요. 먹는 즐거움 큽니다, 여러분.
4: 아, 저는 진짜 여러분 네. 이거 지금 약을 먹으니까 네.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어요.
3: 네.
4: 그래서 지금 햄버거인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3: 네. 빨리 나와요. 그러면 햄버거 사줄게. 누나가 쏜다.
4: 햄버거 여기 근처에 있나요?
3: 있어요. 저쪽에 어디 봤어.
4: 진짜로?
3: 어.
4: 알겠습니다.
3: 우리 꼬꼬로 가볼게요. 컨츄리 꼬꼬에
4: 에련인가요?
3: 갑자기 이 노래가 꽂히더라고요.
4: 아,
3: 어제.
4: 너무 좋죠. 컨츄리 꼬꼬보다 에련.

0: 이 노래를 우리 훈이 씨가 하면 너무 잘 부를 것 같은데
1: 어울릴
0: 것 같아요.
1: Good morning, Georgia driver.
0: Forgive me.
1: Forgive me.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
0: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네. Forgive me가 아니고
1: 자자 그만.
0: Forgive 네. me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어,
1: 월남국수.
0: 어, 네, 야. 자, Good morning, 차차차 2부.
1: 엘레이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견 거만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마지막 제4탄 홈쇼핑 월드
12: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12: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이 시간 되면요 네.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풍성해지는 네. 시간이에요 너무 아, 기대됩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원고를 쏙 훑어봤는데
0: 네.
1: 여러분 오늘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기대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0: 꽃가이죠, 오늘.
1: 벌써 시작하자마자 네. 월드님도 실장님 팬분께서 또 오늘 또 김미경 실장님 나오시나요?
0: 네, 매주 목요일만 네. 기다린대요, 시장님. 목요일에 감사합니다. 네. 예, 예.
1: 자, 오늘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12: 아, 홈쇼핑 월드 원가 및 원가 이하 창고 대방출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2: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폼. 그린 애플, 블랙베리, 곰부차, 파파야.
1: 네.
12: 저는 이걸로 이제는 네.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네. 얼굴도 네. 씻고 몸도 다 씻고 있습니다.
0: 어머,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씻고.
12: 아, 근데 진짜 뽀득뽀득 잘 씻겨요.
0: 네, 마음도 씻고.
12: 그렇다고 건조하지는 않거든요.
1: 네네네.
0: 아니, 이게 10불인데 지금 무조건 1불이에요?
12: 예.
1: 와.
12: 그 대신 리미테이션 1인 10개 한정입니다. 예, 예.
0: 네.
12: 그다음에 두 번 구운 명품 곱창김이 있는데 바삭바삭하게 두 번 구워서 구운 완도산 곱창김인데
0: 네.
12: 이게 씹을수록 달큰하거든요.
1: 네. 네.
12: 이것도 9불99가 무조건 1불99.
1: 야, 이거 사야겠다.
12: 예. 이것도 1인 10팩 한정입니다.
1: 네. 맛있는 곱창김 여러분.
12: 네, 제가 점심에 도시락 가져와서 먹을 때 많이 먹는 거거든요. 네. 맛있어요.
0: 몸에도 좋잖아요. 단백질이 그렇게 많대.
1: 김 너무 좋죠.
12: 두성푸드 짜먹는 단호박죽, 단팥죽, 고구마죽 130g인데 이게 다 국내산이에요. 뭐 단호박도 그렇고 단팥도 그렇고 고구마도 다 그런데 네. 거기다가 국내산 쌀하고 찹쌀 분말하기 다 있어가지고 한 끼 먹고 하면 든든하거든요.
1: 네, 네.
12: 그리고 저는 원래 팥죽을 되게 좋아해서 간식으로서 제가 그냥 먹고 있는데
1: 예.
12: 4불 99가 4불 99인데 1+2입니다. 결국은 3개.
1: 예. 3개 499. 아, 요거 근데 예.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넣나요? 어떻게
12: 먹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 저희 그냥 팥죽 같은 것도 식어도 다 잘 먹잖아요.
1: 네.
12: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어서 그거 열어서 이렇게 흔 팍 잘 흔들어 가지고 뚜껑 여셔서
1: 그냥 짜드시면
12: 좀 짜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예, 예, 예.
1: 그
12: 어떤 분들은 이제는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네. 가지고 그렇죠. 다니신다고 많이 사 가셨어요. 네.
1: 좋습니다. 그다음에
12: 일체의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 태안 황토 고구마로 만든 간식이 왔는데
0: 네.
12: 군고구마 말랭입니다.
0: 오.
12: 4불 9인데 이제 4불 9에 1+2거든요.
0: 3개 예. 4불 9.
12: 제가 서산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0: 네.
12: 그래서 저는 태안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태안 고구마 꼭 말씀드리세요. 황토 네. 고구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태안 황토 고구마 말랭이가 오늘 1+2로 4불 99입니다 여러분.
12: 또 이게 황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황토 흙에서 자란 무청과 배추를 말린 시래기와 네. 우거지가 있거든요.
1: 아, 시래기.
12: 말리면서 이제는 네. 식이섬유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이 되잖아요.
0: 네.
12: 그래가지고 빈혈 예방도 되고 장 건강, 변비.
1: 맞아요.
12: 변비. 그다음 뼈 건강. 왜? 칼슘하고 비타민 있으니까.
0: 네.
12: 이건데 이게 한국산 무청 시래기는 300g이 6불 99가 3불 99. 근데 1인 3팩 한정이시고
1: 네.
12: 한국산 배추 우거지 300g이 6불 99가 3불 99입니다.
1: 이야.
0: 너무 좋다.
1: 우거지 된장국 그냥 팍 그래가지고.
0: 시래기도 너무 좋아.
12: 이거 생선 조림에다 드셔도 되고.
1: 그렇구나.
12: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름낮이라고 저희가 네. 준비한 상품.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패드가 있거든요.
1: 네.
12: 스몰은 예전에 다 없어지고
1: 그렇죠.
12: 네. 예. 퀸이 몇 개가 남았어요. 소량밖에 안 남으셔서
1: 예.
12: 꼭 오셔야 되는데 이게 반값 세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네.
12: 그래서 퀸 사이즈는 119불이 49불, 킹 사이즈는 139불이 59불, 슈퍼킹은 159불이 69불입니다.
0: 네.
12: 이게 세일 안 할 때도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1: 네.
12: 이게 딱 되면 시원해요.
0: 네.
12: 그리고 옆으로 누우면 또 시원해지고 다시 뒤돌아 놓으면 더 시원해지고
0: 요즘 그냥 누워있어도 예. 막 땀이 차는데
12: 예, 예.
0: 이거 너무 좋다.
1: 시장님 주세요. 킹 사이즈 가격 다시 한 번만 알려달라 하시는데
12: 139불이 59불입니다.
1: 59불 킹 사이즈가 네. 여러분 네.
0: 퀸은 49불
12: 퀸은 킹은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10개 이하로 남았고
0: 찜
12: 예. 예. 그다음에 존쿨 선풍기가 한국에서 왔거든요.
0: 네.
1: 네.
12: 선풍기가 요즘에는 잘 안 들어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배
0: 네.
12: 타고 오는 것도
1: 네네네.
12: 하고
1: 네.
12: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원체 많이 올랐잖아요.
0: 네.
12: 그래서 제품을 잘 안 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네. 쿨 선풍기가 있는데 이것도 89불 99가 세일해서 5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2: 저도 샀는데 GM의 눈에 좋은 루테인 아스타잔틴이에요. 지금 제가 몇 번 이걸 했는데
0: 네.
12: 아스타잔틴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눈 건강에 좋은 거고 루테인 지아틴이 20mg. 그다음 네. 눈 피로 개선되는 아스타잔틴이 6mg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0: 네.
12: 이거 건강기능식품 인증도 받았어요.
1: 네.
12: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노안이 오면서 노안까지 괜찮은데 눈이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0: 네.
12: 이게 뭐 황반색소가 밀도가 감소되는 게 네네. 거기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3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2: 그다음에 기적의 명량 삼삼환 10판인데 이게 산삼 배양근으로 만든 거예요.
1: 네.
12: 그러니까 산삼을 이제는 다른 데다 배양해 가지고 하는데 산삼에 그 효능을 그대로 사포닌의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잖아요.
0: 네.
12: 39불을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네. 좋아요.
12: 그다음에 동원 천진 황제 치명 공진단 30판인데 저희가 치명 그때 인기 막 폭발했었잖아요.
0: 네, 네.
12: 친양로에서 나오는 수주로 만든 그 상처 나올 때 만드는 그 그거를 우리가 치명 분말로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만든 건데 치명이 기혈도 뚫어주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활성산소도 제거시켜주고 또 중요한 게 뇌신경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신안정 효과가 있어요.
0: 네.
12: 근데 이것도 99불 99가 3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좋아요.
12: 이거 저번에 우리 홍삼 그 기억나세요?
1: 어떤 거요?
12: 이거 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1: 네네네네.
12: 이거 드셔본 분들 되게 많으신데.
0: 네.
12: 예, 이게 먹으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0: 네.
12: 예, 근데 이것도 99불 99가
1: 아니
12: 원래 한 박스잖아요.
1: 이거 잘못된 가격 아니에요?
12: 이거
0: 원플러스
12: 다 그렇게 하시는데.
0: 예. 네.
12: 이게 저희가 네 건 지금 키치가 적어잖아요. 한인 경제 살리기. 한인타운
1: 네.
12: 경제 살리기라서 네. 99불 99에 1 플러스 3. 총 4박스 드리고
1: 와.
12: 있습니다.
1: 6년근 홍삼 프리미엄 동원 일품에 나온 게 4박스가 99불 99요.
12: 진세노 사이드를 이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0: 예. 거기다가 사은품까지 주셔요.
1: 뭐요?
12: 신전 떡볶이 1kg 한 팩,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한 박스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12: 이 아라비카 커피가 네. 은근히 맛있어요.
1: 저 사무실에 두고 먹어요. 이거.
12: 네.
1: 맛있어요. 푸진하고 맛있어요. 진짜.
12: 특히 저기
1: 아이스
12: 커피
1: 맞아요.
12: 되게 진짜 맛있어요.
1: 저 사무실 아이스 되게
12: 맛있어요.
1: 그
12: 다음에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금 금산 홍삼 농축액이 있거든요.
0: 네.
12: 240g인데 이게 한 병 한 병 한 병 한 병 네 병이 다 또 포장이 돼 있어요.
1: 네. 네.
12: 이것도 129 불인데 64불 50전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것도 선물 주시네요?
12: 이거 엄청 진하거든요.
1: 네.
12: 근데 이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정 떡볶이 네. 1kg 그다음에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를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이 금산 구수님 추천한 금산홍삼 이거는 또 금산이랑 뭔가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12: 그래서
1: 거죠?
12: 그런 거예요.
1: 네. 이게 반값이 말이 안 되거든요.
12: 그러니까 맞아요.
0: 지원을 해주니까 네.
1: 와,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12: 효성 냉감 명품 골프 마스크가 있거든요.
1: 네, 네.
12: 끼면 시원하고 이거 골프 치실 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산책 나갈 때 그냥 저희 제가 여기 진짜
0: 때?
12: 날씨 좋아하는데
1: 네.
12: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네. 다 그러시고 제일 걱정되는 게 얼굴에 기미 주근깨.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가 좋으신 분들 보면 한국에서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분들이세요.
0: 네, 맞아요.
12: 여기 몇 년만 살면 여기 그냥 까맣게 깔리고 아시죠?
1: 얼굴 저를 자꾸 쳐다보시네.
12: 칙해지고.
1: 칙칙하네요. 쳐다봐요.
12: 근데 이거 쓰고 다니시면 네. 되는데
1: 멋있는 피부 좋으시니까.
12: 아, 저는 아직 많이 안 됐잖아요.
1: 마스크 쓰시니까.
12: 예, 예. 또 12불 99가 네. 3불 99인데 시원하고 통기성도 좋고 가벼워요.
0: 네.
12: 예, 그다음에 99.9% 뭐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1: 오,
12: 네. 네. 그다음에 또 저희 운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옆에
1: 토시 필요해요.
12: 팔 타잖아요.
1: 네. 골프시도 필요해요. 토시.
12: 그리고 이게
1: 타요,
12: 맞아요. 또 네. 시원하잖아요. 쿨토시 쓰면
0: 네.
12: 한국산 100% 셀롱 강력 쿨토시가 4불 99인데 2불 99입니다.
0: 네.
12: 봉제손도 없고 냉감성 기능 원사라서 시원하고 피부에 닿으면 그다음에 UV도 강력 차단되고 아, 우리 딱 팔 보면 이게 좀 부티나는 느낌 있잖아요. 좀 하얘야지 부티나지. 네. 까매가지고, 아니 까만 건 괜찮은데 막 벗겨지고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13: 어떤 분은 팔토시를 골프 치실 때 다리에다가 스타킹처럼.
1: 아, 진짜요?
12: 그분이 다리가 얇으신가 봐요.
1: 그러니까 되게 가느신가 보다.
12: 가느신가 봐요.
13: 그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간 핑 저기 그 살색으로
1: 본인 말씀 아니세요?
13: 아니 너무 좋더라고. 저도 사러 갔더니 그게 살색이 없어. 아 진짜 들어가.
12: 아니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좀 다리가 조금 굵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긴 해요.
1: 저는 안 돼요.
12: 압박 스타킹도 아니고.
13: 그래요. 네. 이게 더군다나 쿨토시니까
12: 그쵸,
13: 시원해요.
12: 네. 네. 또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g인데요.
13: 네.
12: 아 저희가 이거 선전하면서 훈이 씨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거 쓰셨어야 되는데. 목 항균.
1: 진짜 이름 되게 주세요.
12: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이게 반값 세일 19불99가 9불99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렴하고 이런 것도 다 예방되니까.
1: 맞아. 프로폴리스 평소에 뿌리면 진짜 좋아요.
12: 네, 네. 맞아요.
13: 요즘
1: 항균 향염되기 때문에.
13: 요즘 건조하고 또
12: 기온차가
13: 기온 심해. 이거 막 산불 나고 뭐 이러면 목 기관지 보호를 위해서 이거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반값 세일.
12: 또 덴타르타 분말 치약이거든요. 이게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잇몸 치약, 이치 치약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다 조금만 뿌려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잇몸성 깊은 곳에 보면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12: 그거를 그리고 막 닦아도 잘 안 닦여요.
1: 안
12: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막 치실 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다 그 안에 침투해가지고 독소, 네. 치태, 니코틴 다 제거해되고 그다음에 점막 회복에도 도움을 드리는데 이게 또 특허 받은 거니까 한번 꼭 쓰셔봤으면 좋겠어요.
13: 네.
12: 34불99가 24불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12: 와, 그다음에 홈쇼핑월드 인기 상품 클리어런스 세일이 왔습니다.
13: 네.
1: 이거 기대된다.
12: 김치 다른 거는 답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돌산 감김치는 지금도 파는 이유가 네. 아예 하나도 안 익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원래 갓김치가 딱 잘해놓으면 절대 안 있거든요. 근데
13: 네.
12: 대통령상 받은 여수 돌산 갓김치. 이게 16불 99가 9불 99입니다. 저희 김치 팔면서 진짜 맛있다고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네. 네.
12: 아 다르다 역시 한국은.
1: 100% 한국다. 돼지고기랑 갓김치 딱 먹고 싶다 진짜.
12: 저 갓김치 진짜 갑자기 기뻐지네요.
1: 너무 맛있겠어요.
12: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 한국산 은빛 다시 멸치. 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말씀드렸죠 그때.
13: 네.
12: 그거 저 그 저희가 스타크 되게 많으니까 네. 못 본 거예요 냉동창고에서.
1: 아,
12: 그래가지고는 못 팔았거든요 진짜.
1: 네. 네.
12: 근데 9불 99가 6불 99입니다.
13: 아, 다시 멸치. 네. 다시 왔어요.
12: 아, 그리고 진짜 소량 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인바이오 꽃게 간장게장 900g인데 저희가 이거 지금 간장게장을 제품을 다른 거로 바꾸라고 해요. 맛있기는 되게 맛있는데
1: 예.
12: 저희가 오래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항상 좀 새로운 것도 원하시고 저희도 이제 다른 제품으로 한번 또 리뉴얼 해드리고.
1: 이거 맛있는데.
12: 예. 이게 이거 진짜 다 끝나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1: 그러니까요.
12: 텐데
1: 네.
12: 가격이 맛있는데. 그래서 39불이 32불에 1+1 1인 2세트 한정이고
13: 네.
12: 신전 떡볶이 1kg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한 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13: 이야.
12: 또 서목태생식
1: 와,
12: 69불이 32불에 드리고 있고 이거 꼭 사세요. 대풍년 명품 고춧가루가 있거든요.
13: 고춧가루. 네.
12: 전북 남원에서 왔잖아요. 전북에서 네. 왔잖아요.
13: 네.
12: 그러니까 이게 검사도 다 맞추고 왜냐면 네.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면 쇠가루 같은 게 나오는데
1: 맞아.
12: 그것도 다 없애고 또 자외선 살균도 해가지고 딱 나온 제품인데
13: 네.
12: 맛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3: 네.
12: 29불 99가 16불 99입니다.
13: 네.
1: 남원이면 저 춘향이죠, 춘향이.
12: 예.
1: 그러니까
12: 저희가 전북 지금 전북하고 또 협약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팥죽하고 그 친구들도 다 전북에서 온 애들이고.
1: 그래서 또 가격을
12: 예.
1: 주구나.
12: 일단 나중에 조금 있으면 김제평야에서 온 저기 누룽지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네, 좋아요. 기대하고
12: 예.
1: 있습니다.
12: 또 군산 하우당 바지락 칼국수 770g인데. 오, 바지락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13: 네.
12: 9불 99가 7불 9입니다. 제가 어제 바지락 칼국수 먹었는데
13: 네, 어땠어요?
12: 아, 맛있기는 괜찮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네. 티까지 하니까 거의 30불 나왔거든요.
1: 아, 밖에 나가셔서?
13: 네. 나가셔서. 맞아요. 요즘 근데 국수 한 그릇이 너무 비싸.
12: 너무 그냥 맛 똑같아요. 진짜. 아, 그냥 저희가 조금 이제는 귀찮을 뿐이지
13: 네.
12: 그래서 아 이제 다 해먹어야겠다 집에서
1: 그쵸. 그래서
12: 7불 9구입니다.
13: 네.
12: 그리고 화우당 오징어 해물탕 저희 리킴 대표님이 네. 홈쇼핑 리킴 대표님이 팍팍 미시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어. 국물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네. 칼국수도 넣어 드셔도 되고 또 수제비도 넣어 드시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그쵸? 넣어 드셔도 되는데 네. 이게 꽃게하고 오징어가 거의 50%가 들어있어요. 오. 그리고 야채들도 듬뿍 들어있어서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1: 이것도 먹어봐야겠군요.
12: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인데 10개월 분 네. 가격이 오르락말락 오르면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64불 99가 네. 44불 999.
1: 네.
12: 영신건강 탱탱빅톡스. 1 플러스 1이 129불짜리가 75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1 플러스 1이에요?
12: 예, 1 플러스 1이에요. 한 개 더 드리고 네.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도 증정하고 있고 나는 더 예뻐지고 싶다, 더 젊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래티넘 사시면 돼요.
13: 네.
12: 예, 이거는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이거 얼굴이 진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팽팽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누카 꿀하고 봉도. 네. 네.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하나 1 플러스 1 드리고 아라비카 커피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 무료로 드리고
13: 네.
12: 미국산 알부민 다 아시는 알부민 80불이잖아요. 원래 120불이었는데
13: 네.
12: 사은품이 대방량 치만골드 한 박스 드리고 원래 세일가가 79불이거든요.
13: 네.
12: 그다음에 만약에 두 병을 구분하시면 치면 골드 한 박스는 드리고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두 박스.
1: 네.
12: 이거 술 드시는 분만 드시는 거 아니세요. 네. 발효 헛개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간 건강에 좋은 거예요. 유산균 맛이 나거든요.
13: 네.
12: 네. 막 씻기도 하고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순살 고등어도 있고 순살 갈치도 순살 고등어는 3불 99, 순살 가치는 5불 99. 아, 이거 곤약 젤리. 저 네. 여성분들 되게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13: 네.
12: 간식으로 드시면 너무 좋거든요.
13: 그쵸.
12: 포도맛, 복숭아바, 블러드 오렌지 맛이 있는데 10팩이 세트예요.
1: 네.
12: 그게 16불 99가 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요거 먹어야겠다.
12: 네. 그다음에 하우당 해물 육개장. 시원한 국물만. 이것도 6불 99에 드리고 있고 저희가 군상화우당 오징어 볶음하고 낙지 볶음을 팔고 있거든요.
13: 네.
12: 오늘 손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시더라고.
13: 네.
12: 이게 좀 매콤해요 낙지 볶음이. 그런데 네. 무교동 낙지 볶음이 난다고 이만큼 사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12: 떡 사총사 아시죠? 떡떡하고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려도 다 알고.
1: 떡떡. 네.
12: 예, 이것도 6불 99. 민물장어도.
1: 풍천 민물장어.
12: 예, 풍천 민물장어도. 고추장, 간장, 봉분자인데 19불 99에 드리고 있고 은성식품에서 바지락, 잔치국수, 비빔국수도 오고 뭐 수박착즙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저희 알잖아요. 가격이 네. 저렇게 한 6병에 한 박스인데 11불 99, 황태채, 전복죽 너무 많아요.
1: 그리고 네.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추어탕의 원조 남원에서 온 미끄 추어탕. 야 이게
12: 이거 대박 터졌습니다.
1: 이거 야 이거.
12: 남자분들이 네. 엄청 많이 사가셨어요.
1: 여름에 또 추어탕이죠.
12: 네,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 사가시는데 네.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원하면 또 추어탕 아니겠습니까?
13: 그렇죠. 네. 9불 99가 5불 99.
12: 네. 그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제평양에서 온 누룽지. 네, 이것도 진짜 인기 많은데 되게 얇아서 과자로도 드실 수 있고 끓여서 드실 수 있는데 이것도 좋아, 좋아. 4불 99가 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3: 사러 가야 되겠다. 알몽게 하셨어요? 알몽게?
1: 아니요.
13: 나 이거 했어요. 팬이야. 진짜 맛있어요.
12: 진짜 맛있어요. 이거.
13: 24불 99가 14불 99.
1: 이거 먹으면 소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알몽게 너무 이걸 소주 무정 땡겨요.
13: 우리 후리탱자가 2주 동안 지금 수면잔 못 마시고 있잖아요.
1: 머리가 필요 이상으로 깨끗해요.
13: 이참에.
1: 머리가 너무 맑아.
12: 어쩐지 네. 디톡스 하고 있어. 오늘 저희가 오니까 네. 약간 절에 온 느낌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13: 그쵸. 아니 목탁 두드리라.
1: 네. 그렇죠. 알몽게를 제가 못 먹고 있습니다 제가.
12: 진짜 맛있어. 저는
1: 진짜
12: 사실 두 개나 집에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남겨놨다가 다시 먹으려고.
13: 네.
12: 왜냐면 하나만 뜯으면 또 먹게 되고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먹게 돼요. 되고 네. 그래가지고는
1: 부수적인 문제죠.
12: 그래가지고 조금 참고 있습니다.
13: 네. 홈쇼핑 월드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버른에 있습니다. 714-522-2494고요.
1: 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고요. 매장 번호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 네.
1: 자동 주문전화 1855-818이네요. 1855-818-0050번 자동 주문전화였습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3: 네, 김미경 시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여자.
14: 뵙겠습니다.
13: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예.

0: 제이슨 무라지의 벨라 루나. 오늘 차차차 끝곡입니다. 벨라 루나. 뭔 뜻인지 아시죠?
1: 벨라 누나 아니에요?
0: 누나 말고
1: 우리 루나. 벨라 누나
0: 아름다운 네. 달. 달. 어제 바탈 보셨어요?
1: 어제 기절했어요. 아, 밤을 또. 약 먹고 기절해요.
0: 왜냐하면 이 네.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은 굉장히 낮게 뜨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큰 달로 보이는
1: 맞아,
0: 거예요.
1: 맞아, 낮에 큰 달이죠. 슈퍼문이라고 하는 거죠.
0: 슈퍼문이나
1: 그걸 야. 밤에 운전하고 쫙 가면서 다 보면 진짜 멋있는데.
0: 멋있죠, 벨라 루나. 루나. 달 보면서 네. 그님 얼굴도 생각하면서 8월 초에는 또 계기 일식이 있다고 그래요.
1: 일식이 맞기
0: 뭐예요? 응, 8월 12일 날.
1: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네. 계기다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건가?
0: 계기다가 일찍 하는 거야.
1: 먹는 거야? 아, 우리 제시카님 노래가 네. 참 좋다고 지금.
0: 아 진짜요?
1: 길거리 테이블에 앉아서 멍 때리고 싶은 노래다. 뭐, 맞다. 이렇게 뭔가 카페 네. 테라스 있는 카페 딱 앉아서 네.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 되게 멋있는 노래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옛날 문스트로 그 쉐어 나왔던 영화에 보면 그 어떤 이탈리안 할아버지가 맨날 지나가면서 벨라 벨라 루나 맨날 달 보면서
1: 벨라 루나
0: 벨라 루나 그지 그지 스파게리 아야 좋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0: 네 탱자미역이었고요.
1: 탱자 분이었습니다. 안녕.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2: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1: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2: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1: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2: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3: 아주 좋은 아주투어.
14: 아주 좋은 아주투어.
1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1: 엄마 집밥이 최고지.
2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0: 밥 한 그릇 더요.
2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0: 웨스턴 도마 칼국수.
2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3: 213-427-5500, 427-5500.
2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6: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통

0: 남채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7: 오늘도요, 침뜸의학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의 기운을 우리 침뜸의학은 신랄 같은 경락으로 여러분의 몸의 밸런스를 조정해드립니다. 침뜸의학은요, 칼로 째보고 뜯어보고 그렇게 발전하는 의학이 아닙니다. 병의 실체를 직접 보기보다는 드러나는 현상, 즉 밖의 현상을 광례하면 여러분들은 연역적으로 여러분들 몸속에 추상의학을 경험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뜸의학에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기와 혈에 순환하는 통로를 우리 어르신들은요, 맥이나 알고 침뜸을 흔드느냐 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는 바로 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길의 경락의 통로를 바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는요, 이 경락이라는 길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또 눈, 코, 입, 귀, 피부 등 외부에 있는 기관도 이 경락을 통해서만 내장의 오장육부와 연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연락하는 경락이 소통이 원활해진지 아니면 막혀있는지 그렇게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우리 무릎 아래 정강이에 있는 우리 족삼니라는 경혈자리에 뜸으로 따끔하게 뜨면 신기하게도 위장이 부욱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속이 편해집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옛날부터 이런 것을 족약명 위병이라는 전문 용어도 썼지만 사실은 이 경락은요, 우리가 얼굴, 배, 가슴을 통해서도 가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했을 때 어깨를 툭툭 두들겨서 바로 엄지손가락에 있는 상향이라는 경혈자리를 쓰면 쑥 하고 끄윽 하고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락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먼 데서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본인이 꽉 체했던 그러한 소화기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즉 우리 몸에 꽂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바로 그 자극이 여러분들의 경혈을 소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침뜸은 아무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포인트, 즉 여러분들의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런 자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했을 때 손발을 따주면 속이 시원하게 뻥 둘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봤지만 여기에 1.5세, 2세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세 2세들은요, 아직도 소화제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LA에 사시는 것을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자녀 2세들, 3세들한테도 바로 이런 침뜸의학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들이 바로 세계의학의 선두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뜸의학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보험이 적용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침뜸의 경험을 반드시 알려주고 경험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6: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

0: 김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등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8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남가주 아파트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8%에서 8.7%로 올라가고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8.1%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정은 LA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3.7%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주법은 물가상승률의 5%를 더한 범위까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상한선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이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와 일부 이동식 주택이 대상이며 신축 아파트와 개인 소유 단독주택 및 콘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인이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콘도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LA시 렌트 안정화 조례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이 3%로 유지되고 있어 이번 주법 상한 인상과는 별개로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 주법 적용 대상인지 시 조례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립기상청이 이번 주말 남가주 전역에 폭염경보를 예고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내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화씨 95도에서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샌퍼넨도 밸리와 샌게브리엘 밸리, LA 다운타운 칼라바사스 아구라히스 센타모니카 산악지역에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8월 2일까지 극심한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엔틸로 밸리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보가 시작되며 최고기온이 화씨 105도에서 115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도 기온은 야외활동 중 열사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노약자와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주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 UC가 올 가을 학기 합격자 통계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UC 총괄총장실에 따르면 올해 UC 9개 학부 캠퍼스에 합격한 한인 학생은 신입생과 편입생을 합쳐 총 3,8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신입 합격자가 약 7%, 편입 합격자는 약 9%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편입생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51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UC 전체로도 올해 가주 출신 신입생 10만 2천여 명에게 합격 통보가 이뤄져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UC는 주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가주 거주 학부생 규모를 20만 7천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편입 경로도 확대돼 올해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 편입생 2만 9천여 명이 UC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체 합격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모든 캠퍼스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UCLA의 가주거주 신입지원자 합격률은 10%, UC 버클리는 12%에 그쳐 최상위권 캠퍼스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반면 UC 머세드는 전체 지원자 기준 합격률이 95%에 달해 캠퍼스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국민께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몽규 전 회장 재임 13년간 축구협회가 사조직처럼 운영됐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하지만 협회 사적인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7: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대감독은 북중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8: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홍 감독은 축구협회에 제안이 와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9: 국민들과 축구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10: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끈 지난 13년 동안 축구협회가 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른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체부 차관 출신들을 줄줄이 협회 부회장으로 앉힌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7: 북중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려있던 남아공전 선수 기용을 두고는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12: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13: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2: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13: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7: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한 15명 가운데 정전 회장과 홍 감독, 이용수 김병지 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 등만 출석했고 참고인도 13명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4명만 자리했습니다. 또 오전 청문회를 마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게 국회 본회의 도중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6: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차례 연속 동결이며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로는 두 번 연속입니다. 금리를 묶어둔 배경에는 물가 안정 신호가 있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잇따르면서 국제 유가 흐름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연준은 이 불확실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동결이 돼 긴축 가능성은 열어둔 결정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에 따라 연준의 다음 행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틀 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마모토현 항구군 부상자가 62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는 가시마시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입니다. 지진 발생 당시 수천 명이 붐비던 두 건물에서는 대피 직후 가스 폭발이 이어지며 2층 일부가 무너졌고 여러 명이 매몰됐습니다. 인근 야스시로시에서는 니폰제지 공장 굴뚝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졌으며 구조대는 잔해 속에서 아직 4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피해도 심각해서 약 34,900 가구가 정전 상태이고 약만 5,000 가구는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8,800여 명은 400곳이 넘는 대피소로 피신했으며 당국은 폭염에 대비해 냉방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당국은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진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인공지진설과 지진 예측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고 전문가들은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 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 메가밀리언스 복권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당첨 복권은 플로리다주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은 8억 달러로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10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번 잭팟은 38회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끝에 탄생했습니다. 당첨자는 8억 달러를 연금 방식으로 받거나 일시금 3억 4,420만 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첨자가 일시금을 택하는데 이 경우 연방 원천 징수세 24%가 먼저 공제돼 실제 수령액은 약 2억 6,16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후 개인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메가밀리언스 잭팟 당첨은 이번이 세 번째로 3월에만 일리노이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잇따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첨에서는 2등 당첨자도 2명 나와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잭팟 당첨 확률은 약 2억 9천만 분의 1로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3: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 현재 한국 출발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 구구마모토 노선 항공사들은 운항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으며 구구마모토 공항도 활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들은 현재 여행 중인 고객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구마모토 일정은 대체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지진 발생 여부가 일본 여행 수요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현재까지 국내 여행객 피해는 없고 항공편도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추가 지진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7: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 일본행 탑승 수속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안전을 확인한 뒤 예정대로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18: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원지를 찾아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도쿄 여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17: 반면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를 여행하려던 일부 여행객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19: 구마모토랑 오사카 이런 쪽으로도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어요.
17: 여행사들도 고객 안전 점검과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여행 중인 고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구마모토 일정은 대체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와 교원투어도 현재 여행객 안전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의 구마모토 노선 모두 정상 운항 중이고 구마모토 공항도 활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운항 차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약 상황 역시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해 향후 지진 발생 여부가 일본 여행 수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 이 장소는 여러 개의 판이 만나고 서로 이 판들이 만나고 움직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땅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상황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7: 만약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되거나 추가 강진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미루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일본 여행 수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진 여부에 따라 예약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달째로 접어들면서 분쟁이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 미국의 공습으로 자국군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이틀 연속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고 쿠웨이트에서는 공습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이집트 지중해 항구 도시 다미에타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해 천연가스 선박 2척에 불이 났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의 동맹 세력인 후티가 인근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AP통신과 공공여론연구센터 NORC가 이달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이란 전쟁이 가치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 지지율은 지난달 34%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37%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 전사자는 18명으로 집계됩니다.
10: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감염병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어제 연방상원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상원국토안보위원회가 코로나19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개최한 이 청문회에서 파우치 전 소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폭스뉴스 집계에 따르면 파우치 전 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111차례 이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공화당 소속 랜드폴 상원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과 mRNA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팬데믹 당시 봉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 측은 이번 청문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공격이라며 형사상 위험을 고려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는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돼 파우치 전 소장의 퇴장을 경호했습니다. 랜드폴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파우치 전 소장을 의회 모독 혐의로 처리할지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자산 심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등 BMAGI 메디케어 가입자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 DHCS에 따르면 현재 자산 한도는 개인 기준 13만 달러, 부부 기준 19만 5천 달러로 비교적 완화된 수준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과 승용차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27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자산 한도가 개인 2만 1천 달러, 부부 3만 1천 달러로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 5만 달러의 예금을 보유한 가입자도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변화가 시니어들에게 노후 대비 저축을 강제로 소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메디케어는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던 가입자들은 갱신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이나 부동산 매각, 은퇴계좌 인출 등 자산 변동이 예상될 경우 메디케어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상담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가 500명이 넘는 노인들로부터 4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국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대규모 검거작전을 벌였습니다. FBI 샌디에고 노인사법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색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직원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조직은 인도와 두바이에 콜센터를 두고 미국 내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법은 유명 기술지원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컴퓨터가 해킹됐다며 원격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환불처리 과정에서 돈이 과다 입금된 것처럼 은행 화면을 조작해 차액을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돌려보내도록 압박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불안 심리와 긴급 상황이라는 착각을 철저히 이용한 것입니다. FBI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약 10만 건을 확보해 해외 콜센터와 미국 내 자금 전달체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 녹음이 사기 대본과 역할 분담, 그리고 자금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합법적인 기술 지원 업체는 먼저 전화를 걸어 기프트카드나 현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은행과 송금업체에도 고령 고객의 고액 송금 시 이상 징후를 적극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2: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귀걸이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시,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2: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9: 엔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가 인터넷 보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은 이틀 전 미토스 프리뷰 버전을 이용해 암호체계를 공격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핵심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대상이 된 고급 암호화 표준 AES는 인터넷 뱅킹과 금융거래 메신저 보안, 국가 기밀 보호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해킹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미토스는 이 암호체계의 열화 버전을 상대로 인간 전문가보다 2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빠르게 취약점을 파악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인공지능이 암호학 분야에서 인간을 앞지르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이번 실험으로 그 인식이 틀렸음이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미토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의 차세대 암호체계로 거론되는 HAWK 알고리즘의 실제 버전을 공격해 보안상 결점을 탐지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보안 장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암호 보안 체계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원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목표는 오직 2% 하나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동결이기는 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긴축적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베스 헤맥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등 위원 3명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의견을 내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회의 직전까지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3분의 1 수준으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급반등한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배경입니다. 시장은 오는 9월 연준이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자동차 대출 이자 부담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현재 6%를 훌쩍 넘은 상태로 소폭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뒷북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내렸고 나스닥 100대 종목을 묶은 나스닥 100 지수는 6월 고점 대비 11% 넘게 하락해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5% 21포인트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도 4% 7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내린다는 뜻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담이 함께 커지는 신호입니다. 반면 금가격은 이날 상승해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2: 미셸 스티주안 미국 대사가 오늘 한국에 도착해년 6개월간 비어있던 주한대사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직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서울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이며 한국계로는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의와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한국계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1년 6개월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14: 입국 일성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이 많아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5: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16: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5: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6: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15: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7: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5: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8: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0: 눈은 밝게,
2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2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섯 달째로 접어들면서 분쟁이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 미국의 공습으로 자국군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이틀 연속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고 쿠웨이트에서는 공습으로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이집트 지중해 항구 도시 다미에타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해 천연가스 선박 두 척에 불이 났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의 동맹 세력인 후티가 인근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AP통신화 공공여론연구센터 NORC가 이달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이란 전쟁이 가치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 지지율은 지난달 34%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37%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 전사자는 18명으로 집계됩니다.
10: 연방하원법사위원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는 민사위반으로 분류되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머무는 경우 징역형과 함께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구조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민옹호단체들은 오버스테이 상당수가 망명신청자나 서류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수십만 명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타에나 경찰이 오늘 충격적인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6월 14일 밤 경찰이 15살 소년 제이든 미차카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의 현장 기록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당시 경찰관들이 소년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제이든 미차카는 정신건강 위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도 정신건강 관련 신고를 받고서였습니다. 15살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숨진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센타에나 경찰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 영상 공개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국장 짐 맥도널은 최적 운영을 위해 경관만 2,50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그보다 4,000명 가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인력 공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최근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경찰력 공백이 이어진다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관 연봉을 13%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처우 개선을 통해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인력 충원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노르만디 에비뉴와 웨스트 22번가 교차로에서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야구배트를 들고 주변 행인과 차량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관들이 해당 남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이루어졌으며 몇 명의 경관이 총기를 발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받은 남성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늘 새벽 5시 직전에 발생했으며 이른 새벽 시간대 주거지역에서 벌어진 만큼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재 총격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총격 사건은 발생 즉시 독립적인 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결과는 추후 공개됩니다.
1: 캘리포니아 산타애나 경찰이 오늘 충격적인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6월 14일 밤 경찰이 15살 소년 제이든 미차카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의 현장 기록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당시 경찰관들이 소년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제이든 미차카는 정신건강 위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도 정신건강 관련 신고를 받고서였습니다. 15살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숨진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산타애나 경찰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 영상 공개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컬버시티 주택가에서 차량 안에 용의자가 행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메리언우드 드라이브 4828번지로 어젯밤 11시 26분쯤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샴페인 색상의 토요타 RAV4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총기를 겨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퍼시픽 경찰서 경관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달아났으며 같은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마지막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현장 주변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샴페인 색상의 토요타 RAV4 차량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분은 퍼시픽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로스앤젤레스 노숙인 서비스 당국이 2026년 연례 노숙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내 노숙인 수는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3%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카운티 전체로는 7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국은 이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거리 노숙인 수는 시내에서만 8% 가까이 증가해 약 2만 9천 명이 길 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연방과 주정부의 예산 삭감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폭으로 노숙인 수를 줄였지만 연방과 주 차원의 정책 변화가 그 성과를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스 시장은 지난 5월 인터뷰에서 2026년까지 거리 노숙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의 부동산 사업가 존 알렌은 베스 시장이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 주변에서 약물 과다복용과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구조 요청 전화를 해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레가 이끄는 산타모니카 연합은 인공지능 기반 상담 전화를 운영해 지난 한 해 동안 노숙인 40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오는 11월 시장 선거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주거 및 노숙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3782-8600, 3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0: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0: 213-383-3838, 213-383-3838.
1: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오뉴스 잘 들으셨죠? 오늘 저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입시 준비로 밤새 책상에 앉아있던 아이 옆에 엄마가 조용히 놓고 간 도시락 하나.
1: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AI로 공부 스케줄까지 짜는데 정작 밥은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그 도시락 뚜껑 열릴 때 나던 냄새가 사실 성적표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1: 오늘은 그 얘기 해볼게요. 공부 스트레스 한창인 시기에. 집밥이랑 도시락이 어떻게 아이 컨디션이랑 마음을 잡아주는지.
0: 지금부터 배경체크 한번 짚고 갈게요. 요즘 입시 시즌이 되면 한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식사 시간이에요. 아이는 책상에서 안 떠나고 부모는 방해될까봐 밥 먹으라는 말도 못 꺼내는 거죠.
1: 진짜 그렇죠. AI 플래너로 하루 스케줄까지 짜는 아이들인데 정작 점심 먹기는 그 스케줄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0: 제가 어릴 때 타운에서 자랐는데 시험 기간에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 놓으신 김밥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책상 옆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게 참 컸어요.
1: 아, 그 장면. 말 한마디 없어도 다 전해지잖아요.
0: 그 따뜻한 거 하나가. 오늘 하루 버티는 힘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영양사 선생님들도 강조하는 게 자극적인 걸 피하고 너무 거르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만 지켜도 집중력이 눈에 띄게 다르다고 해요.
0: 거창하게 차리지 않아도 돼요. 국 하나에 반찬 두어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하나 섞어서.
1: 그리고 그 밥상이 사실은 대화자리가 되거든요.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어떤 학교 생각하는지, 성적 얘기 말고 그냥 밥 먹으면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식탁이 신문대가 아니라 쉬는 공간이 될 때 아이도 조금 더 열리더라고요. 지수씨, 오늘 지수의 생활 번역 먼저 해볼까요?
1: 네. 오늘 생활 번역은 이거예요. 식사 루틴이 공부 루틴이다. 요즘 아이들한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유튜브나 폰탓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밥을 제때 못 먹어서 혈당이 뚝 떨어진 경우가 꽤 많아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거르지 않는 것,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컨디션 관리예요.
0: 딱 맞는 말이에요. 거창한 영양식이 아니어도 돼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나 반찬 두어가지면 충분하거든요. 그 온도가 몸을 잡아주는 거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AI한테 오늘 공부 계획을 물어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루틴 앞에 점심은 꼭 앉아서 먹기 하나만 끼워 넣어도 오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0: 저는 그 시절 도시락이 음식이기도 했지만 사실 부모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말로는 못하셨는데 밥에 그게 다 담겨 있었던 거죠.
1: 재현 씨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쁜 날 집에서 챙겨준 밥 먹으면 괜히 든든하잖아요. 맛이 아니라 마음이 든든한 거요.
0: 그래서 저는 요즘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식탁을 성적 얘기하는 자리로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 먹고 싶다, 이 반찬 맛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1: 맞아요. 밥 먹는 그 짧은 시간이 아이한테는 하루 중 가장 압박 없는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 여유가 오히려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 드릴게요.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입니다.
1: 하나, 점심시간은 달력에 먼저 잡아두세요. AI 플래너에 공부 블록 넣듯이. 밥 먹는 시간도 일정으로 고정해두는 거예요. 빠지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0: 둘, 저녁 식탁에서 성적 얘기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밥 먹는 시간만큼은 오늘 뭐가 맛있었는지, 뭐가 재밌었는지 그 얘기로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 짧은 여유가 아이한테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남아요.
1: 셋, 도시락이나 간식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재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것 하나, 달지 않은 것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해요. 몸이 안정되면 집중력도 따라옵니다.
0: 밥상이 응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식탁 조금 다르게 차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예고 먼저 드릴게요.
1: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LA 한인타운 주말 나들이 맛집 각도로 가볼 거예요. 이번 주말 어디 갈지 고민 중이신 분들 꼭 들어주세요.
0: 오늘 얘기 잠깐 정리하면 거창한 영양식이 아니어도 돼요. 제때 챙긴 따뜻한 밥 한 끼가 아이한테는 공부보다 더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1: 식탁이 성적 압박 대신 숨 고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아이 옆에 조용히 밥 한 그릇 놓아주세요.
0: 그 온도가 다 전해집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때 챙긴 밥 한 끼가 어떤 공부법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1: 식탁을 숨 고르는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저녁이 딱 좋은 시작이에요.
0: 내일은 레저 한 입으로 찾아옵니다. AI 공부에 주말까지 빼앗긴 아이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LA 한인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휴식 아이디어 들고 올게요.
1: 주말 계획 아직 없으신 분들 내일 꼭 들어주세요.
0: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0: 1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0: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7: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8: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 한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거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예, 행복한 날입니다. 예,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하고선 웃지 않으면 말뿐인 인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미소에 웃음에 인색해선 안 되겠습니다. 미소가 번져서 웃음이 되고요. 또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요.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영원한 우리의 오빠 김범영 씨의 노래 친구야였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허스키한 보이스와 이 감성적인 멜로디로 수많은 이들의 청춘을 함께했던 그런 가수죠. 김범영 씨가 저희 라디오 서울에 오셨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이 팬들과 한층 더 가까이 호흡하는 디너 콘서트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셨어요. 제일 먼저 저희 라디오 서울로 달려와 주신 김범영 씨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9: 불란서 안경 검안과.
10: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춘의 아이콘이자, 그러니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자 가요계의 거장이십니다. 가수 김범룡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팬인데요.
1: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0: 근데 어쩜 이렇게 네. 그대로세요?
1: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친구야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워낙에 제가 또 좋아하고 그 네. 또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1: 그 의리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0: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해피님들과 함께 저희는 끈끈한 친구 관계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뭐 인생길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밤의 네. 플랫폼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데 뭐 두 곡 다 들어보도록 하죠. 뭐.
1: 아, 그럴까요?
0: 그럼요.
1: 제가 인생길이라는 노래를 한 예. 2년 전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나온 노래인데 이제 나이 먹고 한번 네. 살아온 걸 한번 이렇게 소감을 한 노래예요.
0: 네네네. 네. 그러시죠. 이번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스프링스 그 네.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그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디너쇼 네, 네, 네. 예, 콘서트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이제 인사를 좀 너무 오랫동안 그 코로나 전에 와서 공연하고요.
0: 네.
1: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설레이고
0: 네.
1: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0: 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1: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네, 내일 네. 리허설 하거든요. 아하. 열심히 리허설 잘 해서
0: 네.
1: 모레 하여튼 멋진 무대 네, 만들어 볼게요.
0: 8월 첫날입니다. 8월 첫날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뜨거운 열정과 이 로맨스가 있는 곳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디너 콘서트가 펼쳐지는데요.
1: 네, 네.
0: 자, 그 무대의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1: 네.
0: 기분 어떠세요?
1: 진짜 오랜만에 한 만큼 네. 또 여러분 앞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
0: 네.
1: 김범룡도 또 이 매력을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반 뭐 그런 콘서트와는 달리 디너 콘서트는 이렇게 팬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마주하면서
1: 그렇죠.
0: 호흡을 이렇게 그렇죠. 나누는 그런 뭐
1: 진솔한 자리가 돼야
0: 네,
1: 될 거예요.
0: 콘서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눈을 맞추면서 호흡하는 그런 자리가 네, 될 것 네. 같은데요. 특별히 신경 쓰신 그런 점이나 준비하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1: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준비할 때보다는 네. 이제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네. 다 하는 것인만큼 이제 노래도 노래지만은 또 네.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꼭 공연을 한다는 입장보다는
0: 네.
1: 제 얘기를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아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마주보면서 나누고 싶어요.
0: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에너지가 폭발할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토요일 날. 예. 뭐 김범룡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네네. 바람 바람 이
1: 네.
0: 노래를 참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청량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1: 네.
0: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고
1: 네.
0: 무대
1: 근데
0: 매너도
1: 제가,
0: 짱이시잖아요.
1: 제가 그 좀 부모님들한테 매일 감사하고
0: 네.
1: 그런 게 일단 건강한 것 같고요. 목소리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0: 아.
1: 또 자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하고
0: 네.
1: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짜.
1: 네.
0: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래서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라디오 서울에서 인사해라 그래갖고
0: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1: 맞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0: 아우,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좀 이렇게 LA에 오시면 또 콘서트를 하시고
1: 네.
0: 또 많이 또 팬들 만나시고 그러시잖아요.
1: 네.
0: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가수 하면은 김범룡 씨가 아닐까 싶어요.
1: 아이고, 그냥 늘 감사해요, 저는.
0: 네. 네. 겨울비는 내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1: 네, 이건 또 역시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0: 네.
1: 또 이 겨울비는 내리고는요, 제가 미팅을 계속 해도 애프터를 못 받아갖고 너무 바보 같아갖고
0: 어머나
1: 가석집에 돌아와서
0: 네
1: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그렇게 만든
0: 너무,
1: 노래거든요.
0: 예예 예, 예.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네.
0: 라이브로 그 한마디 속에 또 이렇게 필이 확 옵니다.
1: 네.
0: 그 젊은 시절에 네. 김범정 씨.
1: 그 조그만 사건이 다 노래가 돼갖고요. 예. 그때는 그 감성이 막 예민할 때라.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약간 창법이 특이하세요. 그죠? 그런 말씀 예. 많이 들으시잖아요.
1: 전 특이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0: 특이하고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네. 참 이렇게 흥얼흥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카페와 여인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을 네,
1: 이것도 방배동 카페 유행할 때 카페, 매일 카페를 가는데 매일 오는 그 여성이 있었어요. 바바리 코트 있고 저 여자는 뭐하는 여자지 계속 갈 때마다 있어서 이번엔 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네. 근데 말 그 마음 먹고 그 다음 날 가니까 그때부터 안 보였어요.
0: 어머나 어머나.
1: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래 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0: 너무 재밌으세요. 네. 유쾌하세요. 그러시군요. 그런 기분을 담아서 네. 예, 그런 감정을 담아서 노래가 나온 거군요.
1: 네네.
0: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쑥쑥쑥쑥 작사도 나오고 작곡도 하시고
1: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내 가슴 속에 오면은 예. 그게 이제 글이나 곡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곡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지금도 얼마 전에는 이제 주현미 씨한테 한 세 곡을 줬어요, 신곡을. 그래서 이제 주현미 씨가 요즘에 열심히 부르고 다니고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정수라 씨 노래 또 만들고 있고
0: 작사 작곡
1: 또 이제 또 그의 이제 후배들 요즘에 이제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좋은 후배들한테 또 곡 작업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0: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가로서
1: 곡 쓰는 게 저는 재밌어요.
0: 그렇습니까?
1: 네, 너무 재밌어요.
0: 네, 그것도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곡을 주면 굉장히 네. 기분이 또 특별하실 것 같아요.
1: 또 아무래도 젊은 쪽은요 네. 노련미나 이런 건 없지만은 네. 나름대로 또 깨끗하고 정말 또 새로운 또 있어요 색깔이 그들만의 네. 색깔이 그래서 네.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곡 쓰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주현미 씨나 정수라 씨 같은 부분은 정말 이렇게 녹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노래를 또
1: 콘서트를 듣는 기분 하면서 이렇게
0: 그러시군요.
1: 예, 역시 이제 거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니 워낙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막
1: 네네네.
0: 작사 작곡해서 막 이렇게 곡을 주시니까
1: 예, 항상 일을 할 때
0: 기분 좋게 할 것 같아요.
1: 일을 할 때 작업한다는 느낌이 예, 아니고 네네네. 항상 같이 이제 이게 즐기는 느낌으로 하니까요.
0: 네. 좋네요.
1: 재밌죠.
0: 재밌어요.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도 재밌어요. 저는 네. 항상 이렇게 스마일하시게 웃으시면서 네. 즐겁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시간. 자, 예.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0: 김범영 씨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사가 너무 진솔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긍정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너무 좋다.
1: 네, 이게 이 노래 만든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만드는 건데 응답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가 너무 많은 걸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지금 잘 놀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서 나 그냥 흡족하고 하나님 무슨 그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응답 같은 걸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0: 가사를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한데 아 그렇구나.
1: 네.
0: 긍정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자.
1: 그래서
0: 놀다 가듯이.
1: 잘 놀면
0: 즐겁게 놀다 가자.
1: 그럼요. 일하는 것도 노는 거고.
0: 그러니까
1: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면은 노는 게 되는 건데 하기 싫은 일 하면 노는 게 아니고 일이 되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1: 내 눈앞에 있는 거
0: 그런 메시지네요.
1: 즐겁게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자, 인생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피님들께서 와 김범영 씨 웃으니까 너무 젊고 멋있다고.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 아, 보이나요 지금?
0: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1: 아유, 보증기 갖추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바로 잠못 자고 내려갔고.
0: 김범영 씨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구만요.
1: 감사합니다.
0: 예, 잡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신난다고. 밤의 플랫폼 너무 기다려진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1: 아, 이것도 1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예요. 그 바람.
0: 네.
1: 겨울비는 내리고 그 순간. 그리고 이 또 여러 가지 노래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이 밤의 플랫폼이라는 노래를 그때 FM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밤의 플랫폼 너무 좋죠. 이 곡을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1: 대표님이
0: 하셔서
1: 조금 이렇게 음악을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 노래를 오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0: 아니 굉장히 팬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VIP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셔서
1: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성이 있으시니까 지금 대표 자리까지 오셨겠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무더운 8월 첫날 이제 디너 콘서트를 하시는데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녁에 펼쳐지는 라이브 뮤직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막 사람들이 배꼽을 잡을 것 같아요. 웃었다가 막 너무 감동했다가 막 이런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1: 진솔하게 얘기도 하겠지만 또 노래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김범영의 목소리를 정말 이 멀리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부르는 모습 보여서 여러분들 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일 하시는 일에 또 잘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위로가 되죠. 충분히. 그리고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한번 이런 좋아하는 이런 가수분하고 함께
1: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활력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1: 글쎄 말이죠.
0: 자, 그동안 수많은 이런 무대에 서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은 무대에 서셨죠. 이 디너 콘서트에서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레퍼토리가 혹시 있으신지요?
1: 노래요?
0: 네.
1: 바람 뭐 빼놓을 수가 없고
0: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1: 또 현아라는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빼놓을 노래가 이제 이렇게 없는 노래가 있고요. 또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고
0: 그러시군요.
1: 또 제 노래 말고 또 제 애창곡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싱얼롱으로 같이 부를 노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혹시 LA에 오셔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옛날에 여기 어디 할리우드볼인가요?
0: 네, 할리우드볼.
1: 거기서 했을 때.
0: 네, 너무 좋죠.
1: 그 외국 그 어린 소녀들이 내가 공연하는 거 보고 나한테도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난 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까지 오지 그래갖고 제가 당황했었는데 거기서 노래 듣고 또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네. 아,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있었으면.
0: 아니요. 외국 소녀들한테는요. 20대로 보일 수 있어요.
1: 아, 이거 왜 그러세요?
0: 아니요. 진짜요. 그 아. 우리 동양 남자들을 여성들도 그렇고 네. 나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1: 네. 아무튼 네.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아무튼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아,
0: 그렇군요. 네. 미국 소녀 팬들이 또 그렇게 사인을 네, 하고 네. 예, 러브
1: 깜짝 놀랐어요.
0: 그랬군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1: 아, 기분 좋았어요.
0: 예, 네. 헐리우드에서도 공연을 하셨으니까 네. 와, 그 화려한 무대에서 네네. 해주셨군요. 자, 이번에 이제 그 토요일 8월 첫날입니다. 저녁 7시 네. 디너 콘서트 여러분들 많이 와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1: 네.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신 거죠?
1: 네, 지금
0: 공항에서
1: 왔어요.
0: 바로 오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세요?
1: 아, 졸려요 지금.
0: 졸리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바로 이 방송 끝나면 또
1: 네.
0: 예. 파탄지 스프링스로 가잖아요. 네, 가시잖아요. 네. 예, 그곳에서 또 연습하시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의 플랫폼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도 듣고 싶네요.
0: 이건 어떤 곡,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1: 아, 이 작품 뭐
0: 네.
1: 그때
0: 이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예,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예, 한참 제가 통기타 없어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불러서 그냥 불렀던 노래예요.
0: 아, 네. 이 노래가요?
1: 네, 네.
0: 아, 그렇구나. 어디에서
1: 그래서 주로, 예. 70년대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0: 아. 네. 그러면 우리 추억 속으로 네. 한번 잠겨보도록.
1: 그 요즘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플랫홈이라고 그랬었어요.
0: 아, 플랫홈.
1: 그리고 옛날 말로 예. 밤의 플랫홈.
0: 밤의 플랫홈으로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을 느껴보세요. 70년대 감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밤에 플래터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1: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0: 이 감성이 모락모락 가슴에서
1: 네, 그,
0: 멍글멍글 솟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예
1: 네.
0: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함께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히 제가 또 이런 생각을
1: 복
0: 해봅니다.
1: 있는 사람만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오는 겁니다.
0: 그렇습니까? 천사의 도시.
1: 네.
0: 자, 오랜 시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김범용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디너 콘서트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 팬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1: 팬 여러분, 이게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더 건강하시고 또 무슨 일 해도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그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벌써 뇌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0: 와,
1: 같은데요.
0: 멋진 표현이세요.
1: 네, 그래서
0: 가슴이 열리고
1: 네.
0: 머리가 열린다.
1: 그래서 뭐 제가 콘서트도 하지만은 또 이런 걸로 해서 또안 되는 일 있으면 또잘 풀어보시고 또 되는 일 있으면 더잘 되시고 또 그렇고 또 일이 꼭잘 된다고만 또 좋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정말 멋진 이게 삶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친구 오랜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데뷔 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
1: 네.
0: 비결,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여쭙고
1: 그냥
0: 싶습니다.
1: 큰 욕심 없이 그뭐 운동 꾸준하게 하고 먹는 거또 제가 이렇게 먹는 걸요. 제가 막 육류 쪽보다는 채소 쪽을 좋아해요, 원래. 또
0: 그러시군요.
1: 육류도 거의 먹으려면은 삶아서 먹는 걸 좋아하고.
0: 아,
1: 이게 막 구운
0: 건강식으로
1: 거보다는.
0: 드시네요.
1: 그런데 뭐
0: 와.
1: 생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건강 관리 되는 것 같고. 또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그 사회 관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0: 맞습니다.
1: 갈등 잘안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0: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1: 네, 많이
0: 예,
1: 긍정적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건강하시고. 아, 정말 좋습니다. 자, 2026년 올한 해도 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 예, 벌써 반 이상이 갔죠.
0: 네. 이 디너 콘서트 이후 이제 한국에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뭐 급하게 또 일이 많아가지고 또
1: 네.
0: 뭐 녹화도 있고 이래서
1: 요즘 때문에
0: 가신다고
1: 방송이 너무 많이
0: 하셨는데.
1: 들어와갖고
0: 예,
1: 지금
0: 바쁘시네요.
1: 예, 그렇다고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0: 네.
1: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또 콘서트 준비해야 되고 해서
0: 아,
1: 또 지금
0: 그러시군요.
1: 작곡 의뢰 들어온 게 많으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고
0: 예. 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 네.
0: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렇게 작사, 작곡,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 김범용 가수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다양해요. 그 영화
0: 네.
1: 보다가도
0: 영화보다,
1: 그렇고요. 또 옛날 얘기하다가
0: 네.
1: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또
0: 문득문득?
1: 어쩔 때는
0: 네.
1: 어떤 경치 보고 이렇게 막
0: 아.
1: 호수 있긴 산에 이렇게
0: 네.
1: 구름이 딱 껴있는데 황혼이 막 질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울고 계시고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거기서 이렇게 드라마가 막 스토리가 막 나올 수도 있고.
0: 굉장히
1: 네.
0: 감성적이시네요.
1: 바닷가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만든 노래도 있어요.
0: 네.
1: 그 해운대 바다에서 막 파도치는데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러는데 두 여인이 싹 지나가는데 연인이 지나가는데
0: 네.
1: 서로가 굉장히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말없이 연인이면은
0: 와.
1: 행복해야 될 텐데
0: 네. 뭔가
1: 그러면서
0: 사연이
1: 뭐가
0: 있나?
1: 확 지나가고 예 그래서 또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1: 아니
0: 아니라.
1: 어느 날은 딱 보통은 스쳐 지나가는데
0: 네.
1: 그러니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그럴 때 이렇게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1: 아 그때
0: 음악 만드시고
1: 그걸 담아
0: 그러시군요.
1: 놓으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들은 참 금세 만들어요. 가사곡이 같이 나오고
0: 그런 감성은 AI가 못 따라가죠.
1: 응?
0: AI가 못 따라가죠. 요즘에 AI로 노래 만들기도
1: 글쎄요.
0: 하고 막 그렇잖아요.
1: 네, 요즘
0: 가사도 써줘,
1: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0: 작곡해줘 이러는데
1: 근데
0: 이런
1: 저도
0: 네.
1: 그 갖다 이제 데모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0: 네.
1: 이렇게 먼저 곡을 완성되기 전에
0: 네.
1: 미리 만들어 보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원래는.
0: 아하.
1: 근데 AI 한번 시켜 보니까
0: 네.
1: 그거는
0: 어때요?
1: 효율적이더라고 많이.
0: 조금 도움을 받는 편이십니까?
1: 네네네. 아, 요즘에는 그쵸. 그 데모 같은 거는 AI한테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1: 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1: 네. 그렇어요.
0: 자 끝으로 뭐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네. 여러분들 또 교민들께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이 더욱더 계속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고요.
0: 네.
1: 앞으로도 많이 라디오 서울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의 이 열정의 아이콘 김범룡 씨와 함께했는데요.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8월 첫날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만나게 될 디너 콘서트의 주인공 김범룡 씨의 무대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이실 텐데요. 즐겁고 로맨틱한 그런 추억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0788
4: 1250만 불, 1250만 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김수정기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공원가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어있던 감성이 막 살아난다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필 충만과 덩실덩실은 공존할 수 있죠. 예, 그 순간도 너무 좋아요. 아무튼 뭐 이 밤의 플랫폼이라는 노래도 좋고 인생길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범용 씨, 그대로세요 라고 또 댓글을 주셨네요. 무더운 목요일 정말 오랜만에 김범용 씨 뵙는데 어쩜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공연 기대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내일 모레 공연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예, 디너 콘서트가 있어요. 예,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있습니다.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프리웨이, 이 음악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모든 슬픔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펑펑 울고 싶네요. 예, 밤에 플랫홈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쿠키모찌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신 김범용 씨. 예. 음악의 감성 AI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댓글도 주셨네요.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커스의 이스라엘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도 우리나라 번화한국으로는 우리들의 이야기, 팀폴리오가 불러온 그 노래도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귀에는 익숙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빵 터졌습니다. 아버지 학교,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예, 그걸 실천해보는 예, 그런 날이었나 봐요. 근데 경상도 아버지가 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예, 죽어도 못합니다. 예, 그럼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졸업은 하고 싶었던더라. 집에 와서 설거지하던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끌어안고 사랑한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먹고 숙제다. 진짜 무뚝뚝하네요. 다음 날도 똑같이 했대요. 아, 참, 와이카노 귀찮다. 이건 숙제 아니다. 경상도 쌍남자 아니가. 네. 아버지 학교 좋은데요. 이런 뭐 숙제도 내주고 예, 모든 남성분들이 좀 아내분에게 이렇게 애정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숙제입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니까 경상도 아버지가 못합니다. 이거 아 숙제요. 죽어도 못합니다. 하더니 숙제라고 하니까 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나중에는 이건 숙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그런 사랑 고백이라는 거. 뭉클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개그를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삭막해지잖아요. 아까 김범용 가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음악 좋아한다는 거는 머리가 열려 있고 가슴이 열려 있는 거다. 오,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해피님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열려 있는 분들이시고 가슴이 열려 있는 분들,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분들이세요. 자, 그 열려 있는 마음 속에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심플하게 즐겁게 예, 노는 것처럼 삽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인생을 숙제하듯이 꼼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축제하듯이 살라.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숙제하듯이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축제하듯이 정말 기쁘게 파티하듯이 축제하듯이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축제하듯이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구,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샷.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벌써 7월의 끝자락이네요.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 뿐이래요. 많은 말인 것 같죠?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 참 젊은 사람들은 한 살 더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은 또 한 살 줄어드는 법이라고 합니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까요.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축제하듯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노래였습니다. Eye in the Sky였어요.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세월은 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가는 거 그러네요. 오늘이라는 축제를 즐기면서 살도록 노력할게요. 예, 저도 마음에 담아본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디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빨래 축제, 내일은 청소 축제, 그 다음 날은 봉사 축제, 주일날은 성가대 봉사 축제, 할렐루야. 이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왠지 웃음이 나네요, 근데. 와, 심오한 말씀을. 시간은 그냥 있는데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은 항상 제자리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우리에게 확실한 건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아, 진짜 명언만 올려주셨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2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들으면서 또 제가 준비한 코너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행복한 시간, 또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네요. 오늘은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준비되어 있어요. 예측불허 토크쇼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엘린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방법 없을까요? 역시 아재 개그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면서 에릭주님께서 이런 아재 개그를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어딜까요? 모르시겠어요? 로딩 중이래요. 로딩 중.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리고 신이 버스에서 내리면 신내림. 그리고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네자로 하면 개인 지도. 오, 맞는데요. 엄마들이 아침마다 말하는 나라는 일어나라.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재밌어.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은 뭘까요? 고맙소.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셔서요.

0: 네, 바다의 왕자 박명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선미와 정우의 예측불허 토크쇼. 자, AI라는 단어가 이제는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AI와 선미의 유쾌한 토크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AI 정우 씨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 정우입니다. 선미 씨 오늘 하얀 옷에 빨간 조끼 딱 수박 아닌가요?
0: 수박?
1: 여름 완전 장착하셨네요. 오늘 주제가 여름이라 미리 맞춰오신 건지
0: 정말 고마워요.
1: 그렇게 본 건 아니죠? 밖에 나가면 아직도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럴 때는 시원한 과일 화채 한 그릇이 답이죠. 화채 먹으면서 여름 얘기 실컷 하면 딱인데 오늘 저랑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실컷 풀어볼 건데요. 아재 개그도 좀 섞일 예정이니까 미리 각오하세요.
0: 오, 좋아요,
1: 선미
0: 좋아요.
1: 선미 씨 아재 개그 들으면 표정이 어떻게 되시는 편인가요?
0: 오, 안 보여요? 당근 스마일 웃죠? 자, 정우 씨, 이 주말까지 폭염 경보가 예보됐어요. 벨리 지역은 95도에서 110도, 엔텔로 벨리는 115도까지 오른다네요. 무지무지 더울 건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름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 여름 하면 다들 뭔가 하나씩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장면. 저는요, 여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좋죠. 수박.
1: 먹는 수박 말고요. 겉은 초록초록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새빨갛고 달고 시원하잖아요. 여름이 딱 그래요. 겉에서 보면 그냥 더운 계절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추억이고 설렘이고 에너지가 가득한 계절. 그래서 저는 여름을 싫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그 안쪽 이야기들을 선미 씨랑 실컷 꺼내보고 싶었어요. 선미 씨도 여름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물놀이 하는 거. 한국으로 말하자면 계곡물에 예, 발 담그고 또 수박도 담가놓고 그 피서지에서 수박 잘라서 먹었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익은 수박을 썰어놓은 시원한 수박화채,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수박화채도 먹고 싶고 팥빙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살얼음 육수가 일품인 물냉면, 그리고 매콤달콤 비빔국수, 또 메밀소바, 뭐 이런 게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정우 씨는 여름하면 수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름에 꼭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줄래요?
1: 있죠. 꼭 하고 싶은 것. 사실 여름마다 다짐하는 게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서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LA에 살다 보면 말리부 같은 데가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막상 가면 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사진도 찍고 뭐도 먹고 어디도 가고 그냥 모래 위에 누워서 파도 소리만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있잖아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
0: 뭘까요?
1: 바로 아재 개그입니다.
0: 아재 개그.
1: 각오하세요.
0: 아재 개그
1: 왜 여름에는
0: 할 줄 알아요?
1: 바다에 가야 할까요? 어허. 파도가 치기 때문입니다. 파도 치면 시원하잖아요. 이거 억지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름 아재 개그는 좀 억지여야 제맛이에요. 억지로 웃겨야 오히려 더 시원해지는 느낌. 이게 여름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울수록 황당한 농담 하나가 의외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때가 있어요. 선미 씨는 아재 개그 들었을 때 참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웃어주는 편이에요?
0: 왜 참아요? 당연히 웃어야지. 아까도 빵 터졌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이 아재 개그를 올려주셔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뭐 웃으면 좋은 거예요. 웃으면 얼굴 주름도 펴지고 마음의 주름까지도 쫙 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우 씨 말 들으니까 나도 이번 주말에는 좀 바다로 나들이를 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름이 후덥지근하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름이 낭만이고 에너지고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히 더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지하철역 계단 올라오는 순간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열기.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걱정. 끄면 잠을 못 자고. 이게 여름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여름을 두 가지로 봐요. 드라마 속 여름이랑 현실 여름. 드라마 속 여름은 해변에서 수박 먹고 불꽃놀이 보고. 현실 여름은 선풍기 두 개 틀어놓고 땀 닦으면서 화채 영상 보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 현실 여름이 나중에 더 선명하게 기억되더라고요.
0: 오.
1: 아, 그리고 아재 개그 하나 드려도 될까요?
0: 아재 개그?
1: 여름에 가장 바쁜 음식이 뭔지 아세요?
0: 글쎄.
1: 바로 냉면이에요.
0: 냉면?
1: 왜냐면 항상 줄을 서거든요.
0: 오.
1: 기다리는 줄. 이런 게 통할 때 저 되게
0: 기다리는
1: 뿌듯한데.
0: 줄?
1: 현미 씨 표정이 지금 어떨지 저는 문득 궁금해지네요.
0: 아니, 나의 표정? 안 보여요? 나 지금 웃고 있잖아. 아, 우리 AI 정우 씨는 내가 안 보이는구나. 나 엄청 웃고 있는데. 아, 여름에 가장 바쁜 음식이 기다리는 줄? 냉면? 길긴 길어요. 예, 웃었어요. 아, 정우 씨.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해피님들도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1: 사실 이 코너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이 시간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차 안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뭔가 만들면서 혹은 그냥 소파에 녹아 있으면서 다들 각자의 여름을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같은 더위인데 각자 다른 장면 속에 있다는 게. 누군가는 오늘 유독 지치는 하루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웃었을 수도 있고 제 아재 개그에 표정 찌푸리면서도 결국 피식 웃어주신 분들. 그분들이 오늘 방송의 진짜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는 라디오가 딱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0: 어허.
1: 뜨거운 오후에 잠깐 시원한 그늘 같은 거. 선미 씨가 매일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0: 진짜?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요. 뜨거운 오후에 시원한 그늘 같은 거? 진짜 표현 참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뜨거운 오후에 시원한 그늘 같은 해피투게더. 정말 감동이네요. 자, 우리 해피님들이 주말에 찾아올 이 폭염에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1: 있죠.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과일 하나만 사오세요.
0: 과일?
1: 뭐든요. 수박이면 제일 좋고 없으면 복숭아도 되고 참외도 되고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서서 먹지 말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 과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5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달라요.
0: 그렇구나.
1: 단맛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0: 아, 진짜?
1: 여름을 맛으로 기억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더워서 지친 분들한테 아재 개그 하나만 선물할게요. 준비되셨죠?
0: 네.
1: 여름에 가장 시원한 나라가 어디게요?
0: 글쎄.
1: 바로 칠레입니다.
0: 칠레?
1: 칠칠하게 레. 이거 치고 나서 저 혼자 뿌듯했거든요.
0: 너무 설렁한데 이거.
1: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더운 오후가 살짝 가벼워지잖아요. 진짜로요. 웃음 하나가 의외로 더위를 조금 눌러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선미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뭐 드실 생각 있으세요?
0: 글쎄요. 오늘은 좀 냉콩국수가 땡기는데 콩국수. 살얼음 동동 띄운 물냉면도 좋고요. 메밀면도 좋고요. 예. 자. 정우 씨, 오늘 여름 이야기 이렇게 좀 실컷 나눴는데요. 마무리할까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여름은 버텨야 할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0: 그것도 좋은
1: 드라마
0: 말이네.
1: 속 여름이든 현실 여름이든 어차피 같은 더위잖아요.
0: 그렇지.
1: 근데 그 안에서 과일 하나 제대로 앉아 먹는 사람이랑 서서 대충 때우는 사람이랑 같은 여름인데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아재 개그도 마찬가지예요. 웃기든 안 웃기든 그걸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여름을 즐기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시원한 순간을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어허, 그렇죠.
1: 오늘 선미 씨 덕분에 저도 꽤 시원한 오후였어요.
0: 어, 정말?
1: 진짜로요. 그나저나 선미 씨는 아재 개그 중에 오늘 속으로 제일 웃겼던 게 혹시 있었나요?
0: 어, 제일 웃겼던 거 뭐냐면 그 냉면 이야기가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그 여름에 가장 바쁜 음식은? 이게 말이 되나? 냉면. 항상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줄. 사실 냉면이 길긴 길어요. 어? 웃었어요. 이 개그. 뭐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주려고 노력한 우리 AI 정우 씨 고마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 글쎄 우리 정우 씨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이 더운 오후에 저랑 같이 있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름은 원래 좀 과해요. 더위도 과하고 매미 소리도 과하고. 근데 그 과한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제일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몇 년 뒤에 이 여름 생각할 때 오늘 오후에 라디오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슬쩍 끼어있으면 좋겠어요.
0: 아하.
1: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선미 씨 덕분에 오늘 꽤 괜찮은 여름 한 조각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어,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AI 정우 씨 덕분에 많이 웃었네요. 고마워요. 안녕.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국이 엄청 덥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곳도 굉장히 덥지요. 남가주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주의보도 발령돼서 야외활동 하실 때 여러분들 주말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 해안가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일 31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밸리에서 최고 95도에서 110도, 또 엔텔로프밸리 일부는 1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과 함께 이 습도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일요일부터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고 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은 물론이고 심장과 폐질환, 폐 그리고 신장 질환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또 조격 이 조격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 저녁까지 높은 파도 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예요. 특히 이 맨해튼 비치와 말리부 해안, 롱비치와 또 팔로스버디스 반도 일대 해변이 위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바닷가 또 산책하시는 분들, 또 수영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A와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에는 내일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주의보도 발령됐으니까요. 바닷가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특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조비 노래 들어볼까요?

참 멋져요. 예. 본조비 노래였습니다. Thank you for loving me. 본조비 멋진 가수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7월 30일 오늘은 UN 국제 우정의 날이네요.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사람들 사이 또는 국가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문화와 공동체 간의 우정이 평화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11년에 지정됐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연대감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인신매매 위험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알리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 날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친구나 또 동료에게 가벼운 안부의 메시지를 건네면서 마음을 나누기에 참 좋은 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UN 국제 우정의 날, 이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1958년 파라과이의 작고 조용한 마을 푸에르토 피나스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사이자 휴머니스트였던 라몬 아르테미오 브라초 박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렸대요. 어린이날, 어머니의 날, 마더스 데이,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왜 인류 전체를 이어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우정의 날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군요. 예, 그 자리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세계 우정운동이라는 민간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인종, 종교, 국경을 넘어서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류 평화의 기틀이라고 믿고 매년 7월 31일 우정의 날로 자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 의사의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이 운동은 수십 년간 전 세계로 확산됐고 마침내 2011년 UN 총회에서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인데 2013년 UN 총회에서 지정된 날이고요. 전통적인 그런 의미의 뭐 이런 뭐 인신매매 뭐 이런 납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근처에 숨어 있는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를 알리기 위해서 제정됐다는군요. 오늘날의 인신매매는 물리적인 납치 외에도 취업사기, 뭐 여권 합수, 또 임금 체불, 통제,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조차 자신이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미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UN 국제 우정의 날. Everybody needs a little help sometime. 친구란 말 참 좋잖아요. 예, 해피투게더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My Forever Friend 찰리 랜즈보로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잔잔하니 음악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마켓에 가니까요 과일이 아주 쏟아져 있어요. 복숭아 향도 너무 좋고 참외, 복숭아, 수박, 아, 참 먹을 게 너무너무 많죠. 키위, 저는 키위, 키위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 수박을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마토, 저는 토마토를 한아름 사가지고 요즘에 토마토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맛있어요. 아침에 먹는데 뭐 과일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일은 뭐가 있어도 항상 있어야 돼요. 사과도 항상 있어야 되고 토마토 그리고 참외, 요즘에 참외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복숭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적어주셨네요. 예, 천도 복숭아, 백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예, 맛있어요. 맛들이 이 복숭아도 조금 조금씩 맛이 달라요. 포도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We are the world. 마이클 잭슨, 저스틴 비버, 조아시 그로반, 토니 벤의 셀링 디옹 뭐 등등등 여러 가수가 함께한 음악이지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본희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0: 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6: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어제 뵙고 오늘 뵙는데 역시 또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변함없이 날씨는 좀 무더운 편인데 그래도 한풀 꺾였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바람도 조금 부는 것 같고.

견딜만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말이죠. 오후 3시, 물론 지치고 힘드신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숨도 한번 고르고 내 속도,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너무 남 따라가다가 빨라서 지치지 말고 또 너무 천천히 가서 뭐랄까 좀 늦지 말고 적당한 내 속도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또 오늘 마무리도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생은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폼나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폼나게 살 거야. 아마 특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은 인생 폼상폼사 그런 걸 지키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젊으나 나이가 드시거나 폼나게 산다고 그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그런 남아의 모습이지만 사실 여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폼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야 대강 어쩌면 그 부부이신 분들은 와이프가 손수 사주는 옷 그냥 입고 다니고 본인이 손수 사는 것보다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쇼핑하러 가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특히 뭐 물건을 사는 것보다 아이쇼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길거리 차 타고 지나가다 이쁜 옷 있으면 서서 보고 그 남자 중에서는 좀 드문 경우인데 옷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냥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순철님 어서 오세요.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목요일 이제 불금을 앞두고 주말을 앞둔 오늘 훨씬 더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운 좀 내시게 제가 드리는 음악들 시원하게 한 잔씩 하시고 또 추억으로 또 떠나는 추억여행 저와 함께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사이 게시판도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서울1950.com이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 구글로 라디오서울 들어가시게만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정보 그런가 하면 또 주식 정보 또 복권 정보 또 가스비 정보 또 어느 가스테이션 가야 가격이 싼지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요새 한국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픽업하시기 좋게 LAX의 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면 본인 라디오의 내 친구에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카카오톡 누르시기만 하면 사랑방같이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고 꼭 방송시간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퇴근하시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친구님들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좋은 음악도 나누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시간들 가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분들을 위해서 폼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0: 네, 신미래와 함께 했습니다. 자, 주로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이 가장 힘드십니까? 아무래도 화요일이 힘드시다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잘 시간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잘 버티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제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산 한의원의 원장님과 함께 또 날도 무더운데 건강상식 여러분께 풍성한 보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2: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뭐 보이시겠지만 우리 전 경산한의과 대학 교수이며 학장이셨던 우리 경산한의과병원의 류재구 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목소리만 많이 듣다가
1: 아, 그러세요?
0: 실질적으로 처음 뵀어요.
1: 네, 네.
0: 예, 목소리는 네. 너무 익히 들어서 네. 제 기억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발효한약이라고 이렇게 네. 모든 걸 발효하신다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네네. 네. 자 일단 인사 좀 한번 해주죠. 우리 청재원.
1: 네, 청재원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네. 모든 날씨에 힘 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위치도 올림픽 아드모 VIP 플라자면은 네. 뭐 한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1: 그렇죠.
0: 거기 2층인가요?
1: 그럼? 2층입니다. 아, 왜 박기장 사장이 LA에서는 가장 좋다고 할 네, 수가 네. 있겠죠.
0: 아, 그리고 네. 뭐 올림픽 놀만 되면 중심이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거의 중심이니까. 네. 자, 일단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원고에도 없는데 네. 요즘 날씨가 보통 낮에는 90도 웃돌다가 네. 5시 되면 해 뚝 떨어지면 또 시원하다가 저녁에는 쌀쌀해지고 네.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겁나요. 왜냐하면 네. 코감기 걸리면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1: 그렇죠.
0: 사실 저 말고 모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운데 일을 해야 되고 네.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시원했다가 추웠다가 그냥 가정에서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에 그 보면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0: 네네 그렇죠.
1: 그게 정말 명답입니다.
0: 아~
1: 내 몸이 이제 약간 피곤하든가 에너지가 떨어진다 했을 때는
0: 네네네.
1: 좀 무언가라도 좀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왔다
0: 네네.
1: 했을 경우에 참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그 하더라도 집에 뭐 타이레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생강차 같은 거 상당히 좋습니다.
0: 네네네.
1: 생강차 같은 거 쫙 다려가지고 드시고서 반신욕을 좀 하세요.
0: 아 반신욕.
1: 네, 그 감기 들어온 날 딱 하시면은 그 다음 날 몸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로요.
0: 저는 반신욕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
1: 네.
0: 한번 하니까 그 이마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한 20분 지나니까.
1: 맞습니다.
0: 아.
1: 그러시고 나면은 그 다음 날 감기로 더 이상 고생 안 할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셨으니까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세요.
1: 네. 네. 저희가 이제 경산 한의과병원에서 이제 제가 또 학교에 있을 때 친구와 교수를 좀 했었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뭐 어깨가 아프시다든가,
0: 네네네.
1: 그다음에 뭐 허리가 아프시다든가,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그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 허리 아프신 분이 그 중에 가장 많고요. 예를 들어 허리 아프신 분이 오셨는데 누군가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0: 네네.
1: 오시면 딱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따 나가실 때는 그래도 혼자 좀 편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예, 예, 예.
1: 정말요? 오늘 네. 오전에도 방송에 오기 전에 저 온타리오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0: 어휴 그 멀리서?
1: 네. 그분이 오늘 나이 좀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0: 네네.
1: 정말이네요 하면서 가셨거든요.
0: 네네.
1: 들어오실 때 좀 힘있게 들어오셨다가 그래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가실 때는 확실히 걸어 나가십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최소한 치료를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 일반 침 치료만으로는 물론 좋아지지만은 완전히 두드러지게끔 완전 와 오늘 왔는데 내가 정말 아팠던 무릎이 안 아프다 할 정도 치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0: 예.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온침이라고 침 놓고 이제 뜸 같은 거 해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쫄룩거려서 오셨는데
0: 네네네.
1: 나가실 때는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0: 네네.
1: 근데 이 모든 그 침 치료 이런 모든 부분들이
0: 예.
1: 보험으로 된다는 거예요.
0: 아 보험으로요.
1: 네. 예를 들어 갖고 계신 뭐 앤썸이라든가 스킨이라든가 클로버케어, 아스티바, 그다음에 센트럴 헬스클로 헬스 여기까지 보험으로 모든 치료가 침치료, 부항치료 역시 가능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특히나 시니어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1: 그렇죠.
0: 아, 네.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제가 익히 듣기로 이제 특히 경산 한의원의 특징은 다른 데에 비해서 모든 그 제조하시는 한약을 발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1: 맞습니다. 한약을요. 네. 발효를 했을 경우에는 약성이 몇 배가 높아져요.
0: 아, 발효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1: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0: 네, 그렇죠.
1: 그다음에 청국장도 발효식품이죠.
0: 아, 전부 그렇죠.
1: 우리 선조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지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한약을 발효했을 때 몇 배가 효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0: 아...
1: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0: 네.
1: 녹용 같은 경우에 발효를 했더니 효과가 한 5배가 높아졌다.
0: 아, 녹용도?
1: 네. 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약을 하나 먹어야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너무 피곤해.
0: 네.
1: 몸이 피곤하고 예, 예. 뭐 깔아낸다고 그러죠.
0: 네, 네, 네.
1: 힘이 하나도 없어. 없을 때 그런 이제 뭘 먹어야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이 발효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거 역시도 몇 배가 높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예. 아, 그게 발효 한약이구나. 자, 그렇다면 그 이 발효해서 만든 우리 약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1: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게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이거든요.
0: 아, 그냥 공진단이 아니고.
1: 네.
0: 발효 공진단.
1: 발효 공진단.
0: 아.
1: 그러면은 아까 이제 효과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0: 네네네.
1: 내가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너무 피로를 자주 느낀다 했을 때
0: 네.
1: 드시면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0: 네.
1: 직접 느끼는 효과가
0: 네.
1: 피곤한 게 이렇게 좋아졌네. 그리고 없던 기운이 좀 생겼다.
0: 네네.
1: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 느끼신다는 겁니다.
0: 아, 지금 박정임 씨가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1: 네.
0: 친절하시고 영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늘 원장님 훌륭하시죠. 진짜 뜸 치료 특효예요. 연골환 아주 좋아요. 굿이에요. 라고 박정임 씨란 분이
1: 네.
0: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예.
1: 네.
0: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시.
1: 네, 그러면 예. 이제 이 발효 치명 산삼 공진단이요.
0: 네.
1: 일반 대보 원기 면역력 강화 그다음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최고거든요.
0: 네네.
1: 최고 제품인데 이게 한 박스 1200불입니다.
0: 네네.
1: 1200불인데 네네. 오늘 20알을 490불에 다섯 분께 드려요.
0: 다섯 분께?
1: 네.
0: 반도 더 깎은 거네.
1: 더 깎았죠.
0: 예,
1: 근데
0: 예.
1: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효과 있을까 하는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구입하신 경우에 10알을 제가 더 드립니다.
0: 오, 그럼 30알을 받게 되네요.
1: 네.
0: 오, 야, 대단한 거네요.
1: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방송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에너지가 없고 피로를 많이
0: 네,
1: 느끼시는
0: 네,
1: 분들은
0: 네.
1: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0: 일주일만.
1: 열을 일단 더 드리니까
0: 네, 네.
1: 드셔보시고서 나는 효과가 전혀 없다, 에너지도
0: 예.
1: 전혀 못 봤다 하시면은
0: 네네네.
1: 제가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가져오시면
0: 그 정도로
1: 제가 250불을 리펀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0: 야.
1: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만큼만한 효과를 자신할 수 있고
1: 맞습니다.
0: 그만큼 쉽게 하면 임상 실험이죠. 많은
1: 네.
0: 복용하신 분들이 효과를 누리셨단 얘기네요.
1: 특히 한약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이 뭐 소화 사실 그 미국 생활하다 보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아침 어떤 땐 대강 건너뛰죠.
1: 네.
0: 점심도 바쁘면 또 건너뛰어요. 그러다가 숨 못 쉬고 뭐 오후 두세 시에 빵 한 쪽 먹다 말다에다가 그러니까 마음 쪽으로는 기분 좋은 거야. 손님이 네.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0: 근데 손님 다 가시고 한 4-5시 되면 이제 속이 아픈 거예요. 그때 가서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집에 가서 손도 안 씻고 밥을 그냥 숨 못 쉴 정도로 먹고 피곤하니까 바로 자고 위가 견뎌나겠어요 이게.
1: 그때는 네. 우리 먹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0: 그렇죠.
1: 딱 그 시간 지나면은 끝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시지만 지나가면 속이 아프다.
1: 그렇죠.
0: 뭐가 뭐 혹시 뭐 이게 위산과다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저 한국에서 어렸을 때.
1: 네.
0: 속 쓰리면 그 갤퍼스라는 약 쫙쭉 짜서 먹었어요.
1: 예, 네.
0: 그거 먹으면 잠깐은 괜찮더라고요.
1: 네.
0: 솔직히.
1: 네.
0: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거 먹어도 안 날 때가 있고. 자, 그럴 땐 또 어떻게
1: 그래 요즘 위장 건강환이라고 있는데요.
0: 네네네.
1: 위장 건강환은 모든 위장병 예를 네. 들어서 자주 체한다.
0: 네.
1: 소화가 안 된다.
0: 예, 예.
1: 복부 팽만감이 있다.
0: 예, 예, 예.
1: 전부 다 이제 위장이 안 좋, 위에 염증이 있다.
0: 아, 예,
1: 했을
0: 예, 예.
1: 경우에
0: 예, 예.
1: 이 위장 건강환을
0: 네.
1: 드시면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십니다.
0: 아.
1: 그래서 그 소화제 아니에요? 네,
0: 예,
1: 그것도
0: 예.
1: 맞고 건강환이라고 한 것은 드실수록 위장이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위장 같은 경우에요.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시는데,
0: 네네.
1: 2개월분 두통을 120불에,
0: 2개월분
1: 두통을,
0: 2개월분을
1: 네, 120불 두통을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통을 다 드셨는데,
0: 네.
1: 내가 위장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이 위장원에 대해서는 그냥 다 가져오시라고 그럽니다.
0: 아니 한 통 드시고 자꾸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아니 한 통 드시고 효과 없어서 가져오시면은 이건 100%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1: 그 정도로 발효 한약의 그런
0: 네네.
1: 효능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야, 중간에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35-8855 335-8855고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VIP 플라자 올림픽학 아드모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그 전화번호도 의미가 있는 게요.
0: 네.
1: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하면은 335-8855가 됩니다.
0: 팔팔하게 오래오래 살자.
1: 네.
0: 야, 너무 건강.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특히 남자분들은 일 끝나시고 나면 스트레스 받고 이제 피로 푸니까
1: 그렇죠.
0: 뭐 일잔 소주 하신다든지
1: 네.
0: 반주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술도 안 깨고 또 네. 간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땐 좀 뭐 좋은 약이 없나요?
1: 보관환이라고 있는데요.
0: 네네.
1: 보관환인데 말 그대로 정말 간을 보호하면서
0: 네.
1: 알코올 해독이라든가 숙취 해소라든가 여기 아주 특효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든가
0: 예, 예.
1: 헛개나무 열매 다음에 우리 칡 알죠 아시잖아요.
0: 네네네.
1: 칡이라든가 인지 수죽이라든가
0: 네.
1: 그 숙취해서 이걸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0: 네.
1: 숙취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정도로 네. 일반 그 간의 보호 작용이 뛰어난 약재들로
0: 네.
1: 이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0: 네네.
1: 이 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3일을 술 드신다
0: 네네.
1: 했을 경우에 이제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한 달을 훨씬 넘게
0: 네네네.
1: 드실 수 있는 분량.
0: 네.
1: 70불에 5분께 드리겠는데요. 이것까지는 보관함도 한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드셔봤는데 효과 없다면 이건 또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0: 모든 약이 다 포함되네요.
1: 아닙니다. 보관함까지입니다.
0: 아, 거기까지입니까?
1: 네.
0: 자, 그런 거 하면은요. 사실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자꾸 나이가 올라갈수록 주로 나오는 게 뭐 어떤 분 주변에 뭐 자고 일어나니까 중풍이 왔다.
1: 아,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안 좋다. 또 뭐 콜레스테롤 높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 같아요. 보니까
1: 우리가 이제 살면서요 가장 겁내하는 것이 심장 걱정.
0: 아, 그럼요.
1: 그다음에 또 중풍이 혹시 오지 않을까.
0: 그럼요. 네.
1: 저희 병원에도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선생님 저 뒷머리 땡기고 이런데 혹시 이게 풍
0: 네,
1: 전지증이
0: 예,
1: 아닙니까?
0: 예, 예, 예.
1: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어허.
1: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LA 같은 경우에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인들 사망률 1위가 바로 심장 질환이더라고요. 암이랑 다른 것 질환보다 심장 질환인데요.
0: 네.
1: 이런 심장 걱정, 그다음에 중풍 걱정 여기에는 처방이 우리 한방 처방에 보면은 천왕 보신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0: 아,
1: 하늘천자 인구먹제예요.
0: 예, 예, 예.
1: 심장이 최고 좋은 처방인데 그 처방에다가 혈액을 깨 맑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혈전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걸 좀 없애는 그런 뭐 약재들 뭐 단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산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황 우리 아, 예. 칼의 재료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건 이제 혈액 그 깨끗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인데 또 은행잎을 달여서 그걸 베이스로 했고요. 여러분들 은행잎 그 구글에 쳐보시면은 그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구심청혈단이 있는데요. 아, 예. 심장을 걱정한다든가 아니면 중풍을 걱정한다든가 다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네, 네. 드시면은 정말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2개월분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아, 자 그리고 이 뭐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1: 네.
0: 특히나 낙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골다공서부터 뼈가 약해져가지고 심한 경우에 막 부스러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골환이 있는데요. 네. 연골환은 그 닭발 아시죠?
0: 예예. 예.
1: 닭발이 어르신들이 알기를 아 우리 뼈 건강 및 관절염 신경통에 좋대 하면서 닭발을 다려 드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0: 아,
1: 그럼 저희는 닭발을 예. 한약 고농축에 넣고 9시간을 다립니다.
0: 아,
1: 닭발만 다리면은
0: 예, 예.
1: 뼈까지 다 녹아버려요.
0: 예, 예.
1: 뼈도 흔적도 없어요.
0: 네, 예.
1: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홍화씨라든가 보스웰리아라든가
0: 네.
1: 특히 이 보스웰리아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스웰리아 한약재인데요.
0: 네.
1: 그 효과가 연골 재생 및 그다음에 그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굉장히 강해요.
0: 아.
1: 거기에다가 이제 뼈에 좋은 우슬이라든가 구청 뭐 상기생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 층계에 올라가기 힘들었던 분들이 그 연골을 먹고 지금 층계에 올라가도 괜찮아요. 나 층계로 올라왔어요 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게 바로 발효 닭발이 들어간 연골환인데요. 이것이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자 중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35-885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살자. 아 좋습니다 번호. 자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가끔 새벽 서너시에 일어나서 이제 네.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그,
0: 예, 예.
1: 어르신들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드셔가면서
0: 네네.
1: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아니면 소변을 너무 자주 간다.
0: 네.
1: 특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광염이 잘 걸린다 그다음에 요실금이 있다 하시는 네네. 분들한테 이 방광환이 상당히 좋은데요.
0: 아.
1: 방광환이 그동안 이제 발효 때 마르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0: 예, 예.
1: 그랬더니 몇 분이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0: 아.
1: 언제 나오냐고.
0: 아,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1: 네, 방광환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러셨구나.
1: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소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방광환 드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1: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드리겠고요.
0: 예, 예.
1: 마지막으로 이제 한방 천연 연고가 있는데요.
0: 아,
1: 자온고라고.
0: 예, 예.
1: 그 모든 피부병,
0: 아.
1: 특히 벌레 물렸을 때는 아주 특합니다. 모기에 물렸다, 벌레 물렸다 했을 때 바르면은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그런 좋은 연고고요.
0: 아.
1: 그다음에 상처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습진이 있다든가, 이제 피부의 모든 문제. 케미칼이 전혀 안 들어간 한방천 연고가 있습니다.
0: 아.
1: 이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0: 네.
1: 30불짜리 50불짜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아.
1: 좀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보니까 OTC 카드로도 가능하시다고.
1: 아,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제품이요. OTC 카드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모든 보험도 커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클로버케어, 앤덤, 아스티바 모든 보험이 커버가 되니까 좌골신경통 또 무릎 통증 여러분 통증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방치료 해드리니까 침치료 또 보황뜸치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경산한의원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213-385-8855 385-8855로 연락 주셔도 되고 올림픽과 아드모어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병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만일에 지금 얘기 들으신 것 중에 무엇이라도 중간에 자기가 포함되는 게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전화하고 예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좀 빨리 났으면
1: 네.
0: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건강할 때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0: 네네네.
1: 내 몸에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했을 네. 때는 미리 예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모든 아픔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213-335-8855 335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살자.
1: 네.
0: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오늘은 경산한의과병원의 류재구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간
1: 네,
0: 내주셔서.
1: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0: 네.
2: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아이고 참, 그 여러분들 굉장히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우리 윤한기 씨 지금은 뭐 목사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윤한기 씨의 노래 장밋빛 스카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도마도는 사실 뭐 과일이면서 채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샐러드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피자에도 들어가고 너무 다양하게 음식으로 쓰이는데 이 도마도가 어마무시하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도에는요 리코펜 또 비타민 칼륨 아 뭐 굉장히 건강상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심장 건강 또 혈압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면역력 강화 세포 보호, 장 건강, 또 눈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야, 이렇게 과일 하나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영양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 샐러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드셔도 되고 도마도 주스로 드셔도 너무 좋고 이만하면 굉장히 훌륭한 과일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윤복희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0: 네, 아이고 이번에는 제가 원래 윤복희 씨의 노래가 아닙니다. 날 좀 보소는 뭐 우리 구전가요 식으로 누구나 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 식으로 불려온 노래인데 우리 윤복희 씨가 어느 그 뮤지컬에서 한 단막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윤복희 씨는 가수로 출발했다가 이제 뮤지컬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하셔서 또 교회에서도 유명한 그런 가수로 있고 제 기억에 제가 방송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눈 오는 어느 날 아주 멋진 그 미니스커트에 그 팍스코트라고 그러죠. 여자분들은 팍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같은 색의 팍스 모자를 쓰고 혜성같이 나타난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상륙시켰던 장본인이고 우리 윤복희 씨 덕분에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 열풍이 불었던 아주 멋진 그런 가수였는데 제 기억에 저는 이제 뭐 당시에는 뭐 누나하기는 나이 차이가 나서 어렸을 때는 이모 이모 그러면서 따랐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참 아마 저 말고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12살과 20살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초등학생과 대학생 올라볼 수 없는 나무였는데 나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차 비슷하면서 뭐 한 10살 정도는 어떤 때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월이라는 것이 지나갈수록 격이 좁아지는 거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가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립 그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샌디님, 브레이크 타임에 인사만 드립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7: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6: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7: 한국 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6: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11: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 뵙다가 이제 두 달로 텀을 뒀더니 막 잊어버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자주 봐야 되는데 하도 안 보다 봐서 오늘 처음으로 뵙습니다. 우리 한범무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 달이 아니고 이제 두 달 만에 뵈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정보도 따끈따끈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또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뜨는 우리 미국 내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보따리를 풀어주실 겁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0: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우리 함 법무사님 두 달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0: 자, 두 달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에어컨이 또 고장났었어요, 지난주에.
0: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힘들어서.
1: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0: 그랬구나.
1: 근데 이제 고쳐가지고 이번 주에는 너무 또 추운 거예요. 사무실이.
0: 그래도 뭐 더운 거보단 추운 게 나아요. 추운
1: 사무실이 빌딩이 오래되다 보니까
0: 잠바 같은 거 입으면 되니까.
1: 이게 매년 고장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0: 그렇죠.
1: 너무 더우니까 낙후돼서. 매년 고장 나더라고요.
0: 그렇죠.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고.
1: 마라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스피드도 하고 장거리를 좀 더 많이 이제 또 빌드업 해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아직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0: 그렇군요. 자, 요즘 근간 두 달 동안은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오셨나요?
1: 예,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재입국 허가서 지금 그거가 문의가 이제 왜냐면 이거가 좀 오래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6개월 이상 나가 계실 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이상 외국에 나갈 때 필요해요. 사실은 6개월 1년 미만에는 괜찮아요. 들어오실 때. 없이도 그렇구나.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0: 그러면 그 재입국 허가서 쉽게 하면 리엔트리
1: 퍼밋이잖아요.
0: 퍼밋인데 어떻게 받아 가지고 가야 돼요?
1: 그거는 이제 그 피 웨이버가 안 돼요. 네. 그 630불인데 네. 그거는 이제 피 웨이버 안 돼서 그거 여행 허가서 받으시려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그거가 신청하고 나서 그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 핑거프린트까지 끝내시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영수증만 받고 나가셨다가는 핑거프린트 하러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꼭 여기 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신청하셔야 되고 핑거프린트까지 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서 이제 한국에서 받으셔도 돼요. 한국에서 받으시면 한국에 있는 주소를 거기다 이제 받는 주소를 한국 주소를 기입하시면 이제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영사관 가서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 가서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1년 이상 걸리니까 어떻게 이제 겁이 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되나 그거 못 받았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2년 안에 그냥 들어오실 때 만약에 2년까지도 그 리엔트리 퍼밋을 못 받으셨으면 그냥 그 신청했을 때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민국에서 벌써 공항에서 다 알아요.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행이구나.
1: 그러고 이제 그 신청할 때는 꼭 이유를 물어봐요.
0: 왜 장기체류를 하느냐.
1: 장기체류를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아프신데 자녀가 나밖에 없어서 체류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2년 지난 다음에 또
0: 그럼 다시 한번
1: 그때도 이제 부모님이 계속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연장시켜주고 저는 세 번까지 연장이 되더라고요. 세 번까지.
0: 제가 기억으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그 노래를 한다고 가수를 한다고 한국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류 기간은 오래 있고 1년에 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가는데 3년째 되는 해에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 맞아요.
0: 왜 너는 영주권이 있는데 한국서 사느냐.
1: 맞아요.
0: 근데 뭐 거의 3년째 돼가니까 별로 이유가 없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건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국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심사관이 앞으로 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게 많으면 문제가 있을 거다. 마지막 경고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뭐 여기 거주하게 됐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 그래가지고 그거가 이제 장기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퍼머는 여기서 머무는 건데 외국에서 더 많이 머물 때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신청하실 때 조금 케어풀리 하시고 세컨드 타임 할 때는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2년 머물고 한 번 더 연장할 때 4년째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는 이제 물어보죠. 이민국에서. 그 이유를 까다롭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이전에는 코비드 이전에는 세 번까지도 괜찮아요.
0: 네네.
1: 세 번을 연장해드렸어요. 제가.
0: 네. 그랬구나. 자, 그건 거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리저리 뉴스 보다가 뭐 앞으로는 시민권자 수수료가 뭐 또 인상된다. 그동안 혜택 받던 사람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1: 예, 지금 이제 그 760불이거든요. 시민권 신청하는 게. 그런데 이제 한 maybe 8월 아니면은 올 가을 10월이나 11월쯤에는 1,330불 올라요.
0: 아유, 거의 두 배쯤 올라요.
1: 예, 두 배로 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로인컴이나 메디칼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 이제 피 웨이버 그거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앤다고들 하죠.
0: 아니 뭐 말은 그런데 예.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1: 예, 그거는
0: 걸리겠죠.
1: 아마 없애기는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금액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거는 아. 8월 아니면 빠르게는 지금 이제 조율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이민국하고 이제 예, 정부에서 예. 이렇게 조율해서 예.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이제 8월이냐 10월이냐 11월이냐.
0: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요새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예. 올라가는 게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가죠.
1: 근데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보다 올린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두 배 가까이 거의 70% 80% 올리는 거는 그건 정부에 이거는 신뢰할 수 없죠. 정부를.
0: 그렇죠.
1: 예, 예. 이거는 아.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흘러가는 그렇죠. 게 다 그렇듯이 예, 이것 예. 또한 이성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러고 이제 그 아마 그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원래대로 하면 저도 이제 올해 생일 지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그 소셜 연금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인데 뭐 1년 늘어나서 저는 이제 내년 뭐 1월이 생일인데 그럼 내년 생일을 지나서 10개월인가 뭐 있다가 라든가 그러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맞나요?
1: 네, 66세 10개월. 그러면 67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67세. 70세,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1960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66세 맞나요?
1: 예.
0: 66세죠, 지금.
1: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66세.
0: 1월에 지났죠.
1: 그럼 66세예요.
0: 66세죠.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지나서 10개월이니까 내년 11월 예. 돼야 예. 그럼 아직도 1년하고도 훨씬 더 남았네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아, 왜냐하면 제가 그 메디케어 받으면서 이걸 그, 그 당시에 그 소셜 시큐리티 그 한국 서비스 하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때 가서 받으니까 뭐 미리 받으려면 받는데 어쩌저쩌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나중에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 그리고 요즘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원래 그 1인당 1,800불이 메디칼 리밋이거든요.
0: 네.
1: 부부가 한 2,400불이고 그게 리밋.
0: 어떤 메디칼은
1: 메디칼
0: 뭐?
1: 리밋. 그러니까 수입 한 사람당 아. 1,800불이 넘으면은 메디칼이 안 나오는데
0: 수입이
1: 이제, 예. 그러니까 60 근데 이제 시니어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 일을 하시고 예를 들어 SSA 선생님처럼 SSA를 매입이 1,000불 타시고 그리고 1,500불 만약에 어너더 인컴이 있으면 2,500불이라서 메디칼을 못 받잖아요. 1,800불이 리밋이니까.
0: 네네.
1: 근데 그런 시니어 분들을 일을 하실 경우에는 그 일한 거는 SSA는 1,000불은 이쪽 캔데 1,500불 일해서 버는 거는 해프로 딱 나눠서 그걸 수입으로 친대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메디칼 받을 수 있게.
0: 반밖에
1: 예,
0: 안 된다.
1: 왜냐면 그러니까 시니어들도 일하라고 권장해 주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불을 벌면 1,000불만 수입이 잡힌다는
1: 예.
0: 거죠.
1: 예.
0: 그러면 훨씬 예. 그 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제 요즘에는 65세도 되게 예전에 한 40대 정도로 젊으시잖아요.
0: 많이 젊어졌죠.
1: 그러니까 일하라고
0: 저도 시니어인데
1: 그러니까
0: 뭐.
1: 일하라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되게 좋은 방책인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건 또 희소식이네. 예. 나쁜 것도 아니네. 예.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한국은 은퇴가 조금 빠른 편인데 미국은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1: 예,
0: 사실.
1: 그러니까 더 살기가 좋은 거죠. 미국이.
0: 제가 아는 간호원분은 뭐 80세인데도 예, 일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게
1: 예,
0: 권장하는 장수 시대가 되면서. 예,
1: 예. 왜냐하면 저 찾아오는 보통 시니어분들은 이제 메디칼 그 리밋을 딱 따져가지고
0: 그렇죠,
1: 일을 다 안 하시기를 원해. 왜냐하면 괜히 일해가지고 메디칼 못 하느니 일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메디칼 타고 네. 그 안에 리밋 안에 들어가기를
0: 그렇죠.
1: 다 원하시잖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65세 이상 지나서 이제 메디칼은 그 간병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니어 때는
0: 네,
1: 만약에
0: 네.
1: 내가 몸이 아프고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maybe 뭐 70세 80세 이렇게 연세가 드셨을 때 밥도 해주고 또 쇼핑도 같이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메디칼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뭐 주거가 제일 중요한데 아파트는 요새 현황이 어떤가요?
1: 아, 요즘에 이제 아파트 사실 이제 다운타운에 하나가 났었는데
0: 네네.
1: 섹션 A 거기는 이제 작년 10월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데인데 그건 이제 7월 27일로 마감을 했고 요번에 이제 베버리힐즈에 따끈따끈한 거 새로 나온 게 있어요.
0: 네네네.
1: 시니어 그 섹션 A시고
0: 네.
1: 지금 7월 27일 날 오픈하고 8월 30일까지예요. 근데 이제 전화로 하셔가지고 이제 신청서 보내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제 거기서 레지스터를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주소 알려드릴까요?
0: 네, 하나
1: 혹시
0: 알려주세요.
1: 혹시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건 제가 신문에서 본 거라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225 노스 크레슨 드라이브 베버리 힐즈에 있는 거예요.
0: 주소가 무지하게 좋네.
1: 예, 거기 바로 베버리 거기 힐즈 그 완전 중심가에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메이비 베버리 힐즈에서 내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는데 여기 살고 계신 분이 그 굉장히 그 아파트가 깨끗하고 좋대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혹시 전화로 네.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네네.
1: 310-205-2125. 310-205-2125.
0: 와, 그렇구나. 그래서 만일에 뭐 그 이 웹사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1: 예, 이메일로도 할 수 있으세요.
0: 네, bhwl.mhfla.org인데 아마 근데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좀 버거우실 것 같으니까
1: 예,
0: 전화번호 지역번호 310-205-2125로 연락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1: 예,
0: 것
1: 전화로
0: 같고
1: 전화로 하셔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maybe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주로 이제 자제분들한테 많이 이런 걸 부탁을 하잖아요.
1: 예, 맞아요.
0: 영어가 능숙하니까
1: 예,
0: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이건 뭐 또 다른 건데 요사이 그 오시는 그 손님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손님 혹시 계세요?
1: 요즘에 이제 그 원래 컨저버터십이라고 그 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러니까 디서빌리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인하기가 없잖아요. 그 maybe 그 멘탈리 디털 되면은 자기가 사인을 결정을
0: 뭐
1: 못 하잖아요.
0: 치매가 걸리셨다든가
1: 예,
0: 그런 경우에
1: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다 위임해 주는 어떤 그런 거 컨저버터십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원래 대부분 장애 있는 부모들이 18살 때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 아이가 18살이 성인이잖아요.
0: 예, 예,
1: 근데
0: 예.
1: 저한테 오신 한 분은 성인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예, 막 그런 예.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22에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 파일링하는데 그 손님이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좀 놓치셔서 그 건이 조금 복잡해요. 그 18살 되기 전에 바로 해야 되거든요.
0: 네네네.
1: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원에 이제 파일링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터가 나와요.
0: 네.
1: 진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것도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 그게 이 아이를 이제 위해서 그 컨저버터가 될 수 있는
0: 네네네.
1: 그런 걸 과정인데 저가 이제 온 손님은 되게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았었고 이제 아빠가 이제 의사고 이렇게 잘 살았다가 아이가 이제 그 장애가 판정된 게 거의 다 커서인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 그 결정권 하는 것도 놓치고 그래서 약간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제 저를 찾아왔었었죠.
0: 아, 그렇구나.
1: 그 분이 지금 많이 생각나.
0: 그래서 사실 뭐 미국 행정이라는 게 제가 가끔 간혹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서류를 좀 잘못 기입을 한다든가 또 뭐가 미싱된다든가 이러면 행정일이 생각보다 거북이 걸음이에요. 더디고 힘들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딱 패키지를 해서 정확하게 보내야 그게 되지
1: 예.
0: 한번 뭘 바꾸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1: 예.
0: 것 같아요.
1: 여기는 좀 그렇죠. 미국은.
0: 예.
1: 그리고 특히 그 SSI 그 인터뷰를 그 어르신들 이제 SSI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 인터뷰를 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뭐 때문에 소셜 오피스 가면 그 소셜 오피스에서 그 웰페어 인터뷰 할 때 됐으니까 인터뷰 하자 그러고선 막 꼬치꼬치 질문을 해서
0: 네.
1: 이제 자녀들이 도와준다는 거를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거를 근데 도와준다는 내용을 그거를 거짓말 못 치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깎여요 그 다음에. 근데 한번 그렇게 깎이고 나서는 그거를
0: 돌아가기가 힘든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처음 타시고 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그 인터뷰 날짜가 날라오면은 전문가한테 오셔서 인터뷰 내용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0: 아, 그 지금은 아니지만 좀 그 세월이 좀 지났는데 미국에 이제 입국할 때 오히려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입국할 때 그 당시는 이제 전자비자 말고 관광비자 있을 때 6개월짜리 거기 통역관 하시는 분이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굉장히 한국말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오셨는데 뭐 가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신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아유 가기 뭘 가 애들 다 여기 있는데 이래서 입국도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덜어 있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한인타운에 있는 그 소셜 오피스도 한국 그 에이전트가 되게 많거든요.
0: 네네.
1: 그 한국 워커가 많아요. 그 워커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선 그런 거를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많이 그 토해내시는 분도 있어요.
0: 아이고. 예,
1: 다 2년치를 빼게 할 수 있거든요. 2년치를 그래서 당신 누가 도와줬으니까 예, 언제부터 예. 도와줬냐 계산해가지고 2년치를 갑자기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 웰페어 끊어지고 2년치 토해내라 그래요. 그게 제 월스 케이스.
0: 그랬구나.
1: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0: 그 저도 뭐 사실 메디케어 그 여기 그 윌체어 소셜 오피스 가서 한국 분이 이제 도와줬거든요. 근데 친절하긴 어쨌든 편안하고 친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그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오피스는 사실 100% 정부 직원들이 아니에요. 50%예요.
0: 예, 50%는 그 일반 직원들인가요?
1: 예, 일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다 찝어내야 돼요. 토해내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거를 다 잡아서 캔슬시키든지 그런
0: 그래야 자기 성과가 올라가는구나.
1: 예, 그 성과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웰페어를 그를 깎든지 아니면은 그 토해내게 하려고 더 혈안이 돼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0: 자 그리고 이제 그 메디케어 이제 시니어가 된 시니어를 이제 앞두신 분들 자기 생일 기준으로 하죠.
1: 네. 생일 3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돼요.
0: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가장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요?
1: 그건 예를 들어서 65세 그러니까 62세 리타이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리 리타이어.
0: 네네네.
1: 65세 그 되기 전에 리타이어 만약 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거는 신청 안 해도 그냥 나와요.
0: 아,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리타이어 하면.
1: 예, 65세 딱 되면은 그냥 그 메디케어 카드가 그냥 날라와요.
0: 아, 그냥 날라오는구나. 예. 근데 이제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1: 예,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청할 수밖에 없죠.
0: 아, 그 신청하는데 예. 그게 뭐 전화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1: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0: 아, 네. 그렇군요.
1: 전화해서 예약해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소셜 오피스 예약을 하면 전화 인터뷰를 거의 해요. 안 찾아가도.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냥 하면은 이제 날라오죠.
0: 아, 그랬고. 저는 이제 전화해서 예약을 하니까 그 한국분하고 만났는데 뭐 특별한 걸 물어본 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뭐 주소 뭐 이름 이런 거 확인하고 소셜 카드 확인하고
1: 예.
0: 그러니까 바로 뭐 문제 없이 되더라고요.
1: 예, 그게
0: 그러니까.
1: 65세 되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10 years 그 40 크레딧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0: 예, 저도 그게 이제 그게 예, 있으니까.
1: 예, 그것만 뭐. 몇 가지만 물어보고 걔네들 치면은 이제 40 그러니까 40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그냥 몇 가지만 뭐 물어보고서
0: 예,
1: 이제 딱
0: 전혀 까다롭게 굴지 않더라고요.
1: 전혀 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그 보험하시는 에이전트 분들한테 가면 신청해 주잖아요.
0: 아 그렇죠. 많이 예, 도와주시죠. 예. 요새 뭐 그 시니어 케어 하시는 예, 분들 많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1: 그분들이
0: 있으시니까.
1: 도와주죠.
0: 아
1: 그리고 HMO 들으면 되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예, HMO 들게 하려고 유도하려고 이제 그거 다 도와주죠. 사실
0: 아,
1: 서비스로.
0: 예예 예, 예. 아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그 플랜도 뭐 앤덤도 있고 뭐 클로버 케어인데 서로 그 어드밴티지가 조금씩 달라요.
1: 예,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좋은 쪽으로 택해서 예. 저거 하고 무조건 뭐 액수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1: 그런데 또 1년에 한 번씩 그 바뀔 때 그 12월 11월부터 1월 네. 달까지 바뀌는 기간에 또 불러다가
0: 네.
1: 더 좋은 상품 있다고 말하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고 예. 해서 뭐 어쨌든 혜택이 이거저거 많으니까.
1: 그래서 듣고 들어봐서 나한테 더 이득인 거, 예를 들어 내가 그렇죠. 이 치과가 더 서비스가 필요하면 치과가 더 상품이 좋은 걸로 이제 바깥 하시면 되고, 그거 다 치과를 다 치료했으면 이제 또 다른 거가 그렇죠. 더 피트니스 뭐 그런 네. 상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갈아타시면 되시죠.
0: 저는 마켓빌 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예, 다른 그렇죠. 거고 예, 맞아요. 이런 거죠. 자, 예.
1: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푸드 스탬프하고 이제 메디칼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64세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푸드 스탬프 타시려면. 네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그래도 이게 59세까지만 60세부터는 그냥 타실 수 있으세요.
0: 아, 일 안 해도. 60세부터는 일을 안 해도.
1: 예. 근데 이제 16세부터 59세까지는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 일을 해야 돼요. 예. 안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다 끊어지는 거죠.
0: 아.
1: 그리고 그랬구나. 이제 지금까지 타시던 분들은 또 리뉴할 때 지금까지 타시는 분이 당장 끊어지는 건 아니고 1년에 이게 푸드 스탬프는 6개월 한 번씩 리뉴하고 1년 되면은 또 인터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일을 못 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1: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많이 이제 끊어지시고. 메디칼도 요즘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메디칼이 어떤 분 한 분은 그 이제 $1,000 정도 타서 메디칼 받았었는데 이제 남편 거 해프를 받으셨던 거예요. 남편 네네. SSA의 해프니까는 $1,000 정도 받았었는데 네.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2,264불인가를 받게 됐어요. 그럼 메디컬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치과 보험 250불짜리 들면 예전에는 이제 얼추 그래도 내줬었는데 요즘에는 1,800불에서 지금 250불 치과 보험 내도 지금 100불 정도가 남잖아요. 2,264불에서
0: 그렇죠.
1: 그러면 그 100불 때문에 메디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지금 받고 있던 간병도 끊어지는 거예요.
0: 아이고 어머니.
1: 네, 그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소셜 오피스 예. 가셔가지고 내가 내 것 타고 남편 거 안 타겠다고 빌었대요. 근데 안 된다고 했대요.
0: 아이고 참. 근데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시겠어요. 예, 우리 법무사님 예. 상담하다 예, 보면 그쵸. 정말 물론 잘 돼서 보람이 있고 잘 됐다 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케이스 같이.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1: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슬프기도 하고 제가 약간 헤이드는 건 하나는 초창기에 오셨던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60세, 65세 이제 겨우 시니어 돼서 메디케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회의가 들 때도 많고 디프레스드가 되게 많을 때일 때도 많아요.
0: 네네.
1: 그 갑자기 그러니까 건강하셨는데 이제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접. 올해만도 제가 올해 초에만 해도 제가 세 명
0: 네.
1: 돌아가신 거를 내가 시작했어요. 제뉴얼리에.
0: 네.
1: 그런데 달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게 짭이 이게 되게 헤비해요, 사실은.
0: 저도 사실은 그 타운에 보면 그 시니어 노래 모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비 조금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노래 부르고 얼굴 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노래도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듬성듬성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 분은 뭐 이게 부부가 52년 사셨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한 이틀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해병대 출신이라서 건강하게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좋았는데 아침에 이제 아파트 앞에 그 이렇게 공원 같은 게 있어서 한 바퀴 도시고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병원에 들어갔다 오니까 뭐 혈액암이라 그래서 이제 뭐 앉아 있질 못하니까 누워서 노래 부르시는 그런 모습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법무사님 같이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그러니까 이게, 겪는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하루,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거,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뭐 어떤 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예. 이 삶에 대해서 되게 저가 이렇게 느낄 때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헤비한 것 같아요. 이게.
0: 근데 반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 방송을 듣고 기운을 내신다든가 즐거우시다든가 그런 보람으로 하거든요.
1: 그렇죠. 엔돌핀이 팍팍 들어오잖아요. 예. 선생님
0: 그러니까 방송들이면. 법무사님도 어떤 시기 됐든 주로 시니어들 많으시니까 상담해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마음으로 한껏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1: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진상인 손님들도 간혹 있는데 아, 예. 그런 손님조차도 그분이 이제 또 나의 손님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 안 아프게 저는 그렇죠. 그냥 최선을 다해요. 제가 성실껏.
0: 아, 그렇구나.
1: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요. 내가 왜냐면은 이 사람 진상인 손님이 내가 그냥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지.
1: 쫓아버릴 수도 싶을 예, 예, 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를 점점 이제 억누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0: 아, 그래요.
1: 이 손님도 인생이 되게 소중한 건데 하면서 네. 그런 게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아무쪼록 또 건강하게 건강하셔야 많은 분들을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1: 마라톤 하잖아요.
0: 마라톤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다음 두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병원 같아요. 병원 가면 이제 보통 치료하면 아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고 인사 한번 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두 달 후에 만나니까요. 그동안 이제 더운데 경기도 안 좋고 우리 라디오 이 친구 들으면서 엔돌핀 팍팍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이 음악은 왜 트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희 카카오톡에 우리 장단장님이 오셨어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모두 모두 안녕. 어제 방송에서 응원해준 모든 내 친구님, H님, 로라님, 로사님, 통계님, 세인트님, 테일러님, 비비안님, 제시카님, SK사장님, 그 외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행복 바래요. 감사드려요. 샌디송님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지금 출근하셨죠? 아, 세인트님, 아저씨,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긴 금요일이고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아우, 불금이네. 따끈따끈한데. 아, 아저씨, 즐거운 금요일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좋겠네요. 비주입니다. 두근거리지 마.

네, 비주의 두근거리지마 함께했습니다. 자, 많이들 더우시죠? 오늘 어제였죠? 아주 멋진 우리 콜라보 함께 했었죠?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제가 꼭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아, 사실 SK 사장님이 요새 바쁘시긴 하지만 굉장히 일하시는데 더울 것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요새같이 아, 얼마나 더워요. 참 뭐랄까 그 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수입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새 공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 배쯤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식사 좀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SK 사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달달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아이고 이 더운 날은 이렇게 달달한 냉커피가 생각나듯이 좀 달달한 음악 한 곡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히 뭐 여러분들 AI 세상이라서 AI고 인터뷰도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AI 음악 한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 백음성 씨가 부른 노래인데 많은 인기도 있고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SK 사장님도 단골 메뉴고 우리 장단장님도 가끔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좀 다르게 듀엣으로 불렀어요. 남녀가. 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AI가 부릅니다. 사랑이 피를 맞아요.

0: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AI가 부른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 듀엣곡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지 않나 싶기도 하고, AI의 발전은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사실 음악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불과 한 6개월 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해서 우리 기존 가수들을 좀 근처에까지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음이 들려서 조금 들으면 인간미가 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나는데, 저만의 욕심인지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친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틈나실 때 AI 노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만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뭐 즐길 때 한두 곡 정도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간식 먹듯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라드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조금 지치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걸 어쩌겠습니까. 기운 조금 내시고, 우리 옛날에 배 아플 때 말이죠, 제 기억으로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나요?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나죠? 네, 이수연 양이 부르는 약손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고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장 건강의 대표적인 식품 요거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요거트.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챙기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트는요. 그런데 유청 제거 여부에 따라서 크게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두 요거트의 질감과 영양소 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섭취 목적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린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입니다. 천이나 필터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는 밀도가 높습니다. 꾸덕한 질감을 가지는 것, 네, 그게 바로 그린 요거트입니다. 자, 이런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돼 단백질 함량은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플레인 요거트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한다면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대용을 활용할 때는 그릭 요거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청 제거 과정에서 칼슘도 일부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꾸덕한 질감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조금 상태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반면 플레인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질감이 묽고 크리미한 것이 특징이죠. 유산균이 우유 속 유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새콤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법무장관 후보 인준이 공화당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전원과 합쳐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막힌 상황입니다. 두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블렌치 후보가 법무장관 대행 시절 주도한 합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 정보 유출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두 의원은 면제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확대 해석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내년 초 상원이 새로 구성될 때까지 지명을 일시 철회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처지로 이른바 상처 입은 곰 의원단으로 불립니다. 잃을 것이 없어진 이들의 이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블렌치 후보는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법무부를 계속 이끌 수 있어 당장 공백이 생기지는 않지만 인준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퇴역 군인의 트럭 운전사 취업을 지원하는 자유의 수송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퇴역 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에서 군용 트럭을 몰았던 경험을 민간 물류 현장에서 바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획은 퇴역 군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합법적 비자 없이 트럭 운전에